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식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일찍이 없어졌어요.
1: 에디가 포비네 집으로 가고 있네요.
2: 포비, 그림책 돌려주러 왔어. 어? 아무도 없네.
1: 에디는 친구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2: 아우, 심심해. 어? 공이 있었네. 야!
1: 해리 집이 부서져 버렸어요.
2: 안 돼, 해리 집이. 어떡하지?
0: 이게 뭐야?
2: 해리가 돌아오기 전에 집에 가서 고쳐와야지. 아무도 없지? 빨리 가자. 빨리 고쳐오면 해리도 모를 거야.
1: 어? 에디가 뭔가를 흘리고 갔어요.
2: 이걸 언제 다 고치지?
0: 에디!
2: 너희들이구나.
3: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잖아.
0: 크랑크랑.
2: 그랬었지. 그런데 난 못 갈 것 같아.
3: 왜?
2: 어? 뭘 좀 만드는 중이라.
3: 뭘 만드는데? 봐도 돼?
2: 안 돼!
0: 그러니까 더 보고 싶은데.
2: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잖아. 어서 가자고. 자,
3: 뭘 만들어야 된다며?
2: 나중에 만들면 돼. 얘들아!
4: 큰일 났어, 얘들아.
3: 무슨 일인데?
5: 해리 집이 없어졌어.
2: 뭐야? 친구들이 다 알아버렸어.
4: 일단 포비 집으로 가서 살펴보자.
3: 가자.
2: 에디는 안 가? 가야지.
0: 정말 없다.
4: 내가 말했잖아. 도대체 어디 간 거야?
2: 저건.
3: 이게 뭐지?
4: 그거 지붕 조각인 것 같아.
2: 그래?
3: 바로 저거야. 어떻게 된 건지 알 것 같아. 누군가 공을 가지고 논 거야. 그러다가 해리 집을 부순 거지. 그리고 들킬까봐 해리 집을 어딘가 숨은 게 분명해.
5: 우와, 뽀로로 똑똑하다.
4: 그럼 누가 그런 것 같아?
3: 그건 바로
2: 포비.
5: 나?
3: 농구공이 포비 거니까.
4: 예?
5: 난 아닌데.
4: 그래, 포비는 나랑 계속 낚시하고 있었단 말이야.

0: 못 보던 건데.
1: 아, 그거 아까 내가 두고 간 거야.
2: 우리가 없을 때 집에 왔었다고?
1: 어, 난 아니야. 정말 샌드위치만 놓고 갔어.
3: 아, 그림책.
2: 정말이야?
4: 에디가 아까 가져다 놓은 그림책을 숨기고 있어요.
1: 난 정말 아닌데.
0: 해리, 집에 왔다 갔다는 것만으로 의심하면 안 될 것 같아.
2: 맞아, 맞아. 그런가?
4: 친구들은 집 앞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1: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지? 어? 저거. 얘들아, 이리 와봐. 이거 팬티 발자국 같지 않아?
2: 그런가? 어디?
5: 그러네. 내 발자국이야.
1: 그럼 팬티가 해리 집에 숨긴 거 아니야?
5: 어? 내가?
3: 어? 아, 발자국. 저기 내 발자국이 있어. 발자국을 없애야 해.
4: 에디가 발자국을 없애려고 일부러 넘어졌어요.
2: 에디!
5: 넘어졌네.
2: 그런데 정말 패티, 네가 숨긴 거야?
5: 아니야.
0: 다른 친구들 발자국도 많잖아. 발자국으론 범인을 못 찾을 것 같아.
5: 맞아, 맞아. 저기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더 찾아보자.
6: 그래, 그게 좋겠다.
5: 얘들아, 내일 봐.
1: 안녕.
4: 집으로 돌아온 네비는 해리 집을 열심히 고쳤어요.
5: 잘했다. 오, 이제 가져다 놓기만 하면 돼. 이야. 보비랑 해리는 자고 있겠지.
3: 어? 패티 전화.
4: 패티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일까요?
1: 보비, 해리.
0: 어, 패티, 무슨 일이야?
1: 해리한테 이거 주려고.
0: 어?
1: 뭔데?
2: 이거야.
1: 이불도 없어졌지? 내가 이불을 만들어 왔어.
0: 와, 해리는 좋겠다.
2: 고마워. 그런데
5: 패티!
2: 왜? 마음에 안 들어? 혹시 집을 부숴놓고 미안해서 만드는 거 아니야?
5: 뭐? 뭐야? 걱정돼서 만든 건데. 나 갈래. 어?
0: 패티!
4: 에디는 친구들이 자기 때문에 의심받는 것이 미안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5: 아, 잘못했어, 해리, 안 돼.
1: 에디.
5: 어? 배티구나, 들어와.
3: 아, 늙게 됐다.
1: 안녕.
5: 어쩐 일이야?
1: 해리가 날 의심하잖아. 내가 해리 집을 직접 찾을 거야.
5: 직접?
1: 응. 그래서 돋보기를 좀 빌리려고.
5: 아, 돋보기? 이 상자 안에 있을 거야. 안 돼! 찾았다!
3: 저게 뭐지? 저런 수가, 엄청나다!
1: 어디? 안 보이는데?
5: 저기 말이야, 저기!
1: 우와! 애기 아무것도 안 보여.
5: 아, 내가 잘못 봤나 봐. 어서 해리 집 찾으러 가자. 내가 도와줄게. 어? 안녕.
1: 뽀로로가 뭔가를 찾았다고? 알았어. 가자, 애기.
2: 달려있던 거야. 뽀로로가 찾았대.
1: 이건 어디서 찾은 거야?
5: 우리 집 근처에서 찾았어.
3: 아, 넘어질 때 떨어뜨렸나.
1: 그럼 뽀로로가 해리 집을 들고 갔다가 떨어뜨린 거 아니야?
5: 어? 아, 아니야.
2: 그럼 그게 왜 뽀로로 집 근처에 있어?
0: 해리.
5: 나는 정말 아니야. 아, 우리 집엔 크론도 살잖아. 크락, 크락.
2: 싫은 뽀로로?
1: 아니야!
4: 에디는 자기 때문에 친구들이 싸우는 것이 미안했어요.
1: 내가 그랬을 리가 없잖아.
5: 나도야.
1: 누가 그랬든 빨리 내 집을 돌려놔.
5: 내가 그랬어. 내가 해리 집을 망가뜨리고 숨겨놨어. 미안해. 호비한테 그림책을 돌려주러 갔다가 내가 해리 집을 부쉈어.
1: 뭐야, 그랬던 거였어?
5: 해리가 돌아오기 전에 고쳐서 돌려놓으려고 했는데.
1: 그래, 정말.
0: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서로 의심한 거였네.
1: 저기, 그럼 의심해서 미안해.
6: 그래.
1: 나도 미안해. 내가 괜히 의심해서 싸웠잖아.
5: 나 때문이야. 미안해, 얘들아.
1: 괜찮아. 이제 집도 찾았는 걸 뭐.
7: 그리고 에디가 솔직히 말해줘서 이제 안 싸워도 되잖아.
5: 그럼 용서해주는 거야?
7: 그런데 해리 집이 망가져서 어떡하지?
0: 내가 고쳐주면 되지.
1: 나도 도와줄게.
5: 그럴 필요는 없어. 내가 벌써 고쳐놨거든. 짜잔.
1: 우와, 새 집처럼 바뀌었네. 이건 뭐야?
5: 작은 무대를 만들어 봤어.
0: 우와, 해리는 좋겠네.
1: 그럼 한번 불러볼까? 아하하하. 겨골이 노래를 한다.
4: 에디는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비록 친구들은 모두 해리의 시끄러운 노래를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요.
1: 패티의 선물!
4: 친구들이 모두 루핀의 집에 모였어요.
1: 맛있는데?
7: 잠깐만, 다 됐어. 5분 장갑이 어디 있더라? 아, 저기 있다.
0: 괜찮아?
7: 괜찮아.
1: 앞치마가 찢어져 버렸네.
7: 이 앞치마 내가 제일 아끼는 건데.
8: 루피, 혹시 실하고 바늘 있어?
7: 이렇게 마무리하면
1: 다 됐어. 여기
7: 고마워. 와, 내 얼굴이네.
1: 정말 예쁘다.
7: 패티 대단해.
1: 패티, 그럼 옷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
7: 그럼
1: 하나 만들어줄까? 만들어줘.
7: 너희들도
1: 내게 맡겨.
7: 어떤 옷을 만들면 좋을까?
1: 그래, 친구들을 보면 뭔가 떠오를 거야.
4: 패티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1: 또 뽀로로, 크롱! 여기서 크롱! 못 잡을 줄 알고! 크롱!
7: 얘들아, 위험해!
1: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 간다. 안녕. 거기서.
4: 패티가 이번엔 에디네 집으로 가고 있군요.
1: 에디.
5: 어서 와, 패티.
1: 뭐 하고 있었어?
5: 망치를 찾고 있었어.
1: 그래?
5: 찾았다. 그런데 무슨 또

0: 여기 있었구나. 맞다, 드라이버.
1: 자, 여기.
0: 어?
1: 바로 그거야. 에이디 옷은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다 됐다. 에이디, 나 그만 가볼게.
0: 어? 어, 안녕. 그건 어디 뒀더라?
2: 어? 안녕, 패티.
1: 안녕, 로디. 어?
2: 근데 그건 뭐야?
1: 이거 친구들한테 선물할 옷 그림이야. 안 돼!
2: 자, 잡았다. 자, 여기 있어.
1: 고마워. 아하! 로디는 팔이 길어지니까. 좋았어. 로디, 난 이만 가볼게.
2: 안녕.
1: 이제 포비하고 해리만 남았네.
3: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4: 안녕, 패티.
3: 갑자기 손을 올리면 어떡해.
4: 미안해.
1: 해리, 괜찮아?
3: 어이구, 한두 번도 아니고.
1: 그래, 그거야.
4: 뭘 그리는 거야?
3: 무슨 옷 같은데?
1: 내일 뽀로로네 집에 오면 그때 보여줄게.
4: 정말?
3: 궁금해.
1: 아무튼 기대해도 좋아. 그럼 내일 만나.
3: 잘가, 패티.
5: 패티는 친구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1: 좋아. 이제 시작해볼까? 자, 이렇게 하고.
5: 패티는 새 옷을 입고 기뻐할 친구들을 떠올리며 밤새 옷을 만들었어요.
1: 다 됐다.
5: 친구들이 패티가 만든 옷을 보기 위해 포로론의 집에 모였어요.
3: 패티가 어떤 옷을 만들었을까? 난 슈퍼영웅 옷 같은 게 좋은데.
0: 난 멋진 박사님 옷이었으면 좋겠어.
4: 난 멋진 정장을 입고 싶어.
3: 어? 나도.
1: 그럼 난 공주.
0: 얘들아.
1: 벌써 다 모였네.
6: 어서 와, 베디.
1: 옷은 다 만들었어? 빨리 보여줘. 그래, 차례차례 입어볼까? 먼저 뽀로로랑 크롱부터.
3: 좋았어.
1: 다 입었어.
0: 입긴 입었는데. 뭐야, 빨리 나와봐. 옷이 정말 특이하다.
1: 이 옷은 푹신푹신해서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옷이야. 어때? 마음에 들어?
3: 고마워, 베티.
0: 그럼, 그럼.
3: 그게 뭐야?
1: 이번엔 레이디하고 로디 차례야.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을 넣어두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0: 그럴 것 같다. 미안, 옷이 너무 길어서.
1: 어때? 아무리 팔이 늘어나도 문제 없겠지? 다행이다. 이번엔 아주 특별한 옷이야. 포비, 해리.
3: 왠지 불안한데.
4: 그러게.
1: 어때, 해리? 이 옷을 입으면 언제든지 기타를 치면서 노래할 수 있어.
3: 그래, 그럼 어디 한번.
0: 소리가 좀.
1: 그런데 포비 어깨에 달린 건 뭐야?
3: 응, 그건 해리 전용 의자야.
1: 정말? 우와, 편한데. 포비 옷은 괜찮은걸.
3: 그렇지. 다음은 루피야.
4: 루피가 좋아하는 공주 옷이네.
3: 그런데 손을 왜 뒤로 숨겼어?
1: 그게...
4: 외분 장갑이 붙어있잖아.
0: 와, 크다.
1: 이제 요리하다가 손을 댈 걱정은 없을 거야.

0: 루피 손 정말 크다.
1: 그러게.
0: 너희들은 어떻구? 하긴 애기껏 주머니가 너무 많긴 하지.
1: 그러는 너희들은 꼭 눈사람 같거든.
2: 얘들아.
0: 답답해. 패티, 이거 벗어도 돼? 도저히 못 입겠어.
3: 크랑.
0: 너희들도 입기 싫으면 안 입어도 돼. 나 먼저 가볼게.
4: 패티!
2: 패티가 많이 속상한 것 같아.
0: 그런 것 같아. 어떡하지? 마음에 들어할 줄 알았는데.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다들 너무해.
5: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4: 패티!
0: 누구지? 너희들
4: 안녕하세요.
0: 어떻게 된 거야? 어제 불편해서 못 입겠다고 했잖아.
1: 자꾸 입어보니까 편하고 좋더라고.
6: 역시 패티 말이 맞았어.
0: 내가 그럴 줄 알았어.
3: 이제 새 옷도 입었으니까 우리 신나게 놀자.
1: 그럴까? 어서 가자.
5: 친구들은 다 같이 술래잡기를 하기로 했어요.
6: 가위바위보로 술래를 정하자.
3: 저기, 난 손이 이런데.
0: 맞다. 어떡하지?
3: 괜찮아. 다른 놀이를 하자.
2: 그래.
5: 친구들은 패티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6: 신난다.
0: 조심한 보디. 괜찮아.
2: 괜찮아.
6: 내가 먼저 타야지.
3: 내가 잡아줄게. 괜찮아.
0: 어떡해.
7: 저기 패티.
0: 미안해. 저기 얘들아, 할 말이 있어. 있잖아. 아무래도 내가 만든 옷은 안 입는 게 좋겠어.
4: 왜?
0: 내가 만든 옷 때문에 너희들이 힘든 것 같아. 미안해.
1: 그럼 이제 벗어도 되는 거야?
2: 그럼요.
0: 응, 벗어도 돼.
4: 정말?
0: 응, 대신 내가 새로 만들어줄게. 걱정 마. 이번엔 내가 제대로 만들어줄게. 벌써 생각났다. 빨리 만들어봐야지.
4: 패티! 괜찮다.
5: 이번엔 패티가 또 어떤 옷을 만들었

0: 신기한 샘물.
1: 꼬롱꼬롱 마을에 며칠째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0: 추워. 왜 이렇게 추운 거야?
2: 혜리야. 어서 나가자.
0: 이렇게 추운데 어디?
2: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잖아.
0: 그런데 오늘은 밖에서 놀기엔 너무 춥지 않아?
2: 신나게 뛰어놀면 금방 따뜻해질 거야.
0: 그럴까?
3: 너지? 내게 맡겨.
2: 우와, 너지 대단하다. 그럼 나도. 어? 혜리야, 같이 하자.
0: 싫어, 춥단 말이야.
2: 혜리야. 혜리야, 괜찮아?
0: 이게 뭐야? 나 집에 갈 거야.
2: 혜리야, 그럼 다른 거 할까?
0: 절, 다른 거 뭐?
1: 이번엔 친구들이 낚시를 하러 왔어요.
4: 나오니까 좋다.
0: 맞아.
2: 어, 혜리야, 아직도 추워?
0: 여기도 춥잖아.
2: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물고기 잡아서 맛있는 요리 해줄게. 눈 오니까 참 예쁘다. 그렇지, 혜리야?
0: 예쁘게 뭐하러 예뻐? 춥기만 하고 있다. 갈 거야.
2: 혜리야.
5: 혜리 어디가?
2: 너무 추워서 먼저 집에 들어갔는데.
5: 오늘이 그렇게 추운가?
3: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4: 혜리는 따뜻한 곳에서 왔으니까.
6: 아, 그렇지 참.
2: 추워도 함께 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5: 아, 맞다. 통통이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7: 맞아, 맞아.
1: 친구들은 해리를 돕기 위해 통통이네 집에 갔어요.
7: 안녕.
1: 아, 너희들 왔구나. 무슨 일이야?
5: 혹시 춥지 않게 해주는 마법 같은 거 있어?
1: 춥지 않게 해주는 마법?
2: 밖에서 다 같이 놀고 싶은데 해리가 너무 추워해서.
1: 그런 마법은 없는데.
7: 없나?
1: 잠깐만. 이건 어떨까? 여기 신기한 샘물이 있는데 이 샘물에선 항상 따뜻한 물이 솟아난대.
7: 정말?
5: 어디 있는 거야?
1: 여기로 이렇게 가서. 친구들은 통통이가 알려준 신기한 샘물을 찾아갔어요.
5: 여긴 것 같은데.
0: 이상하네. 맞는 것 같은데.
2: 내가 보기에도 여기인 것 같은데.
6: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0: 그러게.
6: 크롱아.
3: 크롱이 왜 저러지?
5: 크롱.
6: 크롱.
2: 뭐? 아이가 따뜻하다고?
5: 우와, 진짜 따뜻해.
2: 얘들아, 이것 봐. 이 바위 주변만 눈이 녹아있어.
7: 정말이네.
2: 아무래도 이 바위 밑에 뭔가 있는 것 같아.
5: 그럼 바위를 한번 밀어볼까?
4: 그래, 다 같이 밀어보자.
3: 이게 통통이가 말한 신기한 샘물인가?
6: 너무 조그맣잖아.
0: 정말 이거야?
2: 그럼 여길 더 파보면 어떨까?
7: 그래, 파보자.
3: 힘들어. 뭐야, 이렇게 많이 팠는데도 안 나오잖아. 난 쉴래.
1: 드디어 따뜻한 샘물을 찾았네요.
3: 아,
8: 어때? 내 덕분에 찾았지.
9: 맞아.
2: 그런데 해리가 좋아할까?
9: 그러네.
5: 하긴 이건 그냥 따뜻한 물이잖아.
8: 아, 좋은 생각이 났어.
9: 뭐래?
8: 일단 날 따라와. 우리 엉덩이 좀 봐. 아니워. 자, 샘터를 이렇게 꾸미는 건 어때?
9: 멋지다.
5: 나도 좋은 생각이 났어.
8: 그럼, 그럼.
5: 여기에는
8: 꽃이 있으니까 더 예쁘다. 미끄럼틀도 재밌겠는걸?
5: 해리가 정말 좋아하겠지. 해리한테 비밀로 하는 게 어때?
8: 깜짝 놀라게 하는 거야.
9: 좋아, 좋아.
2: 랄랄랄랄라. 해리. 응? 어? 자나?
10: 추워.
2: 아직도 추운가 보네. 해리, 조금만 기다려. 내일 센터를 보면 깜짝 놀랄걸.
1: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2: 야, 잘 잤다. 해리 몰래 나가야지. 살금, 살금.
0: 코비.
2: 어?
0: 아침부터 어디 가는 거야?
2: 썰매 탈 건데 오늘은 추우니까 난 집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0: 다녀올게. 안녕.
1: 네? 왜 날 빼놓고 가는 거지? 싫어. 춥단 말이야. 나 집에 갈 거야. 춥기만 하고 나 갈 거야. 내가 너무 춥다고만 해서 다들 나랑 놀기 싫은 건가? 어떡하지? 밖은 너무 추운데. 어? 옷을 많이 입으면 되겠다. 역시 이렇게 하니까 안 춥다. 그럼 이제 친구들한테 가서 놀아야지. 옷을 많이 입으면 안 춥긴 한데 몸을 못 움직이잖아. 어떡하지? 아, 그래! 차라리 추위를 견디는 훈련을 하는 거야.
2: 돌이 좀 있어야 하는데 어디서 구하지?
1: 그랑?
2: 그럼 저건 너무 크잖아.
3: 내가 작게 만들어줄게. 이야!
1: 우와! 로디 멋있다!
2: 저 돌을 쓰면 되겠다.
1: 시작하는 거야. 그냥 집에 갈까? 아니야, 친구들과 놀려는 견뎌내야 해. 나는 안 춥다. 난 안 춥다. 나는 안 춥다.
4: 해리를 위한 따뜻한 샘퍼가 거의 다 완성됐어요.
5: 해리가 여길 보면 좋아하겠지?
1: 맞아, 정말 좋아할 거야.
0: 자, 다 했다.
1: 우리도 다 끝났어.
2: 미끄럼틀도 완성.
1: 우와, 예쁘다.
0: 그럼 이제 해리만 데려오면 되겠다. 다녀올게.
4: 한편 해리는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1: 훈련은 괜히 해서 더 춥잖아.
6: 해리야, 나 왔어.
1: 보비.
0: 해리야, 그렇게 추워?
1: 춥긴 누가 춥다고 그래.
0: 그럼 친구들이랑 물놀이 갈 건데 같이 갈래?
1: 물놀이라고?
0: 물놀이하기 아주 좋은 곳을 찾았거든.
1: 이렇게 추운데. 그래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오늘따라 덥네. 물놀이하기 딱 좋은 날씨야.
0: 빨리 가자. 정말 괜찮겠어?
1: 그렇지 또. 신난다.
4: 해리는 너무 추웠지만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에 호비와 함께 나왔어요.
0: 해리야, 많이 추워?
1: 아니, 난 괜찮아. 아이고, 추워라.
0: 조금만 더 가면 돼, 해리야.
1: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저기, 호비.
0: 해리야, 많이 추웠지? 다 왔어.
1: 난 너무 추워서 물에 못 들어가겠어.
0: 해리야, 자세히 봐.
1: 김이 나네. 와, 따뜻해.
0: 어때? 따뜻하지?
1: 고마워, 얘들아. 우와, 눈 오네. 따뜻한 물 속에서 보니까 눈도 참 예쁘다. 기분도 좋은데 노래나 해볼까? 즐겁게 노래해요. 랄랄랄랄라. 친구들과 모두 함께 랄랄랄라.
4: 오늘 해리는 친구들 덕분에 마음까지 따뜻해졌답니다. 햇살이 화창한 아침이에요. 호비와 해리가 청소를 하고 있네요.
0: 자, 사진기가 여기 있었네. 오랜만에 친구들 사진을 찍어줘야겠다.
1: 즐겁게 노래해요.
0: 해리부터 찍어볼까? 하나, 둘.
1: 뭐 하는 거야, 호비?
0: 그대로 있어봐. 사진 찍어줄게.
1: 사진? 그럼 저...

0: 맛있게 찍어야지. 후추, 후추. 자, 찍어봐.
1: 응, 알았어. 이제 찍을게.
0: 잠깐. 응? 나 아직 노래를 못 정했어. 어?
1: 노래는 왜? 사진에는 노래가 안 나오는데.
0: 알아. 어? 하지만 나한테 중요하다고. 자, 어? 듣고 골라봐.
1: 그래, 알았어.
0: 오, 수채너야 노래 부르자. 아이, 저런가? 격골. 아니야. 우리 도전 친구. 어떤 법이?
1: 글쎄, 다 괜찮은 것 같은데.
0: 아니야, 그래도 뭘로 하지?
1: 해리야, 그럼 난 다른 친구들 먼저 찍고 올까?
0: 응? 그래. 멀끔한 내로배만 나의 고향은 그곳.
1: 그냥 아까 그대로가 좋았는데.
2: 보비는 에딘의 집으로 갔어요.
1: 에딘아.
3: 아니야.
0: 보비, 무슨 일이야?
1: 너희들 사진 찍어주려고.
3: 그래? 그렇다면 사진 찍을 땐 역시 박사님 오시지.
1: 잘 어울린다.
3: 우린 여기서 찍을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찍어줘. 너도 뭘 만드는 척해, 로디.
4: 알았어.
3: 그게 아니지. 정말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4: 이렇게.
1: 저기.
3: 그래, 그거야. 이제 찍어줘, 보비.
1: 괜찮아?
3: 괜찮아, 가끔 이래. 찍어.
1: 그럼 이제 찍는다. 하나. 괜찮아, 얘들아.
3: 괜찮아. 그런데 사진은 못 찍겠다.
1: 그래, 다음에 찍자. 휴, 에디, 로디 사진도 못 찍었네.
2: 버비는 루핀의 집에 가보기로 했어요.
5: 자, 여기. 눈으로 그리면 짠.
6: 우와, 나랑 똑같다. 대단해, 루피. 다른 친구들도 만들어주면 좋아하겠다.
5: 그래, 그럼 만들어볼까?
6: 응, 그래. 그런데 루피, 얼굴에
5: 왜 그래? 뭐 묻었어?
6: 루피 좀 봐.
1: 루피야.
6: 보비네.
5: 보비가 벌써 보면 안 되는데.
6: 잠깐만.
5: 안녕, 보비.
1: 안녕. 패티도 있었네.
6: 케이크를 좀 만들고 있었다.
5: 그런데 무슨 일이야?
1: 사진 찍어주려고 왔어.
5: 사진? 지금은 안 돼. 요리하는 중이라 엉망이란 말이야.
6: 맞아. 그리고 이 케이크는 비밀 케이크야.
5: 그래, 사진은 나중에 찍을게.
1: 케이크 만드는 거 찍으면 좋을 텐데.
5: 아니야. 다 만들고 찍을래.
6: 잘 가, 보비.
5: 이따가 찍어줘. 안녕.
1: 그래.
2: 보비는 이번에도 친구들 사진을 찍지 못했어요.
7: 그럼 넌 별을 그려.
3: 그랑. 슈퍼영웅 크롱 완성.
1: 안녕, 얘들아.
3: 보비, 안녕.
1: 그림 그리고 있었구나.
3: 그랑.
1: 뽀로로가 그려줬다고?
3: 그랑.
1: 뭐야,
3: 뭘 이런 걸 가지고.
1: 내가 사진 찍어줄까?
3: 사진? 그래, 좋아. 자,
1: 얘들아, 싸우지 말고 옆에 나란히 서봐.

0: 보비야, 안녕.
1: 어, 안녕, 뚜뚜. 통통이는?
0: 응, 통통이도 곧 올 거야. 어, 사진기다.
1: 응, 친구들 찍으려고 했는데 아직 한 장도 못 찍었어. 아, 사진 찍어줄까, 뚜뚜?
0: 응.
1: 자, 그럼 찍는다. 어? 통통아, 괜찮아?
2: 괜찮아. 나 때문에. 미안해.
0: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 어, 안 되네.
1: 어떡하지?
2: 내가 마법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줄게.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깨끗해져라.
0: 우와, 꽃이 생겼네.
2: 아, 이게 아닌데.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얍. 아, 이상하다. 얍.
0: 얼음이 사라졌다. 우와, 재밌어.
2: 아, 다시.
1: 통통아, 우리 같이 뚜뚜를 씻겨줄까?
2: 아, 그럴까?
0: 우와, 목욕이다!
3: 호비와 통통이는 뚜뚜를 직접 씻겨주기로 했어요.
1: 내가 금방 닦아줄게, 뚜뚜.
0: 왜 그래?
1: 잘 안 닦이네.
2: 여기도 잘 안 닦여.
4: 호비, 안녕.
1: 안녕.
4: 보비야, 준비 다 됐어. 사진 찍어줘.
1: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4: 왜? 무슨 일인데?
1: 뚜뚜 씻겨주고 있었어. 그런데 잘 안 닦이네.
4: 그래? 이런 건 나한테 맡겨야지. 비누 거품으로 해야 잘 닦인다고. 야.
1: 우리도 같이 닦자.
2: 그래.
0: 간지러워.
5: 애디, 코 밑에 수염이 생겼어.
1: 애디, 진짜 박사님 같다.
4: 그래? 내가 좀 그렇지.
1: 우와, 예쁘다.
5: 비눗방울이 많으면 더 멋질 것 같아.
2: 그 정도는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 그리그리 텅텅텅 많아져라. 얍.
5: 정말.

0: 형은 아직도 화해를 하지 않았군요.
1: 잘한다!
2: 어? 기무사물이네?
1: 예쁘다!
2: 그런데 어디서 온 거지?
1: 어?
2: 어? 보비랑 친구들이네?
1: 아, 맞다!
2: 보비가 사진 찍어준댔는데? 가자!
1: 얘들아!
3: 안녕!
2: 보비야, 우리 사진 찍어줘! 이제 안 싸울 거야! 그치, 그럼?
1: 그럼!
2: 나도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사진 찍을래!
3: 맞다, 사진! 나도!
1: 잠깐!
2: 나도 찍을 거야! 보비, 드디어 사진 찍을 때 풀을 노래를 정했어!
4: 잘 됐다! 그럼 다 같이 찍으면 되겠다! 잠깐만 있어봐!
1: 안녕.
4: 너희들 왔구나.
1: 우리가 케이크를 만들어 왔어. 짜잔. 어때?
4: 우와, 친구들 얼굴이네. 이게 비밀 요리였구나. 친구들이 좋아하겠다.
1: 그렇지. 얼른 가서 보여주자.
2: 보비야, 가자.
4: 아, 그래.
1: 얘들아, 이거 봐.
3: 안녕.
2: 뭔데?
1: 보면 알아. 우와! 성공이야, 팬티.
3: 왜 그래, 헤디?
2: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맛있는 걸 먹을 땐 역시 노래를 불러야지.
1: 가게 노래.

0: 고비는 친구들의 모습을 마음껏 찍었어요.
1: 자, 모두 서봐. 같이 사진 찍자. 자.
0: 보노로와 친구들은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젤?
10: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4: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15: 옥스퍼드 탕!
16: 해보고!
1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7: 탑승하세요!
1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0: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컷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혹시?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성.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식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숲속에 가자.
12: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상소.
13: 인생입니다.
12: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1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개굴개굴 개구리. 하나, 둘, 셋. 얘들아, 날 점프 솜씨 잘 봤지? 예쁜 나비처럼 우와, 날 점프 말이야.
1: 다음은 내 차례지.
2: 쟤, 그게 뭐야, 개구리 같아.
1: 잘 보고 있기나 하라고. 하나, 둘, 셋. 우와. 봤지? 내가 제일 멀지?
2: 우와, 대단해, 쟤. 아, 개구리 같은 자세가 멀리 뛰는 비법인가?
1: 롬, 아까 내 자세를 비웃더니 왜 따라하는 거야?
2: 누가 따라했다고 그래? 나도 원래 개구리 점프를 하려고 했었어. 어? 그럼 뛴다. 하나, 둘, 셋!
3: 잠깐! 레오 박사!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는 건가?
4: 당연하지, 타이탕! 이번에는 아주아주 새로운 무기를 보게 될 거야. 걱정 말고 이 천재 레오 박사님만 믿으라고.
3: 뭐야? 교치방이잖아!

0: 고작 그런 지팡이 하나 만들려고 큰 소리 쳤던 거야?
1: 고작 그런 지팡이라니?
2: 맥월! 맥월!
0: 아니!
2: 맥월! 아, 무슨 일이죠? 맥월!
1: 내 예상대로 마법의 지팡이로군. 내가 뭘 했어? 이 천재 레오 박사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2: 대단해요, 레오 박사님! 맥월! 이제 절 원래대로 바꿔주세요! 맥월!
1: 응? 되돌리는 방법은 모르는데.
2: 그런 건 어떡해요, 맥월!
1: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마법 지팡이로 마을 녀석들을 어서 괴롭혀야지. 개굴치킨, 지금 당장 출동이다.
2: 네, 레오 박사님. 개굴개굴.
1: 받아라. 개굴. 오레오레오! 좋아!
3: 인어공주,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1: 모두 개구리로 만들었지만 받아라!

0: 세상에, 레오 박사가 주민들을 개구리로 만들고 있어요.
1: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응.

0: 관객을 슈퍼카 피해! 힛! 예!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 좀 그만둬!
1: 슈퍼제트, 날 또 방해하려고 나타났군. 하지만 이번엔 깜짝 놀랄 거다. 받아라! 개굴개굴 광선!
0: 저 지팡이를 못 쓰게 해야 해.
2: 나에게 맡겨! 플래시 파워! 원더 파워!
0: 이번엔 내 차례다. 슈퍼 파워! 야!
2: 가볍게 슈퍼제트의 승리군! 레오 박사! 이쯤에서 포기해!
1: 저 녀석들이! 좋아, 그렇다면 레오봇 출동! 이번에야말로 무서운 맛을 보여주마! 잘 보거라! 고대의 설계대로 더욱 강력해진 개굴개굴 광선! 꼴 좋다. 슈퍼잭 이젠 네 차례야. 개불개불 광선.
3: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파워로 개불개불 광선을 튕겨내자.
4: 슈퍼 냠냠 파워를 내려면 바나나가 필요하지.

0: 슈퍼 냠냠 파워!
1: 슈퍼즈!
0: 이제 안 통한다!
1: 저 녀석이! 그렇다면 개불견을 광선 최대 출력!
0: 대우 박사! 야!
1: 야! 과거에라 슈퍼지! 개굴!

0: 개굴 개굴 개굴 개굴.
1: 아, 이게 뭐야? 개구리가 됐잖아.
2: 개굴.
3: 어?
1: 두고 보자.
0: 개굴까지. 개굴.
3: 좋았어. 그럼 이제 마무리다. 슈퍼 냠냠 파워! 성공이야! 슈퍼제!
4: 마을 녀석들 모두 원래대로 돌아왔다는데 왜 나만 그대로인 거야? 개굴 개굴.
5: 레오 박사님,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공주의 뽀뽀로 개구리 왕자가 다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4: 뭐? 그렇다면 뽀뽀를 받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군. 개굴. 뚱뚱치킨. 어서 뽀뽀해. 개굴.
5: 에? 개구리한테 뽀뽀를요?
6: 와! 너무 친스러워요.
4: 뭐라고? 뽀뽀해 빨리. 개굴 개굴.
5: 고고.
4: 야, 너 입술 해. 아, 어?

0: 진 엄지공주.
1: 레오 박사는 왜 매번 슈퍼제트에게 당하는 거야? 고대의 설계대로 그 정도밖에 못하다니. 이젠 어? 저럴 수가. 안 돼. 조금이라도 삐뚤게 서 있으면 큰일 나요. 내 보물들 조금이라도 더러워지면 안 되지. 오늘 한정판 미니 비행기가 나오는 날이었지. 빨리 가서 사와야겠다.
0: 엄지공주, 네가 어떻게 축구를 한다고 그래? 우리 다른 거 하고 놀자.
2: 뭐? 잭, 지금 내가 작다고 무시하는 거야?
0: 그게 아니라 축구공이 너보다 훨씬 크니까 그렇지.
2: 나도 할 수 있거든. 여기서 기다려. 내가 공을 가져올게. 야, 어때? 이렇게 굴리면 되잖아.
0: 엄지공주가 어디 갔지?

0: 나한테 딱 맞는 물건들이 이렇게 많다니. 어디 놀아볼까?
1: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어? 혹시 레오 박사가 또 이상한 발명으로 엄지공주를 데려간 게 아닐까? 그래! 레오 박사가 한 게 틀림없어!
0: 설마 엄지공주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려는 걸까?
1: 안 돼! 어서 이 상황을 알려야겠어!

0: 엄마, 아빠! 아무래도 레오 박사가 비행선으로 엄지공주를 데려간 것 같아요.
1: 이런, 비행선까지 가려면 원더에어가 필요하겠어요.
2: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응?

0: 얘들아, 빨리 타! 우리가 구해줄게, 범지 공주! 저기 위쪽이 입구인 것 같아!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레오 박사! 당장 엄지공주를 풀어줘!
1: 아무도 없나? 엄지공주가 저 안에 갇혀있는 것 같아!
0: 뭐? 어서 저기로 들어가보자!
2: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보안 시스템 가동!
3: 내가 정리할게! 레이어 파워!
0: 잘했어, 플래시로!
2: 경고, 경고! 2단계 보안 시스템 가동!
0: 모두 조심해! 꼼짝도 못하겠어! 저거야! 슈퍼제! 어? 저 레버가 보안 장치인 것 같아! 원더비키, 네 초능력으로 저 레버를 내려줘!
1: 알았어! 완다, 파워! 안 돼! 레이저를 못 들켰어!
0: 어떡하지?
4: 이대로는 안 되겠어! 유연성을 강화시켜 레이저 광선을 빠져나가자! 응?
5: 몸을 유연하게 하려면 망고가 필요하지. 망고의 리보플라빈,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호이야!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망고 한 개, 올리브 오일 한 컵,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그릇에서 골고루 섞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망고 샐러드.

0: 다시 멈출게. 냠냠냠 파워! 야호! 성공이다! 어서 엄지공주를 구하자.
1: 레오봇이 고장났으면 얘기해야지. 너희들이 왜 여기 있어?
0: 레오 박사, 어서 엄지공주를 내놔.
2: 온갖 못된 짓은 다 하는구나. 넌 나쁜 악당이야.
1: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마을 녀석들을 괴롭히러 갔다가 레오봇이 고장나서 다시 돌아오는 길이라고.
0: 레오 박사,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3: 우리 박사님은 거짓말 안 해. 모두가 싫어하는 못된 박사이긴 하지만.
1: 잠깐, 모두가 날 싫어한다고?
3: 네!
0: 저 문 뒤에 엄지공주를 가둬놓았잖아.
1: 글쎄, 난 정말 모르는 일이라니까.
4: 슈퍼제!
0: 엄지공주? 엄지공주, 너 지금 어디야?
4: 모르겠어. 근데 여기 너무 재밌어. 꼭 나를 위한 놀이공원 같아.
0: 레오 박사, 도대체 저기가 어디지?
1: 내가 어떻게 알아? 어쨌든 봤지? 난 범인이 아니라고.
0: 그러네. 미안. 하지만 앞으로 조심해.
4: 슈퍼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0: 그래, 빨리 엄지공주를 구하러 가자.
1: 뭐야, 저 녀석들.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5: 너도 이제 내 소중한 보물이야. 어? 어? 어? 어떻게 된 거지?
4: 우! 야호! 우!
5: 넌 누구야? 내 집에 어떻게 들어온 거야? 잠깐! 거긴 안 가!
0: 위상탈출 시스템 가동. 아싸! 도대체 엄지공주는 어디 있는 거지? 엄지공주!
4: 엄지공주! 어디 있었어? 그게 말이야, 나도 모르겠는데 정말 신나는 곳이었어.
6: 그런데 땅속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 같아 보였어.
4: 응? 아, 내가 폭발 스위치를 눌러서 그래.
6: 뭐라고?
5: 아이고, 허리야. 이 녀석들, 내가 왕이 되면 혼내주겠어. 아이고, 허리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옥스퍼드 타운.
7: 해보고.
6: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칠성.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술물엔
1: 덕분만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조심. 쫑쫑 치킨. 예. 뚱뚱 치킨,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1: 댄스 대회 초대받아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0: 댄스 대회라고? 난 초대 못 받았는데.
1: 정말이야? 우린 다 초대받았는데.
0: 너무해. 감히 댄스 천재 레오 박사님을 초대하지 않았다고? 모두 그만!
2: 정말 뭐야?
0: 누가 아직도 춤추는 거야?
3: 나도 초대받았지롱.
0: 타이탄도 초대받았는데 내가 못 봤다니. 마을 녀석들 절대 가만 안 두겠어. 댄스 대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주마.
4: 이렇게?
5: 쟤, 너도 댄스 대회에 나가려고?
4: 아, 아니.
6: 왜? 잘 추던데? 한번 나가봐.
4: 아, 아니야. 난 춤출 줄 몰라.
7: 어? 춤은 그냥 춤이지. 마음대로 몸을 흔들면 돼. 그럼 보는 친구도 신이 나서 같이 추지. 방금 너처럼.
4: 그래도 나는...
8: 1번 참가자,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0: 괘씸한 녀석들,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이 발명한 희실비실 광선 맛을 보여주겠다.
8: 음악 주세요.
4: 너무 재미없어.
0: 오래오래요.
8: 피노키오가 긴장했나 봅니다. 다음 참가자 나와주세요.
4: 힘없어. 이제 춤은 그만 출래.
8: 저 악어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6: 뭐야? 갑자기 다들 왜 저러지?
5: 그러게, 뭔가 이상한데.
6: 저건 뭐지? 레오 박사가! 레오 박사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나타났어.
9: 레오 박사, 댄스 대회를 망치지 마라.
0: 넌 대체 누구냐?
9: 난 타이, 아니 나이탄이다.
0: 나이탄이라고?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0: 대회를 망치고 싶으면 내 차례가 끝나거든 공격해.
1: 싫은데 지금 당장 망쳐지 마. 레오봇 당장 출동해. 이렇게 된 이상 언제나처럼 여기 모여있는 녀석들 전부 다 괴롭혀지겠어. 자, 받아라 이 쉐디시의 광.

0: 모두 무기력해졌네요.
1: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응?

0: 슈퍼제!
1: 힘이 없어.
0: 정신 차려. 레오 박사를 막아야지.
1: 난 몰라. 너희끼리 막아. 난 잠이나 잘래.
0: 슈퍼제! 슈퍼제!
2: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활력을 되찾아 무기력을 이겨내자.
3: 활력을 되찾으려면 단호박이 필요하지. 단호박의 루테인, 대파의 플라보노이드, 고춧가루의 페퍼린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단호박 한 개, 대파 한 개, 호! 고춧가루 약간, 호이! 슈퍼냠냠 오븐에서 푹 익힌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단호박찜!

0: 슈퍼냠냠! 협동작전으로 레오 박사를 막아야겠어! 플래시룸, 레오 박사의 시선을 끌어줘!
1: 알았어! 플래시 파워!
2: 이 녀석이 멈추지 못해!
0: 원더비키, 지금이야!
1: 알았어! 원더!
0: 좋았어! 이제 내 차례야! 슈퍼냠냠 파워! 캬안! 캬안! 네가 쏜 광선 다시 되돌려주마!
2: 안 돼! 피곤하고 귀찮아. 광선 공격이고 뭐고 그냥 돌아가야 돼 있어.
0: 야호! 협동작전 성공!
1: 슈퍼젤, 어? 아직이야. 어? 저게 어? 좀 봐.
3: 모두들 아직도 늘어져 있어.
0: 어떻게 하지?
4: 춤은 그냥 춤이지. 마음대로 몸을 흔들면 돼. 그럼 보는 친구도 신이 나서 같이 추지.
0: 그래! 춤으로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넣자!
1: 춤으로?
0: 아, 잘 못 추긴 하지만 말이야.
1: 슈퍼젤,

0: 모두를 위해 용기를 내자.
1: 우리가 도와줄게. 할 수 있을까?
2: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
0: 가구!
1: 그래, 해보자구.
0: 어이, 어이, 어이, 어이.

0: 어서 와라 상어라.
1: 상어를 어떻게 잡겠다는 건지.
0: 왔다 왔다. 우와, 엄청 큰 물고기인가 봐. 힘이 너무 세서 당겨지지가 않아.
2: 뭐야, 물고기가 아니라 낚싯줄이 엉킨 거잖아.
0: 쟤 낚싯줄을 다른 쪽으로 던졌어야지.
2: 뭐? 나는 낚싯대 잘 던졌다고.
3: 에휴, 낚시 못하는 애들이 꼭 싸운다니까.
4: 레오 박사님,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최고의 자리로 안내하겠습니다.
3: 좋아, 물고기를 잔뜩 잡아서 파티를 여는 거야. 오래요 오래요.
4: 자, 바로 저쪽입니다. 여기입니다. 인어공주, 비켜요 비켜. 레오 박사님이 여기서 낚시하실 거라고요.
5: 죄송하지만 안 돼요. 비킬 수 없어요.
3: 빨리 비키지 못해? 여기가 물고기 잡는데 최고 좋은 자리라고.
5: 절대 못 비켜요. 여기서 왕자님을 기다려야 한다고요.
3: 왕자님?
5: 네, 왕자님의 키스만이 제 꼬리를 다리로 바꿀 수 있대요. 예쁜 두 다리로 왕자님과 행복하게 살 거예요.
3: 그럼 왜 여기서 고생이야? 다리로 바꾸는 게 어렵지도 않은데.
5: 그 말씀은 박사님이 바꿔주실 수 있다는 건가요?
3: 야, 나 천재 레오 박사님이야.
5: 그렇다면 제발 제 꼬리를 바꿔주세요.
3: 그래?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5: 조건이요?
3: 지금 당장 슈퍼족의 약점을 알아와. 그럼 네 꼬리를 다리로 바꿔주지.
5: 네? 슈퍼잭의 약점을 꼭 알아내서 다리를 얻고 말 거야. 어? 저기요, 혹시 슈퍼잭을 아세요?
6: 슈퍼잭? 잘 알죠. 제 코를 되찾은 건 슈퍼잭 덕분이에요.
5: 그래요? 저기요, 잠깐만요. 혹시 슈퍼잭 아세요?
7: 그럼 당연하죠. 슈퍼잭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줘서 우린 친구가 됐거든요.
8: 나는 타군. 난 슈퍼잭의 비밀을 알고 있어.
5: 정말요? 그게 뭐죠?
8: 슈퍼잭은 정말 착하지.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야.
5: 모두들 슈퍼잭 칭찬만 하네. 잭, 너 혹시 슈퍼잭에 대해 아는 거 있니?
2: 슈퍼잭?

0: 왜 그러는데?
1: 내가 좀 알고 싶어서.
0: 슈퍼잭은 힘이 세고 또 그게
1: 슈퍼잭은 누구보다 친구들을 먼저 생각해. 물론 원더비키도 그렇고.
2: 나도 슈퍼잭을 아는데 슈퍼잭은 언제나 친구들을 도와. 물론 플래시롬과 함께 말이야.
1: 아, 그렇구나. 나 슈퍼잭의 약점을 알 것 같아.
3: 슈퍼잭의 약점?
1: 응, 레오 박사가 약속했어. 슈퍼잭의 약점을 알아오면 내 꼬리를 다리로 만들어준대.
4: 뭐? 너 속고 있는 거야. 레오 박사가 얼마나 허풍쟁인데.
2: 레오 박사는 나쁜 악당이라고.
1: 정말? 그럼 난 어떡해. 왕자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이런 꼬리라니.
0: 인어공주야, 네 꼬리가 얼마나 예쁜데 그래. 바다에서도 마음껏 헤엄칠 수 있고 말이야. 아마 왕자님도 꼬리가 있는 네 그대로의 모습에 반했을걸?
1: 진짜 왕자님도 그렇게 생각할까?
0: 당연하지. 그런데 네가 알아낸 슈퍼잭의 약점이 뭐야?
1: 그건...
2: 레오 박사!
5: 슈퍼잭의 약점을 알아냈다고 알려줘, 아사!
1: 안 돼요! 거짓말쟁이에겐 말 못해요!
5: 그렇단 말이지. 그렇다면 이 천재 레오 박사님께서 발명한 쭈글쭈글 광선의 맛을 봐야겠구나!
4: 위험해! 이런 공주야! 어서 상황을 알려야 해. 엄마, 아빠, 레오 박사가 광장에서 또 사건을 일으켰어요.
6: 어머 세상에, 모두를 쭈글쭈글하게 만들고 있어요.
7: 이럴 수가.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0: 인어공주, 지금이라도 슈퍼즈의 약점을 나에게 말하는 게 좋을걸.
1: 절대 안 돼요.
0: 그렇다면 좋아, 쭈글쭈글 광산 공격이다.
1: 하하, 메론.
0: 저 녀석이 절대 놓치지 않는다.
1: 일어날 힘이 하나도 없어.
0: 맛이 어떠냐? 이번엔 네 차례다, 인어공주.
1: 안 돼!
0: 항의하지 마!
1: 대우박사!
0: 슈퍼젠!
1: 아이고,
2: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노화를 막아내자. 응?
3: 노화를 막으려면 고구마가 필요하지. 고구마의 안토시아닌, 단호박의 루테인,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고구마 한 개, 단호박 250g,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고구마 피자.

0: 관련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1: 야, 다시 멀쩡해졌잖아. 인어공주, 어서.

0: 슈퍼족의 약점을 말해. 내가 꼬리를 다리로 바꿔준다니까. 아, 진짜라고.
1: 하지만.
2: 레오 박사, 그래봐야 소용없을 거야. 슈퍼잭은 절대 지지 않거든.
0: 그럴까? 인어공주가 너의 약점을 알아냈다는데?
2: 나의 약점이라고? 그래도 소용없어.
0: 그렇다면 인어공주가 너의 약점을 얘기해도 상관없겠구나.
2: 당연하지.
0: 그렇지, 인어공주. 어서 얘기해.
1: 슈퍼잭의 약점은?
2: 진짜 얘기하네.
0: 뭘 망설이고 있어? 어서 말해줘.
1: 슈퍼잭의 약점은 항상 친구들 편이 되어 모두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2: 하! 그렇지!
0: 그게 무슨 약점이야?
3: 됐다! 원더비키! 슈퍼잭! 맞아!
2: 좋았어! 못된 레오 박사에게

0: 민어공주야,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아직도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어?
1: 아니, 이제 왕자님은 안 기다려. 대신 왕자님보다 훨씬 멋진 슈퍼맨을 기다릴 거야.
2: 뭐라고?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5: 뽀로로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6: 어서오세요 공주님.
5: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죠?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키스.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7: 클릭소!
8: 클릭소! 몰라내가!
5: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7: 클릭소!
5: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9: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7: 클릭소!
9: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1: 덥덥한 말
2: 순하게
8: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남방구는 북방구와
1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킬킬.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0: 안녕하세요. 버실 딥클린.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2: 그늘 싱싱.
1: 야호, 그럼 여기서도 싱싱.
2: 빙글빙글 날라라.
1: 시속도 날라야.
2: 재밌다.
1: 잠깐 쉬자.
2: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1: 의자도 돌려볼까?
2: 데이터 놀자.
1: 안녕.
2: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1: 원더키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1: 덥덥한 말.
3: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다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어,
5: 아니, 이 소리는 골디, 이것 좀 부탁할게.
0: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멋지게 출동하는 부부맨. 골디는 그런 부부맨을 도울 수 있어서 늘 뿌듯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부부맨을 볼 때면 가끔 부럽기도 했답니다.
1: 그거 알아? 별똥별에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무슨 소원을 빌까? 골디 최고야.
2: 골디는 최고야.
1: 골디, 골디, 골디. 하고 싶은 게 무지 많아서 못 정하겠어. 그럼 난 들어갈게. 자자.
0: 별똥별을 본 골디는 부부맨 같은 슈퍼 영웅이 되고 싶다고 간절히 빌었어요.

0: 골디, 아침밥 먹자. 어? 어디 간 거지?
1: 맞아요, 부부님.
0: 이 소리는

0: 골디, 이제 들어오는 거야? 마침 잘 됐다. 집 좀 부탁할게. 컷! 채! 보니야, 이게 무슨 일이야?
1: 보구맨! 들어가서 상자가 떨어져서 사과가 길에 전부 쏟아져 버렸어요. 죽는 것 좀 도와주세요.
0: 그랬구나. 빨리 주울 방법이 없을까?
1: 아, 커다란 정수기로 사과를 빨아들이는 건 어때요?
0: 좋은 생각인데? 이것 좀 눌러줄래?
1: 네!

0: 도매 최고! 어쩌야!
1: 어?
2: 위험해!

0: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1: 우와, 진짜 멋지다. 넌 누구야? 구구멍? 아, 구구멍이구나.
2: 구구멍, 구구멍.
3: 슈퍼 영웅이 된 골디는 무척 기뻤어요.
4: 너 설마?
1: 구구멍이라고? 정말 귀엽고 멋지다.
4: 뭐? 별똥별이 소원을 이루어줬다고? 그런 일이... 슈퍼 영웅이 되는 게 골디의 소원이었구나. 그래, 골디도 이제 특별한 힘이 생겼으니까 같이 힘을 합쳐보자.
1: 뭐해요, 부부맨?
4: 부부맨 변신!

0: 아차, 나도 변신해야지.
1: 칭찬을 받자 기분이 좋아진 골디는 보부맨이 없어도 혼자 사람들을 도왔죠.
2: 아이고, 정말 고맙다.
0: 우와, 고마워, 보부맨.
1: 어느새 골디는 사생마을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되었답니다.
3: 도와줘요, 보부맨.
0: 보부맨, 여기요. 당연히 알고 있지.
3: 보구멍은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멋진 강아지가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0: 아, 그러게.
3: 아, 골디, 어디 갔다 이제 와? 아우. 골디, 오랜만에 같이 공놀이 할래? 아니면 산책 갈까? 우리 요즘 같이 못 놀았잖아. 아우.
1: 쉴 새 없이 사람들을 돕느라 피곤한 골디는 집에만 오면 바로 잠이 들었어요.
3: 아이웨이. 엄마.
4: 어?
3: 요새 골디가 이상해요. 매일 잠만 자고 항상 기운도 없어 보여요.
4: 그래? 엄마는 출근하느라 전혀 몰랐네.
3: 공놀이도 산책도 싫대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4: 어? 그건 정말 이상한데?
3: 그쵸?
1: 본인은 골디가 점점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3: 아, 안 되겠어. 도와줘요, 보부맨, 보부맨.
0: 보니야, 오늘은 무슨 일이야?
3: 요즘 우리 집 강아지 골디가 이상해요. 매일 잠만 자고 좋아하는 산책을 가자고 해도 심근동해요. 혹시 어디가 아픈 걸까요?
0: 그래? 아픈 건 아닐 거야. 그치, 부부멍?
3: 골디가 다시 기운을 차려야 할 텐데. 골디는 소중한 내 친구이고 가족이에요.
1: 보니의 마음을 안 골디는 자신이 부부멍이라는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3: 우리 산책!

0: 드디어 골디에게 정체를 밝힐 기회가 왔어요. 골디는 보니 앞에서 부부몽으로 멋지게 변신하기로 했죠. 어떡하죠? 부부몽의 힘이 사라져버렸나 봐요.
1: 골디는

0: 더 이상 구부멍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슬펐어요.
1: 정말 고마워, 골디. 그리고 진짜 멋졌어. 꼭 신부 영웅처럼. 어? 구부멍보다 멋졌다니까. 역시 나한텐 골디 네가 최고야.
0: 골디는 더 이상 부부멍이 될 순 없지만 변신하지 않아도 본인에겐 최고로 멋진 강아지랍니다.
1: 식물에 놀러가요.
0: 방학을 맞아 본인의 가족이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놀러왔어요.
1: 할아버지! 할머니!
2: 아이고 우리 보니 잘 있었니?
3: 저희 왔어요. 그래 잘 왔다.
1: 맞다. 꼬꼬는요? 꼬꼬는 어디 있어요? 꼬꼬야! 보고 싶었어! 으아, 오랜만에 봤는데 이러기야?
3: 꼬꼬는 여전히 장난꾸러기네.
4: 뭔데 그래? 아, 이건 메뚜기야.
1: 뚜기?
3: 왜 안 떨어지는 거야?
2: 야, 다른 데 가서 놀아라.
1: 아빠, 왜 그렇게 놀라요? 그냥 메뚜기인데.
3: 아, 그게
2: 보니 몰랐구나. 너희 아빠가 곤충을 얼마나 무서워한다고.
1: 아빠가요?
2: 그래,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5: 엄마, 오늘 간식도 고구마죠?
2: 그래.
5: 어? 벌레다! 엄마, 이거 떼줘요! 빨리요!
2: 저야 떼주지! 그만 뛰어! 그대로 해가 지도록 뛰었다니까.
3: 아, 그 얘기는 왜 하시는 거예요?
1: 전 골드랑 산책하고 올게요.
2: 그래.
1: 시골은 예쁘긴 한데 심심해. 놀이터도 없고, 그치? 응? 누가 있네? 아냐? 뭐해?
5: 잡았다!
1: 뭘 잡았는데?
5: 어? 장수 풍뎅이.
1: 우와, 책에서 본 적 있어. 나 만져봐도 돼?
5: 그래? 놓치지 않게 조심해.
1: 우와, 신기하다.
5: 근데 못 보던 아이네. 넌 누구야?
1: 아, 난 보니야. 얘는 골디. 새별마을에서 왔어?
5: 나는 강이야. 이 근처에 살아.
1: 그렇구나. 골디도 볼래? 자.
5: 안 돼. 아, 조심하라고 했잖아. 넌 벌레 하나 못 잡냐?
1: 뭐? 내가 다시 잡아주면 되잖아.
5: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잡아?
1: 올라가서 잡으면 되지.
5: 안 돼, 그만둬. 위험하잖아.
1: 괜찮아.

0: 그러게 그만두라니까.
1: 생각보다 높네. 어떻게 잡지?
0: 됐어. 어쩔 수 없지 뭐.
1: 아니야. 내가 잡아준다니까. 그래. 부부맨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2: 부부맨?
1: 도와줘요, 부부맨! 도와줘요, 부부맨!
3: 이 소리는 부부맨 변신!

0: 안녕 보니? 새 친구도 있었네.
1: 야냥 강이에요.
2: 진짜 보부맨이잖아. 안녕하세요.
0: 강이도 안녕.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강이가 잡은 장수 풍뎅이를 제가 놓쳤거든요. 다시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3: 장수 풍뎅이? 그거 엄청 큰 곤충 아니야?
2: 네, 저기 있어요.
4: 어디 갔지?
0: 어디로 날아갔나 보네. 어쩌지? 장수 풍뎅이는 못 잡아주겠는데?
2: 안 돼. 진짜 어렵게 잡은 건데.
1: 부부맨, 우리 장수 풍뎅이를 찾으러 가요.
0: 뭐? 그거 꼭 잡아야 하는 거야?
1: 네, 강이랑 약속했단 말이에요.
0: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잖아.
2: 그거라면 문제 없어요.
5: 자, 장수 풍뎅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1: 얍! 저쪽으로 갔어요. 좋아, 빨리 가자.
0: 정말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이 동네가 원래 이 호수로 유명해.
1: 어? 그걸 부부맨이 어떻게 알아요?
0: 그게...
2: 어? 좋은 돌 찾았다.
0: 오, 잘한다. 5번이나 튕겼어.
1: 진짜 신기하다. 지금 뭐 한 거야?
5: 뭐야, 너 물수제비도 몰라?
1: 물수제비? 나도 해볼래. 그게 뭐야?
0: 은희야, 물수제비를 잘 하려면 돌을 잘 골라야 해. 이렇게 얇고 둥근 돌이 좋아.
1: 이런 거 맞죠?
0: 그래. 그리고 이렇게 몸을 낮춰서 던져야 해.
2: 우와, 반대편까지 넘어갔어. 역시 부부맨이야.
1: 그럼 나도.
0: 우와, 6번이나 튕겼네.
5: 운이 좋았네.
1: 그럼 물수제비 대결할래? 부부맨도 같이요.
0: 그럴까?
5: 근데 장수풍뎅이는 언제 찾아?
1: 맞다, 장수풍뎅이 당연히 먼저 찾아야지. 빨리 가자.
2: 비다.
1: 진짜네.
5: 어쩔 수 없지. 집에 가야겠다.
0: 역시 그래야겠지.
1: 괜찮아, 부부맨이 우산을 만들어줄 거야. 그쵸?
0: 물론이지. 이것 좀 눌러줄래?

0: 출발! 보니와 강이, 골디, 구구매는 다 함께 장수풍뎅이를 찾아 마을을 탐험했어요.
1: 어? 배 꽂혔다!
2: 어, 보니야, 저것 좀 봐!
1: 예쁘다!
3: 그거 알아? 무지개가 사라지기 전에 무지개 끝에 가면 보물이 있대.
1: 정말? 빨리 가보자.
3: 좋아, 가자.
4: 장수풍뎅이는?

0: 보물은 어딨지?
1: 아무래도 없는 것 같은데?
0: 땅이라도 봐볼까? 보통 보물은 땅에 묻혀있잖아. 강이야, 저기!
2: 장수풍뎅이잖아.
0: 정말 많다. 그래, 장수풍뎅이가 보물이었나 봐.
2: 정말 그런가 봐.
0: 그런데 너무 높이 있어.
2: 에이, 뭐가 문제야. 부부맨한테 잡아달라고 하자.
3: 내가?
0: 아니야, 내가 잡을래.
1: 왜? 부부맨이 잡는 게 더 쉬울 텐데.
0: 내가 약속했잖아.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게 다 나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손으로 꼭 잡아주고 싶어.
2: 그래, 본인 네가 잡아줘.
4: 그럼 난 조금만 도와줄게.
0: 좋아요. 고마워요, 부부맨. 길어서 높은 곳도 충분히 닿겠어요.
2: 거의 잡았는데.

0: 무서웠어.
1: 진짜 대단하다. 자, 여기 장수풍뎅이. 어머,
2: 아니야, 너 가져.
1: 왜?
2: 네 덕분에 오늘 재밌게 놀았잖아. 친구가 된 기념으로 줄게.
1: 우와, 고마워. 그럼 얘 그냥 놓아줘도 될까?
2: 왜? 어렵게 잡은 거잖아.
1: 나도 너랑 재밌게 놀았던 걸로 충분해. 그리고 장수풍뎅이도 우리처럼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할 것 같아서.
2: 좋아, 그러자.
1: 자, 잘했다.
3: 잘했어. 장수풍뎅이도 고마워할 거야.
1: 그래. 다음에는 우리 동네에 놀러와.
2: 꼭 갈게.
4: 보니야!
1: 아빠다. 그럼 난 갈게.
2: 잘 가.
1: 아빠!
3: 그새 새 친구를 사귄 거야?
1: 네. 근데 아빠, 그거 혹시 장수풍뎅이에요?
4: 뭐? 뭐야, 이거 떼줘, 빨리!
1: 그렇게 떼면 어떻게 떼요?
5: 오늘 본인은 시골에서 평생 잊지 못할 멋진 추억을 쌓았답니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아빠, 저게 뭐야?
10: 글쎄.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0: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 EBS IN 포키제?
0: 네.
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2: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무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간 킬킬!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메이트.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0: 안전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오늘은 아빠와 보니가 친구들과 놀이동산에 가기로 했어요.
5: 괜찮겠어요? 보니 친구들까지 다 챙기려면 힘들 텐데.
6: 문제 없어요. 내가 워낙 놀이기구를 좋아하잖아요. 다 같이 재미있게 놀다 올게요.
7: 맞아요. 어제부터 아빠가 더 신나신걸요? 걱정 말고 우리 할아버지 댁 잘 다녀오세요.
5: 그래, 그럼 이따 봐요.
7: 빠빠이.
6: 조심해서 갔다 와요.
7: 다녀오세요.
6: 그럼 우리도 준비할까?
7: 좋아요! 준비하여! 뭐냐? 어?
6: 친구들도 도착한 것 같은데?
7: 빨리 나가요!
8: 안녕하세요!
7: 안녕!
6: 다들 준비됐지?
8: 네!
6: 좋아! 그럼 꿈과 희망이 가득한 놀이동산으로 출발! 어? 빗방울?
7: 설마 비 오는 거예요? 어떡해. 그럼 놀이동산 못 가는 거야?
9: 안 돼.
6: 아닐 거야. 일기예보에도 비 온다는 얘기는 없었어. 그냥 한두 방울 떨어진 거겠지.
7: 휴, 다행이다.
6: 그럼 다시 놀이동산으로 출발!
8: 출발!
9: 거짓말쟁이.
6: 너무 실망하지 마. 금방 그칠지도 모르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4: 결국 보니와 친구들은 비가 그칠 때까지 집에서 놀기로 했어요.
7: 괜찮아, 네 차례야.
9: 준이야, 혹시 비 그쳤어?
10: 아니.
7: 슬기야, 비 그쳤어?
10: 아니.
9: 이젠 비 그쳤겠지?

0: 집에서 노는 건 너무 지겨워.
1: 밖에서 놀고 싶다고.
2: 놀이공원 못 가면 놀이터라도.
3: 나도.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
0: 아, 그래. 부부맨한테 부탁해보자.
4: 맞다. 부부맨이 있었지.
1: 부부맨이라면 비를 멈춰줄 거야.
0: 도와줘요, 부부맨.
5: 난 이때가 제일 크게 되더라.
0: 맞아요.
5: 간다, 간다, 간다.
0: 도와줘요, 부부맨.
5: 꿈이었구나.
0: 도와줘요, 부부맨.
5: 이 소리는 부부맨 변신.

0: 얘들아, 안녕.
1: 안녕하세요.
0: 그래, 오늘은 무슨 일로?
2: 어메, 좀 멈춰주세요.
0: 응? 비를?
2: 네, 비가 와서 놀이동산을 못 갔거든요.
3: 그래서 집에서 놀고 있는데요.
4: 너무너무 심심해요.
5: 나가서 놀고 싶어요.
0: 그런데 어쩌지? 비를 멈추는 건 나도 할 수 없는데.
2: 그럼 계속 이렇게 심심하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0: 아, 아니야.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놀 수 있어.
1: 어떻게요?
0: 아, 그럼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를 알려줄까?
1: 네!
0: 자, 이렇게 블록을 쌓아도 되고 퍼즐을 맞추거나

0: 그림을 그려도 되잖아. 그치?
1: 그런 거 말고요.
2: 그건 아까 다 했어요.
0: 아, 그랬어?
2: 저희는 집 밖에서 놀고 싶단 말이에요.
0: 근데 밖에서 놀면 옷이랑 신발이 흠뻑 젖을 텐데?
3: 맞아. 엄마가 비 맞으면 감기 걸린다고 하셨어.
1: 그럼 비를 맞아도 젖지 않는 옷이랑 신발이 있으면 어떨까?
2: 에? 그런 옷이랑 신발이 어딨어?
1: 방귀구름으로 만든 튼튼한 비옷과 장어만 있다면 밖에서 놀아도 절대 안 젖을 거야. 그렇죠, 부부맨?
0: 오, 그 방법이 있었네. 역시 보니 아이디어는 최고야. 자, 그럼 이것 좀 눌러줄래?
4: 네.
0: 컬러 방귀 캔디 머신. 뿜컬러 파!

0: 진짜 비를 맞아도 끄떡 없는데.
1: 맞아. 게다가 예뻐. 그럼 우리 이제 뭐 하고 놀까?
2: 저기 근데 놀이터가 다 젖었는데 괜찮을까? 미끄러울 것 같은데.
0: 얘들아!
3: 어?
0: 이거 진짜 재밌다. 물 때문에 엄청 빨라져서 꼭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
1: 놀이기구라고? 어? 그렇지. 보보맨, 미끄럼틀이 엄청 커지면 어때요? 진짜 놀이동산에 있는 놀이기구처럼요.
4: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열차까지 만들면 진짜 놀이기구 같을 거야. 방귀구름 워터슬라이드.
5: 재밌겠다.
4: 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1: 네.
2: 어떻게 보니야, 나 떨려.
1: 괜찮아, 슬기야. 엄청 재밌을 거야.
4: 자, 그럼 출발합니다. 그럼 나도. 미안 얘들아.
0: 괜찮아요. 이것도 재미있어요.
1: 그러면 우리 다른 놀이기구도 만들어봐요.
4: 좋지. 어떤 걸 만들까?
2: 저걸로 회전 목마를 만들 수 있을까요?
4: 아주 좋은 생각이야.
0: 이왕 만드는 거 여러 가지 동물들로 만들어요.
6: 비가 오니까 물에 사는 동물은 어떨까?
1: 그래, 놀이동산에는 없는 우리만의 회전 목마를 만들자.
4: 다들 좋은 생각인데? 그럼 다 같이 만들어볼까?
5: 네!
4: 놀이터 끝에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5: 네!
4: 하나, 둘, 셋, 출발! 얘들아, 괜찮아?
5: 네!
1: 꼭 범퍼카 같았어요.
0: 맞아!
1: 부부맨 덕분에 비가 왔는데도 엄청 재밌었어요.
0: 진짜 놀이동산만큼 재밌었다니까요.
4: 다행이다.
1: 앞으로는 비 오는 날이 기다려질

0: 좋았어요.
1: 엄마! 우리도 잘 갔다 왔지?
2: 빠빠!
0: 보니야, 오늘 비가 와서 놀이동산 못 갔지? 많이 속상했겠다.
2: 아니요, 엄청 재미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았거든요.
0: 그래? 뭐하고 놀았는데?
2: 그건요, 비밀이에요. 어?
3: 이제 보니가 비 오는 날도 정말 좋아하게 된 것 같죠?
2: 유치원 운동회 날.
3: 오늘은 유치원에서 특별한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4: 마침내 오즈의 마법사를 만난 친구들은 소원을 이뤘어요. 도로시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5: 와, 재밌다!
6: 주니 어머니께서 정말 재미있게 읽어주셨죠? 다들 박수!
5: 와!
7: 엄마, 진짜 멋졌어요.
4: 고마워.
2: 와, 주니는 좋겠다.
8: 어? 유치원 특별 수업?
2: 네, 선생님 대신 동화책 읽어주는 수업인데 이번엔 우리 가족 차례예요.
8: 어, 그럼 당연히 이 아빠가 가야지.
2: 이번엔 엄마가 오시면 안 돼요? 아빠 몇 번이나 오셨잖아요.
8: 그야, 엄마는 회사 때문에 바쁘시니까.
2: 그래도.
0: 보니야, 그럼 이번엔 엄마가 갈게.
2: 정말요?
0: 그럼 우리 보니를 위해서 그 정도 시간도 못 내겠어.
8: 정말 괜찮겠어요?
0: 네, 하루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2: 어, 신난다! 약속한 거죠?
0: 응, 약속.
3: 유치원 특별 수업 날이 되었어요.
2: 맞다, 오늘 보니 엄마가 오시는 날이지. 응, 재밌는 책 읽어주실 거니까 기대해.
0: 보니야.
2: 엄마 오셨나 봐. 엄마. 엄마.
8: 짜잔.
2: 엄마는요?
8: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신대. 그래서 대신 아빠가 왔지.
2: 하루 종일 엄마만 기다렸는데.
0: 다녀왔어요. 본인은요?
8: 아, 당신 기다리다가 조금 전에 잠들었어요.
0: 얼마나 속상했을까. 본이랑 한 약속 꼭 지키고 싶었는데.
8: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잖아요.
3: 다음 날이 되었어요.
2: 예, 아빠!
8: 잘 다녀왔어?
2: 네, 이것 좀 보세요.
8: 오, 가족 운동회? 재밌겠는데?
2: 그쵸! 아빠, 엄마한테 전화해주세요.
8: 갑자기 왜?
2: 빨리요!
8: 그래, 잠깐만. 자.
0: 여보세요?
2: 엄마!
0: 어, 보니야.
2: 다음 주 금요일에 유치원에서 운동회가 열린대요. 이번엔 꼭 와주실 거죠?
0: 다음 주 금요일? 물론이지. 이번엔 꼭 약속 지킬게.
2: 와, 약속! 그럼 이번엔 우리 같이 바둑 달리기 경기에 나가요.
0: 달리기라면 자신 있지. 좋아. 그럼 퇴근하고 같이 연습하자.
2: 네, 이따 만나.
8: 그렇게 좋아?
2: 그럼.

0: 날부터 보니와 엄마는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1: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0: 두 사람은 점점 호흡이 청청 맞아갔죠.
2: 우와, 최고 기록이에요.
3: 이러다 우리가 1등 하는 거 아니야?
0: 드디어 운동의 날이 되었어요.

0: 엄마는 언제 오세요?
1: 회사에서 급한 일만 끝내고 금방 오신대. 아마 점심때까지는 오실 거야.
0: 빨리 오시면 좋겠다.
2: 친구들은 신나게 운동회를 즐겼어요.
3: 그래 얘들아, 잘하고 있어.
1: 잘한다 보리.
4: 자,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다들 맛있게 먹고 오후에 만나요.
5: 네.
0: 어? 엄마 오셨어요?
1: 아, 아직.
0: 벌써 점심시간인데.
1: 아까 출발했다고 연락 왔으니까 경기 전에는 꼭 도착하실 거야.
0: 엄마도 같이 먹으면 좋았을 텐데.
1: 그렇긴 한데 길이 조금 막히나 봐. 일단 우리끼리 도시락 먹고 있으면.
0: 그래! 부부맨한테 도와달라고 해야겠어요.
1: 부부맨?
0: 도와줘요 부부맨!
6: 도와줘요.
0: 무슨 소리지?
1: 아이고 배야. 아, 아빠도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저기 예나랑 같이 먼저 밥 먹고 있어.
0: 어이, 아빠 화장실 그쪽 아니에요.
1: 아이고 그랬지. 들킬 뻔했네. 어서 변신하자. 부부맨 변신.

0: 자,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보보맨, 우리 엄마 좀 데려와 주세요. 운동회 온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거든요.
0: 그랬구나. 걱정 마. 내가 가서 얼른 엄마 모셔올게.
1: 네, 고마워요, 보보맨.
2: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막히지? 빨리 보니한테 가야 하는데. 어? 공사 중이잖아. 저 길로 돌아가면 한참 걸릴 텐데. 어? 저 강만 건너면 유치원까지 금방인데. 어? 저게 뭐지?
0: 야!
2: 야! 부부맨?
0: 보니한테 가는 길이죠? 자, 어서 건너세요.
2: 네. 고맙습니다. 다행이다. 이대로 가면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겠어.
3: 자, 점심시간이 끝났으니까 모두 모이세요.
4: 네.
1: 벌써? 아직 엄마 안 오셨는데. 아빠도 없고. 어떡하지?
2: 유후! 조금만 기다려보냐.

0: 아, 보니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제 차도 없고 어쩌죠?
1: 저기 보니 어머니, 응? 이것 좀 눌러주실래요?
0: 네? 이렇게요? 어?
1: 자, 그럼 출발합니다.
2: 엄마는 왜 아직 안 오시지?
3: 보니야, 어디 봐. 앞을 봐야지.
4: 어, 미리야.
3: 바로 다음에 엄마랑 하는 경기인데.
0: 어, 조금만 빨리 서둘러줄 순 없을까요?
1: 네, 꽉 잡아요.

0: 여기도 엄청 막히네요.
1: 아, 이번에도 보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보니 아빠한테 못 간다고 전화해야겠어요.
0: 잠깐! 어?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1: 어?
0: 뿡카 변신!
1: 어? 와, 세상에!
0: 변신 완료! 자, 출발합니다!
2: 어느새 마지막 경기 순서가 되었어요.
3: 보니야, 왜 혼자야?
4: 아빠가 없어졌어요. 엄마도 아직 안 오시고.
3: 그랬구나. 그럼 선생님이랑 달릴까?
4: 아니, 괜찮아요. 저 그냥 안 할래요.
3: 보니야, 그래도.
5: 이와, 저게 뭐지?
3: 보니야, 늦어서 미안해. 보니야, 바로 시작할까?
4: 네.
3: 그럼 경기를 시작할게요. 보니야, 많이 기다렸지? 늦어서 정말 미안해.
4: 괜찮아요. 엄마랑 같이 달리기 1등 했잖아요.
3: 엄마가 많이 바쁘긴 하지만 엄마 마음속엔 항상 보니가 1등인 거 알지?
4: 그럼요.
0: 보니야, 왔어요, 여보?
4: 아빠!
2: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예요?
0: 화장실 좀 갔다 오느라고.
4: 이렇게 오래요?
0: 그게 휴지가 없어서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다가. 그래도 보니랑 엄마가 1등하는 건 멀리서 봤어. 대단하던데?
4: 진짜요?
0: 그럼 우리 1등한 기념으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4: 좋아요!
3: 그래요, 그럼 가볼까?
4: 네!
0: 자, 출발!
2: 엄마와 함께해서 더욱 특별했던 운동회, 보니에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답니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남방구는 북방구와
1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2: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3: 아빠, 저게 뭐야?
14: 글쎄.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6: EBS IN 포키제?
17: 네.
1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8: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1: 순하게
0: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박수! 고맙다, 택아.
1: 너도 뿡뿡이랑 노래하러 온 거야?
2: 어? 노래? 아니.
1: 그럼.
2: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싹 시원하게 부는 거야.
1: 어.
2: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0: 소풍을 가?
1: 가!
0: 가! 가!

0: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오, 나 갈래. 나.
2: 짜잔 형도 나.

0: 신나게 웃어요.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스쿨버스 왔네.
1: 학교 가자.
2: 안녕 친구들.
3: 같이 가자.
2: 안녕.
0: 재밌게 공부해요.
1: 와, 놀이터다.
0: 빙글빙글.

아, 따라.

Ha ha ha ha ha!

Sweet!

쿡쿡! 마시멜로를 쎄!

Ah!

Yep.

0: 그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예썰

0: 보비, 그림책 돌려주러 왔어. 어? 아무도 없네.
1: 에디는 친구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0: 아우, 심심해. 어? 공이 있었네. 야!
1: 해리 집이 부서져 버렸어요.
0: 안 돼, 해리 집이. 어떡하지?
2: 이게 뭐야?
0: 해리가 돌아오기 전에 집에 가서 고쳐와야지. 아무도 없지? 빨리 가자. 빨리 고쳐오면 해리도 모를 거야.
1: 어? 애기가 뭔가를 흘리고 갔어요.
0: 이걸 언제 다 고치지?
2: 애기!
0: 너희들이구나.
3: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잖아. 크랑크랑.
0: 그랬었지. 그런데 난 못 갈 것 같아.
3: 왜?
0: 어? 뭘 좀 만드는 중이라.
3: 뭘 만드는데? 봐도 돼?
2: 안 돼!
3: 그러니까 더 보고 싶은데.
0: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잖아. 어서 가자고. 자,
3: 뭘 만들어야 된다며?
0: 나중에 만들면 돼. 얘들아!
4: 큰일 났어, 얘들아.
3: 무슨 일인데?
5: 해리 집이 없어졌어.
0: 집이? 뭐야? 친구들이 다 알아버렸어.
4: 일단 포비 집으로 가서 살펴보자.
3: 가자.
0: 에디는 안 가? 가야지.
2: 정말 없잖아.
6: 내가 말했잖아. 도대체 어디 간 거야?
3: 이게 뭐지?
2: 그거 지붕 조각인 것 같아.
3: 그래?
2: 바로 저거야.
3: 어떻게 된 건지 알 것 같아. 누군가 공을 가지고 논 거야. 그러다가 해리 집을 부순 거지. 그리고 들킬까 봐 해리 집을 어딘가 숨긴 게 분명해.
5: 우와, 뽀로로 똑똑하다.
2: 그럼 누가 그런 것 같아?
3: 그건 바로
0: 포비.
5: 나?
3: 농구공이 포비 거니까.
2: 예?
5: 난 아닌데.
3: 그래, 포비는 나랑 계속 낚시하고 있었단 말이야.
2: 그래?
0: 들킨 줄 알았네.
5: 못 보던 건데.
4: 그거 아까 내가 두고 간 거야.
3: 우리가 없을 때 집에 왔었다고?
4: 난 아니야. 정말 샌드위치만 놓고 갔어.
0: 그림책.
3: 정말이야?
1: 에디가 아까 가져다 놓은 그림책을 숨기고 있어요.
4: 난 정말 아닌데.
5: 해리, 집에 왔다 갔다는 것만으로 의심하면 안 될 것 같아.
0: 맞아, 맞아.
3: 그런가?
1: 친구들은 집 앞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4: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지? 조금. 얘들아, 이리 와봐. 이거 팬티 발자국 같지 않아?
3: 그런가? 어디?
4: 그러네, 내 발자국이야. 그럼 팬티가 해리 집을 숨긴 거 아니야?
2: 내가?
0: 발자국. 저기들 발자국이 있어. 발자국을 없애야 해.
1: 에디가 발자국을 없애려고 일부러 넘어졌어요.
0: 에디!
3: 넘어졌네.
2: 그런데 정말 패티, 네가 숨긴 거야?
4: 아니야.
5: 다른 친구들 발자국도 많잖아.

0: 발자국으론 범인을 못 찾을 것 같아.
1: 맞아, 맞아. 저기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더 찾아보자.
2: 그래, 그게 좋겠다.
1: 얘들아, 내일 봐.
3: 거창.
4: 집으로 돌아온 메디는 해리 집을 열심히 고쳤어요.
1: 다 됐다. 후, 이제 가져다 놓기만 하면 돼. 이야. 보비랑 해리는 자고 있겠지.
3: 어? 패티 전화.
4: 패티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일까요?
5: 보비, 해리.
0: 어, 패티 무슨 일이야?
5: 해리한테 이거 주려고.
0: 어?
5: 뭔데? 이거야. 이불도 없어졌지? 내가 이불을 만들어 왔어.
0: 와, 해리는 좋겠다.
5: 고마워. 그런데 패티! 왜? 마음에 안 들어? 혹시 집을 부숴놓고 미안해서 만들어온 거 아니야? 뭐? 뭐야? 걱정돼서 만든 건데. 나 갈래. 어?
0: 패티!
4: 에디는 친구들이 자기 때문에 의심받는 것이 미안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1: 잘못했어, 해리. 안 돼.
5: 에디.
1: 어? 베티구나, 들어와.
5: 아, 들키겠다.
3: 안녕.
1: 어쩐 일이야.
3: 해리가 날 의심하잖아. 내가 해리 집을 직접 차길 거야.
1: 직접?
3: 응. 그래서 돋보기를 좀 빌리려고.
1: 아, 돋보기? 이 상자 안에 있을 거야. 안 돼! 찾았다! 저게 뭐지? 저런 수가, 엄청나다!
3: 어디? 안 보이는데?
1: 저기 말이야, 정이.
3: 우와,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
1: 아, 내가 잘못 봤나 봐. 어서 해리 집 찾으러 가자. 내가 도와줄게. 안녕.
3: 뽀로로가 뭔가를 찾았다고? 알았어. 가자, 애기.
5: 달려있던 거야. 뽀로로가 찾았대.
3: 이건 어디서 찾은 거야?
5: 우리 집 근처에서 찾았어.
1: 아, 넘어질 때 떨어뜨렸나 봐.
3: 그럼 뽀로로가 해리 집을 들고 갔다가 떨어뜨린 거 아니야?
5: 어? 아니야.
1: 그럼 그게 왜 뽀로로 집 근처에 있어?
0: 해리.
5: 나는 정말 아니야. 아, 우리 집엔 크롬도 살잖아.
3: 발자국은 펼칠 거였잖아.
5: 뭐? 너 정말 아니야?
1: 아니야.
5: 그럼 뽀로로?
1: 아니야.
4: 에디는 자기 때문에 친구들이 싸우는 것이 미안했어요.
3: 내가 그랬을 리가 없잖아.
1: 나도야.
5: 누가 그랬든 빨리 내 집을 돌려줘.
1: 내가 그랬어. 내가 해리 집을 망가뜨리고 숨겨놨어. 미안해. 호비한테 그림책을 돌려주러 갔다가 내가 해리 집을 부쉈어.
5: 뭐야, 그랬던 거였어?
1: 해리가 돌아오기 전에 고쳐서 돌려놓으려고 했는데.
5: 그래, 너 정말.
0: 그럼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서로 의심한 거였네.
5: 저기, 그럼 의심해서 미안해.
1: 그럼
5: 나도 미안해. 내가 괜히 의심해서 싸웠잖아.
1: 나 때문이야. 미안해, 얘들아.
5: 괜찮아. 이제 집도 찾았는 걸 뭐.
3: 그리고 에디가 솔직히 말해줘서 이제 안 싸울 때 되잖아.
1: 그럼 용서해주는 거야?
3: 그런데 해리 집이 망가져서 어떡하지?

0: 되지.
1: 나도 도와줄게. 그럴 필요는 없어. 내가 벌써 고쳐놨거든. 짜잔.
2: 우와, 새 집처럼 바뀌었네. 이건 뭐야?
1: 작은 무대를 만들어 봤어.
0: 우와, 해리는 좋겠네.
2: 그럼 한번 불러볼까? 아하하하!
3: 저고저고 저고리 노래를 한다!
4: 에비는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비록 친구들은 모두 해리의 시끄러운 노래를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요. 친구들이 모두 루핀의 집에 모였어요.
2: 아, 맛있는 냄새! 우리 잠깐만! 다 됐어! 5분 장갑이 어딨더라? 아, 저기 있다!
0: 루리! 괜찮아?
2: 괜찮아!
3: 앞치마가 찢어져 버렸네!
2: 실하고 바늘 있어? 이렇게 마무리하면 다 됐어. 여기 고마워. 와, 내 얼굴이네.
3: 정말 예쁘다.
2: 베티 대단해.
1: 베티, 그럼 옷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
2: 그럼
1: 하나 만들어줄까? 만들어줘.
2: 좋을까?
1: 아, 그래! 친구들을 보면 뭔가 떠오를 거야.
4: 패티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2: 뽀로로! 크롱!
1: 여기서 크롱! 어쩌고 있잖아, 이거! 크롱!
2: 얘들아, 위험해!
1: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 간다.
2: 안녕.
1: 거기서.
4: 패티가 이번엔 에디네 집으로 가고 있군요.
1: 에디. 어서 와, 패티.
2: 뭐 하고 있었어?
1: 망치를 찾고 있었어.
2: 그래?
1: 그런데 못은 또 어딨지? 어딨지? 아, 여기 있었구나. 맞다, 드라이버.
2: 자, 여기. 아, 그거야. 에디 옷은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다 됐다. 에디, 나 이만 가볼게.
1: 안녕. 그건 어디 뒀더라?
5: 안녕, 패티.
2: 안녕, 로디.
5: 근데 그건 뭐야?
2: 이거 친구들한테 선물할 옷 그림이야. 안 돼.
5: 자, 잡았다. 자, 여기 있어.
2: 고마워. 아하, 로디는 팔이 길어지니까. 좋았어. 로디, 난 이만 가볼게.
5: 안녕.
2: 이제 포비하고 해리만 남았네.
3: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0: 안녕 패티.
3: 아, 갑자기 손을 올리면 어떡해.
0: 미안해.
2: 해리 괜찮아?
3: 어이구, 한두 번도 아니고.
2: 아, 그래, 그거야.
0: 뭘 그리는 거야?
2: 무슨 옷 같은데. 내일 뽀로로네 집에 오면 그때 보여줄게.
0: 정말?
2: 아, 궁금해. 아무튼 기대해도 좋아. 그럼 내일 만나.
0: 잘가, 패티.
4: 패티는 친구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0: 좋아. 이제 시작해볼까? 자, 이렇게 하고.
1: 베티는 새 옷을 입고 기뻐할 친구들을 떠올리며 밤새 옷을 만들었어요.
0: 아, 다 됐다.
1: 친구들이 베티가 만든 옷을 보기 위해 포로론의 집에 모였어요.
0: 베티가 어떤 옷을 만들었을까? 난 슈퍼용 옷 같은 게 좋은데.
2: 난 멋진 박사님 옷이었으면 좋겠어.
3: 난 멋진 정장을 입고 싶어.
0: 어? 나도. 그럼 난 공주.
2: 얘들아.
0: 벌써 다 모였네. 어서 와, 베티. 옷은 다 만들었어? 빨리 보여줘. 그래. 차례차례 입어볼까? 먼저 뽀로로랑 크롬부터.
2: 좋았어.
0: 다 입었어?
2: 입긴 입었는데. 뭐야, 빨리 나와봐. 옷이 정말 특이하다.
0: 이 옷은 푹신푹신해서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옷이야. 어때? 마음에 들어?
2: 고마워, 베티.
0: 그럼.
2: 그게 뭐야?
0: 이번엔 레이디하고 로디 차례야.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을 넣어두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2: 그럴 것 같아. 옷이 너무 길어서.
0: 어때? 아무리 팔이 늘어나도 문제 없겠지? 다행이다. 이번엔 아주 특별한 옷이야. 포비, 해리.
4: 왠지 불안한데.
3: 그러게.
0: 어때, 해리? 이 옷을 입으면 언제든지 기타를 치면서 노래할 수 있어.
4: 그래, 그럼 어디 한 번.
2: 소리가 좀.
0: 그런데 호비 어깨에 달린 건 뭐야?
5: 그건 해리 전용 의자야.
0: 정말?
4: 우와, 편한데. 호비 옷은 괜찮은걸.
5: 그렇지. 다음은 루피야.
3: 루피가 좋아하는 공주 옷이네.
4: 그런데 손을 왜 뒤로 숨겼어?
0: 그게
3: 외분 장갑이 붙어 있잖아.
5: 이제 요리하다가 손을 댈 걱정은 없을 거야.
0: 고마워.
2: 루피 손 정말 크다.
4: 그러게. 너희들은 어떻고?
2: 하긴 애기 건 주머니가 너무 많긴 하지. 그러는 너희들은 꼭 눈사람 같거든.
3: 얘들아.
2: 답답해. 패티, 이거 벗어도 돼? 도저히 못 입겠어.
0: 그럼.
5: 너희들도 입기 싫으면 안 입어도 돼.
0: 난 먼저 가볼게.
6: 패티!
3: 패티가 많이 속상한 것 같아.
0: 그런 것 같아. 어떡하지?
5: 마음에 들어할 줄 알았는데.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다들 너무해.
1: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7: 패티!
5: 누구지? 너희들.
7: 안녕, 패티.
5: 어떻게 된 거야? 어제 불편해서 못 입겠다고 했잖아.
2: 자꾸 입어보니까 편하고 좋더라고. 역시 패티 말이 맞았어.
5: 내가 그럴 줄 알았어.
0: 이제 새 옷도 입었으니까 우리 신나게 놀자.
2: 그럴까? 어서 가자.

0: 친구들은 다 같이 술래잡기를 하기로 했어요.
1: 가위바위보로 술래를 정하자.
2: 저기, 난 손이 이런데. 맞다. 어떡하지? 괜찮아. 다른 놀이를 하자.
0: 친구들은 해티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1: 신난다.
2: 조심한 고비. 괜찮아.
3: 괜찮아.
1: 내가 먼저 타야지.
2: 내가 잡아줄게. 괜찮아. 어떡해.
4: 저기, 베티.
2: 미안해. 저기, 얘들아. 할 말이 있어. 있잖아. 아무래도 내가 만든 옷은 안 입는 게 좋겠어.
5: 왜?
2: 내가 만든 옷 때문에 너희들이 힘든 것 같아. 미안해.
6: 그럼 이제 벗어도 되는 거야?
2: 응, 벗어도 돼.
5: 정말?
2: 응, 대신 내가 새로 만들어줄게. 걱정 마. 이번엔 내가 제대로 만들어줄게. 벌써 생각났다. 빨리 만들어 봐야지.
5: 베티, 괜찮아.
0: 이번엔 패티가 또 어떤 옷을 만들어줄까요?
7: 해리와 신기한 샘물.
0: 뽀롱뽀롱 마을에 며칠째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2: 추워. 왜 이렇게 추운 거야?
8: 해리야.
3: 어서 나가자.
2: 이렇게 추운데 어디?
3: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잖아.
2: 그런데 오늘은 밖에서 놀기엔 너무 춥지 않아?
3: 신나게 뛰어놀면 금방 따뜻해질 거야.
2: 그럴까?
3: 대단하다. 그럼 나도. 어? 해리야, 같이 하자.
2: 싫어. 춥단 말이야.
3: 해리야. 해리야, 괜찮아?
2: 이게 뭐야? 나 집에 갈 거야.
3: 해리야, 그럼 다른 거 할까?
2: 다른 거 뭐?
0: 이번엔 친구들이 낚시를 하러 왔어요.
2: 나오니까 좋다.
1: 맞아.
3: 어, 해리야, 아직도 추워?
2: 여기도 춥잖아.
3: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물고기 잡아서 맛있는 요리 해줄게. 눈 오니까 참 예쁘다. 그렇지, 해리야?
2: 예쁘게 뭐하나 예뻐. 춥기만 하고 일단 갈 거야.
3: 해리야.
6: 해리 어디가?
3: 너무 추워서 먼저 집에 들어갔는데.
6: 오늘이 그렇게 추운가?
1: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2: 해리는 따뜻한 곳에서 왔으니까.
9: 그렇지 참.
3: 추워도 함께 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6: 아, 맞다. 통통이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5: 맞아, 맞아.
0: 친구들은 해리를 돕기 위해 통통이네 집에 갔어요.
5: 안녕.
10: 너희들 왔구나. 무슨 일이야?
2: 혹시 춥지 않게 해주는 마법 같은 거 있어?
10: 춥지 않게 해주는 마법?
3: 밖에서 다 같이 놀고 싶은데 해리가 너무 추워해서.
10: 그런 마법은 없는데. 잠깐만. 이건 어떨까? 여기 신기한 샘물이 있는데 이 샘물에선 항상 따뜻한 물이 솟아난대.
5: 정말?
2: 어디 있는 거야?
10: 여기로 이렇게 가서
0: 친구들은

0: 통통이가 알려준 신기한 샘물을 찾아갔어요.
1: 여긴 것 같은데. 이상하네. 맞는 것 같은데.
2: 내가 보기에도 여긴 것 같은데.
3: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4: 그러게.
5: 크롱이 왜 저러지? 크롱.
2: 뭐? 아이가 따뜻하다고?
1: 우와, 진짜 따뜻해.
2: 얘들아, 이것 봐. 이 바위 주변만 눈이 녹아있어.
3: 정말이네?
2: 아무래도 이 바위 밑에 뭔가 있는 것 같아.
1: 그럼 바위를 한번 밀어볼까?
3: 그래, 다 같이 밀어보자.
5: 이게 똥똥이가 말한 신기한 샘물인가?
3: 너무 조그맣잖아.
1: 정말 이거야?
2: 그럼 여길 더 파보면 어떨까?
6: 그래, 파보자!
5: 힘들어. 뭐야, 이렇게 많이 팠는데도 안 나오잖아. 난 쉴래.
0: 드디어 따뜻한 샘물을 찾았네요.
5: 어때? 내 덕분에 찾았지?
4: 맞아.
2: 그런데 해리가 좋아할까?
4: 그러네.
1: 하긴 이건 그냥 따뜻한 물이잖아.
5: 아, 좋은 생각이 났어.
4: 뭐래?
5: 일단 날 따라와. 영덩이 좀 봐. 빨리 와. 이렇게 꾸미는 건 어때?
6: 멋지다!
3: 나도 좋은 생각이 났어!
1: 그럼! 그럼!
3: 여기에는
1: 꽃이 있으니까 더 예쁘다!
5: 미끄럼틀도 재밌겠는걸?
3: 해리가 정말 좋아하겠지!
1: 해리한테 비밀로 하는 게 어때?
3: 깜짝 놀라게 하는 거야!
6: 좋아! 좋아!
2: 랄랄랄랄라. 해리! 어? 자나?
3: 추워.
2: 아직도 추운가 보네. 해리, 조금만 기다려. 내일 센터를 보면 깜짝 놀랄걸?
0: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2: 야, 잘 잤다. 해리 몰래 나가야지. 살금, 살금.
3: 고비!
1: 아침부터 어디 가는 거야?
2: 썰매 탈 건데 오늘은 추우니까 넌 집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다녀올게. 안녕.
1: 네? 왜 날 빼놓고 가는 거지?
3: 싫어. 춥단 말이야. 나 집에 갈 거야. 춥기만 하고 일단 갈 거야.
1: 내가 너무 춥다고만 해서 다들 나랑 놀기 싫은 건가? 어떡하지? 밖은 너무 추운데.
3: 옷을 많이 입으면 되겠다. 역시 이렇게 하니까 안 춥다. 그럼 이제 친구들한테 가서 놀아야지. 옷을 많이 입으면 안 춥긴 한데 몸을 못 움직이잖아. 어떡하지?
1: 그래! 차라리 추위를 견디는 훈련을 하는 거야.
5: 돌이 좀 있어야 하는데 어디서 구하지?
3: 크롱!
5: 크롱, 저건 너무 크잖아.
4: 내가 작게 만들어줄게. 이야! 우와!
3: 로디, 멋있다!
5: 저 돌을 쓰면 되겠다.
1: 집에 갈까? 아니야, 친구들과 놀려는 견뎌내야 해.

0: 해리를 위한 따뜻한 샘퍼가 거의 다 완성됐어요.
1: 해리가 여길 보면 좋아하겠지?
2: 맞아, 정말 좋아할 거야.
3: 자, 다 했다.
1: 우리도 다 끝났어?
4: 그럼, 그럼.
5: 미끄럼틀도 완성.
6: 우와, 예쁘다.
3: 그럼 이제 해리만 데려오면 되겠다. 다녀올게.
0: 한편 해리는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1: 훈련 괜히 해서 더 춥잖아.
7: 해리야, 나왔어.
1: 보비.
3: 해리야, 그렇게 추워?
1: 아, 춥긴 누가 춥다고 그래.
3: 그럼 친구들이랑 물놀이 갈 건데 같이 갈래?
1: 물놀이라고?
3: 응, 물놀이하기 아주 좋은 곳을 찾았거든.
1: 이렇게 추운데. 그래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오늘따라 덥네. 물놀이하기 딱 좋은 날씨야.
3: 빨리 가자. 정말 괜찮겠어?
1: 그렇겠죠. 신난다.
0: 해리는 너무 추웠지만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에 포비와 함께 나왔어요.
3: 해리야, 많이 추워?
1: 아니, 난 괜찮아. 아이고, 추워라.
3: 조금만 더 가면 돼, 해리야.
1: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저기, 포비.
3: 해리야, 많이 추웠지? 다 왔어.
5: 해리 왔다! 그럼, 그럼!
1: 해리! 어서 들어와, 해리야. 보비, 사실 난 너무 추워서 물에 못 들어가겠어.
3: 해리야, 자세히 봐.
1: 김이 나네. 와, 따뜻해.
3: 어때? 따뜻하지?
1: 고마워, 얘들아. 우와, 눈 오네. 따뜻한 물 속에서 보니까 눈도 참 예쁘다. 기분도 좋은데 노래나 해볼까? 즐겁게 노래해요, 랄랄랄랄라. 친구들과 모두 함께 랄랄랄랄라.
0: 오늘 해리는 친구들 덕분에 마음까지 따뜻해졌답니다.

0: 햇살이 화창한 아침이에요. 오비와 해리가 청소를 하고 있네요.
1: 자, 어? 사진기가 여기 있었네. 오랜만에 친구들 사진을 찍어줘야겠다.
2: 즐겁게 노래해요.
1: 해리부터 찍어볼까? 하나, 둘.
2: 아, 뭐 하는 거야, 포비?
1: 그대로 있어봐. 사진 찍어줄게.
2: 사진? 아, 그럼 좀 멋있게 찍어야지. 자, 찍어봐.
1: 응, 알았어. 이제 찍을게.
2: 잠깐. 응? 나 아직 노래를 못 정했어. 어?
1: 노래는 왜? 사진에는 노래가 안 나오는데.
2: 알아. 어? 하지만 나한테 중요하다고. 자, 어? 듣고 골라봐.
1: 그래, 알았어.
2: 오, 수채너야 노래 부르자. 아유, 그런가? 개골. 아니야. 우리들은 친구, 어떤 법이?
1: 글쎄, 다 괜찮은 것 같은데.
2: 아니야, 그래도 뭘로 하지?
1: 해리야, 그럼 난 다른 친구들 먼저 찍고 올까?
2: 응? 그래. 멀끔한 내로배만 나의 고향은 그곳.
1: 그냥 아까 그대로가 좋았는데.
0: 보비는 에딘의 집으로 갔어요.
2: 보비, 무슨 일이야?
1: 너희들 사진 찍어주려고.
2: 그래? 그렇다면 사진 찍을 땐 역시 박사님 오시지.

0: 우린 여기서 찍을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찍어줘. 너도 뭘 만드는 척해, 로디.
1: 알았어.
0: 그게 아니지. 정말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1: 이렇게.
2: 저기.
0: 그래, 그거야. 이제 찍어줘, 보비.
2: 괜찮아?
0: 괜찮아, 가끔 이래. 찍어, 찍어.
2: 그럼 이제 찍는다. 하나. 괜찮아, 얘들아.
0: 괜찮아. 그런데 사진은 못 찍겠다.
2: 그래, 다음에 찍자. 휴, 에디, 로디 사진도 못 찍었네.
3: 버비는 루핀의 집에 가보기로 했어요.
4: 자, 여기. 눈을 그리면 짠.
5: 우와, 나랑 똑같다. 대단해, 루피. 다른 친구들도 만들어주면 좋아하겠다.
4: 그래, 그럼 만들어볼까?
5: 응, 그래.
4: 그런데 루피, 얼굴에 왜 그래? 뭐 묻었어?
5: 루피 좀 봐.
4: 보비가 벌써 보면 안 되는데.
5: 잠깐만.
4: 안녕, 보비.
2: 안녕. 패티도 있었네.
5: 케이크를 좀 만들고 있었다.
4: 그런데 무슨 일이야?
2: 사진 찍어주려고 왔어.
4: 사진? 지금은 안 돼. 요리하는 중이라 엉망이란 말이야.
5: 맞아. 그리고 이 케이크는 비밀 케이크야.
4: 그래, 사진은 나중에 찍을게.
2: 케이크 만드는 거 찍으면 좋을 텐데.
4: 아니야. 다 만들고 찍을래.
5: 잘 가, 보비.
4: 이따가 찍어줘. 안녕.
2: 그래.
3: 보비는 이번에도 친구들 사진을 찍지 못했어요.
6: 그럼, 넌 별을 그려.
7: 그냥.
6: 슈퍼영웅, 그럼 완성!
2: 안녕, 얘들아.
6: 보비, 안녕.
2: 그림 그리고 있었구나. 뽀로로가 그려줬다고?
6: 뭘 이런 걸 가지고?
2: 내가 사진 찍어줄까?
6: 사진? 그래, 좋아. 자,
2: 얘들아, 싸우지 말고 옆에 나란히 서봐. 얘들아. 얘들아, 어디 가? 또 못 찍었네.
4: 보비야, 안녕.
2: 안녕, 뚜뚜. 통통이는?
6: 응, 통통이도 곧 올 거야.
4: 사진기다.
2: 응, 친구들 찍으려고 했는데 아직 한 장도 못 찍었어. 사진 찍어줄까, 뚜뚜?
4: 응.
2: 자, 그럼 찍는다. 통통아, 괜찮아?
8: 괜찮아. 나 때문에. 미안해.
6: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
4: 안 되네.
2: 어떡하지?
8: 내가 마법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줄게.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텅, 깨끗해져라.
4: 우와, 꽃이 생겼네.
8: 이게 아닌데.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텅, 얍. 이상하다. 얍.
4: 얼음이 사라졌다. 재밌어.
8: 다시.
2: 통통아, 우리 같이 뚜뚜를 씻겨줄까?
8: 그럴까?
4: 우와, 목욕이다!
3: 보비와 통통이는 뚜뚜를 직접 씻겨줄까?

0: 주기로 했어요.
1: 내가 금방 닦아줄게, 뚜뚜.
2: 왜 그래?
1: 잘 안 닦이네.
0: 여기도 잘 안 닦여.
3: 보비, 안녕.
1: 안녕.
3: 보비야, 준비 다 됐어. 사진 찍어줘.
1: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3: 왜? 무슨 일인데?
1: 뚜뚜 씻겨주고 있었어. 그런데 잘 안 닦이네.
3: 그래? 이런 거 나한테 맡겨야지. 비누 거품으로 해야 잘 닦인다고.
1: 우리도 같이 닦자.
0: 그래.
4: 에디, 코 밑에 수염이 생겼어.
1: 에디, 진짜 박사님 같다.
3: 그래? 내가 좀 그렇지.
1: 우와, 예쁘다.
4: 비눗방울이 많으면 더 멋질 것 같아.
0: 그 정도는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 그리그리 텅텅텅 많아져라. 얍!
5: 정말 잘하셨다.
6: 예쁘다.
0: 뽀로로와 크롱은 아직도 화해를 하지 않았군요.
7: 잘한다.
8: 어? 비눗방울이네.
7: 예쁘다.
8: 그런데 어디서 온 거지?
7: 어?
8: 어? 보비랑 친구들이네.
7: 아, 맞다.
8: 보비가 사진 찍어준댔는데. 가자.
7: 얘들아.
6: 안녕.
8: 보비야, 우리 사진 찍어줘. 이제 안 싸울 거야. 그치, 크롱? 나도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사진 찍을래.
4: 맞다, 사진. 나도.
7: 축하해.
8: 나도 찍을 거야. 보비, 드디어 사진 찍을 때 부를 노래를 정했어.
1: 잘 됐다. 그럼 다 같이 찍으면 되겠다. 잠깐만 있어봐.
7: 보비.
1: 어?
7: 안녕.
1: 너희들 왔구나.
7: 우리가 케이크를 만들어 왔어. 짜잔. 어때?
1: 우와, 친구들 얼굴이네. 이게 비밀 요리였구나. 친구들이 좋아하겠다.
7: 그렇지. 얼른 가서 보여주자.
8: 보비야, 가자.
1: 어? 아, 그래.
7: 어? 얘들아, 이거다.
6: 안녕.
8: 뭔데, 뭔데?
7: 보면 알아.
8: 우와.
7: 성공이야, 패티.
4: 왜 그래, 애기?
3: 뭔가 빠진 것 같은데.
8: 맛있는 걸 먹을 땐 역시 노래를 불러야지.
3: 즐겁게 노래해, 여랄랄랄랄라리.
0: 보비는 친구들의 모습을 마음껏 찍었어요.

0: 아이들은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제?
9: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1: 얼굴엔
3: 순하게
1: 진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커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플레이.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1kg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3: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꺾이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꼬롱꼬롱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하게,
4: 눈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개굴개굴 개구리. 하나, 둘, 셋. 얘들아, 나의 점프 솜씨 잘 봤지? 예쁜 나비처럼 우와, 나의 점프 말이야.
1: 다음은 내 차례지.
2: 쟤, 그게 뭐야? 개구리 같아.
1: 잘 보고 있기나 하라고. 하나, 둘, 셋. 우와. 맞지? 내가 제일 멀지?
2: 우와, 대단해, 쟤. 아, 개구리 같은 자세가 멀리 뛰는 비법인가?
1: 롬, 아까 내 자세를 비웃더니 왜 따라하는 거야?
2: 누가 따라했다고 그래? 나도 원래 개구리 점프를 하려고 했었어. 어?
1: 그럼 뛴다. 하나, 둘, 셋!
2: 야호, 내가 1등이다! 안 돼! 내가 꼴찌잖아!
3: 잠깐! 레오 박사!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는 건가?
4: 당연하지, 타이탄! 이번에는 아주아주 새로운 무기를 보게 될 거야. 걱정 말고 이 천재 레오 박사님만 믿으라고.
3: 뭐야, 겨우 지팡이잖아. 고작 그런 지팡이 하나 만들려고 큰 소리 쳤던 거야?
4: 고작 그런 지팡이라니?
5: 아니! 개굴! 아, 무슨 일이죠? 개굴!
4: 내 예상대로 마법의 지팡이로군. 내가 뭘 했어? 이 천재 레오 박사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5: 대단해요, 레오 박사님! 개굴! 이제 절 원래대로 바꿔주세요! 개굴!
4: 응? 되돌리는 방법은 모르는데?
5: 그런 건 어떡해요, 개굴?
4: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마법 지팡이로 마을 녀석들을 어서 괴롭혀야지. 개굴 치킨, 지금 당장 출동이다.
5: 네, 레오 박사님, 개굴 개굴.
4: 받아라. 개굴. 오래오래요! 좋아!

인어공주,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0: Giggles. Supercar, Pierre! Hit! Yeah. Leo 박사! 이런 못된 짓은 그만둬!
1: 슈퍼제트, 날 또 방해하려고 나타났군. 하지만 이번엔 깜짝 놀랄 거다. 받아라! 개불개불 광선!
0: 저 지팡이를 못 쓰게 해야 해.
2: 나에게 맡겨! 래쉬 파워! 원더 파워!
0: 이번엔 내 차례다. 슈퍼 파워! 야!
2: 가볍게 슈퍼제트의 승리군! 레오 박사! 이쯤에서 포기해!
1: 저 녀석들이! 좋아, 그렇다면 레오봇 출동! 이번에야말로 무서운 맛을 보여주마! 잘 보거라! 고대의 설계대로 더욱 강력해진 개불개불 방송!
2: 얘들아!
3: 개굴!
2: 내가 개구리가 됐어! 개굴!
1: 꼴 좋다! 슈퍼잭 이젠 네 차례야! 개굴개굴 방송!
4: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파워로 개굴개굴 광선을 튕겨내자!
5: 슈퍼냠냠 파워를 내려면 바나나가 필요하지. 바나나의 칼륨, 딸기의 퀘르세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바나나, 딸기잼 약간, 신선한 블루베리 약간, 크레페 반죽을 차례차례 접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바나나 크레페.

0: 슈퍼 냠냠 파워! 슈퍼즉! 이제 안 통한다!
1: 저 녀석이! 그렇다면 개굴개굴광선 최대 출력!

0: 그럼 이제 마무리다. 슈퍼 냠냠 파워! 성공이야! 슈퍼제!
1: 개불! 마을 녀석들 모두 원래대로 돌아왔다는데 왜 나만 그대로인 거야? 개불! 개불!
2: 레오 박사님,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공주의 뽀뽀로 개구리 왕자가 다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1: 뭐? 그렇다면 뽀뽀를 받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군, 개굴. 뚱뚱치킨, 어서 뽀뽀해, 개굴.
2: 에? 개구리한테 뽀뽀를요?
3: 와! 너무 친스러워요.
1: 뭐라고? 뽀뽀해 빨리! 개굴, 개굴! 빨리!
3: 야!
1: 이거 입술 해! 아! 어?

0: 엄지공주.
1: 레오 박사는 왜 매번 슈퍼제트에게 당하는 거야? 고대 설계대로 그 정도밖에 못하다니. 이젠 어? 저럴 수가. 안 돼요. 조금이라도 삐뚤게 서 있으면 큰일 나요. 내 보물들 조금이라도 더러워지면 안 되지. 오늘 한정판 미니 비행기가 나오는 날이었지. 빨리 가서 사와야겠다.
0: 엄지공주, 네가 어떻게 축구를 한다고 그래? 우리 다른 거 하고 놀자.
2: 뭐? 잭, 지금 내가 작다고 무시하는 거야?
0: 그게 아니라 축구공이 너보다 훨씬 크니까 그렇지.
2: 나도 할 수 있거든. 여기서 기다려. 내가 공을 가져올게. 자, 어때? 이렇게 굴리면 되잖아.
0: 엄지공주가 어디 갔지?

여긴 어디지? 나한테 딱 맞는 물건들이 이렇게 많다니. 어디 놀아볼까?

0: 어기공주!
1: 어기공주!
0: 어디 있어? 아, 큰일이네.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어? 혹시 레오 박사가 또 이상한 발명으로 엄지공주를 데려간 게 아닐까?
2: 그래! 레오 박사가 한 게 틀림없어!
3: 설마 엄지공주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려는 걸까?
0: 안 돼! 어서 이 상황을 알려야겠어!

0: 엄마, 아빠. 아무래도 레오 박사가 비행선으로 엄지공주를 데려간 것 같아요.
1: 이런, 비행선까지 가려면 원더에어가...

0: 보여줄게. 엄지 공주. 저기 위쪽이 입구인 것 같아.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레오 박사, 당장 엄지 공주를 풀어줘.
1: 아무도 없나? 엄지 공주가 저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
0: 뭐? 어서 저기로 들어가 보자.
2: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보안 시스템 가동.
0: 내가 정리할게. 레이 파워. 잘했어, 플래시로.
2: 경고, 경고. 2단계 보안 시스템 가동.
0: 모두 조심해.
1: 꼼짝도 못하겠어.
0: 저거야. 슈퍼제! 어? 저 레버가 보안 장치인 것 같아! 원더비키, 네 초능력으로 저 레버를 내려줘!
1: 알았어! 완다, 파워! 안 돼! 레이저를 못 뜯겠어!
0: 어떡하지?
3: 이대로는 안 되겠어! 유연성을 강화시켜 레이저 광선을 빠져나가자! 응?
4: 몸을 유연하게 하려면 망고가 필요하지. 망고의 리보플라빈,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호이야!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망고 한 개, 올리브 오일 한 컵, 천연 미네랄 소금 지압단. 슈퍼냠냠 그릇에서 골고루 섞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망고 샐러드.

0: 피를 멈출게. 와, 냠냠 파워! 야호! 성공이다! 어서 엄지공주를 구하자!
1: 레오봇이 고장났으면 얘기를 해야지. 너희들이 왜 여기 있어?
0: 레오박사, 어서 엄지공주를 내놔.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구나. 넌 나쁜 악당이야.
1: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마을 녀석들을 괴롭히러 갔다가 레오봇이 고장나서 다시 돌아오는 길이라고.
0: 레오박사,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2: 우리 박사님은 거짓말 안 해. 모두가 싫어하는 못된 박사이긴 하지만.
1: 잠깐, 모두가 날 싫어한다고?
2: 네?
0: 저 문 뒤에 엄지공주를 가둬놓았잖아.
1: 글쎄, 난 정말 모르는 일이라니까.
3: 슈퍼제!
0: 엄지공주? 엄지공주, 너 지금 어디야?
3: 모르겠어. 근데 여기 너무 재밌어. 꼭 나를 위한 놀이공원 같아.

0: 레오 박사, 도대체 저기가 어디지?
1: 내가 어떻게 알아? 어쨌든 봤지? 난 범인이 아니라고.
0: 그러네. 미안. 하지만 앞으로 조심해.
2: 슈퍼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0: 그래, 빨리 엄지공주를 구하러 가자.
1: 뭐야, 저 녀석들.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3: 너도 이제 내 소중한 보물이야. 응? 응? 응? 뭐 어떻게 된 거지?
2: 우! 야호! 우!
3: 너 누구? 내 집에 어떻게 들어온 거야? 잠깐! 거긴 안 가!
4: 위상탈출 시스템 가동!
0: 아싸! 도대체 엄지공주는 어디 있는 거지? 엄지공주!
2: 엄지공주! 어디 있었어? 그게 말이야, 나도 모르겠는데 정말 신나는 곳이었어.
5: 그런데 땅속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 같아 보였어.
2: 응? 아, 내가 폭발 스위치를 눌러서 그래.
5: 뭐라고?
3: 아이고, 허리야. 이 녀석들! 내가 왕이 되면 혼내주겠어! 아이고, 허리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중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제?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눈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얼굴엔
4: 순하게.
2: 진물엔
5: 순하게
6: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농사의 신 입꾼열리.
2: 에휴, 이게 뭐라.
3: 아유, 왜 이러지?
2: 너무 불쌍해.
4: 상추가 다 시들어서 축 처졌어.
5: 어, 토마토, 토마토. 그래, 토마토 얘는 아주 그냥, 오! 응?
4: 콩! 토마토 맞아!
2: 에그, 에그. 에그 박사님은 곤충에 대해서 잘 알지만, 텃밭 농사는 영! 에그, 에그.

달달라. 마법을 풀고 싶다면 이 힌트를 따라가.

0: 여기 무르지만은 다시 살아.
1: 나오는 편지다.
2: 오, 그러게. 마법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나뭇잎 편지가 왜?
1: 어서 보자.
0: 농사의 신을 찾아라.
1: 개미 그림도 있어.
2: 개미. 농사의 신.
0: 그래, 생각났어. 개미 중에 농사를 짓는 개미가 있다고.
1: 개미가요? 에이, 무슨 조그마한 개미가 농사를 지어요.
0: 진짜라니까. 개미 중에 농사 짓는 개미가 있다고.
1: 와, 에그박스님, 어서 찾으러 가요. 어서요.
0: 자, 대원들, 그럼 떠날 준비 됐나요?
3: 준비 완료.
0: 에그박사와
3: 지구별 자연 탐험대.

0: 우와, 여긴가?
1: 저기 개미다. 개미가 나무 조각을 옮기고 있어.
2: 마름 나급도.
0: 애벌레도.
3: 저기 개미 집이 보이는 것 같아. 내가 먼저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보고 올게. 기다려.
0: 조심하세요, 이거 박사님.
3: 와, 방들이 왜 이렇게 많아? 저기가 농사 짓는 데인가? 아니, 여기? 저기? 여긴가? 저긴가? 우와, 너무 많아!
4: 우린 먹이를 모아오지?
5: 농사는 안 짓는데.
3: 아니야. 저긴 아니야. 저기 개미들은 농사를 안 짓는데. 우리 다른 데로 가보자고.
0: 그렇구나.
3: 얼른.
0: 가보자!
3: 하다? 어휴, 바빠, 아주 그냥.
0: 찾아라. 개미를 찾아라.
2: 저기 봐.
0: 역차.
2: 뭐가 지지어 내려오는 것 같아.
1: 나뭇잎인데? 개미가 나르고 있어.
0: 아까 개미들이랑 다르게. 이 개미들은 초록색 나뭇잎만 나리네.
3: 맞아, 얘들아. 저게 바로 농사를 짓는 개미, 입근 개미야.
6: 입근 개미?
0: 그런데 저 나뭇잎으로 뭘 하려는 거지?
2: 나뭇잎을 심나?
3: 저걸로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한번 알아보자.
0: 좋아요. 가자.
7: 너희들은 누구냐?
3: 반가워, 입구개미야.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지구별 자연탐험대라고 볼 수 있지. 너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어서 왔어. 반가워.
0: 안녕.
7: 침입자다. 모두 공격하라.
8: 도망가. 아이고, 박사 고생 좀 하겠는걸. 개미들은 페르몬을 내뿜어 서로 친구인 걸 알지. 이걸 보내줘 볼까?
7: 침입자를 찾아라!
0: 에그 박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3: 나도 몰라! 이게 뭐야?
0: 얘들아, 나와봐.
3: 입군 개미 페르몬 크림. 자, 페르몬은 개미들이. 얘들아, 얼른 발라.
1: 네, 그 박사님.
0: 네, 그 박사님. 발라.
3: 머리도 바르고, 배도 바르고.
0: 우와.
7: 여기서 끝이. 자, 너희들 딱 걸. 뭐야? 너네 입군 개미야?
3: 맞아, 우리 입군 개미 똑같아.
0: 그래.
7: 뭔데? 농사 안 짓고 뭐해? 이렇게 놀다가 여왕 개미님한테 또 혼나.
3: 우리 쉬고 있었어.
7: 얼른 따라와. 빨리 와.
0: 와우! 우리도 이제 농사일 배울 수 있겠어요?
3: 좋아, 얼른 따라가자!
0: 얼른 가자!

0: 자!
1: 저기가 개미집인가 봐.
2: 조금만 힘내자.
3: 오, 너무 힘들어.
2: 왈, 왈.
4: 아우, 아우, 정말.
3: 아유, 아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다 아프네. 그리고 턱까지 아파, 턱.
4: 아, 힘들어.
5: 엄살 피울 시간이 없다.
3: 엄살 아니에요.
4: 그나저나 도대체 이 나뭇잎으로 어떻게 녹사를 짓는다는 거냐.
1: 아, 심으면 싹이 나나?
2: 잘 자라라고 나뭇잎으로 부채질해주나?
5: 뭔 소리야? 이걸로 버섯 키우는 거 몰라?
3: 버섯 키운다고요?
5: 버섯? 아무래도 너네 좀 수상해. 너네 혹시 유치원에서 안 배운 거야?
4: 맞아요, 맞아요. 유치원에서 하나도 못 배웠어요.
5: 아, 어쩐지. 아니, 요즘은 유치원에서 농사도 안 가르치고 뭘 가르치는 거야? 지금부터 내가 버섯 키우는 법을 알려줄 테니 잘 보고 배우도록!
6: 네!
5: 먼저 나뭇잎을 씹어 죽처럼 만든다. 자, 씹고, 씹고, 씹고, 씹고,
3: 씹고, 씹고, 씹고, 씹고.
5: 그렇지. 그 다음에 뱉고, 뱉고,
6: 뱉고, 뱉고, 뱉고,
4: 뱉고.
5: 왔어요, 왔어요.
3: 간식인가?
4: 와, 간식! 똥이다!
5: 자, 개미 똥을 나뭇잎 죽에 넣고 섞는다! 섞어, 섞어, 섞어, 섞어!
3: 섞어, 섞어, 섞어, 섞어!
5: 이렇게 하면 버섯이 잘 자라게 돼 아주 좋은 흙이 된다!
3: 아하, 아주 좋은 흙!
5: 이렇게 만든 흙을 잘 펼쳐서 이 버섯 씨앗을 요렇게, 요렇게 심지! 그리고 농부 개미들이 정성스럽게 가꾸면 하얀 버섯이 피어나!
1: 저 하얀 게 버섯이야?
2: 작은 수승타 같아.
7: 핥아, 핥아, 핥아.
4: 왜 핥지?
7: 버섯이 썩지 않게.
8: 핥아, 핥아.
3: 우와, 하얀 버섯이 엄청 많이 피었네.

0: 우와! 이번 버섯 농사도 풍년이네, 풍년! 개미왕국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 예!
1: 우와! 이게 바로 개미가 키운 버섯이구나!
2: 말랑말랑 마시멜로 같아.
3: 폭신폭신해. 맛도 솜사탕 마실까?
4: 와, 세상에. 사람들만 농사를 짓는 줄 알았는데 개미도 농사를 짓다니. 정말 개미 대단해요.
1: 대단해요.
0: 당연하지. 근데 너네 뭐해? 쉬었으면 일해야지.
1: 네? 아? 아니 우리 신적이 없는데요.
5: 에그 박사, 나뭇잎을 더 많이 가져오도록 하거라.
1: 더 많이요?
3: 영차.
1: 아, 개미는 치지를 않어.

0: 우와, 우와. 상추가 정말 싱싱한데요?
1: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이꿍개미가 나눠진 거 흙에다가 마른 나뭇잎을 넣었더니 지금 와 엄청나게 그냥 무럭무럭 잘 컸어 아주 그냥.
2: 역시 농사의 신 이꿍개미야.
1: 너네들 혹시 이꿍개미가 만든 버섯 먹어봤어?
0: 아직요.
1: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이게.
3: 무슨 맛이에요?
1: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맛이냐고 하면은 설탕을 뺀 솜사탕 맛?
0: 그럼 그냥 솜맛 아니에요? 아, 그래도 개미똥이랑 섞은 좋은 흙에서 자라서 엄청 신선할 것 같네요.
1: 맞아 맞아. 그 개미똥.
0: 똥이랑 맛.
1: 아니야 나 나만 먹고 싶어. 너네들도 이거 먹어봐. 오,
0: 괜찮아.
1: 많이 드세요. 아, 나는 거 봐야지.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범이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준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허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0: 이게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2: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3: 산행 안전사고.
2: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지구 영웅 헌개맨.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자, 맛있게 먹어.
4: 있잖아 얘들아, 내가 초능력이 나오는 또 다른 공식을 발견했어.
5: 뭐? 또 다른 공식?
6: 그게 뭔데?
4: 들어봐. 우주는 달리기를 잘하는데 엄청 빨리 달릴 수 있게 됐어. 난 노래를 잘하는데 소리로 괴물을 날려보냈고. 우리 초능력은 우리가 잘하는 거랑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6: 듣고 보니 그러네.
4: 게다가 항상 초능력은 괴물이 나오면 나오더라고.
6: 헐, 그것도 맞아. 어, 가만 있어봐. 잘하는 게 초능력이 된다면 난 초천재가 되려나?
7: 맞네. 난 곱하는 걸 제일 잘하는데.
8: 난 그럼 역시 천둥맨? 나도 이제 초능력을 깨울 때가 됐지.
6: 좋아, 내 초능력은 내가 직접 깨워주겠어. 괴물아, 나와라! 이 천둥맨이 무찌려주마!
9: 무찌려주마!
6: 아, 빨리 나오라고! 괴물이 나와야 친구들도 구하고 내 초능력도 나오는 건데. 아, 들리냐고! 나와, 이 못된 괴물아!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어.
10: 아니, 불러놓고 뭐 하는 거야, 꼬마야? 혹시 졸기라도 한 거냐?
6: 나와라, 천능력! 불쌍하면 왜 안 반짝이는 거야?
10: 가시면 블랙 게마왕님이 너의 쓸모없는 모습을 친히 모셔가주마.
6: 오지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저리 가. 가버리라고.
0: 천둥아!
4: 천둥아!
6: 천둥아!
4: 어떡해! 저 괴물이야! 빨리!
11: 도망쳐!
4: 미안해! 조심하라고!
11: 빨리 피해! 빨리 피해!
0: 저기 죽어! 이쪽으로!
10: 아, 이 몸에 있기는 어딜가나 그치지가 않나!
6: 한번기 선생님!
10: 언제 보석부터 잡아볼 거냐?
9: 그만둬! 블랙데마와 아이들에게서 떨어져!
10: 아, 소문으로만 듣던 번개맨이로군. 장비야!
9: 셋!

아니군. 제법이야. 제법.

잘 가라, 번개맨.

0: 엄청난 힘이야. 친구들의 힘을 모아 번개 충전. 그거야. 번개 파워.
1: 번개맷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0: 휴, 괴물이 너무 강력해서 하마터면 질 뻔했지 뭐야.
1: 그래도 이겨서 정말 다행이에요.
0: 맞아. 이게 다 친구들이 서로 힘을 모아 도와줬기 때문이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자, 그럼 또 보자.
2: 안녕.
3: 이 방어막 덕분에 우리가 안 다쳤어.
1: 맞아. 진짜 너무 멋있더라. 방어.
4: 부럽다. 어떻게 했어?
3: 이렇게?
5: 나도 영웅이 되고 싶다.
6: 이제야 보게 되는군. 땅땅벨 대장장이 전.
7: 처음 뵙겠습니다, 번개 대장. 땅땅!
6: 그래. 번개맨과 힘을 합쳐 아이들을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더군.
7: 당연히 도와야죠.
6: 아주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아 기쁘군. 자, 그럼 번개맨,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하라.
0: 네. 빛나 친구뿐만 아니라 우주 친구, 도영 친구까지 초능력을 쓰게 됐습니다.
6: 이제 두 명의 아이들만이 남았군.
7: 맞아요. 전준 친구랑 강희 친구요.
6: 번개 고속검이 힘을 되찾을 날도 머지않았군. 하지만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네. 나가왕의 계략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야.
0: 물론입니다.
6: 앞으로 아이들이 초능력을 제대로 다루려면 분명 둘의 도움이 꼭 필요할 거야.
0: 네, 알겠습니다.
1: 얘들아, 초스피드로 내가 해결할게.
3: 내가 도와줄게. 방어마!
8: 나한테 맡겨. 저리.
0: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7: 괴물이라도 왔다 갔나 봐요. 땅땅.
1: 그게 아니라 갑자기 벌이 들어와서 애들이 우리 지켜주러다. 그렇게 됐어요.
7: 위 날아다니는 벌?
1: 네.
9: 초능력 쓰다가 꽈랑 부딪힌 거예요.
7: 어떡하죠? 애들이 초능력 쓰는데 힘 조절 못하고 있어요.
0: 알아서 잘 쓸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네요.
7: 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0: 친구들에게 수업을 해야겠어요.

0: 자, 친구들. 오늘은 좋은 선생님과 이 한번개 선생님이 영웅 수업을 할 거예요. 여기 예쁜 꽃이 보이죠?
1: 네!
0: 이 꽃 친구의 이름은 희망이에요. 희망이는 이틀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대요. 영웅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빨리 희망이한테 물을 줘야죠.
0: 그렇죠. 그러면 물을 얼마나 주는 게 좋을까요?
2: 무조건 많이요. 목이 엄청 마르니까요.
0: 그럼 이걸 가지고 이만큼 주면 될까요?

0: 내가 원하는 만큼이야. 그거 해줘서 고마워.
1: 잘했어요, 여자친구. 자, 친구들. 오늘 수업에서 뭘 배운 것 같아요?
2: 희망이한테 물을 줄 때는 적당히 줘야 돼요.
3: 맞아, 맞아.
1: 그렇죠. 힘을 가진 영웅이라면 누군가를 도울 때 어떻게 도울지 먼저 생각해보고 힘을 적절히 사용해야 해요. 모두들 잘 알았죠?
3: 예, 쏠, 예, 쏠, 노래미 박쏠!
4: 난 언제쯤 초능력이 생기는 걸까?
5: 전동맨, 걱정 마. 언젠가는 생길 거야.
6: 최가, 응? 너 방금 내 속마음을 읽은 거야?
2: 어? 난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어. 아까 괴물이랑 싸울 때 생겨버렸나 봐.
7: 왜 이렇게 옆구리가 비었어? 공격해주지, 번개맨.
2: 번개맨, 어느 쪽으로 피해요?
6: 뭐? 너까지 초능력이 생겨버렸다고?
2: 뭐? 강희도 초능력이 생겼다고? 축하해!
1: 축하해, 강희야.
6: 그럼 나만 초능력이 없는 거야?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진짜 속상하단 말이에요.
1: 진짜 초능력은 이미 네 안에 있어.
8: 따가용은 천둥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지요.
6: 번개부속 팔찌를 저 팔찌로 바꾸면
8: 초능력, 초능력, 초능력.
9: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지구 영웅 번개맨.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1: 주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어? 번개맨 아니 천둥맨 된 거야?
5: 우와, 내 친구가 영웅이 됐어.
6: 천둥맨 최고.
7: 천둥맨 이제 초능력을 보여줘.

0: 게 없나 봐.
1: 어떡해.
2: 얘들아! 어디가! 어?
3: 얘들아!
2: 어!
1: 꿈이었구나. 번개맨, 왜 나한테 아무 초능력도 안 생기는 거죠? 번개.

0: 아무 총력도 없어.
1: 13화 나는 언제 빛나게 될까?
2: 얘들아 잘 봐봐. 왕 빛나!
3: 풍선만 정확하게 터뜨렸어.
2: 빛나 연습 많이 했네. 다들 눈 크게 뜨고 봐.
3: 우주는 돋바라졌어.
2: 나도 질 수 없지. 이야!
4: 오, 튼튼한데 크기도 적당해.
3: 초능력 사용하는 법을 배우더니 다들 더 멋있어졌어.
5: 친구들 힘내세요. 번개쌤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힘내라고 간식이 왔어요.
6: 우와, 맛있겠다.
7: 나도 간식 먹고 싶다.
8: 한번개쌤 지금 나도 간식 먹고 싶다 생각하고 있죠?
7: 아니, 나 비밀인데 어떻게 하지?
3: 좋겠다, 다들.
9: 자자자, 사랑하는 우리 번개의 좋은 친구들. 드디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우리 솜씨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번개스타 큰 잔치가 열립니다! 원장님도 너무너무 신나요. 여러분이 각자 재주를 마음껏 뽐낼 걸 생각하면 되죠. 그렇지, 천둥이가 있었지? 한복이쌤, 쟈쌤 그거 알아요? 우리 천둥이한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 바로 이거. 이거. 답답해. 우리 천둥이 하면은 번개 파워. 예. 잖아요. 예. 정말 답답하네. 뭐 맞추고. 천둥. 천둥이. 이거 아닌데. 맞는데 천둥이 이거 아닌데.
5: 자, 친구들, 선생님은 번개스타 큰 잔치 준비하러 갈게요.
9: 세상에, 놀이기구인가? 혼자 믿잖아.
7: 천둥이 괜찮겠죠?
10: 초능력이 몇 개 나타나는 아이들이 옛날에도 가끔 있었어요. 그런 아이일수록 더 큰 힘을 숨기고 있는 법이죠.
7: 그게 무슨 말이죠?
10: 전둥이만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땅, 땅!
3: 나라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능력. 뿡뿡이. 요술방귀? 이것도 능력이지, 능력이야. 그리고 번개맨.

0: 능력이 없는 명은 정말 없는 거야?
1: 천둥 친구 여기 있었구나. 선생님이랑 같이 퍼즐도 할까?
0: 저 혼자 있고 싶어요.
1: 영웅 그림책 보고 있었구나.
0: 그거 아세요?

0: 이 책에 나오는 영웅들이요. 다 초능력이 있어요. 초능력이 없는 영웅은 없다고요.
1: 천둥 친구, 초능력이 천천히 나타나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0: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친구들은 다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진짜 속상하단 말이에요.

0: 초능력이 없어도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천둥 친구, 진짜 초능력은 이미 네 안에 있어. 부디 너 자신을 믿어줘.
1: 친구들은 다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진짜 속상하단 말이에요.
2: 가가 점령. 마음 약한 저 아이가 번개 보석을 가지고 있다. 저 마음만 잘 이용하면 번개 보석을 빼앗아 올 수도 있겠어.
3: 그거 있잖아, 그거.
4: 아, 그거? 따가따가 꿈 날아가시 버튼.
3: 따가왕님.
2: 따가?
3: 저희가 만든 무기.
4: 아이들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이에요.
2: 아이들 꿈. 오류 나서 번개맨 꿈에 들어가서 맞고 오면 어떡할래?
3: 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 실험을 해봤답니다. 제가 아차자 꿈속에 들어가봤거든요.
4: 아차 너? 성능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 악몽을 꿨거든요.
3: 악몽?
2: 좋아, 좋아. 이제 이 몸이 직접 나설 때가 되었군. 가서 천둥이의 번개 보석 빼앗아오겠다.

0: 놀라지마 천둥아. 나 무서운 사람? 아니 무서운 인형 아니에요.
1: 너 따가왕이잖아.
0: 어? 따가왕이 누구야? 난 따가용인데. 따가용은 천둥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지요.
1: 소원? 무슨 소원?
0: 나 친구들처럼 멋진 초능력을 가지고 싶지. 그래서 부럽고 막 화나지. 따가용은 다 알아요.
1: 응, 나도 초능력을 갖고 싶어. 남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도 난데 나만 초능력이 없어서 화가 나.
0: 그럼 당연하지. 걱정 마. 이제 이 따가용이 도와줄게요.
1: 진짜? 어떻게?
0: 간단해. 네가 가지고 있는 요 번개보석 팔찌 있지요? 그거를 따가요.
1: 우와.
0: 요거랑 바꾸면 돼. 그럼 너도 번개맨보다 멋진 초능력이 생기지요? 따가요.
1: 번개보석 팔찌를 저 팔찌랑 바꾸면은.
0: 초능력.

0: 닥아 네 마음 닥아 네 힘 닥아 네 번개 보석도 잊지 전 나의 것이야.
1: 천둥이 번개 보석 누가 가져왔나요? 내가 가져왔지요.
0: 다섯 개의 번개 보석 모두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 날 이 우주는 가시밭이 될 것이다.
2: 저희도 힘껏 돕겠습니다, 따가웅님. 작아지셔서 좋았는데 다시 커지시겠네.
3: 벌써 몸이 따가운 것 같아.

0: 강희야, 그런 노래를 부르면 누가 좋아하겠냐? 넌 강의 걱정할 시간에 춤 연습이나 더 해야겠던데? 너희들 잘난 척 좀 하지 마.
1: 천준아, 네 팔찌 뭔가 이상해.
2: 야, 야,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3: 번개 보석을 훔친다. 훔친다.
4: 옥스퍼드 팡.
5: 해보고.
4: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6: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순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요정인 니니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 써니, 써니.
0: 오늘은 소니가 트램펄린을 타고 있네요. 안녕, 소니.
1: 써니. 써니. 써니.
0: 소니가 하늘을 날고 있는 새를 보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1: 어? 써니! 써니! 써니!
0: 써니가 자신도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나 봐요. 어? 위험해, 써니!
2: 써니!
0: 이런! 써니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크게 다친 걸까요?
1: 써니... 써니, 써니,
3: 써니, 써니, 써니, 써니,
1: 써니, 써니,
3: 써니, 써니, 써니, 써니, 써니,
0: 다행히 길을 지나가던 써미가 소니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1: 소니, 소니, 소니.
0: 소니는 자기도 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나 봐요.
3: 써미, 써미, 써미.
0: 써미가 언젠가는 꼭 날 수 있을 거라고 소니를 격려해 주네요. 맞아, 소니. 언젠가는 꼭 날 수 있을 거야.
1: 써니, 써니. 써니, 써니.
0: 아직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 써니. 상처가 괜찮아질 때까지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해. 그리고 앞으로는 안전장치 없이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3: 써니, 써니.
1: 써니, 써니.
0: 오, 여기 꼬니와 떠니가 있네요. 안녕, 꼬니, 떠니.
4: 떠니, 꼬니, 꼬니.
0: 꼬니, 떠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여기서 밥을 해먹으려고? 숲속에서 불을 피워서 밥을 먹는 건 좋지 않은 생각인 것 같은데.
4: 꼬니, 꼬니.
5: 꼬니, 꼬니, 꼬니.
6: 꼬니,
7: 꼬니, 꼬니.
0: 어? 불이 풀에 옮겨 붙었어요. 이런, 어떻게 하죠?
8: 진님!

0: 찐이가 소화기로 불을 꺼뜨렸어요. 잘했어요, 찐이. 꼬니, 떠니, 이것 봐. 불이 날 뻔했어.
1: 떠니.
0: 산이나 숲 속에서 불을 피우면 큰 불이 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곳에서는 불을 피우지 않도록 하자. 알겠지?

0: 진이
1: 떠니 떠니 꼬니 꼬니
0: 진이
2: 오늘도 재밌게 놀아요 미니 퀴즈
1: 꼬니
0: 진이.

green. Purple. Blue. Red. Yellow.

Blue. Green. Red. Yellow.

0: 빵.
1: 야, 그 성우들에 대한 얘기야. 말만 좀 대놔서 나도 좋아. 야, 너네들이 이렇게 주는 얘기를 하는 거?
2: Red. Blue. Green. White. Red. Blue. Green. White.

0: 빵.
1: 야, 내 손님 키우기 같은 게 말만 좀 되면 수다 먹어주면 야, 아무래도 키우는 게 좋은 애들이거든 너.
2: Black. Purple. Brown. Yellow. Black. Purple. Brown. Yellow.

0: 있습니다.
1: Green.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옥스퍼드 탕.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뿌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are different.

0: and two more flowers bloomed, then three flowers dropped off. 2 plus 2 minus 3 equals 1. One flower is left.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술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6: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콤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자동차 경주할래?
1: 재밌겠다.

0: 빠르게 달리자. 누가 1등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쏠!
1: 이겼다! 밖에 나가서 해보자. 좋아! 이번에는

0: 보자.
1: 그래. 그럼 어디에서 할까? 어?
0: 저기 어때?
2: 자동 촬영지를 해볼까? 모두 다 출발 준비해. 부릉 부릉 붕붕붕 부릉 슝슝슝 신나게 신나게 신나게 누구보다 더 빨리 달리자 달리자 달리자 신나게 달리자 누가 1등이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 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도도
1: 우와 이번엔 도도가 1등이야
3: 얘들아 어? 여기 봐
4: 여기에서도 하자
1: 좋아
2: 경주를 해볼까? 모두 다 출발할 준비해 부릉부릉 붕붕붕 부릉 슝슝슝 누가 1등이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도레미 프렌즈
1: 도착!
3: 우리 이번엔 다른 곳에서 해볼까?
1: 좋아!

김정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연동요정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냐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Change the word. Word change.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성. 얼굴엔
2: 순하게.
0: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no.
1: Wow. Hey, doggy.
2: Hi, hey, doggy. Oh, wow. What are these?
1: Whoa. Doggy, how's the weather today? How's the weather?
0: I think it's cold. Ooh. It's really cold.
1: Oh. It's really cold.
0: Oh, yeah, I'm so cold.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누구야, 누구? 누가 날 부른 거야? 어머, 너야? 어? 아닌데? 우리 아무도 안 불렀는데? 어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방금 전에 누가? 뻑뻑, 뻑뻑, 뻑뻑이가 노래해. 이러면서 날 불렀잖아.
1: 그렇게 노래한 거면 진짜 우리 아닌데?
0: 아니야, 확실히 들었어. 너희 내가 노래만 잘 부른다고 생각하지? 이건 비밀인데. 실은 나 말이야. 춤도 잘.

왈츠를 쿵짝짝 쿵짝

그럼 모두 안녕!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호호호호. 아, 오늘은 아주 행복한 날. It's a happy day today.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카레, 라이스. Curry with rice. I love it. 네, 오늘 특별한 카레는 몽글몽글 달걀 카레 라이스. Egg curry with rice and shrimp. Are you ready?

Here are the ingredients. We have onion, green onion, 양파, 파, 알새우, shrimp, no skin, no shell, rice, 밥, curry powder, 네, 그 카레 파우더, 이거 순한 맛, mild curry powder, 한국어 발음은 카레, 영어 발음은 curry. 솔직히 온 세상 사람들이 커리 좋아합니다. 다 맛있어요. 우리 다시마? 다시마 용어 dried seaweed도 얘기하고 아니면 dried sea tangle도 얘기해요. We have eggs, 달걀. We have 요리술, cooking wine, 먹지 마세요. And we have canola oil, canola you. These are our ingredients. First, we need the onion and the green onion. 우리 먼저 양파 그리고 파 잘라요. We're going to slice it thinly. 얇게 잘라요. 두껍게 잘라도 돼요. 아니면 얇게 잘라도 돼요. 중요한 것은 양파 없이 맛이 없어요. We need onion in our curry. 그리고 파는 그 green onion 우리 이렇게 좀 예쁘게 잘라요. 그래서 나중에 카레 위에서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파들 요리 안 해도 돼요. We don't have to cook the onion because you can eat it raw. 생파 먹어도 돼요. 그 다음 we need to wash our shrimp. 네, 우리 알새우 물 밑에서 한번 정리해야 해요. And now we rinse the shrimp. 우리 새우들이 깨끗하게 만들어요. 껍질 없어요. 그래서 아주 더럽지 않나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쭉쭉쭉쭉쭉쭉쭉. If we wash them like this, then... 아, all clean. Now, we need to get our eggs ready. 이제 달걀 준비해야 해요. 재료 두 개. 달걀. 요리술. Eggs and cooking wine. We crack the eggs. One. Two. Three. We add the cooking wine. 우리 요리술 들어갈 거예요. And now we whisk. 우리 믹싱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요리술 요리하면서 술이 없어져요. 맛만 남아있어요. So now we have a lovely yellow egg mixture. Now we're ready to cook. 우리 이제 요리 시작할 수 있어요. First, we need a frying pan. 그리고 카놀라요. We add our canola oil. 너무 많이 필요 없어요. 조금만 필요해요. Now we will put the onions. 이제 양파. 양파 다 들어가고. And the shrimp in the pan. The shrimp. 우리 알새우 들어가요. So they are shrimp. 하지만 영국에서 어떤 말씀 들을 수 있는지 shrimp 들을 수 있지만 prawn도 들을 수 있어요. Shrimp and prawn. 그리고 혹시 게 영어 뭐예요? Do you know? Crab. 게는 crab. 가재, 바다 가재는 lobster. 그리고 상어, 위험해. Be careful of sharks. And now, we fry. 네, 이제 볶어요. 우리 2분 정도 요리해봐야 돼요. Be careful you don't burn the onions and the shrimp. And our sea tangle. 우리 다시마 들어갈 거예요. Here's our sea tangle and our water. 좋아요. 이제 기다려야 돼요. Now we need to wait. 3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3분만, 3분. 왜냐하면
다시마 너무 오래 오래 끓었을 때 맛이 상해. 그 쓴 맛이 나요. If you boil sea tangle, dried seaweed, for too long, it tastes bitter. 그 맛이 좋은 맛 아니야. Now let's take out the dashima. Let's take out the sea tangle. 하나 더 있어요. You can smell the sea. 진짜 바다 냄새 나요. 하지만 이제 냄새는 좀 바꿀 거예요. 왜냐면 카레 파우더 넣을 거예요. We add the curry powder. 우와, 벌써 카레 냄새 나오는 거예요. 아, keep stirring. 이렇게 해야 해. 그래서 그 파우더는 다 물 같이 믹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카레, 바로 닭고기 카레. 되게 되게 좋습니다. We love chicken curry. 우리 몽글몽글 달걀 카레 라이스 만들어야 돼. 하지만 달걀 아직 안 넣었어요. And now we add the eggs. 네, 이제 아주 천천히 요리해도 돼요. We're gonna cook very slowly for 5 minutes. 왜냐하면 우리는 그 뭉글뭉글하는 느낌 만들어야 돼. 다른 거 넣을 수 있어요. 우리 고기 좋아하는 친구들. 다진 소고기도 괜찮아요. 아니면 다진 돼지고기. 자, 우리 몽글몽글 달걀 카레 라이스 됐습니다. Now it's time for the rice. 와, 진짜 몽글몽글한 카레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Green onion, 파. We need our green onions.

I know what I want.

0: Wow! What a jolly journey!
1: Land! Boom, boom, beep, beep, beep, beep. Jack's first jolly journey.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클릭소
6: 클릭소 얼마 될까?
7: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6: 클릭소
7: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6: 재밌다.
8: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6: 클릭소
8: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들 가족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순한 킹킹, 주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나 선비 박휘 경찰차, 산악 오토바이, 열기구, 버스까지 타봤지만 초선은 갈 수 없었다. 그래서 내 직접 만들기로 하였다. 바로 초선까지 갈 발꽃!
6: 직접 만드신다고요?
5: 바로! 어떠냐, 타방아? 어? 하늘을 훨훨 나는 탈 것이야. 아주 천재적이지 않더냐? 이 탈 것으로 나는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야. 그럼 사람들은 날 보고, 아이고, 초선 최고의 과학자 박희님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기록에도 남고, 내 위인전에도 나오고.
6: 이 탈 것으로는,

0: 조선도 못 가고 하늘도 날 수 없어요.
1: 어? 왜?
0: 저기 하늘을 다닌 경비행기가 그 이유를 알려줄 거예요.
1: 하늘을 나는 경비행기?
0: 비행기는 사람을 태우거나 물건을 싣고 하늘을 높이 높이 나는 탈 것이에요. 저희가 본 건 비행기 중에서도 작고 가벼운 경비행기예요. 커다란 비행기보다 사람을 적게 태우고 가까운 곳에 갈 때 탄답니다. 오늘 경비행기를 타고 박희님 탈 것과 다른 점을 찾아봐요.
2: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타야 되는 거냐 이거? 이게
3: 경비행기 타러 오셨나요?
1: 예 맞습니다.
3: 제가 오늘 태워드리겠습니다.
1: 좋소. 감사합니다. 됐다.
0: 자, 그럼 이제 비행기를 타볼까요?
1: 얼른 한번 타보자꾸나. 근데 되게 아늑한데 이 두 자리밖에 없네요, 이게.
3: 이하만 탑승 가능합니다.
1: 그러면은
0: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1: 가만 보니까 타방아 너 뭐 조금이라도 무서우면 아예 타질 않으려고 하는구나 타방아.
0: 이런 거 박희님이 잘 아시잖아요.
1: 그럼 우리 타방인 박희니까 잘 굴러가겠지. 어?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타방아. 자, 자 그럼 뭐 바로 탑승을 한번
3: 해보실까요?
1: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저기
3: 네 예. 착석을 해주시고
4: 하고 다리를 넣고 벨트를 착용합니다.
3: 네, 벨트는 항상 항공기는 딱 착석하자마자 바로 습관적으로 매셔야 됩니다.
4: 근데 이 안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네요.
3: 복잡하시죠?
4: 예.
0: 비행기 안에는 비행기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기한 장치들이 정말 많아요.
4: 이건 뭡니까?
3: 저 이게 조종관인데요. 저희가 조종을 할 때 이걸 손에 쥐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 기울면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기울면 왼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왼쪽으로 가게 되는 역할을 해주고요. 밀면은 항공기수가 아래로, 당기면은 위로 올라가는 역할을 해주는 조종관입니다.
4: 오른쪽 왼쪽 아래로 위로. 이게 일종의 어떤 그 핸들이랑 좀 비슷하다고.
3: 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장치 같아 보이는데 이건 뭡니까?
3: 이게 러더라고 하는 발로 차는 건데요. 발로 러더를 차서 뒤에 있는 수직 꼬리날개를 움직여서 항공기 기수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4: 뒤에 날개를 조종을 한다?
3: 네, 맞습니다.
4: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있네요. 이건 다 무엇입니까?
3: 이게 보시면은 이제 항공기의 속도를 나타내주는 속도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줄 수 있는 고도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세가 어떤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세계도 있고 항공기 어디로 가는지 방향계도 있고요.
4: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비행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3: 그렇죠. 그러면서도 필수적인 장치들이죠.
4: 정말 굉장하네요. 그럼 뭐 바로 이제 이륙을 하는 겁니까?
3: 올라가시기 전에 이륙 점검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4: 이륙 점검? 예, 알겠습니다.
3: 그럼 이제 헤드셋 착용하실게요.
4: 헤드셋. 이거를 왜 착용을 합니까?
3: 이거를 착용하셔야 저희가 대화가 가능해요. 다른 항공기나 관제탑으로부터 무선도 들을 수가 있고요.
4: 그럼 반드시 있어야 되겠네요.
3: 한번 시동을 걸어볼게요. 자, 시프트 패스. 자, 저희 벨트 단단히 놓죠?
4: 안전장치.
3: 네, 확인했고, 책. 마스터 스위치 온. 트러브 데뷔 라이트 온. 에비닉스 온. 자, 주의 확인할 때 시동 걸기 전에 클리어, 레프트 클리어, 보드 클리어, 라이트 클리어, 레스트 클리어,

0: 주변 상황도 다 체크를 하시면
1: 돼요. 네, 맞습니다. 프로펠러를 돌리기 전에 저희가 옆에 앞에 다 보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뒤에서 튀어나온 사람 있잖아요. 뛰어오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뒤로 확인하고 시동을 걸게 되는 겁니다.
0: 방금 소리는 왜 지르신 겁니까?
1: 마지막으로 저희가 크게 시동 걸 거라고 조심하라는 의미로

0: 뭐 크고 되게 작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위에서 보니까 그냥 장난감처럼 보이네요.
1: 그렇죠.
0: 우와. 이게 또 바다를 앞에서 보는 거랑 위에서 보는 것도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1: 네, 정말 많이 달라요.
0: 아까 말씀하신 조종간.
1: 네.
0: 지금 이렇게 방향이 또 왼쪽으로 가네요.
1: 네, 맞습니다. 지금 조종간을 왼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0: 오.
1: 오른쪽으로 쭉 뺏겨주면은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오고 이제 우선회를 하게 되고요.
0: 오.
1: 조종간을 한번 앞으로 밀어보면.
0: 예.
1: 항공 기수가 내려가면서 상황하게 되고요.
0: 이야.
1: 조종간을 당기게 되면 항공기도 올라가면서 항공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0: 왼쪽 오른쪽 그리고 위 아래.
1: 네, 맞습니다.

0: 비행기 처음 타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셨어요?
1: 최근에 그 열기구를 타서 하늘을 올라가 봤는데 이게 느낌이 좀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느낌이랄까? 아, 어쨌든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아까 이 경비행기가 착륙할 때쯤에 이 날개의 모양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2: 착륙할 때는 날개가 플랫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0: 아, 착륙할 때는 이제 저속에서 양력을 더 많이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착륙 시에는 플랩이라는 걸 사용해서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1: 저속에서 양력을 얻기 위해서 플랩. 다만 너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3: 비행기 날개 모양의 비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비행기의 날개를 옆에서 보면 윗부분은 둥글게 솟아있고 아래는 평평하게 생겼어요. 비행기 날개의 윗면은 둥글게 솟아있어서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고 아랫면은 평평해서 공기가 느리게 지나가요. 비행기 날개의 위아래 모양이 달라서 위쪽 공기와 아래쪽 공기가 지나가는 속도가 달라지고 공기 속도의 차이 때문에 위로 뜨게 하는 힘, 양력이 커져요. 그래서 비행기가 한

0: 냄새를 날 수 있는 거랍니다.
1: 아, 물체를 위로 뜨게 해주는 힘, 양력 덕분에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1: 아유, 아무쪼록 오늘 경비행기 아주 감사했습니다.
0: 또 시작이다.
1: 왔다! 왔다! 세상이 떠오른다! 경비행기로 운 띄워주시면 내 사행시를 보여드리겠소. 경이로운 이 탈것!
2: 비!
1: 비행! 하면서 날아가는 이 탈것을!
2: 행!
1: 행차! 하고 내가 직접 가보니!
2: 기!
1: 기가 막혀요! 경비행기!
2: 아, 오늘 비행기를 정말 재밌게 타셨나 보네요.
1: 아무쪼록 오늘 경비행기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조선을 갈 수 있는 탈것을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오, 네.
0: 감사합니다, 탈것 선생님.
1: 하늘을 나는 탈것을 만들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조선에 가려 했는데 하늘을 나는 탈것은 이미 있더군. 경비행기를 타며 내가 그린 탈것과 다른 점을 살펴보고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지도 알아보았다오. 친구들, 내가 멋진 탈것을 만드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겠소? 그럼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소. 싱싱싱.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식물엔
4: 덕분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링.
1: 눈물엔
2: 똑똑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지난 이야기.
1: 상대된 비당. 이제 반란을 멈추시오. 야! 헬션!
2: 우리 꼭 힘을 모아 삼국 통일의 꿈을 이루도록 합시다. 반드시.
3: 여왕님!
1: 여왕님! 여왕님, 괜찮으십니까? 여봐라, 어인을 불러라! 여왕님! 여왕님! 여왕님, 기운 내세요. 반대 세력도 물리치고 이제 꿈을 펼치셔야죠.
2: 그래도 장군 같은 훌륭한 장군을 두고 떠나 마음이 놓이네. 부디 삼국 통일의 꿈을 부탁하네.
1: 여왕님! 여왕님!
4: 선덕 여왕은 여자라는 편견을 깨고 왕위에 올라 능력에 따라 인재를 뽑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지. 강력한 신라를 만들고 삼국 통일을 꿈꾼 위대한 왕이었어.
1: 여왕님의 꿈 제가 꼭 이루겠습니다.
4: 선덕 여왕이 돌아가시고 신라는 당나라와 협력하며 계속 군사력을 키웠어. 한편 백제는 점점 힘이 약해졌는데 여기서 문전!
5: 아하! 내가 맞힐 거야!
4: 당시 백제에도 유명한 장군이 있었으니 이 장군은 누구일까요? 1번 고백장군.

0: 4번 개백장군.
1: 고백장군이냐
2: 개백장군이냐
1: 그것이 문제로다.
0: 정답 공개. 장군인 빠져빠져. 개백장군.
3: 개백의 칼을 받아라. 누구든 백제를 쳐들어오면 나 개백이 다 물리쳐주마.
0: 그리고 어느덧 13년 후, 때는 660년.
4: 신라의 5만 군사들은 들으라! 지금부터 백제를 공격할 것이다. 삼국 통일의 대업을 완성해 나가자. 나를 따르라!
5: 백제 공격하자!
6: 우리 화랑도 따르자!
4: 이제 삼국 통일의 첫 걸음을 떼려 합니다. 여왕님, 부디 힘을.
3: 뭐라? 다 모아도 병사가 5천밖에 안 된다고?
6: 네, 신라군은 5만 명이라는데 막을 수 있을까요?
3: 5만, 아니 10만이라고 해도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운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을 각오한 자, 백제군들이야. 나를 따르라!
0: 그렇게 5천대 5만 개백의 백제군과 김유신의 신라군이 황산벌에서 만났어.
4: 5천의 군사로 우리를 막을 순 없다. 모두 백제군을 공격하라.
3: 이곳이 뚫림의 끝이다.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0: 이렇게 시작한 황산벌 전투. 총 5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전투는 누가 이겼을까? 백제일까? 신라일까?
2: 신라가 군사가 10배나 많잖아. 신라가 이기지 않았을까?
7: 근데 개백 장군도 대단해 보여. 난 백제.
0: 과연 결과는? 첫 번째 전투는 백제군 승리. 두 번째 전투도 백제군 승리.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계속 백제군이 승리했지.
4: 단지 군사 5천으로 네 번이나 우리를 이기다니. 백제군을 너무 만만하게 봤어.
8: 장군! 숫자가 훨씬 많은 우리가 자꾸 져서 병사들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4: 뭐라? 어떻게 이 상황을 바꾼단 말인가?
6: 화랑 권창! 제가 가서 개백을 무찌르겠습니다!
4: 화랑 권창, 네가? 네 마음은 이해한다만 너는 아직 어리다. 아직은 나설 때... 화랑 권창! 권창! 아이 참... 가봐.
3: 지금 신라군들은 당황하고 있다. 이 기세로 저들을 몰아.

0: 내자. 우리 백제가 약하지 않다는 걸 저들에게 알려주자.
1: 알려주자.
2: 관찰의 틀을 벗어라.
0: 멈춰. 아직 전쟁에 참가하기엔 어린 나이인 것 같은데.
2: 어리지만 난 용감한 신라의 화랑이다. 신라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치겠다.
0: 뭐라, 신라의 화랑은 참으로 용맹하구나. 하지만 아직 어린 널 뵐 수는 없다. 다시 돌아가거라.
2: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난 이 한 목숨을 바쳐 신라를!
0: 야채차!
3: 아, 어리지만 적입니다. 어찌 살려두십니까?
0: 아직 어린 처자를 죽였다간 오히려 떨어진 신라군들의 사기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
2: 그래서 내가 다시 왔다. 안창의 창을 받아라.
0: 안창!
3: 그러니까.
0: 참 말 안 듣는다. 돌아가.
4: 하지만 권창은 쫓아내도.
2: 계백은 화살을 받아라.
4: 계속 공격해 왔지.
2: 계백은 권창의 창을 받아라. 아무리 쫓아내도 계속 다시 올 것이다. 화랑에겐 후퇴란 없다.
0: 어리지만 그 기백이 대단하구나. 어쩔 수가 없군. 야!
4: 그렇게 관창은 죽음을 맞이했는데.
5: 아유, 화랑 관창이 죽었대.
3: 아직 어린 나이인데 불쌍해서 어째?
5: 그게
6: 저걸 어쩌냐.
3: 불쌍하게 됐네.
7: 화랑 관창! 관창! 아직 어린 병사를 이렇게 죽이다니. 나쁜 백제군. 내가 가지 말라 말렸거늘 내 너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 신라의 군사들이여 들어라. 아직 어린 화랑이 저들의 손에 죽었다. 이 아이의 죽음에 보답하는 길은 오로지 승리뿐. 모두 마지막 온 힘을 다해 백제군을 공격하라. 우리에게 후퇴란 없다. 모두 공격하라. 신라군이요.
4: 화랑 관창의 희생으로 사기가 높아진 신라군. 신라군은 백제군을 거세게 몰아붙였지.
0: 공격하라.
8: 장군님, 장군님, 백제군이 거의 전멸했습니다.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0: 어차피 여기서 물러서면 백제는 끝이야. 목숨에 붙어있는 한 마지막까지 신라군을 공격하라. 위험해.
8: 장군님,
0: 너라도 어서 피하거라.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이거 백제는 지키지 못했구나.
8: 장군님.
9: 계백, 적이었지만 그대는 뛰어난 장군이었소. 역사가 그대를 기억할 것이오.
7: 장군! 남은 백제군도 다들 도망가고 있습니다.
9: 계백 장군이 쓰러졌다. 우리 신라

0: 진격하라!
1: 우와, 결국 신라가 이겼네. 아이, 근데 계백 장군님의 죽음은 좀 슬프긴 하다.
2: 맞아.
3: 아이, 이 황산벌 전투에서 신라가 이기면 백제는 멸망하게 되었어. 그리고 훗날 고구려도 신라한테 져서 멸망을 하지.
2: 어? 그럼 결국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거네?
3: 그렇지. 선덕여왕의 꿈이었던 삼국통일. 선덕여왕이 죽은 후에도 김유신은 신라의 군사력을 키워 꿈을 이룰 수 있었지.
4: 여왕님, 보고 계십니까? 여왕님이 바라시던 삼국통일의 꿈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여왕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뭐 먹어? 김이잖아?
1: 응.
0: 짜다.
1: 짜다. 그만 먹어.
0: 맛있어서 한 장만 더 먹을래.
2: 까꿍.
1: 우와, 정음이 이뻐졌어? 곧 튼튼한 새 이가 나오겠다. 축하해.
0: 김이지.
1: 속았네.
0: 이번엔 짠! 김눈썹이다.
1: 우와.

0: 정음아, 그렇게 김만 먹으면 짜!
1: 짜다. 짜다!
0: 이럴 땐 어떻게 하지? 뭐든지 자판기에 짜다 한글 카드를 넣으면 방법을 알 수 있을 거야.
2: 얼른 짜다 써줘.
0: 난 짜다는 못 쓰는데. 짜다, 어떻게 쓰지?
3: 아이야를 불러봐야겠다. 한글 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구매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아 이
5: 야
4: 훈민정음 안녕.
3: 안녕.
6: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3: 짜다. 짜다가 궁금해.
1: 짜다.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한글의 문! 문!
5: 짜다의 짜를 쓰려면 쌍지읒이 필요해. 쌍지읒의 문을 찾자.
7: 스, 스, 스, 스, 스. 쯔, 쯔, 쯔. 쯔, 쯔.
8: 여기야!
7: 쯔, 쯔, 쯔.
4: 쌍지읒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6: 아이야가
8: 간다! 간다.

0: 쌍지읒을 찾아야 해. 여기에도 없군.
1: 짜장면 시키신 분? 어? 짜장면 시키셨죠?
0: 아니요. 짜장면은 안 시켰는데. 잠시만요. 찾았어. 짜장면에 쌍지읒.

0: 쳐. 쌍지읒이 알을 만나 자. 자.
1: 짜다의 달을 쓰려면 디귿이 필요해. 디귿의 문을 찾자.
2: 드, 드, 드, 드, 드.
1: 여기야!
2: 드, 드, 드.
0: 디귿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1: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디귿을 찾아야 해. 응? 다람쥐야, 안녕? 혹시 디귿을 본 적 있니? 찾았어. 어? 다람쥐야, 아까처럼 다시 한 번만 부탁해. 그대로 좀 있어줘. 도와줘.
1: 멈춰라, 시공간.
0: 다람쥐의 디귿.

0: 이글씨 알을 만나 탑.
1: 자, 탑.

0: 짜다.
1: 합체. 저장 완료. 짜다.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짜다 한글 카드가 생겼어, 정은아.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볼게. 어? 밥이네. 정은아, 밥 먹어봐.
3: 김에 싸서 한 입.
4: 이제 안 짜네.
2: 이제 김은 밥이랑 먹자. 나도 한 입.
4: 아!
3: 직폭폭, 직폭폭.
5: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짜다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짜다, 짜다, 쯔, 쯔, 쯔, 쯔, 쯔, 쯔, 쯔, 쯔, 아, 쯔, 아, 쯔, 아, 아, 아, 아. 짜, 짜, 다, 짜, 다, 다, 다, 다, 다, 짜다, 짜다, 아하, 김, 김, 김만 먹으니까 짜다. 밥이랑 같이 먹어야겠네. 밥을 한 공기 가져올게요.
6: 아이, 짜!
5: 밥이, 윙! 쌍지읒이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쯔! 쯔! 쯔! 쯔! 쯔! 쯔! 쯔! 짜다! 짜다! 친구들,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짜! 다! 짜다! 친구들 따라해봐요! 짜! 다! 끝!
6: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자다, 짜다, 짜증.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다, 짜다, 짜증.
7: 짜다. 정음이는 김을 좋아해요. 김에 묻은 소금은 짜요. 너무 짜다. 어떻게 하지? 짜장면에 쌍지읒이 아를 만나 짜. 다람쥐에 디귿이 아를 만나 다. 한글 카드를 넣으니 밥이 나왔어요. 김이 짜다. 김이 짜다. 김이 짜다.
5: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재미!

0: 묻었네. 재밌다.
1: 뭐? 재미? 난 재미없어. 재미는 너도 재미있고 나도 재밌어야 재미있는 거지. 아이스크림 땅에 떨어져서 속상한데.
0: 맞아. 이런 건 재미있는 게 아니야. 미안해.
1: 괜찮아. 대신 우리 오늘 진짜 재밌게 놀자.
0: 그래. 진짜 최고로 재밌게 놀자. 뭐 하고 놀지?
1: 우리 둘 다 재미있는 놀이는 뭘까?
0: 뭐든지 자판기에 재미 한글 카드를 넣어보자.
1: 그래. 그런데 재미 어떻게 쓰지?
0: 아이야를 불러보자.
1: 응.
2: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아 이
4: 야
3: 훈민정은 안녕.
5: 안녕.
6: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2: 재미. 재미가 궁금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한글의 문!
4: 재미의 재를 쓰려면 지읒이 필요해. 지읒의 문을 찾자.
6: 흐, 흐, 흐, 흐, 흐. 지, 지, 지, 지, 지.
3: 여기야!
4: 누가 출동하지?
3: 지읒을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진술 찾아야 해.
1: 응? 아이를 잘 보자.
2: 난 장군이다!
0: 찾았어.
1: 종이의 진! 이제 재를 쓰자.
0: 재미에 재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1: 준비됐어.

0: 헛. 헛. 제.
1: 재미의 미를 쓰려면 미음이 필요해. 미음의 문을 찾자.
2: 미.
3: 여기야!

오, 재미있는 시장이 열렸군. 구경 좀 할까? 찾았어. 만화책의 미음. 나와라 한글. 하차. 미음이 이를 만나 미.

0: 제 미 재미
1: 합체 저장 완료 제 미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재미한 것 카드가 도착했습니다.
3: 뭐든지 자판기에서 뭐가 나올까? 재밌겠다.

0: 재미.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재미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재미. 재미. 에. 에. 에. 즈. 에. 즈. 에. 재. 재. 미. 미, 미, 미, 미, 미, 미. 재미! 재미! 할아버지도 비룻방울놀이가 재미있어요.
2: 몸에 먹으니까 재밌다.
1: 오잉? 몸 애가 어디로 갔지? 다시 가져와야겠네. 에! 에! 재미! 재미! 개미! 개미! 개미! 매미! 매미! 재미! 친구들,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재미! 친구들, 따라해봐요. 재미! 끝!
2: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재미? 제주, 자주.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재미, 제주, 자주.
1: 재미. 후민이 코에 아이스크림이 묻었어요. 정음이는 그 모습이 재미있어요. 난 재미없어. 둘 다 재미있는 놀이를 찾아보자.

0: 자, 아가 이를 만나 애. 종이에 지읒이 애를 만나 재. 만화책에 미음이 이를 만나 미. 한글 카드를 넣으니 비눗방울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은 비눗방울 놀이가 재미있어요. 훈민정음은 비눗방울 놀이가 재미있어요. 훈민정음은 비눗방울 놀이가 재미있어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6: 옥스포드 황!
7: 해보고!
6: 주유소 4억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들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0: 편안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3: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2: 얼굴엔
1: 순한 킬링.
2: 식물엔
1: 덥덥한 말.
0: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들리는 소리.
7: 아주 먼 옛날부터 동굴 깊은 곳에 신비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그 보물은 야광석. 용감한 공룡만이 가질 수 있지. 하지만 그곳엔 무시무시한 괴물이 그 보물을 지키고 있어. 번뜩이는 눈, 뾰족한 입벌, 그리고 그 스스한 울음소리. 어때? 무섭지?
8: 무섭겠냐? 그런 괴물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는 용감한 슈퍼 공룡이니까요.
9: 슈퍼 공룡?
8: 아, 네. 슈퍼 공룡.

0: 뽀뽀야, 놀랐어? 미안, 미안.
1: 엄마였어요.
2: 슈퍼공룡 집은 겁이 너무 많은데.
1: 아니에요.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아빠, 장난치지 마요.
2: 이건 내가 낸 소리가 아닌데.
0: 이곳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
2: 저와는 안전해 보이지 않는데.
3: 설마 동굴 괴물?
1: 괴물?
0: 우리 뽀뽀 많이 긴장했나 보네.
2: 그럼 뽀뽀도 무서워하니까 내일 낮에 다시 올게.
1: 무섭긴 누가 무섭대요? 제가 앞장 설 테니까 모두 저만 따라오세요.
0: 뽀뽀야, 조심해.
1: 괜찮아요.

으아!

0: 괴물이었어? 난 또 괴물인 줄 알고 놀랐잖아. 아! 어, 날개를 다쳤네. 자, 됐다. 근데 넌 이름이 뭐야?
1: 까까요.
0: 근데 왜 혼자 있어? 가족들은? 잃어버린 거야?

0: 역시 난 똑똑해. 여기 아까 지나간 곳이잖아. 우리 길을 잃은 것 같아. 어떡하지? 빨리 뽀뽀 찾아야 하는데.
1: 잠깐, 모두 진정해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저기 봐요. 저기 작은 틈새가 있어요.
0: 저 반대편에 길이 있어. 이쪽으로 가면 뽀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2: 도대체 길은 어디 있는 거야?
3: 우와, 동굴에서 빛이 나! 이쪽으로 가면 출구가 나올 거야.
2: 출구가 아니네.
1: 돌에서 빛이 나! 이게 아빠가 얘기한 야광석인가 봐. 용감한 공격만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2: 뭐가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네.

동물들이 아니라 너희 가족이라고?

하면

0: 국가적 탈출 성공!
1: 아기 인형을 보살펴주다니 뽀뽀 대단한데?
0: 에이 그 정도야 뭐. 까까야. 이건 야광석. 정말 낮추는 거야?
2: 뽀뽀야, 아빠가 그 돌 한 번만 만져봐도 될까?
0: 아, 안 돼요. 이 돌은 저같이 용감한 공룡들만 만질 수 있다고요.
2: 에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한 번만 만져보자.
0: 아니,
2: 뽀뽀야. 한 번만.

0: 어머, 이빨이 쏙 빠졌네. 괜찮아, 뽀뽀야. 이빨 요정이 새 이빨을 가져다 줄 거야.
1: 그럼, 그럼. 아빠도 어렸을 때 이빨 요정이 새 이빨을 줬어.
2: 정말요?
3: 이빨 요정이래. 너 진짜 이빨 요정을 믿어?
2: 그럼 이빨 요정 없어요.
3: 갈라.
0: 뽀뽀야, 빠진 이빨을 베개 밑에 두고 자면 이빨 요정이 찾아올 거야.
2: 그럼 오늘 밤에 베개 밑에 이빨 두고 잘래요.
3: 그런다고 이빨 요정이 정말로 올까?
2: 올걸요. 잘 안 씹혀.
3: 뽀뽀는 이빨이 없어서 못 먹을 테니 내가 대신 먹어줄게. 맛있다. 내가 다 먹을 거지롱.

0: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내 이빨! 이빨을 못 찾으면... 이빨 때문에 소리가 새나?
1: 이빨이 빠지다니 아기도 못 보네.
2: 내가 너 잘 볼 것 같은데. 엉클라, 그거 내가 물어볼까?
1: 좋을 것 같네요.
0: 안 돼, 안 돼. 내 이빨, 내 이빨.
3: 삼촌은 왜 저렇게 이빨을 찾는 거예요? 어차피 이빨 요정이 가져다 줄 텐데.
1: 뽀뽀야? 어? 어른한테는 이빨 요정이 오지 않아.
3: 이빨 요정이 안 온다고요? 그럼 삼촌은?
0: 이 바위 밑에 들어갔나? 와, 저리 가!
3: 엄마, 우리가 삼촌 이빨 찾아줘요.
1: 그래, 좋은 생각인데.
3: 그럼 얼른 찾으러 가요.
0: 어? 아.
4: 출동! 리프 가족!
3: 뽀뽀! 리프!
1: 마마!

0: 여긴 어디지? 땅이 흔들려요, 여보.
1: 지진인가? 뭐지?
0: 괴물이다!
2: 괴물이다!
1: 그럼 여기는
0: 우리 집 바다?
2: 이상하다. 누가 날 불렀나?
3: 하마터면 할머니 보행기에 깔릴 뻔했어요.
0: 우리 마당이 이렇게 위험한 곳인지 몰랐어.
1: 이제 다시 엉클락의 이빨을 찾아볼까?
2: 네, 빨리 찾아요.
3: 여긴 없네.
1: 이쪽에 있나? 어?
0: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유, 힘들어. 우리 집 마당이 이렇게 컸나? 내가 다시 커지고 있나?
3: 도와줄래?

0: 같은데?
1: 우리 마당에 이렇게 커다란 동굴이 있었나?
2: 어? 내 고무공!
1: 어? 뭐야? 위험해!
2: 으아, 내 고무공! 여기 있었구나!
1: 으아!
2: 영영아!
1: 영영아! 영영아!

0: 회장님, 제발 생빨이 나게 해주세요. 이빨 회장님. 내 이빨.
1: 삼촌. 삼촌, 우리가 이빨 꼭 붙여줄게요. 응? 이제 내 차례.
2: 됐다.

0: 롱롱아, 많이 먹어. 난 이빨 요정님이 새 이빨 줬다.
1: 오빠, 이빨이야. 이빨. 이빨이 났어요.
2: 뽀뽀야, 너한테도 밤새 이빨 요정이 다녀갔나 봐.
3: 튼튼한 새 이빨로 맛있게 먹자고. 먹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줄무랑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팡.
2: 어,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5: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컵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플레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성.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식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4: 1, 2, 3.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난방구는 붙방구와
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6: 안녕.
4: 재밌게 공부해요.
5: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는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7: 내일 떠나자.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줄무랜
9: 덥덥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숨바꼭질 대장을 찾아라.
13: 이게 벌써 몇 번째야?
12: 땡땡! 찾는다! 찾았다, 캔캔! 그럼 이제 술래는 캔캔! 캔캔, 절대 못 찾을 거다.
14: 우리가 여기 숨은 건 상상도 못할 거야.
13: 이렇게 꼭꼭 숨어도 괜찮을까?
12: 난 절대 안 들킬 거야. 진짜 숨바꼭질 그만하고 싶다고.
14: 나도 지쳤어.
13: 하긴 나도 그만하고 싶긴 해. 켄켄 운다. 가서 달래줘야 하는 거 아니야?
12: 지금 나가면 밤새도록 숨바꼭질만 해야 할걸.
14: 그럼 난 여기 계속 숨어 있을래.
15: 다니.
0: 다니를 불렀나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4: 켄켄이 다니를 불렀어.
15: 켄켄.
0: 숨바꼭질을 잘 하려면 숨바꼭질 대장을 찾아가세요.
12: 아니, 이 냄새는 사건이다.
13: 사건이라니?
12: 켄켄한테서 사건 냄새가 나.
13: 뭐라고?
15: 켄켄.
0: 네, 숨바꼭질 대장이 있는 곳으로 보내드릴게요. 라이노 크레인에 탑승하세요.
15: 켄켄.
13: 어떡해. 켄켄 혼자 출동했어.
14: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12: 그러니까 무슨 일 생기기 전에 막아야지. 얼른 가자.
13: 켄켄. 켄켄 위험해.
14: 걱정 마, 나한테 맡겨. 말랑말랑 풍선의 폭 발사!
13: 켄켄! 괜찮아!
14: 다친 데는 없고?
13: 걱정했잖아. 알아. 숨바꼭질 대장 찾으러 온 거.
14: 아무리 그래도 혼자 출동하면 어떡해.
12: 맞아. 그리고 여길 봐. 여기에 숨바꼭질 대장이 있을 리 없잖아. 여기도 나무, 저기도 나무. 온통 나무밖에 없는걸.
6: 숨바꼭질 대장, 나 찾았니?

0: 어? 나뭇가지인 줄 알았어.
1: 나뭇가지라니. 난 대벌레야.
2: 아니, 근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1: 주변에 적들이 너무 많아. 일단 나뭇가지 모양으로 변신. 적들이 갈 때까지 이렇게 숨어있자.
2: 이상하다. 여기서 벌레 냄새가 나는데. 안 보이네.
3: 이상해. 벌레 냄새가 나는데 안 보여.
4: 이거 오늘도 허탕이구만.
1: 휴, 살았다. 숲은 언제나 위험해. 적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거든. 난 날 지키기 위해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변신해서 숨어 있는 거라고. 그럼 아무도 날 찾지 못해. 어때? 나 숨바꼭질 대장 맞지?
2: 켄켄 포기해.
5: 아무래도 그러는 게 좋겠어.
0: 내 생각도 그래. 다른 숨바꼭질 대장을 찾아간다고?
5: 켄켄!
2: 같이 가!
5: 켄켄!
2: 켄켄, 이제 그만 돌아가자. 숨바꼭질 대장, 여기 있잖아. 나!
6: 하, 무슨 소리? 이 숲의 숨바꼭질 대장은 나야, 나!
2: 누구야?
5: 저 나뭇잎에서 소리가 나.
0: 말하는 나뭇잎인가?
6: 난 나뭇잎이 아니라 그 나뭇잎 벌레야.
2: 우와, 나뭇잎이랑 똑같이 생겼어.
6: 그래서 난 이렇게 나뭇잎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감쪽같이 숨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숨바꼭질 대장 아니겠어?
7: 바람 분다!
0: 세상에,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까지 흉내내고 있어.
6: 그래야 안 들키지? 이래야 진정한 숨바꼭질 대장이지.
7: 진짜 숨바꼭질 대장이야.
6: 뭐? 잘 숨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럼 나처럼 자기랑 같은 색깔을 찾아서 숨어봐.
5: 켄켄! 켄켄과 같은 색이라면... 켄켄! 켄켄!
2: 하늘에 숨겠다고? 뭐게?
5: 켄켄!
0: 뭐? 다른 숨바꼭질 대장을 찾아간다고?
2: 같이 가!
0: 우와, 예쁜 꽃들 많다.
5: 여기에도 숨바꼭질 대장이 있으려나?
0: 켄켄, 배고파? 여기 켄켄이 좋아하는 꽃이 많으니까 내가 따줄게.
8: 나비 살려!
9: 너희들 때문에 놓쳤잖아!
2: 세상에! 꽃이 아니었어! 사마귀야!
9: 사마귀라니! 난 그냥 사마귀가 아니라 난초 사마귀야.
5: 진짜 난초꽃처럼 생겼잖아.
9: 난 난초꽃처럼 변신해서 숨어있다가 먹잇감이 가까이 다가오면 날름 잡아먹지. 이 숲에 제일 가는 숨바꼭질 대장이자 사냥꾼이라고.
8: 난초사막이다. 나비들아 도망쳐.
9: 그런데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들켰으니 너희들도 가만둘 순 없지.
7: 도망쳐!
9: 때로는 아름답게 생긴 게 위험할 수도 있어.
2: 난초 사마귀처럼 숨어 있으면 못 찾겠지.

0: 안 들킬 수 있었는데.
1: 비투 뭐야? 벌써 들킨 거야? 숨바꼭질 대장은 내가 될 거야.
2: 쉐리, 미안. 숨바꼭질 대장은 나야, 나.
0: 쉐리 제재는 대체 어디 숨은 거야?
2: 들켰네.
0: 오, 켄켄. 잘 찾는데? 켄켄이 숨바꼭질 대장이네. 레벨 업!
3: 켄켄!
0: 숲속의 예술가 바워새.
4: 켄켄! 어디 있니, 켄켄? 켄켄! 쉐리! 쉐리! 혹시 켄켄 못 봤어?
5: 어, 못 봤는데?
4: 켄켄 못 봤어?
0: 어? 어.
4: 그럼 대체 어디 간 거야? 밖에 나갔다가 길이라도 잃어버렸으면 어떡해?
0: 당장 찾으러 가자!
6: 잠깐! 둘 다 진정해! 다한이라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다한이! 켄켄 현재 위치 찾아줘!
7: 다한이가 켄켄의 현재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4: 울어? 켄켄!
0: 같이 가!
2: 이제 괜찮아, 켄켄. 근데 앞으로는 밖에 혼자 나가면 안 돼. 알았지?
6: 오늘처럼 길 잃어버리고 큰일 날 수도 있단 말이야.
0: 어? 이건 뭐야? 설마 이거 주우러 간 거야?
6: 켄켄한테 소중한 거라잖아. 그만해.
0: 알았어.
2: 근데 이걸로 뭐 하려고?
5: 정자.
2: 아, 정자를 만들려고 했다고?
6: 나한테 말을 하지. 그럼 내가 멋지게 만들어졌을 텐데.
4: 우릴 위해 켄켄이 직접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켄켄!
0: 아니, 네가 바워 새도 아니고 혼자서 정자를 어떻게 만들어?
5: 바워 새?
4: 바워 새?
6: 그게 누구야?
0: 아, 정자를 좋아하는 새인데. 잠깐만. 바로 이 새야. 바워새는 혼자서 정자도 만들고 정자 앞에 멋진 정원을 꾸미는 걸 아주 좋아해. 아니, 이 냄새는 사건이다.
4: 사건이라고?
0: 바워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일단 가보자.
5: 괜찮아.
4: 출동.
8: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는 고고!
0: 명탐정 피트, 궁금해
3: 켄켄, 맞는 캣 쉐리,
9: 젠틀맨 제재.

0: 그곳에가 만든 거야?
1: 멋지다.
2: 안녕, 가오세.
1: 만나서 반가워. 난 셸이야.
0: 난 제제.
3: 어, 그래. 안녕.
2: 아,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너 정자도 만들고 정원도 꾸미면서 재밌어 했잖아. 아,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3: 하면 뭐래. 아무도 놀러 오지 않는데.
1: 그래서 그만둔 거야?
0: 좀 더 기다려보는 건 어때?
3: 아니,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올 거야.

0: 왜 깃털이 멋지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아.
1: 깃털이 정말 예쁘다.
2: 내 깃털 예쁘지? 나도 알아. 얼마나 예쁘면 내가 이렇게 나무에 앉아있으면 멀리서도 내 깃털을 보고 친구가 찾아온다니까. 어서와.
3: 나 기다리고 있었어?
2: 그럼,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지.
3: 근데 저기 못 보던 친구들인데 왜 온 거야?
4: 아 맞다, 너희들 왜 온 거야?
5: 바워새가 그랬거든. 극락뚱은 멋진 깃털을 가졌다고 말이야.
2: 그게 바로 나라니까. 바워새도 내 깃털을 부러워하는구나.
6: 아마 모든 새들이 내 깃털을 부러워할걸.
3: 잘난 척하기는.
7: 어디가? 가지마.
5: 뭐야, 큰 극락뚱. 깃털은 예쁜데 성격은 별로잖아.
1: 바오새한테 딱 어울리는 멋진 깃털을 찾으면 좋겠는데.
8: 그런 극락뚱을 찾을 수 있을까?
5: 찾았다고? 꼬리비녀 극락뚱잖아.
1: 우와, 까맣고 멋진 깃털이네.
3: 얼마나 멋질까?
9: 시작한다.
10: 저력 인사. 바워새가 날 부러워한다고?
8: 너처럼 멋지게 춤추고 싶어해.
10: 바워새가 그렇게 말해주다니 영광인걸? 난 바워새처럼 되고 싶은데. 어디 보자. 여기도 있네.
5: 지금 뭐하는 거야?
10: 청소하는 거잖아. 나도 바워새처럼 청소도 잘하고 멋진 정원도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힘든데 바워새는 어떻게 하루도 쉬지 않고 청소를 할 수 있지? 정말 대단해.
5: 나도 꼬리비녀 극락뚱아 전해달래.
7: 정말? 내가 대단하다고 그랬어?
3: 그렇다니까.
5: 바워새, 넌 화려한 깃털은 아니지만 아주 멋진 깃털을 가졌어.
8: 너한테 아주 잘 어울려.
1: 그리고 넌 멋진 춤은 출 수 없어도 멋진 정자를 만들 수 있잖아.
5: 이렇게 멋진 정원도 꾸몄잖아. 이건 바워새 너만 할 수 있는 일이야.
11: 아주 대단하고도 멋진 일이지.
8: 정말?
5: 바워새, 네 정원에 우리 초대해줄래?
7: 좋아. 그럼 캔캔을 위해 파랑색 정원으로 꾸며볼까? 파랑색만 모아 모아서.
5: 우와, 멋진데? 바워새, 너 나리 멋진 숲속의 예술가야.
7: 맞아.
5: 이건 깡통이잖아.
7: 꽤 괜찮지?
12: 똑똑, 바워새 있니?
7: 친구야, 어서 와.
8: 오, 바워새의 정자 같은데?
5: 그러게, 바워새도 정자에서 친구랑 재밌게 놀고 있겠지. 쉐리, 아직 멀었어? 대체 뭔데 그래?
1: 조금만 기다려.
3: 자, 다 됐다. 캔캔, 선물.
8: 호루라기잖아.
1: 혹시 또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꼼짝 말고 그 자리에 있어.

0: 이 호루라기를 불어. 그럼 우리가 찾으러 갈게 라고 말하려고 했지.
1: 그래 맞아.
2: 쟨 꼭이야. 약속. 약속.
0: 아니 계속 불라는 게 아니라 위험할 때 불라고. 레벨 업!
1: 캔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4: 옥스퍼드 파운.
15: 해보고.
14: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6: 탑승하세요.
1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17: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8: 또 졌네.
19: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6: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노를 저요 시냇물 따라

0: 재미!
1: 어? 안녕, 솔.
2: 혼자 어디 가는 거야?
1: 배를 따라!

0: 안녕, 레미, 솔.
1: 우리 같이 놀까?
0: 그래. 어? 노을을 저요, 시냇물 따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함께 떠나요. 노을을 저요, 시냇물 따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함께 떠나요.
2: 이거야.
0: 빛을 빼고 나뭇잎을 꽂으면
1: 와, 와 정말 대단해.
3: 다시 출발하자.
0: 노을을 저요 시냇물 따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함께 떠나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신나는 코로나 유치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가비 엄마 구출 대작전.
6: 이상하다.
7: 캔캔.
5: 어? 근데 캔캔, 너 혹이 왜 난 거야? 그것도 두 개씩이나.
7: 캔캔.
8: 혹이 아니라 뿔이야.
5: 뿔? 캔캔한테 뿔이 있었던가?
8: 새로 생긴 거야. 얼마 전에.
5: 갑자기 웬 뿔?
8: 캔캔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지. 캔캔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게 될 거야.
7: 캔캔!
8: 아주 멋진 캔캔이 될 거야.
5: 쉐리, 응? 너 알고 있는 거야? 캔캔이 자라서 뭐가 될지?
8: 그건 나도 아직 몰라.
7: 아니. 캔캔!
9: 캔캔. 편지가 왔어, 피트.
5: 편지? 아, 또 누가 이 명탐정 피트에게 팬레터를 보낸 건가? 하여간 이 인기란 못 말린다니까 정말.
8: 인기는 무슨 인기?
5: 아니, 이 냄새는 사건이다.
9: 사건이라고?
8: 무슨 사건?
5: 명탐정 피트에게 이 편지를 캔캔에게 읽어주.
8: 뭐야, 팬레터라며. 사건의 냄새가 난다며. 그런데 피트한테 온 게 아니라 캔캔한테 온 편지였잖아.
5: 누구야? 누가 나한테 이런 장난을 친 거야?
9: 캔캔은 아직 글을 못 읽잖아. 그래서 피트한테 보낸 게 아닐까? 어서 읽어줘.
5: 알았어. 안녕 캔캔, 난 아기 천성과 가비야. 나도 사랑하는 엄마를 잃어버렸어. 제발 우리 엄마를 찾아줘 캔캔. 가비가
9: 저런.
8: 엄마를 잃어버리다니.
9: 안 됐다 가비.
7: 캔캔.
8: 넌 안 슬퍼?
9: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우리가 얼른 가서 가비 엄마를 찾아주자고?
5: 그게 그런 말이었어?
8: 좋아, 얼른 가자.
5: 찾는 거라면 내게 맡겨. 일단 아기 천상갑부터 만나러 가보자고.
10: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5: 명탐정 피트, 궁금해
8: 캔캔, 만능캣 쉐리,
11: 젠틀맨 제제,
10: 우리.

0: 내 편지 받았구나.
1: 던지 말인데 켄켄한테 부탁할 거면 켄켄한테 보냈어야지.
2: 키트, 지금 그걸 따질 때야? 가비야,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3: 걱정 마, 우리가 찾아줄게.
1: 엄마,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차근차근 얘기해봐.
0: 그게 그러니까...
4: 가비야, 엄마 갔다 올게. 멀리 가면 안 된다.
0: 네, 엄마.

0: 야호! 엄마 갔으니까 나도 밖으로 나가볼까? 엄마 멀리 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난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 어? 이건 뭐지? 오,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아니, 냄새는...
1: 도망쳐!
2: 천상갑이야! 천상갑이 나타났어!
0: 맛있다. 개미맛이 꿀맛이군. 개미도 먹었으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가볼까? 어? 이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려나? 우와! 강이잖아! 시원하다. 아, 맞다. 엄마가 강은 위험하다고 했는데 얼른 집에 가야지. 엄마 말 안 듣고 멀리 강까지 갔다가 집에 와보니까 엄마가 안 계셨어.
3: 가비가 집에 없어서 엄마가 가비를 찾으러 나간 게 아닐까? 어이.
4: 그럼 집 근처부터 찾아보자.
2: 잠깐! 어? 가비 엄마를 찾으려면 가비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줄래?
0: 우리 엄마는 가늘고 뾰족한 주둥이에 튼튼하고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 온몸이 단단한 비늘로 덮여있고 굵은 털도 나있어. 앞다리는 짧고 통통한데 엄청 단단하고 발가락은 긴 갈고리 모양이라서 나무에도 진짜 잘 올라가. 눈은 좀 나쁘지만 냄새로 먹이를 진짜 잘 찾는다니까? 이건 나도 좀 닮은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엄만 위협을 느끼면 몸을 둥글게 마는데 비늘이 갑옷처럼 딱딱해서 방패 역할을 하지.
2: 그러니까 가비 엄만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3: 가비랑 똑같이 생겼네?
0: 맞아! 우리 엄마야!
2: 좋아! 이제 내 코가 나설 차례인가?
3: 킹킹 말대로 꼭 엄마 찾아올게.
0: 고마워.
2: 어? 가비 엄마 냄새다. 여기서도 나. 얘들아 이쪽이야. 가비 엄마가 여기로 지나갔어. 여기 여기로도 지나갔어. 근데 여기 강가에선 냄새가 안 난단 말이야.
4: 그럼 가비 엄마는 못 찾는 거야? 어? 아니 저건
2: 가비 엄마 비늘이야.
3: 혹시 가비 엄마가 강에 들어갔나?
4: 그러다 비늘이 빠진 건가?
2: 시간을 되돌려서 확인할 수도 없고.
3: 아, 제제 어? 이그라이의 과거 재생 장치를 이용하자.
4: 좋아. 그럼 간다. 과거 재생장치 스타트! 오! 가비 엄마다!
5: 가비야! 어디 있니? 가비야!
3: 역시 가비를 찾아 강으로 들어왔던 거야.
2: 잡았다!
5: 나줘!
6: 이럴 수가...
2: 누군가 가비 엄마를 데려갔어!
0: 엄마, 빨리 돌아오세요.
4: 가비야, 조금만 기다려. 꼭 엄마 찾아서 데리고 갈게.
2: 여긴가? 가비 엄마가 있는 곳이?
4: 저기 있다.
3: 혹시 말이야, 네가 가비 엄마니?
7: 가비? 우리 가비를 알아? 우리 가비 지금 어디에 있는데? 잘 지내는 거지? 아픈 데는 없고 무사한 거지?
2: 와, 가비 엄마 맞네. 맞아. 틀림없어.
4: 찾았다.
2: 어서 나가자. 우리가 도와줄게.
7: 어떻게?
2: 땅굴을 파서 여길 나가는.

0: 거야. 라이너 크레인 땅굴 모드 스타트.
1: 킹카. 역시 라이너 크레인이야. 이걸 만든 게 누구라고? 바로 나, 쉐리. 깜짝이야. 갑자기 날씨가 왜 이러지?
2: 해가 사라졌어. 오, 이그라이를 움직일 수가 없어. 아까 과거 재생장치를 사용하느라 에너지가 바닥나 버렸어.
1: 얼른 돌아가야 해. 시간이 없어.
0: 뭐라고?
3: 여기서부터는 내가 혼자 해결할게. 꼭 우리 가비한테 돌아갈 거야. 다들 고마워. 잊지 않을게.
4: 조심해.
1: 다행히 고장난 데 없어. 이제 태양열 충전만 하면 돼.
2: 다행이다.
0: 근데 가비는 엄마랑 만났을까?
1: 어? 가비야! 엄마 왔어!
5: 엄마!
0: 레벨 업!
5: 캔캔!
0: 날아라, 하늘 다람쥐!
2: 캔캔! 조금만 기다려. 얼른 간식 차려줄게. 룰루루루, 룰루루루. 다 됐다. 간식 먹고. 우와! 캔캔! 위험해!
0: 캔캔!
2: 캔캔! 캔캔, 괜찮아?
0: 우와, 제재! 너 이렇게 빠른 거 처음 봐! 나 방금 스카이맨인 줄 알았잖아!
2: 정말이야? 정말 나 스카이맨 같았어?
0: 그렇다니까!
1: 스카이맨? 어? 그게 누군데?
2: 아, 스카이맨이 누구냐 하면 말이야? 내가 이곳에 오기 전 신비의 섬을 찾아 헤매던 때였지. 어? 무슨 소리지? 어? 빠지세요! 위험해! 어떡해! 비막을 펼치고 날았어! 우와, 멋지다! 그때 스카이맨이 날아와 아기새를 구해줬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던지 나 반했잖아.
0: 스카이맨이 구한 게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스카이맨을 숲의 영웅이라고 부르잖아.
1: 오, 대단한데? 킹킹!
0: 그 대단한 영웅이 바로 내 친구라 이거야.
1: 정말이야?
0: 그럼 정말이지. 못 믿겠으면 내가 보여줄까?
1: 보여줘! 지금 당장! 킹킹!
0: 지금 당장? 그래 좋아! 그럼 다 같이 스카이맨 집으로 출발!
4: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는 고고!
0: 명탐정 피트! 궁금해!
1: 캥캥! 맞는 게 쉐리!
6: 젠틀맨 제재!

0: 여기가 스카이맨 집이야. 스카이맨, 나야! 네 친구 명탐정 핀트가 왔어!
1: 뭐야? 아무 말도 없는데? 여기 맞아?
0: 맞다니까! 아니, 이 냄새는 사건이다!
2: 사건? 혹시 스카이맨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0: 스카이맨!
3: 스카이맨!

0: 스카이맨!
1: 스카이맨이 하늘 다람쥐였어?
2: 스카이맨! 너 집에 있으면서 왜 대답도 없고 나오지도 않는 거야? 얼른 나와봐!
3: 난 이제 날지 않아.
2: 무슨 소리야, 스카이맨! 넌 비막을 펼치고 하늘을 잘 나는 다람쥐라서 이름도 하늘 다람쥐잖아! 그런데 날지 않는다니!
3: 난 더 이상 날 수 없어. 누구도 구할 자신이 없다고!
4: 아니, 왜?
3: 나 때문에 내 친구가... 해보나 마나 내가 이기겠지만 저 나뭇가지 누가 더 빨리 날아가나 시합할래?
1: 또 날 무시했어? 그래, 좋아! 준비, 시작!
3: 네가 먼저 가도 넌 나한테 안 된다니까?
1: 스카이맨, 이번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이야!
5: 자!
3: 올빼미다!
2: 그래서 친구는?
3: 그 뒤로 내 친구는 볼 수 없었어. 그날 내가 친구한테 시합하자 말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난 다시는 날지 않을 거야.
6: 스카이맨을 이대로 놔둘 순 없어.
1: 스카이맨을 다시 날게 할 순 없을까?
2: 아, 나한테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얘들아, 따라와.
6: 어디가?
3: 왜 또?
1: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3: 난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아. 돌아가.
2: 제재, 지금이야.
6: 알았어. 영상 편지 스타트.
7: 안녕, 스카이맨.
3: 너는?
7: 그래, 나 월리스 날개구리야. 피터한테 얘기 들었어. 너 이제 날지 않는다면서? 근데 너 벌써 잊은 거야?
2: 그 녀석 참 맛있겠다.
3: 뱀이야! 어서 도망쳐!
7: 뭐라고? 뱀이다! 어떡하지?
3: 정신 차리고 나처럼 날아올라!
7: 날개도 없는데 날 수 있을까?
3: 할 수 있어! 어서!
7: 이야!
2: 네, 어디로 간 거야?
7: 이야! 난 너 때문에 날게 됐는데 이렇게 날아서 어디든 도망칠 수 있게 됐는데 네가 날지 않는다니! 다시 날아, 다시 날아서 다른 친구들을 도와줘, 스카이맨! 제발!
2: 이라고 월리스 날개구리가 전해달래.
6: 그러니까 스카이맨, 다시 용기 내서 날아줘!
1: 나도 스카이맨이 나는 걸 보고 싶어.
3: 너희들 날 다시 날게 하려고 월리스 날개구리한테까지 다녀온 거야? 그 먼 곳까지?
2: 멀면 좀 어때? 우린 친구잖아.
1: 맞아. 우린 친구잖아.
3: 친구? 너희들 정말?
1: 캥캥!
3: 캥캥! 여긴 어떻게 올라왔어?
1: 캥캥!
3: 살아있다니, 누가?
1: 올빼미.
3: 올빼미한테 갔었어? 뭐라고 물어봤는데?
1: 캥캥캥.
5: 뭐? 스카이맨 친구가 어딨냐고? 그 친구라면 말도 마. 놓쳤으니까.
1: 캥캥.
5: 그래, 살아있어.
3: 진짜 내 친구가 살아있다는 거야?
4: 캥캥. 캥캥, 위험해.
3: 캥캥.

하이맨이 캡틴을 구했어!

0: 켄켄,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1: 스카이맨도 친구를 다시 만났다니 정말 다행이야.
2: 이게 다 켄켄 덕분이야.
1: 하지만 켄켄, 앞으로는 혼자 다니면 안 돼.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어? 어? 켄켄 어딨어?
3: 켄켄, 켄켄.
1: 어? 비말기잖아.
0: 어? 켄켄,
3: 켄켄.
0: 스카이맨처럼 날 거라고?
1: 저게 뭐야? 혹시 쉐리가?
2: 실력 발휘 좀 해봤지?
1: 튼튼한 거지?
2: 그럼.
0: 어? 스카이맨처럼 비망을 펼치고 날고 있어.
1: 튼튼하다며.
2: 나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
1: 레벨 업!
3: 켄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켄켄,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옥스포드 탕.
4: 아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클릭서 클릭서 얼마 될까?
8: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7: 클릭서
8: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9: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죠.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질병.
14: 얼굴엔
15: 순한 킬킬.
14: 식물엔
15: 덕분 말.
16: 순하게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7: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8: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컥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X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꾸룩꾸룩 닫아요. 리츠고 캠페인.

0: 시간
1: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0: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넌 어디서 왔니?
1: 하타.
0: 괴물탐이 하타와 함께 미스테리아까지 모두 삼켜버린 게 벌써 1년 전. 그 이후로 몬스터는 물론이고 작은 이상현상조차 목격된 적이 없다.
2: 어?
0: 이제 미스테리아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걸까? 그 안에 홀로 남겨진 타타는 어떻게 된 걸까?
3: 자, 세실도 많이 먹고. 그런데 타타는?
2: 어? 타타? 어?
3: 하차! 타타가 사라진 지 1년이 넘었는데 내가 또 착각을.
0: 아저씨도 정말 정신 좀 차려요.
4: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둘 다 타타를 잊지 못하는군. 그게 당연한 거겠지만. 어? 뭐지? 설마 타타가 보낸 신호인가?
5: 세실, 쉣! 빨리 좀 와보거라.
2: 왜 그러세요?
4: 이것 좀 봐라.
2: 어? 어?
0: 만능 헬멧이 반짝이잖아. 타타죠. 타타가 헬멧을 통해 구조 신호를 보내는 거 맞죠?
4: 타타의 뇌파를 만능 헬멧이 감지할 수 있긴 하지만.
0: 그럼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당장 데리러 가야죠.
4: 세실,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라. 이게 타타의 신호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헬멧이 오작동한 걸 수도 있고.
0: 이건 타타와 연결된 헬멧이잖아요. 신호가 끊기기 전에 빨리 찾아야 한다고요.
4: 하지만 너무 위험해. 하필 그 신호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잡히고 있거든.
2: 버뮤다?
3: 버뮤다 삼각지대요?
4: 그래.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선박과 비행기들이 원인도 모른 채 사라진 그곳. 게다가 폭풍까지 그쪽으로 이동 중이야.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불확실한 정보로 출동했다가 너희마저 잘못되면 안 돼. 허락할 수 없다.
0: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 건가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타타를 그냥 모른 척하라고요?
3: 맞아요. 우린 타타를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어요. 보내주세요, 박사님.
4: 좋아. 대신 약속하거라. 폭풍우에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무조건 복귀하는 거야. 설령 타타를 못 찾는다 해도.
3: 네, 박사님! 여기가 버뮤다 삼각지대인가? 섬은커녕 바위 하나 보이지 않는데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의 한가운데야.
0: 하지만 타타의 신호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분명 이 근처에 뭔가 있는 거라고요. 이번에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어?
6: 폭풍이야! 얘들아, 비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안타깝지만 이제 그만 복귀하거라. 어서!
0: 싫어요! 타타를 찾기 전까진 안 돌아가요.
6: 세실, 약속했잖니. 큰일 나기 전에 당장 돌아와.
3: 그래, 세실.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만 돌아가자.
0: 아니야, 아니라고. 다음은 없어. 다음은 없단 말이야. 박사님!
6: 얘들아!

0: 맛있겠다.
1: 이제 좀 괜찮아?
2: 고맙긴 한데, 근데 누구세요?
1: 나야 타타.
2: 타타?
0: 타타라고?
2: 타타 살아있을 줄 알았어.
0: 살아있었구나. 진짜 다행이다.
1: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무인도였어. 그냥 여기서 살아야 하나 보다 하고 버틴 거지.
2: 꿈만 같아.
0: 만능 헬멧으로 신호는 어떻게 보낸 거야?
1: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두 사람 다 정말 고마워요. 하, 이제 이 지겨운 생선은 그만 먹어도 되겠다.
0: 무슨 소리야. 이 생선구이 정말 맛있어. 진짜 최고야.
1: 많이 드세요. 자, 너도.
2: 아, 참. 그런데 걘 누구야?
1: 아, 내 반려동물이라고 해야 하나? 여기서 만났어. 이름은 드라고넷이야.
2: 전설 속의 용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여기도 정상적인 세상은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여긴 뭐지?
0: 내일 통신장치 고쳐서 박사님한테 여쭤보자. 우리가 사라져서 박사님도 엄청 걱정하고 계실 거야.
2: 여기가 어딘지 몰라도 별은 참 예쁘네.
1: 그치?
0: 어? 신호 잡힌다! 아휴, 드디어 다 고쳤네.
1: 짜잔!
0: 어?
1: 나 어때?
0: 우와!
1: 잘 어울려? 어?
2: 그래, 이제야 진짜 다 타갔네.
0: 세실이 언제 널 만나게 될지 모른다면서 항상 그 옷을 챙겨뒀어.
1: 와, 그랬구나. 감동이야.
2: 그런 얘기는 뭐하러. 빨리 박사님한테 연결이나 해요.
0: 그래, 그래.
2: 왜, 안 돼요?
0: 어? 왜 이러지? 어, 됐다!
3: 어? 뭐지? 방금 신호가 뜬 것 같은데.
4: 박사님!
3: 어? 아니, 넌
5: 타타를 찾은 거야? 너 진짜 타타 맞지?
4: 박사님, 그새 제 얼굴도 잊으신 거예요?
5: 타타야, 무사했구나. 다행이다.
1: 당연하죠. 전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수호단의 대원이잖아요.
5: 그래, 다행이다.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어.
1: 잠깐만요, 박사님.
0: 지진인가?
2: 뭐야?
1: 다들 진정하고 일단 안전벨트부터 매요.
2: 그야 기본이지.
0: 갑자기 왜 이러는데?
1: 금방 지나갈 거예요.
5: 대체 무슨 일이냐?
0: 어, 저게 뭐야?
2: 어, 근데 땅에 기울고 있잖아.
0: 뭐가 어떻게 된 거야?
2: 어, 이건 말도 안 돼. 하늘과 땅이 거꾸로 뒤집히고 있어.
1: 가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조금만 견디면 금방 괜찮아져.
5: 얘들아.
0: 오?
5: 괜찮은 거지?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2: 하늘과 땅이 거꾸로 뒤집혔었어요.
5: 뭐? 하늘과 땅이 거꾸로 뒤집혀?
1: 지금은 괜찮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박사님.
5: 아니야, 그것도 미스테리아 같구나.
0: 미스테리아라고요?
2: 미스테리아는 탐이 다 삼켜서 없어졌잖아요.
5: 그게 타타의 미스테리아가 있기 훨씬 전에 또 다른 미스테리아가 하나 더 있었단다.
1: 다른 미스테리아라고요?
5: 그래, 그곳은 마치 다중우주처럼 다양한 세계들이 존재하고 있는 미스테리아야. 그런데 그 미스테리아는 각각의 세계에 갇혀있는 몬스터들이 현실 세계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서로 뒤섞이며 위로를 만들어내는 거지.
0: 어? 박사님,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위로라면.
2: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 미스테리아 안에 갇혀버렸다는 건가요?
5: 그래, 너희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바닷속으로 빠지면서 갇힌 미스테리아란다.
2: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5: 그 세계에 있는 여러 방들을 하나씩 통과해야 할 거야. 그래서 각각의 세계에 숨어있는 몬스터를 전부 슬라이드에 봉인해버리면 몬스터를 가두기 위한 미로는 더 이상 작동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럼 너희가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길도 다시 열리게 될 거야.
2: 저한테 딱 어울리는 탈출 방법이네요.
0: 저도 간만에 몸 좀 풀어볼게요.
1: 저도요.
5: 응? 타타, 걘 또 누구냐?

0: 난 드라고넷이에요.
1: 아, 미스테리아라고 별 이상한 애들이 다 있구만. 아무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다른 세계로 이동하려면 이게 필요할 거다.
2: 이건 뭐지?
3: 달 박사님이 3D 프린터로 뭔가를 전송해 주시나 봐요.
2: 우와, 신기하다.
4: 우와, 이건 스마트 시계잖아요.
1: 그게 아니고 이름하여 웜홀 워치라는 거란다. 일단 몬스터가 공인되면 자동으로 웜홀 워치에 업로드가 되는데, 업로드가 완료되면 웜홀의 문을 여는 플라즈마를 발사해 주지.
0: 알았어요, 박사님.
5: 가자, 가자.
1: 자, 잠깐! 한번 열렸다 닫힌 웜홀은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웜홀이 닫히기 전에 반드시 다른 세계로 이동해야 한다.
0: 네, 박사님. 자, 성능을 확인해볼까? 웜홀 워치 발사!
2: 저게 바로 웜홀?

0: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절대 용서 안 해, 타타. 이럴 수가. 네가 감히 나한테? 절대 용서 안 해, 타타.
1: 공주님,
0: 네가 탐한테 빨려들어가 사라졌을 때 그 모든 게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난 네가 무사히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랐어. 근데 지금 저 녀석이 아빠의 미스테리아로 몰래 들어와서 몬스터를 훔치려고 하잖아.
1: 타타가 그렇게까지 나쁜 아이는 아니지 않나요?
0: 아빠가 어떻게 공격을 받은 건진 알아냈어?
1: 아니요, 아직.
0: 멍청한 깡통 인간 같으니. 근데 지금 내 앞에서 타타 편을 드는 거야?
1: 아, 죄송합니다.
0: 이건 달 박사와 소다 녀석들이 꾸민 짓이 분명해. 그동안 자기들이 수집한 몬스터들을 우리 때문에 잃어버렸으니 화가 났겠지. 그래서 지금 복수하려는 게 분명하다고.
1: 그럼 이럴 때가 아니지 않나요?
0: 그래, 도레미경의 몬스터를 타타한테 빼앗길 순 없지. 내가 막을 거야. 저 녀석들이 워머를 통해 어느 세계로 가는지 알아봐.
1: 네, 공주님. 찾았습니다. 저 웜홀의 목적지는 캐나다 로키 산맥의 깊은 숲속입니다.
0: 로키 산맥? 처음부터 쉽지 않은 몬스터로군. 우리도 재밌는 구경을 놓칠 순 없지.
2: 아이고, 허리야. 꼭 이렇게 요란하게 웜홀을 통과해야 하나? 어? 왜 그래, 드라곤은?
3: 저게 뭐지?
4: 뭐든지!

0: 아유,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여긴 어디지?
1: 글쎄, 어쨌든 몬스터 찾기는 어렵겠네요. 사냥개라도 있으면 또 모를까.
2: 크앙크앙.
1: 아, 드라곤엣! 너 혹시 몬스터 냄새 같은 건 못 맡아?
2: 크앙크앙.
1: 어? 뭐야 그건? 할 수 있다는 거 맞지?
3: 드라곤엣한테 저런 재주가 있는지 전혀 몰랐네.
1: 그러게, 난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였는데.
0: 앞으로 몬스터 찾을 때 저 녀석이 꽤나 도움이 되겠어.
1: 멈췄다, 저쪽인가 봐.
0: 갑자기 으스스해지는데, 안 그래 타타?
3: 전혀요. 오랜만에 몬스터를 만날 생각에 오히려 흥분되는데요.
4: 타타야.
1: 어? 타타, 왜 그래?
0: 뭐라도 봤어?
3: 박사님이
1: 뭐? 바알 박사님?
3: 박사님, 어디 계세요?
4: 네 웜홀 워치를 어? 보거라.
3: 아, 네. 박사님? 어?
4: 아이고, 이제야 겨우 연결이 됐네.
3: 박사님!
4: 잘 듣거라. 너희가 그곳에서 만날 몬스터는 바로 사스쿼치란 녀석이란다.
0: 사스쿼치? 저 알아요. 산에 사

0: 글렌 마이너,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꾸몄다는 거니?
1: 당신이 도레미경을 혼수 상태에 빠뜨리고 여기 몬스터들을 훔쳐내기 위해서 수우단 녀석들을 여기로 보낸 거잖아.
0: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데 도레미경이 혼수 상태에 빠졌단 말이냐?
2: 네, 위대하신 우리 도레미경께서는 며칠 전 쓰러져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쓰러지신 원인을 찾기 위해 도레미경이 의식에 접속했을 때 이곳 도레미경의 미스테리아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1: 그게 몬스터를 찾아다니는 너희 말고 누구겠어?
3: 아니, 어? 그럼 여기가?
4: 도레미경의 미스테리아였단 말이야?
5: 박사님, 저 말이 사실이에요?
0: 그래, 맞아. 도레미경이 어리고 순수했던 시절에 만들었던 거지. 블랙 마이너. 하지만 네가 뭔가 오해하는 거야. 난 여기가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거든. 얼마 전 타타가 갇혀있는 걸 발견...
5: 박사님!
1: 흥!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바로 출행랑 치시는군.
5: 우린 몬스터를 훔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3: 이 미로를 빠져나가려면 몬스터를 잡아야 한다고.
5: 흥! 그래야 타타를 데리고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1: 어쩔 수 없이?
5: 그래요.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슬라이드는 다시 돌려줄게요.
1: 뭐? 몬스터를 봉인한 슬라이드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3: 네, 공주님. 그리고 타타는 도레미경이 쓰러지고 나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벌써 1년 전부터 이곳에 혼자 갇혀 있었다고요.
1: 어? 타타가 그동안 아버지 미스테리아에 갇혀 있었어?
2: 그럴 리가 없습니다, 공주님. 타타가 계속 여기 있었다면 도레미경께서 가장 먼저 발견하셨을 겁니다.
1: 그래! 타타가 갇혀있는 걸 아셨다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하셨을 거야. 타타, 이 교활한 꼬마가 또 날 속이려고? 좋아, 이곳의 몬스터는 너희가 그동안 겪었던 말랑말랑한 몬스터들과는 차원이 다르단 걸 보여주지! 괘씸한 녀석들! 잠자는 공포의 몬스터를 두려워하지마!
3: 뭐지?
4: 광선이 빗나가서 동굴만 무너져버렸는데?
5: 어? 그럼 사스쿼치가 저 바위에 깔려버린 거잖아!
4: 뭐야? 진짜 이게 끝이야? 블랙 마이너! 차원이 다른 몬스터를 보여준다면서?
1: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4: 뭐라고?
6: 뭐야? 저게 사스쿼치야?
3: 저 녀석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닥치는 대로 마구 때려 부수고 있는데.
5: 그럼 진짜 안 보여서 그럴지도 몰라요.
4: 안 보인다고? 어?
5: 긴 털이 눈을 가려서 앞이 안 보일 테니까.
4: 좋아. 어? 그럼 내 신무기를 시험해 볼 차례군.
5: 무슨 신무기?
4: 짠! 박사님이 나도 3D 프린터로 만들어 주셨지.
3: 뭐가 지나갔나? 뭐지? 오! 보인다, 보여! 눈앞에 보인다! 오, 하늘이구나! 아름다운 파란 하늘!
5: 이봐, 사스쿼치! 응? 이제야 제대로 보는구나!
3: 그러게! 세상이 참 아름답네!
5: 그런데 왜 숲을 망가뜨린 거야? 네가 한 짓을 한번 보라고!
3: 내가?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안 되지! 사스쿼치는 숲을 사랑해! 난 나무를 해치지 않는다! 아, 역시 그랬구나! 사스쿼치를 오해한 거였어! 다들 무시무시한 괴물로 생각하지만 사실 사스쿼치는 자연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어. 그래서 혼자만의 숲속 생활을 즐기기 위해 사람들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홀로 들어가 외롭게 살고 있었던 거지.
1: 뭐야! 사스쿼치 저 녀석! 덩치만 컸지 완전 순둥이였잖아!
2: 눈을 뜬 후에 심리적 변화가 생긴 겁니다.
1: 다 저 짜증나는 부메랑 때문이야! 가자!
2: 네, 공주님.
4: 그 무섭다는 몬스터가 스스로 봉인됐네.
5: 간단하게 사스쿼치 캡처 성공! 그런데 플랫마이너 누나는 왜 우리한테 화가 난 걸까?
4: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이야.

0: 우리 보고 몬스터 도둑이라니.
1: 하지만 플랫마이너 공주님은 진짜 그렇게 믿는 눈치였어. 아버지 도레미경이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
0: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스테리아에 갇혀서 집에도 못 가고 있는 건 우리라고요.
1: 그건 그렇네.
2: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3: 좋아, 그럼 빨리 다음 몬스터를 잡으러 가자. 예.
1: 또 낭떠러지 같은 데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3: 워물워치 원격 조종으로 에밀레오를 불렀으니까 타고 가면 돼요. 자, 어서!
1: 다음부터 워물 열기 전에 에밀레오부터 불러줄래?
4: 도대체 도레미경이 왜 혼수 상태에 빠진 거지? 또 플랫마이너는 왜 날 의심하는 거고? 카타는 왜 하필 도레미경의 미스테리아에 갇히게 된 걸까? 하나같이 다 이상하단 말이야. 정말 모든 게 미스테리아.
5: 아빠, 아빠, 아빠.
6: 공주님?
5: 우리 아빠는?
6: 도레미경은 제가 지킬 테니 들어가서 그만 편하게 주무시죠.
5: 안 돼. 어떻게 나 혼자만 편하게 잘 수 있겠어.
6: 앞으로 공주님이 하실 일이 많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아버님이 깨어나실 때까지는 공주님이 이 나라의 책임자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5: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럴 땐 잠이 필요 없는 네가 부럽다. 그럼 수고해.
6: 네, 공주님. 신호가... 도레미경? 도레미경, 혹시 정신이 드십니까? 아직 깨어나시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식물엔?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오늘은 다 함께 축구를 할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해볼게요. 잘 보세요.
1: 축구하자. 킥킥.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직동. 얼굴엔 순하게
1: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옥스퍼드 탕.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숲속에 가자. 뽀로로 숲속놀이터 우리들만의 기장소. 2층입니다.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놀이터.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맞춰보세요.
8: 웃기고 멋진데 유연함이 최고. 호랑이 카리스마에
7: 슈퍼맨 같은 선생님은
9: 누구일까요?
8: 바로 발레 선생님.
10: 7 and 8 앙듀얼 4개 하나.
8: 우아하고 멋진 우리 발레쌤은요,
10: 네?
8: 알고 보면 개구쟁이에요.
11: 그렇죠.
12: 너 왜 내 손 잡아? 나 좋아.

0: 아니.
1: 하지만 잘못된 동작은 내 눈으로 잡아내세요.
0: 땅을 옆으로 밀면 안 돼.
1: 그래서 더 집중하게 돼요.
0: 아래로 밀어야지. 발레 같은 경우는 기초만 해도 7, 8년이 걸릴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해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테크닉과 기초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2: 하나의 군더더기도 있으면 안 돼. 몸이 조각가처럼 몸의 근육을 잘 조각해야 돼.
0: 아, 난 여기까지. 아, 난 여기까지 드는 게 아니라 계속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야 되거든. 아, 저 사람 더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
2: 하나, 둘, 그렇지.
1: 선생님의 특별한 수업 덕분에 멋지게 춤출 수 있게 돼서
2: 하나,
1: 기뻐요.
2: 둘, 돌아서.
1: 다음은 엄청 빨라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3: 빛의 발을 가지고 있는
4: 잘생긴 개그맨 누굴까요?
3: 탭댄스 선생님.
1: 언제나 다정하게 신발끈을 묶어주시는 선생님.
3: 그래야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선생님처럼.
5: 우와. 너무 쉽잖아.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3: 네? 어떻게 해야 쌤처럼 될까요?
6: 가장 중요한 건 리듬감이 있어야 돼요. 그 리듬감은 뭐 한 번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훈련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죠.
7: 내가 발소리를 내는 게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대사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소리가 하나라도 빠져버리면은 내가 지금 너네 얘기는 것 같아. 이렇게 들려 너네 말이. 너네 지금 리듬 자체가.
1: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들의 실력도 쑥쑥.
3: 오, 멋진데? 대박.
5: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바로 입구가. 소리 질러도 돼. 아, 소리 질러도 돼.
3: 춤을 알아가는 재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선생님.
5: 이거 모른다고 해서 창피한 거 아니야. 모르면 알면 돼, 공부하면 돼. 근데 모르는 걸 안다라고 하지 마. 그게 더 창피한 거야.
3: 선생님 덕분에 당당한 빌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8: 그리고 파이널까지.
3: 그리고 마지막은 누군지 아시겠죠? 마치 아이돌 같은데.
1: 날다람쥐처럼 날아서
3: 엄청 높이 점프하는 이분은 바로
4: 아크로바틱 선생님!
9: 와, 와, 진짜 감동이다.
1: 보실래요? 우리 선생님 실력?
3: 항상 다정하시지만 선생님 사조는 대충은 없다!
9: 사실 진짜 플렉스 더 땡기도 플렉스로.
10: 안 좋은 것 같습니다.
9: 너무 좋아.
11: 보통 뮤지컬은 두세 달 연습해서 올라가는 게 대부분인데 이제 빌리 엘리어트는 한 1, 2년을 연습을 하잖아요. 1, 2년이 되게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맨 땅에서 그거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꽤 난이도가 좀 높다고 봐야죠.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하려면.
5: 리기가?
1: 그런 선생님의 필살기는 칭찬.
9: 그래서 혼자 되네.
5: 나이스. 오. 그렇지. 잘했어. 예스.
3: 그거만 해주세요.
9: 해줄게. 너가 잘 못하면.
3: 네.
9: 오늘 꼭 안 돼도 돼. 근데 해야겠지?
3: 아하!
9: 이게 뭐냐면 손을 짚고 나서 등을 대잖아. 선생님이 보조라는 거는 뛰어서 손 짚기 전까지만이잖아. 혼자 뛰어서 손을 짚을 줄 알면 혼자 하는 거지. 끝.
1: 선생님 최고!
3: 이렇게 다정하고
1: 멋진 선생님들 덕분에
3: 더 완벽한 빌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6: 죽을 때까지 딱 한 번 있는 기회에 있잖아요. 이 빌리라는 것 자체는.
11: 이 어려운 것들을 해낸다면 빌리들은 이제 앞으로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경험이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여러분들은 분명히 무대에서 힘차게 그리고 날아오르게 될 거야. 그리고 빛나게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화이팅!
4: 화이팅!
3: 무대로 가기 전
1: 빌리스쿨의 특별한 발레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이대빌리 김현준 선배님. 오, 선배님. 와,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선배님은 무대를 앞둔 저희에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8: 무대에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연습하면서 거울 보고 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단 말이야. 이게 여기서 연습하는 거랑 공연장 가서 연습하는 거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만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
1: 네! 아, 너무 떨린다!
12: 가볍고 힘있게 쓱! 주주!
13: But it feels like you're attacking.
14: 공격하는 것처럼 딱 찍어.
7: 힘있게 찍어.
15: 너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야. 이해되니?
16: 뭐라고요?
15: 스텝만 밟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야. 네가 중요하다고.
1: 잘 모르겠어요.
15: 어떤 것 같아, 누나?

기분을 이렇게 바꿔줄 이어피아 댄스! 먼저 발동작은 차례로 들었다 내리면서 삐약, 삐약, 삐약, 삐약. 손 동작도 있는데요. 이렇게 눌러, 눌러, 눌러, 눌러. 이걸 합치면 돼요. 5, 6, 7, 8. 닭다리 잡고 삐약, 삐약. 닭다리 잡고 삐약, 삐약. 역시 나쁜 기분을 털어낼 때는 춤추는 게 제일 좋아.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호기심 가득한 남매에게서도요.

0: 우와 누나 소금쟁이 진짜 신기하다. 막 물 위를 걸어다녀.
1: 물에 뭔가가 있는 거 아닐까?
0: 아무것도 없는데.
1: 이게 뭘까 싶을 땐
0: 실험을 해야지.
1: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0: 성공이네 엄마 이름이 실패야.

0: 스타킹을 씌우고 물병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
1: 에이, 스타킹엔 구멍이 있잖아. 당연히 물이 쏟아지지.
0: 과연 그럴까? 자, 먼저 스타킹을 돌돌돌돌돌 말아서 물병에 씌워줍니다. 그리고 고무줄로 묶어줄게. 자, 그럼 보여줄까?
1: 안 될 것 같은데.
0: 자, 해본다.
1: 우와, 된다. 이 안에 다른 걸로 막아놓은 거 아니야? 오!
0: 하하, 그럴 리가. 진짜 스타킹인 거야.
1: 엄청 신기하다.
0: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자, 이번에는 짜잔, 보여? 코팅지야. 자, 이 투명한 코팅지를 올리고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1: 아, 당연히 쏟아지지. 여기 뭐 붙여놓은 거 아니잖아, 그치?
0: 응, 안 붙여놨어. 자, 튀깁니다. 헛.
1: 와, 빠밤빠밤.
0: 와우.
1: 와. 우와.
0: 와우, 아무것도 없어. 아무 장치도 없지. 이게 바로 과.
1: 여기 뭐 붙여놓은 거 아니야?
0: 와.
1: 와, 와 정말 아무튼.
0: 하지만 이것보다 어려운 게 있어. 바로 방충망. 짜잔. 방충망은 구멍이 송송송 나 있는데 과연 이것도 성공할지. 좋았어. 보여주지.
1: 이건 그냥 물을 쏟아버리는 거잖아.
0: 과연 그럴까? 자.
1: 와우. 와! 물이 더 이상 쏟아지지 않아.
0: 어때? 여긴 아무것도 없어. 어떠한 장치도 없지.
2: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물이 안 떨어져 겁먹지 마.
1: 어, 진짜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0: 왜 물이 쏟아지지 않는 걸까? 정답은 바로 교면장력. 물 분자는 서로 끌어당겨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 그래서 물은 동그란 물방울이 되거나 겉에 얇은 물막을 만들지. 바로 이 물막이 컵 입구나 구멍마다 생기면 물컵을 거꾸로 해도 물이 쏟아지지 않는 거야.
1: 빨리빨리 안정나! 외친다 실시! 실패는
2: 성공의 어머니!
1: 실패는
2: 성공의 어머니!
1: 더 큰 소리로 실패는
2: 누나의 잔소리!
1: 뭐라고?
2: 아니 성공인의 어머니 헛들 헛들 헛들 물들아 표면 장력으로 알아서들 뭉쳐주면 안 되겠니?
1: 누구랑 얘기하니?
2: 헛들 헛들
1: 빨리 빨리 지운다!
3: 여긴 어디?
4: 우리 이제 곧 무대로 갈 거예요.
5: 빌리가 되기 위해 달려올 시간.
6: 꿈꾸는 우리들의 마지막 이야기.
7: 지금 시작합니다.
5: 공연을 앞두고 대극장으로. 우리 연습 장소가 바뀌었어요.
8: 파세.
9: 오케이.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9: Hello. Nice to see you again.
10: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워요.
4: 전 세계 빌리들의 춤을 지도해 주시는 톰 선생님.
5: 오디션에서 우리 뽑아준 분이기도 하세요.
9: It's really exciting to be here. And you've improved so much.
10: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졌더라고요. 너무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9: With that said,
10: 근데 거기다 더해서
9: we are still a very low deer at the bottom of the mountain. So it's going to be really really hard work, but it's going to be so much fun.
10: 근데 진짜 재밌을 거예요.
9: Yeah. Feel ready for it?
10: 할 수 있는 준비 됐어요? 연습할 준비 됐어요?
9: Yeah. Okay, fantastic.
8: 알론제 턱 5번, 왼발.
5: 톰 선생님이 저렇게 쳐다보시니까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무대에선 실수 안 하게 더 집중.
10: 휴. 할 때
9: try and enjoy it.
10: 정말 나도 즐겁다. 나도 너무 재밌다. 이런 거 보여주면서.
9: If you can.
11: 준비. 유자 유지하시고 상상해줘야 돼. 어떻게 무릎.
5: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힘든 연습.

0: 연습이 왠지 조금 더 재밌어진 기분이에요.
1: 이렇게 연습해야 무대 위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거겠죠?
2: 어떻게?
0: 빌리스쿨에서 배운 걸 마음껏 에너지. 뽐내니까 기분 최고!
1: 우리 어때요, 선생님?
3: 드디어 다음은 제가 너무너무 기다려온 시간이에요.
2: Good.
4: 왔어요.
2: Okay.
3: 발레리노가 되고 싶은 빌리의 꿈처럼 높이 날아올라야 하는데 좀 나아졌나요?
1: 나는 1대 빌리 선우 선배님과 함께 또 한 장면을 해냈어요.
2: 그렇지. 1, 2, 3, 4, 5, 6.
0: 이렇게 용감하게 한 걸음 더. 빌리가 되어가는 우리.
5: 스텝만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야. 네가
0: 싸늘하다.
6: 내가 왜 중요한데요?
0: 우리 승주형.
7: 응.
0: 역시 잘하죠? 사실 지금은 연기 연습 중. 에드쌤과 함께요.
8: And say you're a total idiot.
9: 완전 바보예요.
8: With
5: 제대로 해줘. 알았지. 기분 나쁘고 싶으니까. 알았지.
0: 흠. 그러시다면 편지요.
8: Yeah?
5: 기분 나쁘네 굉장히.
8: Okay, good. Do it to me.
0: 저 연기 좀 하죠.
5: 왕 뭐?
0: 그럼 나도 도전. 장난해?
8: Ooh, try this. When you say 왕립발레학교.
9: 왕립발레학교라고 할 때 우리 이렇게 yeah? 한번 해볼게요.
8: Can you sit back in your chair?
9: 의자 뒤로 살짝 기대면서.
8: And cross your arms.
9: 팔을 이렇게 활짝
8: like,
9: 껴고.
8: Be proud.
9: 자랑스러워하면서.
8: Here we go, go on then.
9: 해볼게요.
0: 해볼게요.
10: 왕립 발레학교 오디션에 보자고 그랬어.
5: 왕 뭐?
10: 왕립 발레학교. 왕립 발레학교.
1: 어때요? 좀 하죠?
0: 우리 재능 있나 봐.
11: 빌리 이런 얘기 따분하게 들릴 거야. 근데 춤을 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자신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해. 이해되니?
0: 뭐라고요?
11: 스텝만 밟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네가 중요하다고.
0: 네가 왜 중요한데요?
11: 아, 미치겠네.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12: 이건 뭐냐?
0: 편지요.
13: 그건 나도 알거든. 그건 나도 알거든.
1: 빠르고 힘이 세.
0: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
14: 눈까지지 않게 튀지 않고 잘 녹아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빌리 뮤지컬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15: 빌리 아버지 최동원입니다.
16: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작품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고요. AI, 절대로 빌리 엘리어트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0: 안녕하세요. 마이클 역을 맡은 이루리입니다. 모두 잘하길 바랍니다.
10: 많이 연습하고 같이 잘 지내봅시다. 감사합니다.
0: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 우리의 무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17: 설명할 수 없어요.

0: 어리고 작지만 큰 존재로 인식하게 그렇게 만들어줄 힘이 있다고 생각해.
1: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했고 엄청나게 많은 발전도 하고 있으니까
2: 무대 마지막 공연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즐기길 바래.
3: 너희는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고 단단해지고 있고 그 누구도 너희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
4: 너희가 노력한 만큼 저 무대에서 빛이 날 거를 확신하고 기대하고 있어.
5: 관리 잘하고 또 연습실에서 우리 즐겁게 재밌게 하자.
6: 그리고 빌리 행운을 빌어.
7: 승주야, 오늘 무대도 즐겁게 했지? 고생했어.
8: 혹시 실수를 했니? 실수를 했으면 다음에 더 완벽한 내가 되자.
9: 모두 널 믿었고 너 멋지게 보여줬어.
10: 앞으로 공연 잘하고 화이팅 해보자.
11: 화이팅 하자.
12: 화이팅!
13: 화이팅!
14: 화이팅! 화이팅!

0: 그동안 꿈꾸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마지막은 레바랑스라고 하는 발레 인사로 전할게요.
2: 이 인사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1: 빌리 덕분에 시작된 모든 만남에 감사해요.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0: 성냐?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할머니
1: 정성냥, 내가 사주고 싶다.
2: 뭘 좀 모르네. 요즘 세상에 누가 성냥을 사?
1: 그럼 뭘 팔아야 돼?
2: 겨울엔 손난로지.
1: 아이 참, 누나는 성냥팔이 소녀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손난로를 구해?
2: 만들면 되지. 귤 좀 줘봐.
1: 아, 내 귤은 왜?
2: 이 누나를 믿어봐. 짜잔! 오늘의 준비물은 쌀, 팥, 커피 찌꺼기, 비닐봉지, 수면 양말, 주방 장갑.
1: 누나, 손난로 만든다면서 요리하게?
2: 그리고 길같이.
1: 어, 내 귤!
2: 자, 이제 재료들을 비닐봉지에 넣어줄게. 와, 많이도 먹었다. 겨울엔 역시 귤이지.
1: 맛있어.
2: 자, 다음은

0: 나는 커피 못 먹지 참.
1: 엄마 거 가져왔어. 자, 이렇게 다 넣었으면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돼.
2: 알겠어. 왔어.
1: 과연 어떤 손난로가 될까? 오, 벌써 준비하는 거야?
2: 그럼 베이면 안 되니까.
1: 좋아 좋아. 오, 거의 다 됐다. 3, 2, 2, 1. 예! 자, 다 됐으면 조심조심 꺼내줘.
2: 응? 엄청 따뜻하다.
3: 호빠미와 호떡이는 어떻게 손난로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바로 열, 전, 도, 율. 금속 재료는 열 전도율이 높아서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 금방 식지만 천연 재료는 열 전도율이 낮아서 열이 천천히 전달되고 잘 빠져나가지 않지. 그래서 이 재료들로 만든 손난로는 오랫동안 따뜻한 거야.
2: 겨울이 녹아내린다. 이건 상큼한 귤 향기가 나.
1: 내 건. 야, 이게 무슨 냄새야?
2: 어, 이 양말은 내가 아까 신었다가 벗어놓은 건데.
1: 뭐?
2: 아니, 친환경이라고 해서 내 양말도 재활용했지.
1: 이건 친환경이 아니야. 친환경이야. 속이 안 좋아.
2: 귤 향으로 정화시켜.
1: 다시 양말
2: 향으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줄무랑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솔.

0: 아이스크림 트럭.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What a jolly journey.
1: Jack's first jolly journey.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킬링.
1: 눈물엔
2: 덤덤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나 선비 바퀴 경찰차 산하 오토바이 열기구 버스까지 타봤지만 초선은 갈 수 없었다. 그래서 내 직접 만들기로 하였다. 바로 조선까지 갈 발권.
5: 직접 만드신다고요?
4: 바로 어떠냐 타방아. 어? 하늘을 훨훨 나는 탈 것이야. 아주 천재적이지 않더냐. 이 탈 것으로 나는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야. 그럼 사람들은 날 보고 아이고 초선 최고의 과학자 박희님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기록에도 남고 내 위인전에도 나오고.
5: 그 탈 것으로는 조선도 못 가고 하늘도 날 수 없어요.
4: 어? 왜?
5: 저기 하늘을 다닌 경비행기가 그 이유를 알려줄 거예요.
4: 하늘을 나는 경비행기.
5: 비행기는 사람을 태우거나 물건을 싣고 하늘을 높이 높이 나는 탈 것이에요. 저희가 본 건 비행기 중에서도 작고 가벼운 경비행기예요. 커다란 비행기보다 사람을 적게 태우고 가까운 곳에 갈 때 탄답니다. 오늘 경비행기를 타고 박희님 탈 것과 다른 점을 찾아봐요.
6: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타야 되는 거냐 이거. 이게
7: 경비행기 타러 오셨나요?
4: 예 맞습니다.
7: 제가 오늘 태워드리겠습니다.
4: 좋소. 감사합니다. 됐다.
5: 자, 그럼 이제 비행기를 타볼까요?
4: 얼른 한번 타보자꾸나. 근데 되게 아늑한데 이 두 자리밖에 없네요, 이게.
7: 이하만 탑승 가능합니다.
4: 그러면은
5: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4: 가만 보니까 타방아 너 뭐 조금이라도 무서우면 아예 타질 않으려고 하는구나 타방아.
5: 이런 거 박희님이 잘 아시잖아요.
4: 그럼 우리 타방인 박희니까 잘 굴러가겠지요.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타방아. 자 그럼 뭐 바로 탑승을 한번
7: 해보실까요?
4: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저기
7: 네 예. 착석을 해주시고
8: 하고 다리를 넣고 벨트를 착용하면
7: 네, 벨트는 항상 항공기는 딱 착석하자마자 바로 습관적으로 매셔야 됩니다.
8: 근데 이 안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네요.
7: 복잡하시죠?
8: 예.
5: 비행기 안에는 비행기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기한 장치들이 정말 많아요.
8: 이건 뭡니까?
7: 자, 이게 조종관인데요. 저희가 조종을 할 때 이걸 손에 쥐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 기울면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기울면 왼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왼쪽으로 가게 되는 역할을 해주고요. 밀면은 항공 기술 아래로, 당기면은 위로 올라가는 역할을 해주는 조종관입니다.
8: 오른쪽 왼쪽 아래로 위로. 이게 일종의 어떤 핸들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7: 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8: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장치 같아 보이는데 이건 뭡니까?
7: 이게 러더라고 하는 발로 차는 건데요. 발로 러더를 차서 뒤에 있는 수직 꼬리 날개를 움직여서 항공기 기술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8: 뒤에 날개를 조종을 한다?
7: 네, 맞습니다.
8: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있네요. 이건 다 무엇입니까?
7: 이게 보시면은 이제 항공기의 속도를 나타내주는 속도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줄 수 있는 고도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세가 어떤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세계도 있고 항공기 어디로 가는지 방향계도 있고요.
8: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비행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7: 그렇죠. 그러면서도 필수적인 장치들이죠.
8: 아, 정말 굉장하네요. 예. 그럼 뭐 바로 이제 이륙을 하는 겁니까?
7: 올라가시기 전에 이륙 점검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8: 이륙 점검. 아, 예. 알겠습니다.
7: 그럼 이제 헤드셋 착용하실게요.
8: 헤드셋. 오. 이거를 왜 착용을 합니까?
7: 이거를 착용하셔야 저희가 대화가 가능해요. 아. 그 다른 항공기나 관제탑으로부터 무선도 들을 수가 있고요.
8: 아, 아 예. 어, 그럼 반드시 있어야 되겠네요.
7: 한번 시동을 걸어볼게요.
8: 예.
7: 자, 시트벨트 패스. 자, 저희 벨트 단단히 묶죠?
8: 안전장치.
7: 네, 확인했고, 체크. 마스터 스위치 온. 스로프 데뷔라이트 온.
8: 오.
7: 에비닉스 온. 라디오 온.
8: 오.
7: 자, 주의 확인할 때 시동 걸기 전에 클리어. 레프트 클리어. 보드 클리어. 라이트 클리어. 블루 스타일 클리어. 클리어 트랩!
8: 주변 상황도 다 체크를 하십니까?
7: 네, 맞습니다. 프로펠러를 돌리기 전에 저희가 옆에, 앞에 다 보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뒤에서 튀어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뛰어오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뒤도 확인하고 시동을 걸게 되는 겁니다.
8: 방금 소리는 왜 지르신 겁니까?
7: 마지막으로 저희가 크게 시동을 걸 거라고 조심하라는 의미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0: 보이네요.
1: 그렇죠.
0: 우와. 이게 또 바다를 앞에서 보는 거랑 위에서 보는 것도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1: 네, 맞아. 정말 많이 달라요.
0: 아까 말씀하신 조종간.
1: 네.
0: 지금 이렇게 방향이 또 왼쪽으로 가네요.
1: 네, 맞습니다. 지금 조종간을 왼쪽으로 해서.

0: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1: 오.
0: 오른쪽으로 쭉 뺏겨주면은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오고 이제 우사대를 하게 되고요.
1: 오.
0: 그 정도를 한번 앞으로 밀어보면.
1: 예.
0: 한번 기소가 내려가면서 상황하게 되고요.
1: 이야.
0: 조종관을 당기게 되면 항공기가 올라가면서 항공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1: 오! 왼쪽 오른쪽 그리고 위 아래.
0: 네, 맞습니다.

0: 경비행기 처음 타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셨어요?
1: 아이고 최근에 그 열기구를 타서 하늘을 올라가 봤는데 이게 느낌이 좀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느낌이랄까? 아, 어쨌든 되게 좋았습니다. 아, 저 근데 아까 이 경비행기가 착륙할 때쯤에 이 날개의 모양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2: 착륙할 때는 날개가 플랩을 쓰면서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0: 아, 착륙할 때는 이제 저속에서 양력을 더 많이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착륙 시에는 플랩이라는 걸 사용해서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1: 저속에서 양력을 얻기 위해서 다만 너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3: 비행기 날개 모양의 비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비행기의 날개를 옆에서 보면 윗부분은 둥글게 솟아있고 아래는 평평하게 생겼어요. 비행기 날개의 윗면은 둥글게 솟아있어서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고 아랫면은 평평해서 공기가 느리게 지나가요. 비행기 날개의 위아래 모양이 달라서 위쪽 공기와 아래쪽 공기가 지나가는 속도가 달라지고 공기 속도의 차이 때문에 위로 뜨게 하는 힘, 양력이 커져요. 그래서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거랍니다.
1: 아, 물체를 위로 뜨게 해주는 힘, 양력 덕분에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1: 아유, 아무쪼록 오늘 경비행기 아주 감사했습니다.
3: 또 시작이다.
1: 왔다! 왔다! 세상이 떠오른다! 경비행기로 운 띄워주시면 내 사행시를 보여드리겠소!
0: 경!
1: 경이로운 이 탈것!
0: 비!
1: 비행! 하면서 날아가는 이 탈것을!
0: 행!
1: 행차! 하고 내가 직접 가보니!
0: 기!
1: 기가 막혀요! 경비행기!
0: 아, 오늘 비행기를 정말 재밌게 타셨나 보네요.
1: 아무쪼록 오늘 경비행기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조선을 갈 수 있는 탈것을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 네.
3: 감사합니다, 탈것 선생님.
1: 하늘을 나는 탈것을 만들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조선에 가려 했는데 하늘을 나는 탈것은 이미 있더군. 경비행기를 타며 내가 그린 탈것과 다른 점을 살펴보고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지도 알아보았다오. 친구들, 내가 멋진 탈것을 만드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겠소? 그럼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소. 싱싱싱.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남방구는 북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뿌르 동화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동화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한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지난 이야기.
1: 상대된 비담. 이제 반란을 멈추시오. 야! 헤션!
2: 우리 꼭 힘을 모아 삼국

0: 통일의 꿈을 이루도록 합시다. 반드시. 아, 잠깐.
1: 여왕님. 여왕님. 여왕님, 괜찮으십니까? 여봐라, 어이를 불러라! 여왕님! 여왕님! 여왕님, 기운 내세요. 반대 세력도 물리치고 이제 꿈을 펼치셔야죠.
0: 그래도 장군 같은 훌륭한 장군을 두고 떠나 마음이 놓이네. 부디 삼국 통일의 꿈을 부탁하네.
1: 여왕님! 여왕님!
2: 선덕 여왕은 여자라는 편견을 깨고 왕위에 올라 능력에 따라 인재를 뽑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지. 강력한 신라를 만들고 삼국 통일을 꿈꾼 위대한 왕이었어.
1: 여왕님의 꿈 제가 꼭 이루겠습니다.
2: 선덕 여왕이 돌아가시고 신라는 당나라와 협력하며 계속 군사력을 키웠어. 한편 백제는 점점 힘이 약해졌는데 여기서 문자!
3: 아하! 내가 맞힐 거야!
2: 당시 백제에도 유명한 장군이 있었으니 이 장군이 누구일까요? 1번 고백장군, 2번 개백장군.
4: 고백장군이냐
5: 개백장군이냐
3: 그것이 문제로다.
2: 정답 공개. 장군은 빠져빠져. 개백장군.
6: 개백의 칼을 받아라. 야치. 누구든 백제를 쳐들어오면 나 개백이 다 물리쳐주마. 야치.
2: 그리고 어느덧 13년 후, 때는 660년.
1: 신라의 5만 군사들은 들으라! 지금부터 백제를 공격할 것이다. 삼국 통일의 대업을 완성해 나가자. 나를 따르라! 이제 삼국 통일의 첫 걸음을 떼려 합니다. 여왕님, 부디 힘을.
5: 장군님! 장군님!
7: 내가 못하면 어떻게 됩니다.
6: 뭐라? 다 모아도 병사가 5천밖에 안 된다고?
8: 네, 신라군은 5만 명이라는데 막을 수 있을까요?
6: 5만, 아니 10만이라고 해도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운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을 각오한 자, 백제군들이여, 나를 따르라!
8: 따르라!
2: 그렇게 5,000대 5만, 개백의 백제군과 김유신의 신라군이 황산벌에서 만났어.
1: 5,000의 군사로 우리를 막을 순 없다. 모두 백제군을 공격하라.
6: 이곳이 또 우리의 끝이다.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2: 이렇게 시작한 황산벌 전투! 총 다섯 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전투는 누가 이겼을까? 백제일까? 신라일까?
4: 신라가 군사가 10배나 많잖아. 신라가 이기지 않았을까?
9: 근데 개백 장군도 대단해 보여. 난 백제!
2: 과연 결과는? 첫 번째 전투는 백제군 승리! 두 번째 전투도 백제군 승리!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계속 백제군이 승리했지!
1: 단지 군사 5천으로 네 번이나 우리를 이기다니! 백제군을 너무 만만하게 봤어.
10: 장군! 숫자가 훨씬 많은 우리가 자꾸 져서 병사들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1: 뭐라? 어떻게 이 상황을 바꾼단 말인가?
11: 화랑 권창! 제가 가서 개백을 무찌르겠습니다!
1: 화랑 권창, 네가? 네 마음은 이해한다만 너는 아직 어리다. 아직은 나설 때... 화랑 관창! 관창! 아이 참... 봐봐.
6: 지금 신라군들은 당황하고 있다. 이 기세로 저들을 몰아내자. 우리 백제가 약하지 않다는 걸 저들에게 알려주자!
11: 알려주자!
6: 아직 전쟁에 참가하기엔 어린 나이인 것 같은데.
11: 어리지만 난 용감한 신라의 화랑이다. 신라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치겠다.
6: 어라, 신라의 화랑은 참으로 용맹하구나. 하지만 아직 어린 널 뵐 수는 없다. 다시 돌아가거라.
11: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난 이 한 목숨을 바쳐 신라를!
6: 야채차!
11: 어리지만 적입니다. 어찌 살려두십니까?
6: 아직 어린 처자를 죽였다간 오히려 떨어진 신라군들의 사기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
11: 그래서 내가 다시 왔다. 관창의 창을 받아라.
6: 양창!
11: 그러니까.
6: 참 말 안 듣는다. 돌아가.
2: 하지만 관창은 쫓아내도
11: 개백은 화살을 받아라.
2: 계속 공격해왔지.
11: 개백은 관창의 창을 받아라! 아무리 쫓아내도 계속 다시 올 것이다! 화랑에겐 후퇴란 없다!
6: 어리지만 그 기백이 대단하구나. 어쩔 수가 없군. 야!
2: 그렇게 관창은 죽음을 맞이했는데.
6: 아유, 화랑 관창이 죽었대.
8: 아직 어린 나이인데 불쌍해서 어째?
6: 제가 그게
12: 그걸 어쩌냐.
8: 불쌍하게 됐네.
11: 화랑 관창!
1: 관창!
11: 아직 어린 병사를 이렇게 죽이다니! 나쁜 백제군!
1: 내가 가지 말라 말렸거늘 왜 너의

0: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 신라의 군사들이여 들어라! 아직 어린 화랑이 저들의 손에 죽었다. 이 아이의 죽음에 보답하는 길은 오로지 승리뿐! 모두 마지막 온 힘을 다해 백제군을 공격하라! 공격하라! 우리에게 후퇴란 없다! 모두 공격하라!
1: 공격하라!
0: 괜찮아! 신라군이요!
2: 화랑 관창의 희생으로 사기가 높아진 신라군! 신라군은 백제군을 거세게 몰아붙였지!
1: 공격하라!
3: 장군님! 장군님! 백제군이 거의 전멸했습니다!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1: 어차피 여기서 물러서면 백제는 끝이야! 목숨이 붙어있는 한 마지막까지 신라군을 공격하라! 위험해!
3: 장군님!
1: 너라도 어서 피하거라! 이대로 끝나는 것이 이거 백제는 지키지 못했구나.
3: 장군님!
0: 개베, 적이었지만 그대는 뛰어난 장군이었소. 역사가 그대를 기억할 것이오.
4: 장군! 남은 백제군도 다들 도망가고 있습니다.
0: 개백 장군이 쓰러졌다. 우리 신라의 승리다!
5: 우리가 승리했다!
0: 모두 백제로 진격하라!
6: 우와, 결국 신라가 이겼네. 아이, 근데 개백 장군님의 죽음은 좀 슬프긴 하다.
7: 맞아.
2: 아이, 이 황산벌 전투에서 신라가 이기면 백제는 멸망하게 되었어. 그리고 훗날 고구려도 신라한테 져서 멸망을 하지.
7: 그럼 결국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거네?
2: 그렇지. 선덕 여왕의 꿈이었던 삼국 통일.
0: 모두 백제군을.
2: 선덕 여왕이 죽은 후에도 김유신은 신라의 군사력을 키워 꿈을 이룰 수 있었지.
0: 여왕님, 보고 계십니까? 여왕님이 바라시던 삼국 통일의 꿈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순한 킹킹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덕분만!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덕분만!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아주 먼 옛날부터 동굴 깊은 곳에 신비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그 보물은 야광석. 용감한 공룡만이 가질 수 있지. 하지만 그곳엔 무시무시한 괴물이 그 보물을 지키고 있어. 번뜩이는 눈, 뾰족한 입꼴, 그리고 으스스한 울음소리.
11: 어때? 무섭지?

0: 그런 괴물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는 용감한 슈퍼공룡이니까요.
1: 슈퍼공룡.
0: 아, 네. 슈퍼공룡.
2: 야! 괴물이다!
3: 뽀뽀야, 놀랐어? 미안, 미안.
0: 엄마였어요.
4: 슈퍼공룡 집은 겁이 너무 많은데.
0: 아니에요.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아빠, 장난치지 마요.
4: 이건 내가 낸 소리가 아닌데.
3: 이곳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
4: 저 안은 안전해 보이지 않는데.
2: 설마 동굴 괴물?
0: 괴물?
3: 우리 뽀뽀 많이 긴장했나 보네.
4: 그럼 뽀뽀도 무서워하니까 내일 낮에 다시 올게.
0: 무섭긴 누가 무섭대요. 제가 앞장설 테니까 모두 저만 따라오세요.

0: 괴물이었어? 난 또 괴물인 줄 알고 놀랐잖아. 아! 날개를 다쳤네. 자, 됐다. 근데 넌 이름이 뭐야?
1: 까까!
0: 까까? 까까야, 근데 왜 혼자 있어? 가족들은? 잃어버린 거야?

0: 어디 있니?
1: 어? 이런 토갈래 길이네.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하나?
0: 이렇게 하면 길을 잃지 않을 거야. 역시 난 똑똑해.

0: 여긴 아까 지나간 곳이잖아. 우리 길을 잃은 것 같아. 어떡하지? 빨리 뽀뽀 찾아야 하는데.
1: 잠깐 모두 진정해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저기 봐요. 저기 작은 틈새가 있어요.
0: 저 반대편에 길이 있어. 이쪽으로 가면 뽀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머리가 길었어.
2: 도대체 길은 어디 있는 거야?
3: 우와, 동굴에서 빛이 나.
2: 이쪽으로 가면 출구가 나올 거야.
3: 출구가 아니네.
1: 돌에서 빛이 나. 이게 아빠가 얘기한 야광석인가 봐. 용감한 공격만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2: 뭐가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네.

동물들이 아니라 너희 가족이라고? 동물이 혼자야!

하면

0: 아기 인형을 보살펴주다니 뽀뽀 대단한데?
1: 에이, 그 정도야 뭐.

0: 뽀뽀야, 아빠가 그 돌 한 번만 만져봐도 될까?
1: 아, 안 돼요. 이 돌은 저같이 용감한 공룡들만 만질 수 있다고요.
0: 에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한 번만 만져보자.
1: 안 된다니까.
0: 아유, 뽀뽀야.
1: 한 번만.
2: 이빨이 쏙 빠졌네. 괜찮아, 뽀뽀야. 이빨 요정이 새 이빨을 가져다 줄 거야.
0: 그럼, 그럼. 아빠도 어렸을 때 이빨 요정이 새 이빨을 줬어.
1: 정말요?
3: 이빨 요정이래. 너 진짜 이빨 요정을 믿어?
1: 그럼. 이빨 요정 없어요.
2: 칼라! 뽀뽀야, 빠진 이빨을 베개 밑에 두고 자면 이빨 요정이 찾아올 거야.
1: 그럼 오늘 밤에 베개 밑에 이빨 두고 잘래요.
3: 그런다고 이빨 요정이 정말로 올까?
1: 올걸요. 잘 안 씹혀.
3: 뽀뽀는 이빨이 없어서 못 먹을 테니 내가 대신 먹어줄게. 맛있다. 내가 다 먹을 거지롱.

0: 대장도 대박!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내 이빨! 이빨을 못 찾으면... 이빨 때문에 소리가 새나?
1: 이빨이 빠지다니 아기도 못 보네.
2: 내가 너 잘 볼 것 같은데.
3: 반역적이!
2: 엉클라, 그거 내가 물어볼까?
1: 좋을 것 같네요.
0: 안 돼, 안 돼! 내 이빨, 내 이빨!
4: 삼촌은 왜 저렇게 이빨을 찾는 거예요? 어차피 이빨 요정이 가져다 줄 텐데.
1: 뽀뽀야. 어? 어른한테는 이빨 요정이 오지 않아.
4: 이빨 요정이 안 온다고요? 그럼 삼촌은?
0: 이 바위 밑에 들어갔나? 와, 저리 가!
4: 엄마, 우리가 삼촌 이빨 찾아줘요.
1: 그래, 좋은 생각인데.
4: 그럼 얼른 찾으러 가요.
0: 어? 아.
5: 출동! 리포트!

0: 바다!
1: 할머니죠!
2: 그럼 여기
0: 우리 집 바다!
1: 이상하다. 누가 날 불렀나?
3: 하마터면 할머니 보행기에 깔릴 뻔했어요.
0: 우리 마당이 이렇게 위험한 곳인지 몰랐어.
4: 이제 다시 엉클락의 이빨을 찾아볼까?
3: 네! 빨리 찾아요! 여긴 없네.
4: 이쪽에 있나? 어?
0: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유, 힘들어. 우리 집 마당 이렇게 컸나? 내가 다시 커지고 있나?
3: 도망쳐요!

0: 같은데?
1: 우리 마당에 이렇게 커다란 동굴이 있었나?
2: 어? 내 고무공!
1: 어? 뭐야? 위험해!
2: 으아, 내 고무공! 여기 있었구나!
1: 뭐야!
2: 영영아!
1: 영영이네!

0: 이빨 요정님, 제발 색발이 나게 해주세요. 이빨 요정님. 내 이빨.
1: 삼촌. 삼촌, 우리가 이빨 꼭 붙여줄게요. 응?

0: 이제 내 차례. 됐다.
1: 조카들 놀리지 말고 이빨도 잘 닦도록 하여라.
0: 네.

0: 롱롱아 많이 먹어. 난 이빨 요정님이 새 이빨 줬다.
1: 오빠 이빨 이빨 이빨이 났어요.
2: 뽀뽀야 너한테도 밤새 이빨 요정이 다녀갔나 봐.
3: 튼튼한 새 이빨로 맛있게 먹자고. 먹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9: 남방구는 북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1: 아빠, 저게 뭐야?
13: 글쎄.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5: EBS IN 포키제?
16: 네.
1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8: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9: 1, 2, 3

아, 따라.

Sweet!

Oh, my God.

아, 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홍.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제?
10: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2: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반칙이 없어졌어요.
1: 에디가 포빈의 집으로 가고 있네요.
2: 포비, 그림책 돌려주러 왔어. 어? 아무도 없네.
1: 에디는 친구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2: 아우, 심심해. 어? 공이 있었네. 야!
1: 해리 집이 부서져 버렸어요.
2: 안 돼, 해리 집이. 어떡하지?
0: 이게 뭐야?
2: 해리가 돌아오기 전에 집에 가서 고쳐와야지.

0: 15초면 할인도 모를 거야. 할인님이 나 몰라. 너무 커졌네. 어서 가자.
1: 어? 에디가 뭔가를 흘리고 갔어요.
0: 이걸 언제다 고치지?
2: 에디!
0: 너희들이구나.
3: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잖아. 크랑크랑.
0: 그랬었지. 그런데 난 못 갈 것 같아.
3: 왜?
0: 어? 아, 뭘 좀 만드는 중이라.
3: 뭘 만드는데? 봐도 돼?
0: 안돼.
3: 그러니까 더 보고 싶은데.
0: 아,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잖아. 어서 가자고. 자,
3: 뭘 만들어야 된다며?
0: 나중에 만들면 돼.
4: 얘들아,
5: 큰일 났어 얘들아.
3: 무슨 일인데?
1: 해리 집이 없어졌어.
0: 집이? 뭐야? 친구들이 다 알아버렸어.
5: 일단 포비 집으로 가서 살펴보자.
3: 가자.
0: 에디는 안 가?
3: 가야지.
0: 정말 없다.
5: 내가 말했잖아. 도대체 어디 간 거야?
0: 저건.
3: 이게 뭐지?
5: 그거 지붕 조각인 것 같아.
3: 그래?
5: 바로 저거야.
3: 어떻게 된 건지 알 것 같아. 누군가 공을 가지고 논 거야. 그러다가 해리 집을 부순 거지. 그리고 들킬까봐 해리 집을 어딘가 숨은 게 분명해.
6: 우와, 뽀로로 똑똑하다.
5: 그럼 누가 그런 것 같아?
3: 그건 바로
0: 포비.
6: 왜? 나?
3: 농구공이 포비 거니까.
5: 예?
6: 난 아닌데.
5: 그래, 포비는 나랑 계속 낚시하고 있었단 말이야.
3: 그래?
0: 들킨 줄 알았네.
6: 못 보던 건데.
5: 아, 그거 아까 내가 두고 간 거야.
3: 우리가 없을 때 집에 왔었다고?
5: 난 아니야. 정말 샌드위치만 놓고 갔어.
0: 그림책.
3: 정말이야?
1: 에디가 아까 가져다 놓은 그림책을 숨기고 있어요.
5: 난 정말 아닌데.
6: 해리, 집에 왔다 갔다는 것만으로 의심하면 안 될 것 같아.
0: 맞아, 맞아.
5: 그런가?
1: 친구들은 집 앞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5: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지? 저건. 얘들아, 이리 와봐. 이거 팬티 발자국 같지 않아?
3: 그런가? 어디?
5: 그러네. 내 발자국이야. 그럼 팬티가 해리 집에 숨긴 거 아니야? 내가?
0: 발자국. 저기 내 발자국이 있어. 발자국을 없애야 해.
1: 에디가 발자국을 없애려고 일부러 넘어졌어요.
0: 에디!
3: 넘어졌네.
5: 그런데 정말 패티, 네가 숨긴 거야?
3: 아니야.
6: 다른 친구들 발자국도 많잖아. 발자국으론 범인을 못 찾을 것 같아.
0: 맞아, 맞아. 저기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더 찾아보자.
7: 그래, 그게 좋겠다.
0: 얘들아, 내일 봐.
5: 안녕.
1: 집으로 돌아온 네비는 해리 집을 열심히 고쳤어요.
0: 잘했다. 이제 가져다 놓기만 하면 돼. 이야. 포비랑 해리는 자고 있겠지.
3: 패티잖아.
1: 패티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일까요?
5: 포비, 해리.
6: 패티, 무슨 일이야?
5: 해리한테 이거 주려고.

0: 뭔데?
1: 이거야. 응? 이불도 없어졌지? 내가 이불을 만들어 왔어.
2: 와, 해리는 좋겠다.
0: 고마워. 그런데 패치!
1: 왜? 마음에 안 들어?
0: 혹시 집을 부숴놓고 빙양에서 만들어온 거 아니야?
1: 뭐?
0: 뭐야? 걱정돼서 만든 건데. 나 갈래.
2: 패치!
0: 해리 너무해.
3: 에디는 친구들이 자기 때문에 의심받는 것이 미안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4: 잘못했어, 해리. 안 돼.
0: 에디.
4: 어? 베티구나, 들어와.
0: 쫄깃했다.
1: 안녕.
4: 어쩐 일이야?
1: 해리가 날 의심하잖아. 내가 해리 집을 직접 찾을 거야.
4: 직접?
1: 응. 그래서 돋보기를 좀 빌리려고.
4: 아, 돋보기? 이 상자 안에 있을 거야.
1: 응?
4: 안 돼!
1: 찾았다!
4: 저게 뭐지? 저럴 수가. 엄청나다.
1: 어디? 안 보이는데?
4: 저기 말이야, 저기.
1: 우와, 이게 아무것도 안 보여.
4: 아, 내가 잘못 봤나 봐. 어서 해리 집 찾으러 가자. 내가 도와줄게.
1: 어? 안녕. 뽀로로가 뭔가를 찾았다고? 알았어. 가자, 에디. 응? 이건
0: 문에 달려있던 거야. 뽀로로가 찾았대.
1: 이건 어디서 찾은 거야?
0: 우리 집 근처에서 찾았어.
4: 아, 넘어질 때 떨어뜨렸나?
1: 그럼 뽀로로가 해리 집을 들고 갔다가 떨어뜨린 거 아니야?
0: 어? 아, 아니야.
4: 그럼 그게 왜 뽀로로 집 근처에 있어?
2: 해리.
0: 나는 정말 아니야. 아, 우리 집엔 크롬도 살잖아.
4: 크롬?
1: 나도 아니란 말이야. 맞아. 호비 집 앞에 발자국은 펠트 거였잖아.
0: 뭐? 너 정말 아니야?
4: 아니야.
0: 그럼 뽀로로?
4: 아니야.
3: 에디는 자기 때문에 친구들이 싸우는 것이 미안했어요.
1: 내가 그랬을 리가 없잖아.
0: 나도야.
4: 누가 그랬든 빨리 내 집을 돌려줘.
5: 내가 그랬어. 내가 해리 집을 망가뜨리고 숨겨놨어. 미안해. 호비한테 그림책을 돌려주러 갔다가 내가 해리 집을 부쉈어.
0: 뭐야, 그랬던 거였어?
5: 해리가 돌아오기 전에 고쳐서 돌려놓으려고 했는데.
0: 에디나 정말.
2: 그럼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서로 의심한 거였네.
5: 저기,
0: 그럼 의심해서 미안해.
4: 그럼
0: 나도 미안해. 내가 괜히 의심해서 싸웠잖아.
5: 나 때문이야. 미안해, 얘들아.
0: 괜찮아. 이제 집도 찾았는 걸 뭐.
1: 그리고 에디가 솔직히 말해줘서 이제 안 싸워도 되잖아.
5: 그럼 용서해주는 거야?
1: 그런데 해리 집이 망가져서 어떡하지?
2: 내가 고쳐주면 되지.
0: 나도 도와줄게.
5: 그럴 필요는 없어. 내가 벌써 고쳐놨거든.
0: 짜잔. 새 집처럼 바뀌었네. 이건 뭐야?
5: 작은 무대를 만들어봤어.
2: 우와, 해리는 좋겠네.
0: 그럼 한번 불러볼까? 겨골이 노래를 한다.
3: 해리는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비록 친구들은 모두 해리의 시끄러운 노래를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요.
0: 패티의 선물!
3: 친구들이 모두 루핀의 집에 모였어요.
0: 아, 맛있는 냄새!
1: 잠깐만! 다 됐어! 응, 5분 장갑이 어딨더라? 아, 저기 있다!
2: 괜찮아?
1: 괜찮아!
0: 앞치마가 뒤져져 버렸네!
1: 실하고 바늘 있어? 응? 이렇게 마무리하면 다 됐어. 여기
6: 고마워.
1: 와, 내 얼굴이네.
0: 정말 예쁘다.
1: 베티 대단해.
0: 베티, 그럼 옷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
1: 그럼 하나 만들어줄까?
0: 응, 만들어줘.
1: 너희들도 내게
0: 어떤 옷을 만들면 좋을까?
1: 아, 그래! 친구들을 보면 뭔가 떠오를 거야.
3: 패티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1: 뽀로로! 크롱!
0: 여기서 크롱! 옷 잡을 줄 알고!
1: 얘들아, 위험해. 얘들아, 괜찮아? 아, 그래 생각났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 간다.
3: 패티가 이번엔 에디네 집으로 가고 있군요.
0: 에디! 어서와, 패티.
1: 뭐하고 있었어?
0: 망치를 찾고 있었어.
1: 그래?
0: 찾았다. 그런데 못은 또 어딨지?
1: 어딨지?
0: 아, 여기 있었구나. 맞다, 드라이버.
1: 여기. 바로 그거야. 에디 옷은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다 됐다. 에디, 나 이만 가볼게.
0: 안녕. 그건 어디 뒀더라?
7: 안녕, 패티.
1: 안녕, 로디.
7: 근데 그건 뭐야?
1: 이거 친구들한테 선물할 옷 그림이야. 안 돼.
7: 자, 잡았다. 자, 여기 있어.
1: 고마워. 아하, 로디는 팔이 길어지니까. 좋았어. 로디, 난 이만 가볼게.
7: 안녕.
1: 이제 포비하고 해리만 남았네.
0: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2: 안녕, 패티.
0: 갑자기 손을 올리면 어떡해.
2: 미안해.
1: 해리, 괜찮아?
0: 어이구, 한두 번도 아니고.
1: 아, 그래, 그거야.
2: 뭘 그리는 거야?
0: 무슨 옷 같은데?
1: 내일 뽀로로네 집에 오면 그때 보여줄게.
2: 정말?
1: 궁금해. 아무튼 기대해도 좋아. 그럼 내일 만나.
7: 잘 가, 패티.
3: 패티는 친구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1: 좋아. 이제 시작해 볼까? 자, 이렇게 하고.
3: 패티는 새 옷을 입고 기뻐할 친구들을 떠올리며 밤새 옷을 만들었어요.
1: 다 됐다.
3: 친구들이 패티가 만든 옷을 보기 위해 포로론의 집에 모였어요.
0: 패티가 어떤 옷을 만들었을까? 난 슈퍼용 옷 같은 게 좋은데.
5: 난 멋진 박사님 옷이었으면 좋겠어.
2: 난 멋진 정장을 입고 싶어.
0: 나도.
1: 그럼 난 공주.
0: 얘들아.
1: 벌써 다 모였네.
6: 왔어, 패티.
1: 오승자 만들었어? 빨리 보여줘.
0: 그래. 차례차례 입어볼까? 먼저 뽀로로랑 크롱부터.
4: 좋았어.
0: 다 입었어?
5: 입긴 입었는데.
4: 뭐야, 빨리 나와봐. 옷이 정말 특이하다.
0: 이 옷은 푹신푹신해서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옷이야. 어때? 마음에 들어?
5: 고마워, 베티.
7: 그럼, 그럼.
5: 그게 뭐야?
0: 이번엔 레이디하고 로디 차례야.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을 넣어두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5: 그럴 것 같다.
7: 미안, 옷이 너무 길어서.
0: 어때? 아무리 팔이 늘어나도 문제 없겠지?
1: 다행이다. 이번엔 아주 특별한 옷이야. 포비, 해리.
5: 왠지 불안한 게.
2: 그러게.
0: 어때, 해리? 이 옷을 입으면 언제든지 기타를 치면서 노래할 수 있어.
5: 그래, 그럼 어디 한번.
4: 소리가 좀.
1: 그런데 포비 어깨에 달린 건 뭐야?
0: 응, 그건 해리 전용 의자야.
1: 정말?
5: 우와, 편한데. 포비 옷은 괜찮은걸.
0: 그렇지. 다음은 루피야.
2: 루피가 좋아하는 봉지 옷이네.
5: 그런데 손을 왜 뒤로 숨겼어?
1: 그게
2: 외근 장갑이 붙어 있잖아.
0: 이제 유리하다가 손을 댈 걱정은 없을 거야.
1: 고마워.
5: 루피 손 정말 크다.
4: 그러게.
1: 너희들은 어떻고?
4: 하긴 애기 건 주머니가 너무 많긴 하지. 그러는 너희들은 꼭 눈사람 같거든.
2: 얘들아.
5: 답답해. 패티, 이거 벗어도 돼? 도저히 못 입겠어.
1: 그럼.
0: 너희들도 입기 싫으면 안 입어도 돼. 나 먼저 가볼게.
6: 패티!
2: 패티가 많이 속상한 것 같아.
1: 그런 것 같아. 어떡하지?
0: 마음에 들어할 줄 알았는데.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다들 너무해.
3: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6: 해리!
0: 누구지? 너희들. 어떻게 된 거야? 어제 불편해서 못 입겠다고 했잖아.
4: 자꾸 입어보니까 편하고 좋더라고.
5: 역시 패티 말이 맞았어.
0: 내가 그럴 줄 알았어.
1: 이제 새 옷도 입었으니까 우리 신나게 놀자.
4: 그럴까? 어서 가자.
3: 친구들은 다 같이 술래잡기를 하기로 했어요.
4: 가위바위보로 술래를 정하자.
1: 저기, 난 손이 이런데.
0: 맞다. 어떡하지?
1: 괜찮아. 다른 놀이를 하자.
2: 그래.
3: 친구들은 패티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4: 신난다.
0: 조심한 보디. 괜찮아.
2: 괜찮아.
4: 내가 먼저 타야지.
1: 내가 잡아줄게. 괜찮아.
0: 어떡해.
7: 저기, 패티.
1: 미안해.
0: 저기 얘들아, 할 말이 있어. 있잖아. 아무래도 내가 만든 옷은 안 입는 게 좋겠어.
6: 왜?
0: 내가 만든 옷 때문에 너희들이 힘든 것 같아. 미안해.
8: 그럼 이제 벗어도 되는 거야?
6: 뭐라고? 그래요.
0: 응, 벗어도 돼.
6: 정말?
0: 응. 대신 내가 새로 만들어줄게. 걱정 마. 이번엔 내가 제대로 만들어줄게. 아, 벌써 생각났다. 빨리 만들어봐야지.
6: 패티!
3: 이번엔 패티가 또 어떤 옷을 만들어?

0: 아이디와 신기한 샘물.
1: 뽀롱뽀롱 마을에 며칠째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0: 추워. 왜 이렇게 추운 거야?
2: 어서 나가자.
0: 이렇게 추운데 어디?
2: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잖아.
0: 그런데 오늘은 밖에서 놀기엔 너무 춥지 않아?
2: 신나게 뛰어놀면 금방 따뜻해질 거야.
0: 그럴까?
2: 대단하다. 그럼 나도. 어? 해리야, 같이 하자.
0: 싫어, 춥단 말이야.
2: 해리야. 해리야, 괜찮아?
0: 이게 뭐야? 나 집에 갈 거야.
2: 해리야, 그럼 다른 거 할까?
0: 다른 거 뭐?
1: 이번엔 친구들이 낚시를 하러 왔어요.
3: 나오니까 좋다.
2: 어, 해리야, 아직도 추워?
0: 여기도 춥잖아.
2: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물고기 잡아서 맛있는 요리 해줄게.
4: 어? 누나!
2: 눈 오니까 참 예쁘다. 그렇지, 해리야?
0: 예쁘게 뭐하러 예뻐?
3: 춥기만 하고 일단 갈 거야.
2: 해리야.
5: 해리 어디가?
2: 너무 추워서 먼저 집에 들어갔는데.
5: 오늘이 그렇게 추운가?
6: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3: 해리는 따뜻한 곳에서 왔으니까.
7: 아, 그렇지 참.
2: 추워도 함께 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5: 아, 맞다. 통통이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8: 맞아.
1: 친구들은 해리를 돕기 위해 통통이네 집에 갔어요.
9: 안녕.
10: 너희들 왔구나. 무슨 일이야?
5: 혹시 춥지 않게 해주는 마법 같은 거 있어?
10: 춥지 않게 해주는 마법?
2: 밖에서 다 같이 놀고 싶은데 해리가 너무 추워해서.
10: 그런 마법은 없는데. 잠깐만. 이건 어떨까? 여기 신기한 샘물이 있는데 이 샘물에선 항상 따뜻한 물이 솟아난대.
0: 정말?
5: 어디 있는 거야?
10: 여기로 이렇게 가서.
1: 친구들은 통통이가 알려준 신기한 샘물을 찾아갔어요.
5: 여긴 것 같은데.
3: 이상하네.
5: 맞는 것 같은데.
2: 내가 보기에도 여기인 것 같은데.
7: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0: 그러게.
6: 크롱이 왜 저러지?
5: 크롱.
2: 뭐? 아이가 따뜻하다고?
5: 우와, 진짜 따뜻해.
2: 얘들아, 이것 봐. 이 바위 주변만 눈이 녹아있어.
0: 정말이네.
2: 아무래도 이 바위 밑에 뭔가 있는 것 같아.
5: 그럼 바위를 한번 밀어볼까?
3: 그래, 다 같이 밀어.

0: 이런 신기한 샘물인가?
1: 응, 너무 조그맣잖아.
0: 정말 이거야?
2: 그럼 여길 더 파보면 어떨까?
3: 그래, 파보자!
0: 힘들어. 뭐야, 이렇게 많이 팠는데도 안 나오잖아. 난 쉴래. 근데 엉덩이가 뜨거워. 짜잔!
4: 친구들이 드디어 따뜻한 샘물을 찾았네요.
0: 어때? 내 덕분에 찾았지?
2: 그런데 해리가 좋아할까?
1: 그러네.
5: 하긴 이건 그냥 따뜻한 물이잖아.
0: 아, 좋은 생각이 났어.
3: 뭐래?
0: 일단 날 따라와. 엉덩이 좀 봐. 빨리 와. 자, 샘터를 이렇게 꾸미는 건 어때?
3: 멋지다!
6: 나도 좋은 생각이 났어.
0: 그럼, 그럼.
6: 여기에는
0: 꽃이 있으니까 더 예쁘다. 미끄럼틀도 재밌겠는걸?
6: 해리가 정말 좋아하겠지.
5: 해리한테 비밀로 하는 게 어때?
0: 깜짝 놀라게 하는 거야.
3: 좋아, 좋아.
2: 랄랄랄랄라. 해리! 어? 자나?
6: 좋아.
2: 아직도 추운가 보네. 해리, 조금만 기다려. 내일 센터를 보면 깜짝 놀랄걸.
4: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2: 야, 잘 잤다. 해리 몰래 나가야지. 살금, 살금.
1: 호비.
0: 아침부터 어디 가는 거야?
2: 썰매 탈 건데 오늘은 추우니까 넌 집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다녀올게. 안녕.
1: 네? 왜 날 빼놓고 가는 거지?
0: 싫어. 춥단 말이야. 나 집에 갈 거야. 춥기만 하고 나 갈 거야.
1: 내가 너무 춥다고만 해서 다들 나랑 놀기 싫은 건가? 어떡하지? 밖은 너무 추운데.
0: 옷을 많이 입으면 되겠다. 역시 이렇게 하니까 안 춥다. 그럼 이제 친구들한테 가서 놀아야지. 옷을 많이 입으면 안 춥긴 한데 몸을 못 움직이잖아. 어떡하지?
1: 그래! 차라리 추위를 견디는 훈련을 하는 거야.
0: 돌이 좀 있어야 하는데 어디서 구하지? 그럼 저건 너무 크잖아.
3: 내가 작게 만들어줄게. 이야!
1: 로디 멋있다.
0: 저 노래 쓰면 되겠다.
1: 그래, 시작하는 거야. 그냥 집에 갈까? 아니야, 친구들과 훈련은 견뎌내야 해. 나는 안 춥다. 나는 안 춥다.
4: 해리를 위한 따뜻한 샘터가 거의 다 완성됐어요.
6: 해리가 여길 보면 좋아하겠지?
1: 맞아, 정말 좋아할 거야.
2: 자, 다 했다.
0: 우리도 다 끝났어.
1: 그럼.
0: 미끄럼틀도 완성.
3: 우와, 예쁘다.
2: 그럼 이제 해리만 데려오면 되겠다. 다녀올게.
4: 한편 해리는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1: 훈련 괜히 해서 더 춥잖아.
7: 해리야, 나왔어.
1: 보비.
2: 해리야, 그렇게 추워?

0: 친구들이랑 물놀이 갈 건데 같이 갈래?
1: 물놀이라고?
0: 물놀이하기 아주 좋은 곳을 찾았거든.
1: 이렇게 추운데. 그래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오늘따라 덥네. 물놀이하기 딱 좋은 날씨야.
0: 빨리 가자. 정말 괜찮겠어?
1: 그렇게 또. 아이고, 신난다.
2: 해리는 너무 추웠지만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에 호비와 함께 나왔어요.
0: 해리야, 많이 추워?
1: 아니, 난 괜찮아. 아이고, 추워라.
0: 조금만 더 가면 돼, 해리야.
1: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저기, 호비.
0: 해리야, 많이 추웠지? 다 왔어.
1: 난 너무 추워서 물에 못 들어가겠어.
0: 해리야, 자세히 봐.
1: 김이 나네. 와, 따뜻해.
0: 어때? 따뜻하지?
1: 고마워, 얘들아. 우와, 눈 오네. 따뜻한 물 속에서 보니까 눈도 참 예쁘다. 기분도 좋은데 노래나 해볼까? 즐겁게 노래해요. 랄랄랄랄라. 친구들과 모두 함께 랄랄랄랄라.
2: 오늘 해리는 친구들 덕분에 마음까지 따뜻해졌답니다. 햇살이 화창한 아침이에요. 호비와 해리가 청소를 하고 있네요.
0: 자, 사진기가 여기 있었네. 오랜만에 친구들 사진을 찍어줘야겠다.
1: 즐겁게 노래해요.
0: 해리부터 찍어볼까? 하나, 둘.
1: 아니, 뭐 하는 거야, 호비?
0: 그대로 있어봐. 사진 찍어줄게.
1: 사진? 그럼 좀 멋있게 찍어야지. 자, 찍어봐.
0: 알았어. 이제 찍을게.
1: 잠깐. 나 아직 노래를 못 정했어.
0: 노래는 왜? 사진에는 노래가 안 나오는데.
1: 알아. 하지만 나한테 중요하다고. 듣고 골라봐.
0: 그래, 알았어.
1: 승진아야, 노래 부르자. 그런가? 겨골이. 아니야. 우리들은 친구. 어떤 법이?
0: 글쎄, 다 괜찮은 것 같은데.
1: 아니야, 그래도 뭘로 하지?
0: 해리야, 그럼 난 다른 친구들 먼저 찍고 올까?
1: 그래. 멀끔한 내로배만 나의 고향은 그곳.
0: 그냥 아까 그대로가 좋았는데.
2: 보비는 에딘의 집으로 갔어요.
3: 보비, 무슨 일이야?
0: 너희들 사진 찍어주려고.
3: 그래? 그렇다면 사진 찍을 땐 역시 박사님 오시지.
0: 잘 어울린다.
3: 우린 여기서 찍을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찍어줘. 너도 뭘 만드는 척해, 로디.
4: 알았어.
3: 그게 아니지. 정말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4: 이렇게.
0: 저기.
3: 그래, 그거야. 이제 찍어줘, 보비.
0: 그거 괜찮아?
3: 괜찮아, 가끔 이래. 찍어.
0: 그럼 이제 찍는다. 하나. 괜찮아, 얘들아.
3: 괜찮아. 그런데 사진은 못 찍겠다.
0: 그래, 다음에 찍자.

0: 보비가 벌써 보면 안 되는데. 잠깐만. 안녕, 보비.
1: 안녕. 패티도 있었네.
2: 케이크를 좀 만들고 있었다.
0: 그런데 무슨 일이야?
1: 응, 사진 찍어주려고 왔어.
0: 사진?
2: 어?
0: 지금은 안 돼. 요리하는 중이라 엉망이란 말이야.
2: 맞아. 그리고 이 케이크는 비밀 케이크야.
0: 그래, 사진은 나중에 찍을게.
1: 케이크 만드는 거 찍으면 좋을 텐데.
0: 아니야, 아니야. 다 만들고 찍을래.
2: 잘 가, 보비.
0: 이따가 찍어줘. 안녕.
1: 그래.
3: 보비는 이번에도 친구들 사진을 찍지 못했어요.
2: 크롱, 넌 별을 그려.
4: 크랑크랑.
5: 슈퍼영웅 크롱 완성.
1: 안녕, 얘들아.
2: 보비, 안녕.
1: 그림 그리고 있었구나.
2: 크랑크랑.
1: 뽀로로가 그려줬다고?
2: 크랑.
1: 응?
2: 마야야, 크랑. 뭘 이런 걸 가지고.
1: 내가 사진 찍어줄까?
2: 사진? 그래, 좋아. 자,
1: 얘들아, 싸우지 말고 옆에 나란히 서봐. 얘들아. 얘들아, 어디가? 또 못 찍었네.
0: 보비야, 안녕.
1: 안녕, 뚜뚝. 통통이는?
2: 응, 통통이도 곧 올 거야. 사진기다.
1: 응, 친구들 찍으려고 했는데 아직 한 장도 못 찍었어. 사진 찍어줄까, 뚜뚜? 자, 그럼 찍는다. 통통아, 괜찮아?
6: 괜찮아. 나 때문에. 미안해.
2: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 안 되네.
1: 어떡하지?
6: 내가 마법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줄게.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텅, 깨끗해져라.
2: 우와, 꽃이 생겼네.
6: 이게 아닌데.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텅, 얍. 이상하다. 얍.
2: 얼음이 사라졌다. 재밌어.
6: 다시.
1: 통통아, 우리 같이 뚜뚜를 씻겨줄까?
6: 그럴까?
2: 우와, 목욕이다!
3: 호비와 통통이는 뚜뚜를 직접 씻겨주기로 했어요.
1: 내가 금방 닦아줄게, 뚜뚜.
2: 왜 그래?
1: 잘 안 닦이네.
6: 여기도 잘 안 닦여.
4: 보비, 안녕.
1: 안녕.
4: 보비야, 준비 다 됐어. 사진 찍어줘.
1: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4: 왜? 무슨 일인데?
1: 뚜뚜 씻겨주고 있었어. 그런데 잘 안 닦이네.
4: 그래? 이런 거 나한테 맡겨야지. 비누 거품으로 해야 잘 닦인다고.
1: 우리도 같이 닦자.
6: 그래.
2: 간지러워.
7: 에디, 코 밑에 수염이 생겼어.
1: 에디, 진짜 박사님 같다.
4: 그래? 내가 좀 그렇지.
1: 우와, 예쁘다.
7: 비눗방울이 많으면 더 멋질 것 같아.
6: 그 정도는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 그리그리 텅텅텅 많아져라. 얍.
7: 정말 아름답다. 예쁘다.

0: 크롱은 아직도 화해를 하지 않았군요.
1: 잡았다! 어? 기름방울이네? 예쁘다! 그런데 어디서 온 거지? 어? 어? 보비랑 친구들이네? 아, 맞다! 보비가 사진 찍어준댔는데? 가자! 얘들아!
2: 안녕!
1: 보비야, 우리 사진 찍어줘! 이제 안 싸울 거야! 그치, 크롱? 나도 이제 어? 깨끗해졌으니까 사진 찍을래!
3: 맞다, 사진! 나도!
1: 잠깐만! 나도 찍을 거야! 보비, 드디어 사진 찍을 때 부를 노래를 정했어!
4: 잘 됐다! 그럼 다 같이 찍으면 되겠다! 잠깐만 있어봐!
1: 어? 안녕.
4: 너희들 왔구나.
5: 우리가 케이크를 만들어 왔어. 짜잔. 어때?
4: 우와, 친구들 얼굴이네. 이게 비밀 요리였구나. 친구들이 좋아하겠다.
5: 그렇지. 얼른 가서 보여주자.
1: 보비야, 가자.
4: 어? 어, 그래.
5: 어? 얘들아, 이거 봐.
1: 안녕.
5: 성공이야, 패티.
3: 왜 그래, 헤디?
1: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맛있는 걸 먹을 땐 역시 노래를 불러야지. 함께 노래해요.
0: 보비는 친구들의 모습을 마음껏 찍었어요.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에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1: 아니에요!

0: 우리 이제 숨바꼭질 하자.
1: 그래.
0: 누가 술래 할래? 그래, 내가 술래. 열 가지 세고 찾는.

0: 레니, 넌 무슨 바다 동물이야?
1: 나는 해파리지롱. 해파리. 뭐, 저게 뭐지? 어? 저기.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에 즐겨? 라고.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to my kitchen. 네, 폴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호호호호. 아, 오늘은 아주 행복한 날. It's a happy day today.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카레, 라이스. Curry with rice. I love it. 네, 오늘 특별한 카레는 몽글몽글 달걀 카레 라이스. Egg curry with rice and shrimp. Are you ready?

Here are the ingredients. We have onion, green onion, 양파, 파, 알새우, shrimp, no skin, no shell, rice, 밥, curry powder, 네, 그 카레 파우더, 이거 순한 맛, mild curry powder, 한국어 발음은 카레, 영어 발음은 curry. 솔직히 온 세상 사람들이 curry

좋아합니다. 다 맛있어요. 우리 다시마? 다시마 용어 dried seaweed도 얘기하고 아니면 dried sea tangle도 얘기해요. We have eggs, 달걀. We have 요리술, cooking wine, 먹지 마세요. And we have canola oil, canola you. These are our ingredients. 1st, we need the onion and the green onion. 우리 먼저 양파 그리고 파 잘라요. We're going to slice it thinly, 얇게 잘라요. 두껍게 잘라도 돼요? 아니면 얇게 잘라도 돼요? 중요한 것은 양파 없이 맛이 없어요. We need onion in our curry. 그리고 파는 그 green onion, 우리 이렇게 좀 예쁘게 잘라요. 그래서 나중에 카레 위에서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파들 요리 안 해도 돼요. We don't have to cook the onion because you can eat it raw. 생파 먹어도 돼요. 그 다음, we need to wash our shrimp. 네, 우리 알새우 물 밑에서 한번 정리해야 해요. And now we rinse the shrimp. 우리 새우들이 깨끗하게 만들어요. 껍질 없어요. 그래서 아주 더럽지 않나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쭉쭉쭉쭉쭉쭉 If we wash them like this, then... 아, all clean. Now, we need to get our eggs ready. 이제 달걀 준비해야 해요. 재료 두 개. 달걀, 요리술. Eggs and cooking wine. We crack the eggs. One, two, three. We add the cooking wine. 우리 요리술 들어갈 거예요. And now we whisk. 우리 믹싱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요리술 요리하면서 술이 없어져요. 맛만 남아있어요. So now we have a lovely yellow egg mixture. 우리 이제 요리 시작할 수 있어요. First, we need a frying pan. 그리고 카놀라요. We add our canola oil. 너무 많이 필요 없어요. 조금만 필요해요. Now we will put the onions. 이제 양파 다 들어가고 and the shrimp in the pan. The shrimp. 우리 알새우 들어가요. So they are shrimp. 하지만 영국에서 어떤 말씀 들을 수 있는지 shrimp 들을 수 있지만 prawn도 들을 수 있어요. Shrimp and prawn. 그리고 혹시 게 영어 뭐예요? Do you know? Crab. 게는 crab. 가재, 바다 가재는 lobster. 그리고 상어, 위험해. Be careful of sharks. And now, we fry. 네, 이제 볶어요. 우리 2분 정도 요리해봐야 돼요. Be careful you don't burn the onions and the shrimp. And our sea tangle, 우리 다시마 들어갈 거예요. Here's our sea tangle and our water. 좋아요. 이제 기다려야 돼요. Now we need to wait. 3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3분. 왜냐하면 다시마 너무 오래 끓었을 때 맛이 상해. 그 쓴 맛이 나요. If you boil sea tangle, dried seaweed, for too long, it tastes bitter. 그 맛이 좋은 맛 아니야. Now let's take out the dashima. Let's take out the sea tangle. 하나 더 있어요. You can smell the sea. 진짜 바다 냄새 나요. 하지만 이제 냄새는 좀 바꿀 거예요.

0: 왜냐하면 카레 파우더 넣을 거예요. We add the curry powder. 우와, 벌써 카레 냄새 나오는 거예요. 아, keep stirring. 이렇게 해야 해. 그래서 그 파우더는 다 물 같이 믹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카레, 바로 닭고기 카레. 되게 되게 좋습니다. We love chicken curry. 우리 몽글몽글 달걀 카레 라이스 만들어야 돼. 하지만 달걀 아직 안 넣었어요. And now we add the eggs. 네, 이제 아주 천천히 요리해도 돼요. We're gonna cook very slowly for 5 minutes. 왜냐하면 우리는 그 뭉글뭉글하는 느낌 만들어야 돼. 다른 거 넣을 수 있어요. 우리 고기 좋아하는 친구들. 다진 소고기도 괜찮아요. 아니면 다진 돼지고기. 자, 우리 몽글몽글 달걀 카레 라이스 됐습니다. Now it's time for the rice.
1: 와, 진짜 몽글몽글한 카레입니다.
0: 하나도 있어요. Green onion, 파. We need our green onions. 몽글몽글 달걀 카레 라이스 완성됐습니다. My egg curry with rice is finished.

0: 왜 저한테 계속 이런 일이 생기죠?
1: 시작의 불가에 이건
2: 카이저가 진을 납치하라는 이유가
3: 이터널 코어 때문이지.
2: 그래서 진을 학교에 보내셨군요.
3: 우린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2: 그럼 T-Rex와 교감이 가능했던 것도 이터널 코어 때문이겠군요.
3: 그렇지 않겠나? 오닉스가 정령의 암호를 준비시켰던 것도, 정령을 운반하는 날 진이 나타난 것도 다 오닉스의 예측이었으니. 그러니까 정령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건 확실하잖아. 몸에 이터널 코어가 박혀있다는 것도 오늘 확인했고.
2: 하지만 교감이 된다고 해서 진이 T-Rex를 길들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3: 그건 우리에게 달린 거 아닌가? 아카데미가 존재하는 이유고

0: 사령관님, 부사령관님이셔.
1: 안녕하세요. 입학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가 진이구나.
1: 사령관이라고 하니 왠지 되게 무섭게 생겼을 것 같았는데, 근데 잘생기셨어요. 옷도 멋있고.
2: 그래, 고맙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쉽지 않겠지만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
1: 네, 화이팅!
2: 화이팅.
0: 가자.
1: 우와, 진짜 멋있다. 그런데 저런 건 얼마예요?
0: 뭐해? 빨려놓고.

0: 잘해보자.
1: 트렉스에게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으로 말을 건네봐. 그러면서 점점 가깝게 다가가 트렉스를 네 몸의 일부처럼 느껴봐. 서로 통하는 감각을 유지해야 돼.
0: 네.
1: 그럼 시작한다.

0: 의 수치를 측정합니다. 2%.
1: 제가 그만 너무 긴장해서 방금 건 무효. 딱 한 번만 더 할게요.
0: 귀하의 수치를 측정합니다. 2%.
1: 아니야. 저 딴 생각했어요.
0: 귀하의 수치를 측정합니다. 6%로 랭크 F에 해당되어 탈락입니다.

0: 6이면 엄청 높네. 어제 만났는데 이 정도 통하면 앞으로 계속 잘 지내고 그러면 엄청 높아지겠네요.
1: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지 않았으니 당연한 결과이긴 한데 그래도 저렇게 낮은 수치는 처음입니다. 어떡할까요? 티렉스는 새나우 교감 테스트를 준비 중입니다.
2: 알았어.

0: VR의 수치를 측정합니다. 6%로 랭크 F에 해당되어 탈락입니다.
1: 어라? 이럴 리가 없는데? 넌 여기 공룡들하고 전부 A랭크 이상 나오잖아. 다시 해보자.
2: 네. 역시 오리지널 공룡이라는 변수 때문일까요?
0: 랭크 F에 해당되어 탈락입니다.
3: 암호를 입혀주세요.
4: 뭐?
3: 떨어져선 한계가 있어요. 콕핏을 연결해보고 싶어요.
4: 마운 알겠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 허락할 수 없어.
3: 암호가 구속구 역할을 해주잖아요. 위험하면 암호가 티레스를 못 움직이게 할 거예요.
4: 구속구가 작동하려면 교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해.
3: 어떤 공룡과도 교감 자체에 실패한 적 없습니다. 좋아. 링크 개시.
5: 진정해! 세나, 괜찮아? 진정해! 진정해!
6: 위험합니다.
7: 거, 긴거 불리.

0: 여기 그냥 다니면 안 돼요? 아, 저 정말 잘할 수 있는데.
1: 그러게, 결과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 아, 왜 그래?
0: 아, 심장이 어제처럼 뛰어요. 아, 공룡.
1: 공룡?
0: 빨간 티렉스요. 지금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1: 난 더 뭐라고. 걔가 여기 왜 있어? 지금 테스트 중일 텐데.
0: 봐요, 맞죠?
1: 지금 무서워? 왜 전화상 여기 따라오는 거죠?
2: 추격대 나갔습니다. 그때까지 조심하세요.
1: 조심은 무슨. 잡아먹기 판인데.
0: 그렇게 화난 것 같지는 않은데.
1: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0: 그러니까 딱 보면 알겠잖아요.
3: 티렉스 위치 확인했습니다. 지금 진입한 차량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4: 죽으면 안 돼. 반드시 생포해야 한다.
5: 뭐라고요? 아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4: 내가 책임진다.
1: 꽉 잡아.

0: 트랙스와 진입한 차량 모두 도로를 벗어났습니다.
1: 어디로 갔는지 빨리 찾아!
2: 공원 남동쪽 숲입니다. 빨리요. 덮쳐올 것 같아요.
3: 찾았습니다.
4: 포위망 좁히겠습니다.
1: 방호벽을 구축해서 티렉스 길목을 차단해.
4: 티렉스가 너무 빨라서 따라잡기 힘듭니다.
3: 내가 맡을게요.
2: 빨리도 왔네. 놀랬지?
5: 괜찮아요.
1: 화력 사용 일체 금지. 무조건 생포한다.

0: 아무도 다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날 상대로 밀리지 않다니.
1: 세나, 물러나. 몸싸움도 티렉스의 큰 부상을 입힐 수 있다. 정면 대결을 일체 금지한다.
2: 보세요, 사령관님. 우리 애들이 다쳐요. 당장 화력으로 진압해야 합니다.

0: 측면 공격 역시 금지한다.
1: 화력 사용 전면 측면 공격 다 못하게 하면 어떻게 저 괴물을 상대하라고요? 그냥 티레스라도 잡아 목표라고요? 당장 화력 사용 허가하십시오.
0: 안 돼! 태호! 발포 금지!
2: 어쩌라는 거야, 이...

0: 와, 핸드폰도 막 주는 거예요?
1: 지정번호로 저장된 가족과 기지 내 사람들끼리만 통화가 가능해. 통화는 모두 실시간 녹음되고, 영상 통화나 이미지 전송은 불가능.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유출하면 국가 법을 어기는 것과

0: 불러봐. 어? 그거 내가 좋아하는 노랜데 어떻게 알았지?
1: 카이저의 부하들. 거대 모기상인데 모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리전쟁도 치르지. 최종 보스가 누군지, 본거지가 어딘지 아무도 몰라. 얜 봤지?
0: 네, 로봇.
1: 아니, 살아있는 생명체야.
0: 에이, 무슨 외계인도 아니고 말도 안 돼.
1: 맞아, 외계 생명체.
0: 네? 아, 농담이죠?
1: 이터널 코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기계 랩터를 보낸 그들이 지금 카이저를 통해 이터널 코어를 찾고 있어. 우린 그걸 뺏어야 하고.
0: 뺏어요? 그럼 우리가 나쁜 편?
1: 우린 안타깝게도 이터널 코어를 탐지하는 기술이 없거든. 모이면 모일수록 강한 힘이 낸 에너지원이야. 저들 손에 들어가면 위험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대 병기를 만들었고, 공룡과 교감하며 이걸 조정할 수 있는 소년소녀들이 필요한 거야. 너 같은.
0: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지키는 거네요.
1: 오리엔테이션 끝내도 되겠네. 디아머에 들어온 걸 환영해.
0: 디 아머? 외계 생명체라고? 뭐야 여기. 아, 밥이나 먹자.
2: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하냐?
3: 스텔라가 전학생을 알아보네. 맞지?
2: 아, 저리 가. 아.
3: 스텔라 그만.
0: 응, 나 링커야. 이름은 진.
3: 난 아인. 얘는 엘리자베스, 얘는 마들렌느, 걘 스텔라.
0: 잘 어울리네. 스텔라?
3: 링크가 공룡을 무서워하다니. 티렉스랑 맞짱 뜬 거 소문인가?
0: 무섭긴. 귀엽기만 한데. 엘리자베스? 안녕, 마들렌느.
3: 엘리자베스, 마들렌느, 인사해.

0: You dare disturb my rest. Who sent you?
1: Kaiser sent for you.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4: 전교 3등.
3: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4: 카세트 플레이어.
3: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4: 사실은 오늘 러와의 H.O.T의 캔디.
3: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4: 저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3: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4: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3: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4: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3: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4: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3: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4: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3: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4: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0: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철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밀키가 물을 다 먹은 순간 집사는 전쟁 시작. 집안은 온통 물바다.
1: 놀 때는 귀여운데 막 물 먹고 화장실 갈 때는 장난꾸러기 같아요.
0: 울면 틀고 울면 또 틀고 무한 반복.
2: 야, 너 꼴이 왜 이래?
0: 잠깐 한눈 팔면 온 집안이 물반 모래반이 된다는데. 좀처럼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밀키와의 전쟁.
2: 그냥 쉬고 싶어요.
3: 집사야, 물 틀어라.
0: 오로지 한우물만 파는 밀키, 만나러 가보실까요? 오늘 주인공을 만나러 온 경기도 남양주시.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어머, 이름도 참 예쁜 집사들이네요. 냥이들은 어딨어요?
6: 초코요.
1: 초코는 겁쟁이에요.
0: 겁쟁이답게 호다닥 숨어버리네요. 많이 놀랐니? 엄청 낯을 가리고 소심한 초코. 반면 느긋하게 앉아있는 이 녀석.
1: 밀키꺼.
0: 오늘의 주인공 밀키. 밀키야, 반가워. 밀키는 주로 딸 집사가 놀아주는데요. 성격은 초코와 정반대. 낯 또한 가리고 활발한 것은 물론 아주 격하게 논답니다. 어이쿠, 다칠라. 녀석 에너지 넘치네.
7: 밀키 보면 좀 어때요?
1: 귀여워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0: 실컷 놀고 나서 밀키가 향한 곳은 바로 주방.
2: 어딨어? 간식 어딨어? 손.
0: 간식은 아들 집사 손. 담당. 밀키야, 이쯤 되면 손 한번 해주라.
3: 옅다, 빨.
2: 그렇지.
0: 잘 놀고 잘 먹는 밀키. 일행 남매에게 둘도 없는 친구랍니다.
4: 애교도 많고요. 네, 말도 많고. 저희 집에서는 제일 예쁜 막내.
0: 그런데 녀석에겐 독특한 취미가 있다. 갑자기 안방에 들어온 밀키. 그리고 녀석이 향한 곳은 안방 화장실. 밀키야, 거기서 뭐 하려고? 세면대 위에 떡하니 자리를 잡곤 울기 시작하는 녀석. 온 동네방네 다 들리게 쩌렁쩌렁 울어댑니다.
7: 이제 또 왜 우는 거예요?
4: 제 불 달라고 우나 봐요.
0: 물이요? 아, 뭐 화장실에 물이 있긴 한데 어떻게 주신다는 건지 어라? 엄마 집사가 오자 고개 한번 까딱 해주신 밀키. 이 신호는? 아, 수도꼭지를 틀라는 거군요. 그런데 밀키야, 너 그 안에 있으면 털 다 젖을 텐데 괜찮니? 어? 이런 고양이는 처음입니다. 정수리가 물이 다 젖도록 물 마시기에 집중하는 밀키. 아이, 그런데 녀석 물 참 맛나게 마시네요.
3: 어우, 물이 참 달다 달아.
2: 밀키야, 다 마셨어?
0: 젖은 털 때문에 수건은 상실되기. 하지만 쉽게 잡힐 녀석이 아닙니다. 덕분에 엄마 집사 밀키가 화장실 물을 마실 때마다 초긴장 상태라는데요. 안방을 지나 거실까지 가서야 잡힌 밀키. 밀키야, 젖은 털은 닦고 가야지. 그런데 털에 묻은 물이 전부가 아닙니다. 밀키가 흔적을 참 많이도 남긴 것. 결국 물난리가 난 바닥을 닦는 건 모두 엄마 집사의 일이 되어버렸네요.
4: 밀키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안방, 세면대, 물이에요.
0: 사고 쳐놓고도 잘못 없다는 듯 당당한 밀키.
3: 아우, 니들이 물맛을 아냐옹?
0: 진짜 물맛 때문일까요?
2: 밀키 또 시작.
0: 또 세면대에 안에 앉아 물을 틀어달라고 우는 밀키. 이번엔 아들 집사가 나서는데요. 간식도 먹다 말고 일어나는 건 다반사. 무조건 세면대, 그것도 안방 세면대 물만 고집한다는 밀키. 어머 어머 어머, 숨은 쉬면서 마시는 거 맞니?
4: 대체적으로 좀 오래 먹어요. 한 3, 4분은 있는 것 같아요.
0: 물을 오래 마시다 보니 집사들이 계속 옆에 서 있을 수는 없는 노릇. 그래서 물만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수시로 세면대를 확인해줘야 한다네요.
1: 귀여운데 막 물 먹고 화장실 갈 때는 뭔가 계속 장난꾸러기 같아요.
0: 그도 그럴 것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세면대 물을 찾는 바람에 집사들도 밀키가 울면 안방 화장실에 수시로 출동해야 하기 때문.
3: 아우 야옹하면 바로 틀어달라옹.
4: 세면대에 올라가서 울어요. 계속 울어요 주택까지. 고양이 치고 물을 좀 많이 마셔서 한 10번에서 15번?
0: 하루에 10번에서 15번이라 집사 허리 펼 시간이 없네요. 그런데 요즘 큰 고민이 하나 더 늘었다는데요.
2: 야 밀키 하지마.
0: 밀키가 젖은 몸으로 자꾸 초코를 괴롭힌다는 것. 벌써 눈치를 채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는 초코. 그러거나 말거나 밀키는 뒤를 쫓습니다. 밀키야 초코가 싫다잖니.
3: 나랑 놀자옹.
5: 물 다 꼬우면 놀아준다냥.
0: 보통의 고양이들처럼 몸에 물이 닿는 것을 질색팔색하는 초코. 이렇다 보니 물 묻은 밀키는 초코에겐 경계 대상 1호.
4: 마시고 나서 이렇게 몸을 털면 물이 튀기니까 이제 초코는 이제 밀키를 피해 다니기 바쁜 거죠. 얼마 전에는 그 물이 튀어서 초코가 이제 밀키한테 하악질까지 하고.
0: 어릴 적부터 사이가 좋았던 밀키와 초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밀키의 세면기 물사랑, 아니 중독에 초코는 밀키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7: 이게 뭐예요?
4: 방광염 약이요. 초코가 스트레스성 방광염이 있어갖고 밀키 때문에 방광염이 너무 심해갖고서는요 보조제를 매일 같이 먹어도 돼요.

0: 아이고, 대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럴까. 초코야, 네가 고생이 많다.
1: 엄마, 밀키 준다.
2: 아, 초코랑 세면대 물 같이 먹고 싶다오.
0: 또 목을 축이고 나온 밀키. 그런데 아우, 밀키 꼬리에 화장실 모래가 잔뜩. 밀키야, 어떻게 된 거니? 한참 물을 마시고 내려온 밀키가 물을 닦기도 전에 모래가 수북한 화장실로 들어간 겁니다.
2: 나는야, 뒤처리가 깔끔한 고양이.
1: 마마! 빨리 와봐.
3: 빗, 빗, 빗.
1: 아~ 여기 빗, 빗.
0: 이번엔 수건 말고도 장비가 더 필요하답니다. 아, 모래 떼는 일이 쉽지 않겠는데요?
1: 꼬리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미키야!
2: 아, 축축하고 더러워서 못 살겠다냐.
0: 이렇게 또 엄마 집사에 할 일이 늘어나고. 아이고, 모래를 아주 구석구석 야무지게 묻혀왔네요. 아니, 미키야, 너 이 상황에 잠이 오니?
1: 안 자는 척하는 거. 모래 들어가면은 물이 묻어서 이렇게 막 떡이 져요. 젖은 털로 들어가니까 달라붙어갖고.
0: 아, 보기만 해도 몸이 막 꼬슬꼬슬해요.
4: 엄마가 대부분 치우니까 조금.
0: 다 떼어내지 못한 모래는 목욕이 답.
1: 모래가 너무 많이 묻었어. 온 몸 속에 모래가 엄청 많아.
0: 그래도 밀키가 물을 좋아하니까. 어? 밀키가 물을 거부한다? 아니, 세면대에 철푸덕 앉아서 흐르는 물을 온몸으로 마셨으면서 목욕은 싫어? 야, 너 정말 알다가도 모를 녀석이다.
2: 목욕물은 싫다옹.
0: 우여곡절 끝에 겨우 샤워를 끝냈지만
1: 모래만 안 들어가도 이렇게 자주 목욕 안 시켜도 되는데.
0: 원치 않던 목욕에 잔뜩 뿔이 난 밀키. 밀키야, 털은 다 말려야 하니까 조금만 참자, 응?
1: 하지마.
0: 하지만 밀키는 집사 당부를 듣는 둥 마는 둥.
1: 그냥 쉬고 싶어요. 저 샤워하고 쉬고 싶어요. 오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5: 안 나와. 안 나와. 아니,
6: 이러다가 만약에 또 네. 울면.
1: 울면 이제 또 물 줘야죠.
0: 녀석도 피곤했는지 금세 잠들어 버리네요. 밀키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1: 저희 집에 와서 두세 달 정도 있다가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씻을 때마다 자꾸 화장실에 와서 옆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물을 마시게 된 거 아닐까 싶어요.
0: 아깽이 시절부터 유달리 호기심이 넘쳤다는 밀키. 세면대에서 물 마시는 게 신기해서 한두 번 줬다가 2년 동안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났답니다. 엄마 집사 점점 지쳐간다는데요. 반면 밀키는 푹 자고 일어나서 에너지 충전 중.
2: 오늘따라 밥맛이 좋다냥. 깊은 산 소공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0: 역시나 자석에 이끌리듯 다시 안방 앞으로 와 있는 밀키. 엄마 집사가 잠든 틈을 타서 다시 슬그머니 안방으로 들어오는데요. 또 화장실입니다. 엄마 집사가 조용히 쉬려고 닫은 문인데 그 앞에서 울고 긁고 멈출 생각이 없나 본데요.
2: 당장 이 문을 열지 못할 거냥.
0: 결국 집사 낮잠 포기.
1: 왜? 물 줘? 물 어딨어?
0: 문을 열자마자 신난 듯 세면대로 오르는 녀석. 엄마 집사님 이제 겨우 쉬시나 했는데 어떡해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다릅니다.
1: 저리 가보자. 저리 가볼까?
2: 집사야, 나 아직 물 안 마셨다냐.
0: 고양이 전용 정수기로 마시게 하려는 모양.
1: 이거 물.
0: 엄마 집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미리

0: 키는 전혀 관심 없음. 물을 마시고 싶긴 한 것 같은데. 밀키야, 그 물도 맛있어. 마셔봐. 하지만 다른 물은 녀석의 성에 안 차나 봅니다.
1: 밀키야, 물 틀었네. 물 틀었네. 일로 와. 물 마셔볼까?
0: 작전을 바꿔 밀키를 거실 화장실로 부른 엄마 집사. 그래, 차라리 여기서라도 마시렴. 세면대에 올라 이리저리 탐색하는 밀키. 하지만
1: 밀키야, 네가 물 안 마셔?
0: 냄새 몇 번 맡더니 거실 화장실 물은 입에도 안 댑니다.
1: 물그릇에 중간중간에 많이 놔버리고 했었는데 반응은 없어요. 정수기도 안 쓰고.
0: 안방 화장실 물 외에 그 어떤 물도 마시지 않으니 물을 안 틀어줄 수도 없고 한 번에 3, 4분, 하루 15번이나 틀어줬다 잠궜다. 이런 일상을 멈출 순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밀키네 가족들을 구해줄 거대 고양이 출동!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고양이 나겠습니다. 안녕.
3: 안녕하세요.
2: 안녕.
0: 선생님, 밀키 잘 좀 봐주세요.
2: 밀키 어디 있는지 좀 볼까요?
3: 밀키 여기.
2: 아, 여기 있어요.
4: 어우, 야옹신이 어쩐 일로?
5: 만지는 것도 이렇게 잘하고. 성격이 좋은데요? 아이가? 렉돌이죠?
2: 눈도 잘 보고, 선생님. 렉돌은 워낙에 조금 약간 사람들한테 좀 프렌들리한 편이어가지고, 친한 편이어서, 낯선 사람을 이렇게 안 무서워하거든요.
4: 뭔가 좋은 냄새가 난다, 냥.
2: 렉돌이라는 이름도 왜 렉돌인지 아세요?
1: 인형?
2: 네, 맞아요. 돌이 인형인데, 렉이라는 말이 이렇게 늘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고양이가 약간 게으르고, 기운이 없어서 들었을 때 쭉 처진 것처럼 있어서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 우리? 이렇게 쭉 하면은 이렇게 쭉 처진 것처럼 있어서 이래서 렉돌이에요, 이름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쭉 처진 인형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신경 하나도 안 쓰잖아요. 저 초면인데. 그지? 신경을 안 써요.
0: 야옹신과 금방 친해진 밀키. 편안히 밀키야? 자, 충분히 친해졌으니 이제 행동 분석을 할 차례. 안방 화장실 세면대에 올라가 내내 우는 녀석.
2: 이렇게 계속 우네요. 그럼 보호자님이 올 때까지 계속 여기 있어요. 한번 들어가면.
1: 들어가면 네네. 그리고 이제 계속 울어요.
2: 보호자님들이 약간 조종하고 있는 듯한 전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4: 헛, 들켰다.
2: 조금씩 조금씩 이해가 가는데요.
0: 보자마자 감이 탁 온 야옹신.
2: 얘가 지금 화장실에 가서 먹는 물을 마시는 거는 단순하게 물을 마시러 가는 건 아니에요.
0: 하루에만 15번씩 물을 틀어달란 게 물을 마시려고 한 게 아니라면 대체 밀키는 뭘 한 걸까요?
2: 얘는 그냥 물하고 노는 거거든요. 다른 데보다는 여기서 물 마시면서 뒹굴고 노는 게 너무 그냥 즐거운 거죠. 그리고 보호자님이 그렇게 계속 행동을 해주셨고.
0: 집사님이 밀키가 놀게 해주셨다고요?
1: 밀키야, 다 마셨어?
0: 집사들은 밀키가 때를 써서 물을 틀어준 것뿐인데.
2: 혼잣말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름은 인지는 하지만 그 다음에 단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그 상황에 대한 격려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 불렀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얘 입장에서는 그래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1: 왜? 물 줘? 애기야, 다 마셨어?
0: 집사가 잘한다고 하니까 녀석은 더 하고 싶었던 것.
1: 얘가 이제 몸이 젖고 네. 나오잖아요. 물이 튀기면 이제 같이 있는 이제 초코한테 튀기니까.
2: 그렇죠. 걔도 불편한 거예요.
1: 오질 못하게 막 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2: 초코는 종류가 어떻게 되죠?
1: 엑조틱이요.
2: 그렇죠. 엑조틱은 좀 소심하거든요. 한마디로. 상당히 인싸인 고양이와 아싸인 고양이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품종묘를 선택할 때, 고양이를 선택할 때는 종특이라는 게 있어요. 종특이적인 성향.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0: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거실과 주방에 둔 물은 입에도 안 된다는 것. 이 물들을 거부한 이유가 뭘까요?
2: 물 마실 때나 밥 먹을 때나 이런 타이밍은 고양이한테는 되게 뭐라 그럴까? 무방비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라는 건 뭐냐면은 되게 조금 내가 안전이 보장이 돼야 돼. 내가 물 마실 동안 이렇게 계속 주위를 볼 수는 없으니까. 밥 먹는 동안 내가 뭘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소음이 있거나 이런 데는 추천이 안 돼요. 세탁기 옆, 청정기 옆, 뭐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자주 하는데.
0: 대부분의 냥이들은 안전하고 조용한 곳에서 물과 밥을 먹고 싶어 한다는 것.
2: 지금 밀키는? 근데 일단은 물 마시는 것도 신선도가 되게 중요해요. 원래 밥그릇하고 물그릇은 최대한 떨어뜨리는 게 좋거든요.
1: 같이 먹는 줄 알고.
2: 네, 붙어 있으면 이게 이제 먹는 가루라든가 이게 떨어져서 신선도가 이제 좀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0: 그러고 보니 고양이 정수기는 밥그릇 바로 옆에 있었네요.
4: 이 물은 별로다옹. 아, 저쪽에 맛있는 물 있다냥.
0: 반면 안방 화장실은 안쪽에 있어서 인적도 드물고 조용하죠. 게다가 신선한 물이 바로 나오다 보니 와, 밀키가 좋아할 만했네요.
1: 선생님, 물 마실 때는 이제 온몸에다가 물을 묻히고 네, 마시잖아요. 네. 근데 왜 무겁고는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2: 설명을 좀 쉽게 비유해서 드리자면, 뭐 고양이 마음은 3살 어린애 마음이랑 비슷해서 어린애들 시키려고 하면 막 싫어하는 애들도 있지만 막 분수 쏟아지는데 가면 막 자기가 젖든 상관없이 막 엄청 뛰어노는 친구들 있잖아요. 목욕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노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싫은 거고.
0: 물놀이는 좋고 목욕은 싫고 아이들 다 똑같죠?
2: 안 된다라는 건 정확하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무조건 안 된다라는 교육법보다는 안 되는데 대안이 있어. 네가 이걸 안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거를 이제 대안을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교육의 키라고 보시면 돼요.
0: 안방 화장실 물은 마시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밀키는 화장실 물을 마실 수 있게 될 때까지 쉬지 않고 목 놓아 울었는데요.
2: 내가 원하는 거를 잃게 됐을 때 생기는 감정의 폭발, 그거를 속어 폭발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여기서 항상 물을 마셨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물을 못 먹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할까? 감정을 더 격하게 표현해. 처음에. 그 막 처음에 야옹 야옹 울다가 와옹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더 크게 우는 거죠.
1: 이거요, 물 마실 때도 그렇지만 간식 앞에서도 계속 울거든요.
2: 요구사항이 확실해요. 울면 뭔가 해주는 거예요. 저희 병원의 애도 한 마리 그래요. 저는 이제 단호하기 때문에 그냥 뭐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가만 있고. 간식도 절대 그냥 주시면 안 되고. 사랑이, 마음이, 아버님, 어머님, 이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다 밀키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통일이 돼요.
0: 지금껏 집사들이 밀키를 부를 때
1: 밀키! 우밀키 일로 와!
4: 밀키야 잘했어! 나 부르는 소린가 아닌가옹?
2: 이름 부를 때도 누구는 밀키야, 누구는 밀키, 누구는 뭐 키야 이러면 얘가 오히려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0: 교육할 때는 호칭 통일이 중요한데요. 호칭 다음에 예를 들어 밀키 그만해, 밀키 간식과 같이 말해야 집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밀키가 개선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2: 점점 단계적으로 사라지는 기간은 뭐 빠르면 일주일만에도 될 수 있겠지만 대안이 제공된다라는 전제하에 가족 구성원들의 약속이, 합의된 약속이 되게 필요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바꾸고 또 다른 놀이를 충분히 제공하면 아마 충분히 이 행동은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요.
0: 배운 건 바로 실행하기. 먼저 물그릇 위치부터 옮깁니다. 밀키가 편히 물을 마실 수 있는 조용한 공간에 재배치하고요. 이제부터는 전 가족이 밀키와 거실에서 놀기로.

0: 밀키에게 세면대보다 거실을 더 재미있는 놀이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1: 아, 이제 거실에서 노는 거냐?
0: 며칠 뒤 집사님이 보낸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속어 폭발 기간을 거쳐
2: 문 열어주면 안 돼. 문 열어주면 안 돼.
3: 우리 밀키 물마셔야.
2: 야, 몸 안 젖으니까 얼마나 좋니?
0: 드디어 다른 물 첫입 성공. 밀키야 맛있지? 이제 물 안 묻히고 다니니까 초코와도 더 가까워진 것 같죠? 집사들이 함께 노력한 덕분에 이젠 세면대 물을 쳐다도 안 본대요. 이제 더 행복해질 일만 남았네요. 집사님들, 앞으로도 밀키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도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게이트에서 우주 정거장 달 정

0: 기지를 만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유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는. 40년 내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진을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런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3: I, Daniel Blake. 영국 리얼리즘 영화의 거장 켄 로치.
4: We must say another world is possible and necessary.
3: 은퇴작 개봉을 앞둔 그가 위대한 수업을 통해 한국 팬들을 만났습니다. 사실 그의 은퇴 선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5: The last 30 years we've tried to say this is what has happened to our country. And every day we get more news of the destruction of our society.
3: 열심히 일할수록 힘들어지는 현실. 80대 감독이 카메라 앞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20편 넘는 장편 영화에도 미처 담지 못한 거장의 이야기. 지금 위대한 수업에서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5: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되어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EBS 퀴즈.
1: I, Daniel Blake.
2: I, Daniel Blake.
3: 영국 리얼리즘 영화의 거장 켄 로치.
4: We must say another world is possible and necessary.
3: 은퇴작 개봉을 앞둔 그가 위대한 수업을 통해 한국 팬들을 만났습니다. 사실 그의 은퇴 선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5: The last 30 years we've tried to say this is what has happened to our country. And every day we get more news of the destruction of our society.
3: 열심히 일할수록 힘들어지는 현실. 80대 감독이 카메라 앞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20편 넘는 장편 영화에도 미처 담지 못한 거장의 이야기. 지금 위대한 수업에서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퍼.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뿔을 이제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TV 국민행동요령 시즌페이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턴

어디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

0: 중학생 때 나의 롤모델은?
1: 아버지.
0: 시험을 가장 못 봤을 때 받은 점수는?
1: 92점.
0: 학창시절 나의 애창곡은?
1: 이문세의 소녀.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왔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열심히 살고 있다.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의학자 유성호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고민이 많았죠.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고요. 또 그때는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는데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인기가 많은 학생들을 보면 부러웠기도 했고 그랬던 생각은 많이 납니다. 공부 문제, 이성 문제. 이 두 개의 고민 아니었을까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1: 이성 문제는 제가 조언할 만큼 능력이 없어서 할 얘기는 없지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공부 문제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마음 먹는다고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근데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면 사실 이렇게 소중한 그리고 다시 오지 않는 하나하나 밟아가는 인생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뚜벅뚜벅 내가 원하는 길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성 문제도 공부 문제도.
0: 현재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의대를 갔는데요. 가서는 당연히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본과 4학년 때 그러니까 졸업하기 직전에 법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도 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 일은 내가 해야겠다라는 청개구리 같은 마음.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마음을 정하고 거의 25년을 넘게 한 것 같아요.
0: 법의학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우리 학생들 싫어할 텐데요.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중에 의과대학에 와서 만약에 법의학이랑 하고 싶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들어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농구도 하고 막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더 즐거운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걷는 길 그게 좀 외로워요. 그리고 좀 힘들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번쯤 해볼 만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내가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0: 법의학자가 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본인이 언제, 내 마지막이 언제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가끔은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사실 그분 몸 상태는 그걸 이룰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꿈이 자신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걸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루진 못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또 끝까지 했다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제가 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냐면 그분 얘기하면 그분의 가족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나요?
1: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냉철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슬프거나 아니면 견디지 못할 어떤 비탄함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거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마음으로 관찰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풀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에 플러스 흔들리지 않은 마음도 있어야 돼요. 좀

0: 어렵죠. 네.
1: 법의학자를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전적으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의학적 일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학자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삶의 마지막 까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하거나 지금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후회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먼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지금 하루하루를 소중히, 만약에 오늘 놀 거라고 결심했으면 열심히 노세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면 딴 데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하루 소중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0: 여기 살아요, 배에서.
1: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보물 찾기.
2: 야, 여기 용역 인력.
1: 용역.
3: 와, 상당히 소리가 점점 커져요, 소리들이.
1: 윤영 씨로 와봐요. 야!
3: 우와, 제일 커!
4: 윤영 씨, 약간 이리 와봐요.
3: 와. 아니, 일부러 못 잡는 거야.
1: 아, 진짜 아니에요. 사부치는 맨날 잡았으니까. 윤영 씨. 그냥 길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4: 승우야, 잠깐만.
2: 고기를 잡으러.
1: 한강으로 가실까요?

0: 네, 이곳은 한강 최북단에 위치한 전유리 포구라는 곳인데요. 도시 속에 어부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저희 일상적인 공간인 한강에서 물고기를 잡은 생활하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한번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민간인 통제선이어가지고 군부대 허가를 미리 받았습니다.
1: 전유리 포구는 한강에 남은 마지막 포구입니다. 물길이 뒤집혀 흐른다는 뜻의 전유리는 하루 두 번씩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거센 조류를 일으키는 곳이죠.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는 민통선 안쪽. 이곳에선 허가받은 26명의 어부가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유일한 여성 어부이자 이름도 선녀인 조선녀 사부님을 만나 한강 어부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0: 어부가 되기 전 가장 먼저 할 일은
1: 어부의 패션으로
0: 몸이 젖지 않도록 방수 작업복을 입는 것인데요.
1: 애기 원래
0: 우의와 장화까지 착용하니 진짜 뱃사람이 된 것 같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1: 고기가 많이 튀어요?
2: 고기가 많이 튀어서요. 옷을 버리니까 옷을 입으셔야 돼요. 출발하실까요?
1: 네. 네.
0: 사부님의 남편인 장성환 선장님도 멋진 차를 타고 출근하셨네요. 세 명이 한 배를 타고 숭어잡이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

0: 잔잔할 줄 알았던 한강이 불어난 물로 거세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1: 물살이 왜 이렇게 많아요?
2: 오늘 물이 양이 많아서 물이 엄청 무섭죠? 원래 저 밑에가 있거든요. 물이 막 장난 아니에요.
0: 게다가 숭어잡이 배는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 걸까요? 설레는 마음이 긴장감으로 변했습니다.
3: 여기서 어떻게 타요? 여기서 타요?
4: 배가 오면 탈 수 있어요. 모든 게 궁금하죠.
3: 아니, 저는 어쨌든 초보니까 이렇게 이런 데서 배를 타본 적이 없어요.
4: 다른 배 타본 적이 없어요? 네,
3: 딱 선착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딱 있으니까.
0: 제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이 사부님은 무거운 기름통을 번쩍 들어 배에 싣습니다. 강렬한 카리스마가 벌써 느껴지네요.
3: 이거 내려놓고. 이런다니까? 아, 죄송해요. 어떡해.
0: 배에 올라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2: 윤아 씨가 겁이 너무 많아.
0: 조업을 나가기 전 어부들만의 루틴이 있다고 하는데요.
5: 그리고 요왕님께 빌어요. 오늘도 무사히.
6: 사장님이 요왕님께 빌렸는데.
3: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셨어요. 아, 네, 네,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0: 배는 새벽 물살을 가르며 힘차게 출발합니다. 40년차 한강어부 장성환 선장님. 선장님의 배는 북쪽을 향해 부지런히 달립니다. 물이 들어오는 물대에 맞춰 그물을 쳐야 하기 때문에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1: 아까 진짜 멀리 가는 것 같은데.
2: 저희가 지금 어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4: 여기는 타주, 여기는 김포.
2: 아, 이쪽이 타주, 이쪽이 김포예요?
4: 이쪽 쭉 내려온 강화.
2: 강화. 네.
4: 근데 많이 못 내려가고요.
2: 네.
4: 여기 어로 한계선이 있어요.
3: 아, 어로 한계선이요?
4: 거기까지. 아. 여기 조금만 가면 보여요.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네. 저 밑에 더 내려가면 물길이 두 갈래가 있어요. 북한 가는 길, 강화 가는 길. 위험할까봐 못 내려가게.
3: 잘못하다 북한으로 떠내려가나 보다.
4: 예, 그러니까 아예 여기 차단시키더라.
0: 고기를 더 잡을 욕심에 자칫 어로 한계선을 넘을 수 있는데요. 그때는 군인들이 신호를 보내 막는다고 합니다.
4: 물이 3시간 정도 밀어요. 네. 3시간 동안 작업하는 거예요.
3: 아.
4: 이렇게 바닷물이 네. 한강 쪽으로 오니까 고기가 같이 올라오니까 그때 잡는 거예요.
3: 아. 아니, 한강에서 유람선은 타봤지? 한강에서 어선을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네요.
4: 작업배는 합니다.
0: 이제 그물을 펼칠 시간. 물이 차기 한두 시간 전 그물을 치면 숭어가 오르락내리락 하며 밀물에 올라오기 때문에 맛있고 쫄깃한 숭어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물 칠 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깐 한눈을 팔다가는 그물에 딸려 물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주어진 시간은 3시간뿐.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일을 부지런히 반복합니다.
3: 잠깐, 아이고, 힘들어요? 아니요. 이만큼 하고 힘들다고 하면 안 되죠.
4: 한 개 별로 한 건 별로.
3: 그러니까.
4: 이제 시작일 뿐.
3: 근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흔들리니까 이렇게 중심 잡고 서 있으려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4: 그냥 몸을 배에다 맡겨요. 힘주지 말고.
3: 아.
4: 그러면 이제 힘주고 있으면 다리가 너무 아픈 게.
3: 맞아요. 그래서 다리에 힘주고 있으니까 괜히 더 아픈 것 같아요.
4: 저는 97년 IMF 터졌을 때 부모님이 얘야, 나 이제 직장 잘렸다. 너 일이나 다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못 모르고 시작하게 된 게 그때. 그래서 남편이 자기 배 일을 조금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못 모르고 시작했어요. 지금 알고 한다면 했을까 싶은데 못 모르고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든 게 많이 보이고 그런 점이 있었어요. 벌써 꽤 한 28년 차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0: 처음 그물을 놓았던 곳으로 돌아가 본격적으로 끌어올릴 준비를 합니다.
1: 당겨볼래요?
2: 아, 네.
1: 저 앞에 가서 당겨야 돼.
2: 저 앞에서요?
1: 진짜
2: 그물 올라오네.
1: 더 앞으로 가요. 더 앞으로 가요. 더 앞으로. 더 앞으로. 아니, 그물. 여기 딱 서가지고 이렇게. 진짜 귀여워 죽겠네 오늘. 오케이. 이제 세 개 하나씩.
2: 세 개? 세 개?
1: 일단 당겨봐요. 힘드니까.
2: 아니, 오. 그 저 이 정도면 힘 쓰는 거 맞죠?
1: 천천히 힘드니까.
2: 아, 네.
0: 매일 새벽 배드민턴으로 다진 체력으로 열심히 그물을 당겼습니다.
2: 와, 저 한강에서 그물 끌어올리고 물고기 올라왔으면 좋겠다.
1: 올라올 거예요. 하나 보면. 마음속으로 고기 올라와라.
2: 고기야, 올라와라.
0: 그런데 마음과는 달리 아무리 당겨봐도 코빼기도 안 보이는 물고기.
3: 어허, 이거 큰일 났네.
1: 고기는 한 마리도 안 나오고 말이야.
3: 오늘은 밥 굶어다.
1: 오늘 왜 이렇게 안 나오지?
0: 보다 못한 선장님이 나서 보는데요. 선장님이 그물을 몇 번 당기자. 오! 거짓말처럼 21마리가 올라옵니다.
1: 와!
2: 하나 나왔다.
1: 올랐다. 우와! 얘 이제 칼로 따는 거예요?
3: 아. 아, 요 계절에만 나오는 거예요. 보리숭어라고.
1: 보리풀때 나오는 숭어라고. 보리숭어라고. 예. 뭐 해서 보리숭어라고요?
3: 보리풀때. 보리풀때 해갖고.
2: 보리풀때 나온다고. 예.
1: 얘가 이게
3: 육줄
1: 여름 숭어라고.
3: 육줄이 꼬독꼬독하고.
1: 예. 들어봐요.
2: 들어서 어디다 넣어요?
1: 아니
2: 일단 들어요?
1: 예. 생선을 들을 때 눈을 가려 못 움직여.
2: 아,
1: 눈을 가려줘야 돼.
0: 생선의 눈을 가려야 하는데 제 눈이 질끈 감기네요.
4: 번쩍 보이세요?
2: 번쩍?
1: 눈을 가리면
2: 돼.
1: 눈을 가려.
3: 참숭어랑 보리숭어랑 틀린 게 얘는 고등어처럼 눈이 크고 참숭어는 빨간 게 있어요.
1: 눈이 노래.
3: 노랗고. 그리고 얘는 눈이
1: 눈이 까매고
3: 까맣고 커요.
2: 이거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 박스에 넣어요?
1: 뒤에 저기.
0: 숭어는 사실 바닷고기지만 민물을 좋아해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한강 하구에서 잘 잡힌다고 합니다.
1: 우와! 아, 깜짝이야.
3: 깜짝이야.
1: 아유, 진짜. 숭어보다 또 놀래. 날라다.
3: 조심 좋게 땡겨.
1: 네. 땡겨봐요. 여기다가 땡겨봐요.
3: 아, 세 개씩.
1: 거기다.
0: 와, 한 번 물고가 트이자 숭어가 계속 올라옵니다.
2: 우와 크다.
3: 우와
2: 커요. 우와
3: 와와와와
2: 잠깐만요.
3: 깜짝이야.
1: 아이고 진짜.
2: 우와 진짜 크죠. 아까보다 크죠.
1: 아까보다 크네요.
2: 우와 거기 그 힘이 세가지고 안에서 막 치다.
0: 그물을 한 코 잘라 물고기를 꺼내는 사부님.
2: 오 이것도 제가 한번 잡아서 저기다 넣을게요.
1: 눈 가리면 돼요.
2: 눈을 가려.
1: 눈을 괜찮아. 눈 가리면
2: 눈을 가려.
1: 눈을
0: 그 순간
3: 오메.
0: 또 올라왔습니다. 선장님이 당긴 그물에 힘이 무척 센 참숭어가 잡혔습니다.
2: 아, 눈이 빨개요.
1: 얘는 안 한다.
2: 크다니까.
1: 아니 큰가 얘는
2: 이렇게 안
3: 돼. 눈이 빨개.
1: 눈이 노랗게 빨개.
0: 참숭어와 보리숭어 눈 색깔이 정말 다르죠? 고기가 잡히기 시작하자 그제야 환하게 웃는 두 사람.
2: 우와! 뭐 나왔어요.
1: 붕어 나왔다.
2: 지금 제 차례예요. 붕어 바닥에.
0: 이번에는 전유리 포구의 명물, 웅어입니다.
1: 웅어님 수란 때 올라갔다가 얼굴에 인거 왕자가 있어요.
2: 여기 얼굴에 인거 왕자가 있다는데.
0: 머리에 왕자가 있고 맛도 좋아 왕이 사랑한 생선입니다.
1: 저거 맛있어요. 구이, 네. 구이에도 맛있고.
2: 웅어 구이.
1: 웅어 구이, 웅어 해. 웅어 무치.
0: 한강에는 약 60여 종의 어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유리 포구에서만 숭어, 웅어, 황복, 장어, 새우, 참게 등 철마다 다채로운 물고기가 잡힙니다. 한강의 풍부한 생태계, 정말 놀랍지 않나요? 도시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강. 누군가에겐 신과 여가의 공간이지만 누군가에겐 생계를 이어가는 일터입니다. 한강은 수많은 생명을 길러내고 품고 또 끊임없이 베풀어 왔습니다.
1: 와. 도마 좀 따, 이거. 와, 죽겠다.
2: 우와!
1: 어, 도마리 났어. 이거? 우와!
2: 이거 너.
1: 났어. 거기 나온다.
2: 야, 우와! 뭐, 제일 커!
3: 우와, 야, 뭐야.
1: 거기 나온다. 그물 다 뿌려버렸다, 이거.
3: 그물 버려버렸어?
1: 아, 고개 흥분해가지고. 우와, 우와!
3: 그물 버려버렸어.
1: 그물 다
3: 잠깐만.
2: 와, 연달아 두 마리! 야, 역시 고기가 잡히니까 신나는구나.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 하고 있는데 딱 숭어 이만한 게 한 마리 딱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는 갑자기 막 힘이 나면서 막 신이 나서 막 잡아당기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직접 이렇게 그물로 끌어올려서 이만한 고기들을 제가 이렇게 막 눈앞에서 막 파닥파닥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물을 정말 탕탕탕탕 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와 온다
1: 왔어.
2: 와, 이거 떴어요.
0: 초심자의 행운일까요? 아니면 자리가 명당일까요? 큼지막한 숭어들이 쉬지 않고 줄줄이 올라옵니다.
1: 어, 또 올라. 야, 근데 진짜. 와, 진짜 크다. 계속 커져요. 계속 커져요. 계속 커져요.
3: 기분이 좋아서 그래.
1: 와, 이거 또 피디님 잡은 고기 되게 커져.
2: 진짜 커.
1: 잡은 거?
2: 와, 네. 여기 더 커. 더 커요? 사장님 여기 더 커.
1: 커요? 어, 이거 막 애들이 막 살이 느껴질 정도. 오.
2: 그래도 이번 그물은 많이 올라왔어.
1: 이제 그릇을
2: 네. 잡았어요. 이제 그릇이에요. 무겁죠?
1: 괜찮아.
2: 고기가 올라오니까 무겁지 않습니다.
1: 숭어 많이 잡을 때는 막 1톤? 1톤까지 잡은 적이 있어요. 하루에. 그때 하루 종일. 그물만 넣었다 그러면 막 숭어가 올라오는 거예요. 겨울마다 몇 해 중에 그런 날이 있어요. 배 처음 샀을 때는 하루에 1톤씩 3일을 연거푸 잡은 적 있어요.
0: 그물을 다 걷고 나면 들를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1: 우리 웅어 받으러 갈 거예요.
2: 웅어를 받으러 간다고요?
1: 잡으면, 앉아, 잡으면 어부들이 막 줘요.
2: 어.
1: 쓰라고. 그럼 우리도 먹을 거 좀 주고 하거든.
2: 아. 우와.
1: 그래서 갈매기가.
0: 어부들은 팔만큼만 잡고 남은 생선은 필요한 이에게 나누어 줍니다.
3: 이거 좀 하나 드려.
1: 예. 그냥 쓰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 그때 이제 뭐 먹을까 하나 주고 나면. 재밌어.
4: 배위에서 이렇게 나누구나.
1: 네, 배위에서 나누네요.
0: 덕분에 곡간이 더욱 넉넉해졌습니다.
3: 팔을 꺼 잡았다 오늘.
1: 그러니까
2: 오, 팔... 진짜 오늘 네. 오늘 됐어요?
1: 됐어요.
2: 아, 다행이다. 야, 어 사부님 아, 선장님 또 실어온 것이는데 이거 봐 이렇게 할 일이 많다니까 지금.
1: 할 일 많아요.
3: 자 오늘은 예. 어, 하나님의 감사의 역이고 아, 오늘은 새우 잡으러 갑니다.
1: 피디님,
3: 예.
1: 고생했어요.
2: 고생했어요.
1: 와, 고생했어요. 피디님.
3: 뭐 여기서 선장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2: 네.
3: 예.
0: 빈손으로 떠났던 배가 만선을 잃어 돌아옵니다. 오늘의 엄청난 수확물. 왠지 아름답기까지 하네요.
2: 와, 아까 저희가 그물로 끌어올린 숭어들. 진짜 크죠? 이렇게?
0: 웬만한 얼음 팔뚝보다 큰 숭어들이 이렇게나 많이 잡히다니 정말 신기했는데요.
1: 잠깐만요. 아, 일도 안 끝났는데 다 벗어버리면서 아니, 이거 크게 보여주려고 사부님. 네. 장갑 왜 벗어? 왜 벗어?
2: 일 안 하려고, 일을 안 하려고 벗어.
1: 장갑도 벗어버리고 저기 놔두고 정신이 없어. 아직 일 안 끝났어요. 네.

0: 맛있게 잡은 물고기는 사부님 가족이 운영하는 포구앞 횟집에서 판매합니다.
1: 와, 한 손으로 사부님은 한 손으로 하세요. 와, 진짜 멋있게 들어볼까? 이렇게.
0: 사부님은 회 손질도 직접 하시는데요.
1: 오늘 새벽에 잡은 싱싱한
0: 강과 바다 사이에서 잡힌 숭어는 거센 물살에 단련돼 살이 쫀득쫀득해 맛이 좋습니다. 봄에만 잡힌다는 웅어는 저에겐 낯선 생선이었는데요.
1: 비늘을 이렇게 비늘에다 빗게
0: 작고 둥근 비늘을 깔끔하게 벗기면
1: 흩어진다. 네.
2: 금빛이 살아나네요. 오.
1: 근데 이게 향이 약간 있으니까 소박향 같은 거예요.
2: 소박향 같은 네. 게. 네.
0: 자산어보에 횟감 중에 최고라 기록된 웅어. 가을 전어와 비교되는 봄의 진미로 뼈째 먹습니다.
1: 피디님.
3: 예.
1: 윤영 씨.
3: 진짜 이렇게?
1: 진짜.
3: 아, 씹어요?
1: 네, 반 깨물어요. 연해요. 맛있어요.
3: 네.
1: 고소하고. 맛있어요.
3: 부드러워요. 맛있어.
1: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3: 맛있어요.
1: 진짜 맛있어요.
0: 봄이 되면 요 웅어를 먹기 위해 전유리를 찾는 손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4: 점심 준비. 네.
0: 다음 할 일은 점심 준비.
4: 그죠?
1: 네. 선장님, 점심 갖다 드려야 되니까.
0: 새벽부터 일한 선장님을 위해 특별식을 만듭니다.
1: 가끔 한 번씩 해다 줘야 돼요. 잘 먹어요. 새우 많이 잡으니까. 새우도 많이 잡고 생선 잡으니까.
4: 같이 고기도 잡으시고 막 식사도 준비해서 왔다 갔다 하시고 정말 사부님 할 일 많으시네요.
1: 근데 재밌어요. 할 수 있으니까.
0: 사부님이 식사 준비로 분주한 시각. 선장님도 마냥 여유롭지만은 않은데요. 강 한가운데 정박해 있는 새우잡이 배에서 다음 작업을 준비 중이죠. 선장님은 한강어부였던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부터 배를 탔습니다.
5: 11살인가 12살. 그리고 학교는 배에서 다녔어요. 배가 오면 그때 타고 그랬어요.
6: 집처럼 배에서?
5: 그렇죠. 예. 그때는 있는 데가 밤바빴대요. 그래가지고 옛날 얘기죠. 그때는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이렇게 하수 정말 처리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야수도 물 내려오면 강으로 다 왔어요. 근데 지금은 정화를 되면서 물이 깨끗한 물이 되면서 물이 좋은 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선호해요. 자연산 고기를.
0: 선장님에게 한강은 고향, 배는 집입니다. 새벽 조업을 하는 날이면 좁은 배에 피곤한 몸을 누이고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5: 여기는 전방지역이라서요. 왔다 갔다 못해요. 야간에는 통제를 해서 배에서 자야 돼요. 아침에 새벽에 물질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를 못 들어가요. 새우배가 불편하지만 우리 식구를 위해서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1: 배에 두 줄 있잖아요. 그걸 한 줄로.
0: 선장님은 점심도 배 위에서 먹을 때가 많습니다.
1: 하긴 나도 뭐 새우젓 아줌마 될지 몰랐지. 내가 인생에 똑같은 거야.
0: 새우철인 가을에는 점심 챙겨줄 틈도 없다는 사부님.
1: 새우가 지금 없는 거예요. 한땜처럼 쌓여있어야 돼, 그게. 하루에 막 300만 원씩?
7: 네?
1: 가을 새우는 그렇게 돼요. 하루에 막 3, 400짜리도 있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거야.
7: 아, 계속 맞아. 선별한다고.
0: 웬만한 대기업 임원 연봉 부럽지 않지만.
8: 주문했어요.

0: 좀 주무셨어요?
1: 하루하루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어부라는 직업입니다. 전유리엔 26척의 고깃배가 있지만 그중 새우잡이배는 4척뿐입니다. 이 배가 그중 하나죠.
2: 오,

0: 수업에는 그물을 올리고 내리는데 기계의 힘을 빌리는데요. 그래서 선장은 기계도 만질 줄 알고 그물도 당길 줄 알아야 하죠.
1: 벌써 안에 뭐 있는 거 보여요.
2: 보여요, 네.
0: 새우 그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1: 아유, 그게 저거 들어온 거 봐. 에이구, 망했다.
0: 커다란 박스까지 그물에 낚였습니다.
1: 고기가 들어야지. 박스가 들어왔어요.
2: 아, 이게 원래 있는 박스가 아니에요?
1: 원래 이 박스가, 원래 없는 박스예요. 아.
0: 플라스틱이 종종 낚이긴 하지만 이렇게 큰 게 걸리니 한숨만 나옵니다.
3: 됐어요? 내려?
0: 통을 뒤집어 고기들을 겨우 꺼내는데요.
1: 안 먹어도 돼.
2: 아, 이렇게.
1: 우와! 오!
0: 다행히 노랗게 알을 뺀 새우가 한가득입니다.
1: 엄청 큰데요?
0: 중화새우입니다.
1: 진짜 크다. 얘 새끼 손가락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얘는.
0: 이번에도 수확의 기쁨은 잠시. 한강어부가 다음으로 할 일은 바로 삽질입니다.
1: 오, 고기다. 오, 고기다.
2: 뭐가.
1: 볶아주세요.
0: 배 위에서 삽질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 해볼게요. 이거를. 아, 우와.
2: 이거 진짜 세지.
1: 이렇게 한번 해봐요. 와, 콕 집으나. 하! 에이, 약하다.
0: 사부님은 저를 참 강하게 키우시더라고요.
4: 사부님은 저희가 와서 정말 반가우신 것 같았어요. 워낙에 혼자서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어머, 일꾼이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마음껏 저를 부르시면서 계속 일을 부리시더라고요. 윤영씨, 이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막 이러셔가지고.
1: 윤영씨 와봐요.
5: 윤영씨 잠깐 이리 와봐요.
1: 아니, 윤영씨 손이 되게 세.
2: 아니, 일부러 못 잡는 거야.
5: 아니, 진짜 아니에요.
2: 윤영씨, 조금 힘들죠, 윤영씨? 윤영씨? 윤영씨? 윤영씨? 윤영씨?
0: 새우잡이를 마치고 뒤늦은 점심 식사를 합니다.
6: 고기 많이 잡고, 자기 먹어.
1: 많이 먹고 건강하시고, 건강하시다. 새우는 뭐 나중에 잡으면 되고.
6: 그래.
1: 건강하게 최고지 뭐.
0: 새우배 이웃인 김영식 선장님도 초대했습니다. 전유리에서 새우 뱃일을 가장 오래 하셨다고 하네요.
7: 오래됐어요, 어부한 지가. 뭐, 저 배운 거 없으니까, 뭐 먹고 살 길은 없으니까 무조건 했지,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하게 돼가지고 여태까지 오게 된 거지. 힘들었을 때가 내가 지금 눈 하나 실명했어요. 지금. 한쪽 눈이 안 보여서 119 불러서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래. 그래, 내 혈관이 막혔대. 눈으로 가는 혈관이. 그때가 제일 힘들었죠. 하나로만 보니까 초점이 잘 안 맞아요, 지금. 일하는 것도 불편하지, 아무래도. 보람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거 하면서. 어? 누구한테 아슴 소리 안 하고. 그게 보람이지, 뭐, 다른 거 필요한 게 뭐 있어요.
0: 이곳에서만 30년. 김영식 선장님은 전유리 포구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7: 옛날에 나 하기 전에는 이게 큰 배만 26척 있었대요. 그건 나도 몰라, 그거는. 그건 한 40년 전 얘기야, 그거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줄어갖고 4대밖에 없는데, 나 처음에 시작할 때마다 16대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나도 지금 배가 2척인데, 우리 자식한테 나도 물려주고 싶었는데, 싫대요, 요즘 젊은 애들은 안 하려고.

0: 않는데.
1: 힘들어 생활이야.
2: 너무 힘들어.
3: 한때는 거의 100명의 어부가 있었다는 전유리 포구. 늙은 어부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새우배도 4척만 남았습니다. 한강의 어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한강은 어업뿐 아니라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는데요. 개발과 연이은 다리 건설로 어장이 축소되고 어업 금지 구간이 확대되면서 어부의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내수면업 허가를 받아 법적으로 조업이 가능한 곳은 단 두 곳뿐입니다. 이곳은 포구 앞 선별 작업장. 새우를 깨끗하게 골라내는 곳입니다.
2: 고기는 다 밀어버리고요. 새우랑 웅어.
4: 새우랑 웅어.
2: 이걸
4: 네. 이거 웅어예요?
2: 얘는 이따가 먹어야 되고요. 예. 새우만 있죠.
4: 새우 있죠. 새우. 예.
3: 요즘 새우는 크기는 좀 작지만 씨알이 굵습니다.
2: 새우는 이거 볶아 먹어도 맛있고요. 생새우 김장하실 때, 김치하실 때도 쓰고 젓갈도 쓰고. 봄에는 이렇게 알배기 새우 이쁘죠? 색깔이. 노란 게 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알 다 까면 이제 8월 가을부터는 살이 차요. 얘네들이. 봄엔 알 차고.
3: 맛좋기로 유명한 한강새우. 알을 뺀 새우는 봄에만 만날 수 있다는데요. 새우를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단골 손님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5: 여기 새우 일부러 사러 오시는 거예요?
6: 네. 일부러 오죠. 네. 가을에도 한 번씩 손자가 네. 애기들을 튀겨주거든.
5: 그 2만 원씩 드릴까요?
6: 튀겨주면
2: 최고. 오, 아. 그래서 이걸.
5: 야, 네. 전화해서 딱 타임 맞게 잘 오셨네요.
6: 네. 주머니 왔다
5: 갔다. 주머니 왔다 갔어.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2: 안녕하세요.
3: 손주들이 좋아하는 새우를 사러 이곳 김포까지 일부러 오신다네요.
5: 이렇게 잡아서 바로 딱 네, 판매하시면 바로. 기분 너무 제가 괜히 기분이 좋은데요.
2: 바로 잡아. 네. 잡아서.
3: 손님에게 넉넉히 내어줄 만큼만 새우가 잡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0: 긴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고된 일을 마무리하고 한숨 돌리는 저녁 시간. 아이고야. 전율이 한상 차림으로 식사를 합니다.
1: 이번에는 롱아 구이.
2: 네, 구이가 아주 맛있어요.
1: 숭어도 부르시네요.
2: 숭어 구이도 맛있어요.
3: 숭어는 이제 제사상에 올라가거든요. 요 강화 사람들은 엄청 올려요. 전화하면
2: 김포 이쪽 동네는 숭어가 많이 나니까
3: 저걸로 전화하면 전화하면 먹고 죽는 사람밖에 말이죠.
2: 세상에 많이
3: 진짜 날거야. 전화하면 진짜 맛있어. 숭어 생으로도 올리고.
0: 흔치 않은 한강의 부부 어부.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2: 근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친구가 돈을 엄청 많이 번데 막 뭉티기 돈을 번데 뒤집으면 안 돼. 3억. 뭉티기 돈을 번다 그래갖고 그때 성냥차가 90년대에는 없었어요. 성냥차가 있더라고. 형들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엄청 부자인가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개뿔 결혼하니까 차밖에 없어요.
3: 그게 보고 뭐라는 빈 깡통이라는
2: 거야. 그러고는 3개월 후에 옷도 그냥 정장차로만 나가더라고요.
3: 첫 번에는 수산시장에서 일한다.
2: 장사한다 그랬대요. 우리 식구들이 서울에서 한강에서 거기다 보니까 다 나자빠진 거예요. 놀래잖아. 한강 가면은 막 멋있고 아름답고 그냥 부유가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한강에서 거기다 보죠. 어부가 됐지.
3: 깜짝 놀라요.
2: 어부가 될 줄 누가 알았지.
3: 만취가 안 없거든요.
0: 부부는 전율이에 오기 전 행주나루터에서 조합을 했습니다.
2: 이제 저 위쪽으로는 강이 얼어요. 거기는 민물이니까. 그래서 얼어서 한두 달은 작업을 못해요. 그래갖고. 근데 누가 여기 전율이 보기에 겨울에 숭어가 엄청 많이 나온대요. 그래갖고 배를 매매하게 돼가지고 진짜 많이 잡았어요. 거기 얼는 동안에 여기 와 작업하고. 이제 여기는 얼는데 이제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얼음 병아리가 다니니까 차츰차츰 내려오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까지 도착했네요.
3: 고기를 잡다 보니까 솔직하게 했어요. 자유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비행기 타고 여행 한번 간 적 없어요.
2: 불꽃놀이 배 타고 간 적 있어요. 옛날에. 좀 새로웠죠. 우리 애들도 그렇고 배 타고 갔으니까. 남들이 부러운 시선? 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때. 그렇죠. 도신숙 어부의 특권이죠, 그거는.
0: 동이 막 트기 시작할 무렵 한강 어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뱃일은 안 가고 김영식 선장님의 새우배에 모인 어부들. 모닝커피를 마시며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입니다.
2: 내일 숭어 좀 나오지, 새우 좀 나오지 않아요?
4: 내일 모르고 오늘 해보고.
2: 아니.
0: 물속 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 예측 불가능한 자연 앞에서 베테랑들은 머리를 맞댑니다.
1: 계속 고기 잡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2: 네. 고기 잡는. 예를 만나서 고기 잡는 얘기예요?
3: 맞나?
2: 새우꿈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거지.
1: 새우꿈을 오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2: 아. 새우를 잡는거나 숭어를 잡을 것인가 선택하는 거죠. 아. 어떤 게 더 확률이 나가.
5: 하지 말고 썰물만 해.
2: 그래. 그런 얘기로.
5: 숭어 잡는 게 나아. 돈이 더
3: 늘어나.
5: 급할 때는 야 급할 때는 빨라 그래도.
0: 열띤 회의 끝에 물이 많은 오늘은 새우 대신 숭어만 잡기로 결정.
2: 오! 감사합니다.
0: 그럼 오늘도 숭어 잡으러 가보실까요?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선장님. 예감이 좋은 걸까요? 그물을 정리하며 만선을 기원합니다.
2: 너무 힘들걸요, 오늘은? 오늘은 진짜, 오늘 왜 이렇게 무겁지? 물이 미는 거라 힘들어요, 무거워요. 오, 뭐야, 뭐야.
0: 선장님 예감 척중. 첫 그물에 튼실한 숭어 등장이요.
2: 흔쾌 잡고, 네, 칼로 깠다.
1: 아, 제가 괜찮습니다.
2: 이게 딱 잡고, 네, 칼로 깠다.
1: 이거 힘센 거 봐요, 잠깐만요.
2: 잠깐만, 흉코만 딱 따야지. 가운데요. 살이 잘 안 되면 살이 안 되면 돈이 못 따라가.
0: 물고기와는 아직 어색하지만 금을 자르기도 성공.
2: 내려 얼른. 오, 빠질 시간.
1: 오, 진짜 커.
2: 아, 너무 좋네. 왜 웃으면 너무 좋아요. 이제는 잘 잡아.
1: 와, 잡았어요 또. 잡았어요. 와. 와. 오늘 쳤어.
2: 오늘은 기분 좋네요. 오늘은 그러니까, 네. 처음에 하자마자 연말에 나서 기분
1: 첫
2: 좋네요.
1: 첫 부분인데.
2: 기분 좋네요. 조금 힘들죠, 윤영 씨?
1: 힘들어요.
2: 아, 예스. 마음은 힘들어도 몸은 가볼게. 아, 진짜. 오, 내일 타면 이제 잘할 것 같아요.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어. 오, 이제 스타일 나오는데 하루하루 나아져.
0: 줄줄이 나오는 숭어들. 이 분위기면 만선도 문제 없겠네요.
3: 아니, 그래서 업무 되는 거야, 이게. 그럴 거 있어.
1: 자, 첫 꿈을.
3: 출발.
1: 한강 어부란 도심에 존재하지만 굉장히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삶을 이어가는 분들이다. 물때도 지켜야 하고 자연이 주는 만큼 물고기를 건질 수 있고 또 그거에 막 만족하시고 순응하면서 네, 살아가시니까 자연의 섭리대로 사는 도시 어부다.
0: 한강에 남아있는 또 다른 어촌 행주 나루터를 찾았는데요.

0: 청주대교 밑에 위치한 이곳엔 33명의 어부가 있습니다.
1: 내가 갖다 차야 될 때 얹어놔. 내가 복잡했어.
0: 캐시코의 김태식 선장님은 아들과 함께 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같이 날씨가 궂은 날도 쉬지 않고 배를 띄웁니다.
1: 안만 많이 하대, 해요.
2: 아, 정말요?
1: 안 하고 싶은데, 네. 생계가 달려있는 거면 안 할 수가 없어.
2: 우와, 뭐가 퍼졌겠다.
0: 3일 전 넣어놓은 어망엔 물고기가 한가득.
1: 야, 나 첫째씩 한 번 넣었냐?
2: 지금 얘네가 뭐예요?
3: 붕어랑 잉어요.
2: 붕어랑 잉어요? 엄청 커요.
0: 그런데 반갑지 않은 녀석도 있습니다.
3: 이게 좀 그런 거예요. 광준치라고.
2: 네.
3: 그래갖고 사실상 죽여야 되는 게
2: 맞아요. 아. 얘네가 그럼 원래 없었는데 생긴 거예요?
1: 아주 옛날에는 없었죠.
2: 어머.
1: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배수도 좀 많이 늘어나고 그런 시대에 외래종이 많이 늘어나는 시대. 아. 네.
0: 한강 토종어종을 잡아먹는 강준치는 어부들의 골칫거리입니다. 한눈에 봐도 전유리와는 다른 어종들. 행즈나루타에선 어떤 물고기가 잡힐까요?
1: 이런 게 항복이에요.
2: 어떤 거예요?
1: 항복.
2: 우와, 항복.
1: 네.
2: 우와, 그거다.
1: 이게 메기.
2: 메기, 우와. 메기.
1: 이건 가물치.
2: 와, 정말 다양한 어종이 있네요.
1: 아, 여러 가지 보시네, 오늘.
2: 예? 와.
0: 직장을 그만두고 올해 초부터 배를 타는 민우 씨는 가장 젊은 한강 어부입니다.
2: 그래도 아드님이랑 같이 하시니까 든든하시겠어요.
1: 예. 든든합니다. 아, 나는 우리 아들 잡는 걸 반대했어. 왜냐면 고생을 내가 많이 해가지고 이게 초보자 땐 아무것도 모르잖아. 나 솔직히 어느 날 울다시피 한 적 있어. 막 영화 17도 나가는데 손이 시려서 아주 환장하는 거야 그냥. 아, 그래가지고는 내가 이놈의 배를 왜 샀나 진짜 후회를 수도 없이 했어. 한 3년간은. 지금은 난 이제 아니까 우리 아들 같은 거 한 달이면 내가 하는 걸 쭉 보잖아. 가르쳐주잖아. 남들은 안 가르쳐줘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왔으니까 그럼 뭐 제가 열심히 하면 가르쳐줘야죠.
4: 오히려 힘들어도 전 이 일이 더 재밌고 적성에 맞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안 하려 했어요.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직장을 가보니까 직장 생활보다는 이 생활이 좀 더 친숙하고 좀 더 편해가지고 그만두고 이제 올라왔죠. 이제 아버지 세대 때는 잡는 것만 했다면 저는 이제 요거를 또 응용을 해보려고요. 왜냐면 제가 또 수상과를 나와가지고 대학교를. 그래갖고 이제 뭐 자격증이 여러 개 있는데 뭐 스토어를 열어가지고 직접 판매를 한다든가 조그맣게 이제 양식을 한번 시작해볼 수도 있고 이것저것 주위 사람들한테 듣고 해가지고 시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족대를 메고 강가로 가는 김태식 선장님. 행주나루터의 주 수입원인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서인데요. 필리핀 인근 깊은 바다에서 태어난 뱀장어의 유생은 치어기를 거쳐 실모양의 뱀장어로 변해 3월 중순 이후 한강 하류에 도착합니다.
1: 새끼 때는 이 자갈, 예? 자갈밭에서 좋아하고 또 뻘, 지네들 그 좋아하는 뻘이 있나 봐. 그리고 이제 커다란 다리 복판 깊은 데로 도망가. 도망치네 깊은 데로 가. 도망가다가 잡히는 거지.
0: 이렇게 잡은 실뱀장어는 장어 양식장인 양만장으로 가져가 성어로 키운 뒤 시장에 공급됩니다. 기후에 따라 흉어와 풍어가 반복되지만 이 또한 자연이 주는 선물이니 감사할 뿐입니다.
1: 배는 우리 그 애들 다음, 자식 다음. 나 돈을 벌어주니까. 에? 그렇잖아요.
5: 가족 같은 존재.
1: 그렇죠.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6: 좀 힘들다는 거. 그렇지만 고기를 낚고 낚시하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요. 또 거기에 매력이 있어요. 강의되는 게 되게 소중한 거예요. 강강 어부는 후손한테 물려져서 꼭 이 대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꼭 바람이에요.
2: 한강은 나의 보물이다. 오늘은 뭐가 나올지 여러 어종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물 찾기 기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한강은 나의 삶의 터전, 나의 보물이다. 네.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2: 이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3: 아니에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컨트롤!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 라이터 들고 가지 마. 담배 피지 마. 취사야 영도 함부로 하지 마. 자연 그대로를 느껴봐. 내 손으로 볼 수 있지 작은 산불. 내 손

0: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고골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 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계

0: 무서운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배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1: 중학생 때 나의 롤모델은?
2: 아버지.
1: 시험을 가장 못 봤을 때 받은 점수는?
2: 92점.
1: 학창시절 나의 애창곡은?
2: 이문세의 소녀.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왔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열심히 살고 있다.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의학자 유성호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고민이 많았죠.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고요. 또 그때는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는데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인기가 많은 학생들을 보면 부러웠기도 했고 그랬던 생각은 많이 납니다. 공부 문제, 이성 문제. 이 두 개의 고민 아니었을까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2: 이성 문제는 제가 조언할 만큼 능력이 없어서 할 얘기는 없지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공부 문제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마음 먹는다고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근데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면 사실 이렇게 소중한 그리고 다시 오지 않는 하나하나 밟아가는 인생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뚜벅뚜벅 내가 원하는 길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성 문제도 공부 문제도.
1: 현재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의대를 갔는데요. 가서는 당연히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본과 4학년 때 그러니까 졸업하기 직전에 법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도 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 일은 내가 해야겠다라는 청개구리 같은 마음.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마음을 정하고 거의 25년을 넘게 한 것 같아요.
1: 법의학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우리 학생들 싫어할 텐데요.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중에 의과대학에 와서 만약에 법의학이랑 하고 싶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들어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농구도 하고 막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더 즐거운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걷는 길, 그게 좀 외로워요. 그리고 좀 힘들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번쯤 해볼 만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내가 왜냐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1: 법의학자가 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2: 본인이 언제, 내 마지막이 언제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가끔은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사실 그분 몸 상태는 그걸 이룰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꿈이 자신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걸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루진 못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또 끝까지 했다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제가 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냐면 그분 얘기하면 그분의 가족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나요?
2: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냉철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슬프거나 아니면 견디지 못할 어떤 비탄함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거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마음으로 관찰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풀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에 플러스 흔들리지 않은 마음도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네.
1: 법의학자를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2: 사전적으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의학적 일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학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삶의 마지막 까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랬어요.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하거나 지금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후회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먼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지금 하루하루를 소중히 만약에 오늘 놀 거라고 결심했으면 열심히 노세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면 딴 데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하루 소중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0: 밤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수십 미터의 나무와 씨름 중인 사람들.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밤 열매 수확 작업.
1: 열롱밤 마냥 하루 따로 윙메단 거미우가.
0: 평균 30kg이 넘는 밤 열매를 옮기는 일만 해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어느새 녹초가 되고 맙니다. 한편 태국 대표 관광 선물인 과일 비누. 알록달록한 이 특별한 비누를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사실.
2: 대략 한 100종류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0: 비누 베이스부터 직접 만드는 김한 씨에게 끊이지 않는 돌발 상황.
3: 긴급상황. 아까까지도 됐는데 갑자기 오늘.
0: 언어도 통하지 않는 태국 현지에서 뚝심처럼 끝까지 혼자 비누를 만들어 온 그의 성공기.
2: 절박했어요, 그 상황이. 이거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성공을 시켜야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0: 멈추지 않는 노력으로 납품 매장만 1,000개 이상, 세계 14개국에 수출하는 사장님이 됐지만 여전히 발로 뛰는 게 일상입니다.
4: 아, 배고파가지고 빨리 움직이려면 그냥 편의점에서 이런 거 사다가 그냥 먹습니다.
0: 한편 과일의 왕 두리안을 수확하기 위해 수십 미터의 나무를 맨몸으로 오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5: 엄마, 그 미식바 엄마.
0: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두리안은 시한 폭탄이나 다름없는데요. 두리안을 얻기 위해 위험과 당당히 마주한 사람들. 태국의 명물을 사수하는 치열한 현장을 따라가 봅니다. 열대 과일의 천국이자 진한 향신료의 풍미가 일상에 스며든 나라 태국. 향신료와 허브의 풍미가 살아 숨쉬는 태국 요리는 매콤함과 달콤함, 새콤함으로 전 세계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푸켓에서 차로 2시간 걸리는 끄라비. 이곳에선 태국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재료가 생산되고 있다는데요. 아침부터 물건을 실어 나르느라 분주해진 한 공장. 작업자들이 트럭에서 내리는 건 바로 팜 열매인데요. 팜유 수출국 세계 3위인 태국. 국민 대다수가 식용유로 팜유를 사용할 뿐 아니라 산업용으로도 쓰인답니다. 뜨거운 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팜 열매. 붉고 작은 열매 속에는 풍부한 기름 성분이 담겨 있는데요. 태국에서만 연간 수천만 톤에 달하는 팜 열매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열매인 셈이죠. 팜나무가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한 농장. 태국은 연중 뜨거운 기후가 이어져 팜 열매가 자라기 좋은 기후인데요.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팜 열매 수확에 한창입니다. 이렇게 붉은색이 잘 익은 팜 열매랍니다.
1: 나룩 밤 브라만 20kg, 하루 밥에 담남만 날 브라만 3.4등 3.5kg. 아, 긴다.
0: 팜 열매는 삶거나 쪄서 먹기도 한답니다.
1: 조금 왔니?
0: 팜 열매는 잘 익을수록 기름 함량이 많아져서 수확할 때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육안으로 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이나만. 두칸네, 나단 칸네. 맨벤나만. 두안이 벤 멜렛나이 홍만. 로자파베 사갓. 담크랑 삼앙. 루아하한사. 벤야가다이.
0: 팜유는 태국 사람들에게 일상이나 다름없습니다. 태국의 한 휴게소. 태국 사람들의 대표 길거리 음식인 튀김 만두, 까리밥을 만드는 중인데요. 이때도 팜유가 가장 대중적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6: 남만밤나카 เป็น น้ำมันที่แบบ เรานำมาใช้เป็นส่วนประกอบของอาหารแล้วมัน ังทำให้คุณภาพอาหารคงเดิมไม่เปลี่ยนรูปไม่เปลี่ยนสภาพไม่เปลี่ยนรสชาติจ้ะ
0: 고온조리의강한특성때문에태국의다양한요리와길거리음식에빠지지않고사용됩니다태국사람들의식탁을책임지는중요한식재료인데요팜유농장은아침부터바쁘게돌아가는데요
7: สวัสดีครับผมชื่อจะเริ่มรักตัววันทำอาชีพต้นปามทำต้นปามมา30ปีครับวันนี้มาตัดปามต้นนี้กี่ตันครับประมาณ1อาทิตย์จะเก็บเกี่ยวได้แล้วครับต้นปามผมจะทำเองตัดเองครับนี่ครับอุปกรณ์การตัดปามเกี่ยวครับเกี่ยวตัดปามครับจะเอาเกี่ยวปามต้นนี้ครับ
0: 나무높이달려있는팜열매를딸수있게길이조절은기본장대끝에는팜열매를자를수있게날카로운낫이달려있는데요
7: นี่ประมาณ 4-5 โลเลยนะผมเป็นดำแล้วไม่แต่เด็ก
8: ประมาณที่นี่สวนประมาณกี่อย่างนะครับกี่ไร่นะคร
1: ับประมาณ 2,000 กว่ามันหนึ่งจุดก็ประมาณอย่างน้อยก็6ตัน7ตัน
0: 각자키아우를점검한뒤본격적인수확에나서는데요이때팜나무를수시로올려다보는작업자팜열매를찾고있는걸까요
7: มองถ้าลายปาล์มลายทุกไม่ทุกได้ขนาดนี้กับเรลายปาล์มถ้าว่าลายเด้งมันทุกเดือน5โอกับ
0: 팜나무의높이만평균20미터이상거대한야자나무잎속에숨어있는팜열매가잘익었는지를판별하는건곧팜유의생산량을결정짓는매우중요한일인데요목표팜열매를찾은작업자바로수확에들어갑니다긴키야유로거대한야자잎부터제거해내는데요
7: 낫땅건เพราะว่า만방고라이요แต่ว่าไม่ตัดต่างโคนนั้นมันเย็นครับโคลายไม่ได
0: ้ยาใจ하나만도성인키를훌쩍넘는크기인데요결코만만치않은일잎을잘라내자선명하게모습을드러내는팜열매열매는나뭇잎보다줄기가단단하기때문에힘을더많이줘야만하는데요수십미터나무 위를 올려다보며 해야 하는 작업

0: ะมีเกาะลายอยู่ข้างในซึ่งเราเที่ยวเที่ยวเลยแต่ตีเกาะลายเรื่องเป็นกองครับ
1: 이때떨어지는열매를재빨리피하는것도작업자가해야할중요한일인데요어디로떨어질지모르는밤열매
0: 30 ถึง 35 ลูกอ่ะต่างไล่มันจริงๆมันนักอันซึ่งเวลาเล่นตีทุกตัวเราอันนั้นได
1: ้나무의높이와작업환경에따라자유자재로길이를조절할수있는키아우덕분에높게달려있는팜열매를안전하고효율적으로수확할수있는건데요
2: 12เมตรใหญ่ที่สุดครับยาว12เมตรนี่ประมาณ8-9เมตร
1: 긴장대끝에날카로운낫이달려있어조금만방향이빗나가도위험천만한상황먼저위치를잡기위해바닥에대고긴키아우를나무에세우는데요안전까지위협하는만큼숙련된기술과강한체력이요구됩니다드디어수확한팜열매열매가떨어지는방향도늘예의주시해야만하는데요언제무슨일이생길지모르는전쟁터
3: ลักษณะของเกียวมันจะอยู่แบบนี้แต่ช่วงที่มันตกมันจะอยู่อย่างนี้มันจะลงความมาอย่างนี้มาหาเราเลยถ้าเราวิ่งไม่ทันก็มีโอกาส
1: 한참수확을하던작업자가키아우를내려놓는데요억센야자나무를상대하다보니칼날이무뎌지는게다반사수시로이렇게칼날관리를해줘야하는데요
4: 다만야간만만내관리좀만다야간만만내가
1: 키아우칼날의날카로움은곧작업속도와직결되는일수확속도를위해정성스레칼을갑니다
4: 만만곰만만만만만그기어만기긴가정랍속관갑
1: 키아우를날카롭게재정비한후다시수확에나서는작업자그사이태양은더뜨거워졌습니다매일정해진수확량을맞춰작업을해야하기때문에조금더여유를부릴수가없는데요연이어떨어지는팜열매숙련된기술과강한체력이필요한팜수확작업게다가고온의날씨까지작업자들의고충은한두가지가아닙니다잠시라도숨을돌리지않으면버텨내기어려운극한의팜열매수확
3: 네가이마
5: 네가이마
1: 서로시간의작업만에온몸을땀으로샤워했습니다이야진짜힘드시겠네요잠시물을마시며체온을식혀주지않으면버텨내기힘든폭염과의사투물한모금은생명수나다름없습니다
0: 맞아요내생각만배생글라
1: 날카로운도구와거친현장을버텨낸손에는세울만큼상처들이가득합니다
0: แต่ความปูกับดามดามเกลียวเพราะว่าก้อยปามเยอะมือจะเป็นแบบนี้ทุกคนแต่ว่าคนก้อยปาม
4: เพราะว่าทำงานหนักแบบนี้เลี้ยงครอบครัวแล้วก็ให้ลูกได้เรียนหนังสือสูงๆครับ
1: 오전작업을마친후점심시간이되었는데요야자수잎을돗자리삼아다함께둘러앉은작업자들집에서준비해온도시락으로식사를합니다소박해보이지만땀흘려일한작업자들에겐최고의만찬인데요
6: 아하나로만감아로이파네보감만미부연여긴가
1: 함께하는동료들이있기에고된하루도서로의지하며버텨낼수있습니다몸도마음도다시채우는재충전의시간
7: 뭐라긴가뭐라긴가뭐라긴가뭐라긴가뭐라긴가뭐라긴가뭐라긴가
1: 서로의고단함을나누며또다시버텨낼힘을얻습니다그런데갑자기비가내리기시작합니다하지만아직채워야할수확량이남았기에멈출수가없습니다비가오면작업강도는두배시야를확보하지못하는어려움이가장큰데요
4: มันตัดยากครับเพราะหน้าฝนมันหลุดสายตามันยากมันมองไม่เห็นครับ
1: 작업자들의 마음은 무르고 더욱더 거세지는 비바람. 도저히 작업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더욱 강해진 빗줄기로 인해 결국 작업을 중지한 작업자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4: 뭐가 다 똑같은 아이만 싶다. 이게 딱딱한 건데. 뭐가 똑같은 아이만 싶다.
1: 거센 빗줄기가 지나가고 다시 뜨거운 햇살이 찾아왔습니다. 농장 한쪽에선 수확한 팜 열매를 나르느라 분주한데요. 열매 하나당 무게는 평균 20kg에서 30kg. 열매 하나를 올려드는 것도 버거워 보이는데요. 무겁고 날카로운 팜 열매를 옮기기 위한 필수 장비. 열매를 찌를 수 있게 끝은 뾰족하게 설계. 나르기 좋게 손잡이가 달린 세막대인데요.
8: 보가띠 루빵 하이큰 브라만 기안나카 월라
4: 브라만 50 큰빠야
8: 골라
1: 수확이 시작됨과 동시에 트럭에 옮겨 담아야 하기 때문에 팜 열매를 수확하는 것만큼이나 힘이 많이 드는 일인데요.
9: 이거 제가 한번 해봐도 돼요?
6: 농담
1: 무려 30kg에 달하는 팜 열매 나르기 도전에 나선 극한 PD. 호기롭게 열매를 찌르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체력 좋다고 소문난 극한 PD 들어올리는 것조차 난관입니다. 열매 하나조차 제대로 옮기지 못했네요. 여기서 멈출 순 없죠. 2차로 도전을 해보지만 역시 실패. 아유, 잘 좀 해보지, 거참. 3차 도전도 실패.
9: 와, 아, 이 무거운 걸 이렇게 매일 하는 거예요?
6: 그, 만, 담아, 담, 빠짬 요래요, 그, 담, 두관 요래요. 만, 가, 느이
4: 아, 웨라, 가, 큰, 쟤, 아, 빡, 넥, 바티, 탈라이, 거, 랩. 뽀, 빡, 따이.
1: ครับแล้วก็นี่เหล็กตรงนี้ตั้งไว้ที่หัวเขาครับ มัก자로 열매를 찌른 후 열매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허벅지를 받쳐준 다음 어깨에 받쳐서 열매를 옮겨주는데요. 몸이 성한 곳이 없는 중노동. 그런데 어깨가 조금 남달라 보입니다. 오랜 작업 끝에 완전히 변형돼 버린 어깨. 고된 노동의 흔적입니다. 팜 열매를 가득 실은 트럭은 농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팜유 공장으로 곧바로 옮기는데요. 그날 수확한 팜 열매는 그날 바로 팜유 추출 작업에 들어갑니다. 농장에서 들어온 팜 열매를 공장 안으로 다시 옮기는 작업도 만만치 않은데요. 빠르고 안전하게 해야 하다 보니 신경이 두 배로 쓰이는 작업입니다.
10: 아, 농농 팡미야, 감, 밭에 오고, 농농 팡. 이완만, 이완, 잘못 가봐가.
1: 농장에서 걷어들인 팜 열매는 지지할 틈 없이 팜유로 만들어지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운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상의 품질로 거듭나기 위해 서둘러 팜유 추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공장에 도착한 팜 열매는 먼저 이물질을 제거한 뒤 고온의 증기로 쪄내는 살균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열매를 분리하고 으깨 기름을 짜내는데요.
11: 이 팜 랑 능라 먼저 딱 만 여여만 랑 능. 내 뇌 팜 딱 구워가 베나만. 제가 헨와 미르나 만 와우 유티 뇌.

0: 각종 생활용품의 원료로 다양하게 쓰입니다. 어느덧 고된 하루가 지나가고 작업을 마치러 집으로 돌아가는 길. 힘든 하루였지만 집에 오면 또 다른 힘을 얻곤 하는데요. 하루 종일 고생했을 남편을 위해 서둘러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 가족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힘든 팜 열매 수확 일을 하는 남편. 남편에게 늘 고마운 마음뿐인데요. 피로를 날려줄 음식.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랍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고된 노동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오늘도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가족 덕분이었습니다. 한편 태국의 수도 방콕,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제 문화 중심지인데요. 태국 관광객들의 필수 구매 선물, 바로 알록달록한 과일 비누입니다. 언뜻 보기엔 열대 과일처럼 보이는데 향까지 똑같아서 과일과 분간이 어려울 정도랍니다.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 보는 즐거움에 향기로운 즐거움까지 관광객들의 이목을 한눈에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 특별한 비누를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안녕하세요. 김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태국에서 비누 사업을 18년 동안 하고 있고요. 제가 만든 비누들을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꿀비누도 있고 옥수수 비누도 있고 망고스틴 비누도 있고 석류 비누도 있고요. 다양한 그런 비누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태국에서 처음으로 과일 모양 비누를 만든 사람이 바로 접니다.
0: 도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이곳에 비누 공장이 있습니다. 수제 비누를 만들기 위해 고용되는 직원만 약 50여 명. 인원이 많다 보니 아침 조회는 필수랍니다.
2: 아침에 오면은 조회를 해요. 위생상 탈이라든가 누구 몸이 안 좋은 사람 있나 체크를 합니다.
0: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공지사항. 바로 전날 출하한 불량품 이야기인데요. 순식간에 심각해지는 분위기.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비누 만들기. 매일 아침 반복되는 꼼꼼한 점검. 한순간의 실수가 불량률을 높일 수 있어 늘 긴장해야 합니다.
3: 외부로 이런 거를 내보내면 안 된다, 절대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제 그런 회의 내용이었고,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이렇게 다양한 국적이 일을 하기 때문에 가끔 서로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공통된 주제로 한번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0: 더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김환 씨. 본격적인 제작 작업 전 청결은 필수 중에 필수인데요.
4: 제가 머리 싸라고 투보 싸, 사망에 싸하.
0: 깨끗한 비누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바로 위생. 제조 과정 중 작은 먼지나 이물질이 섞이면 제품의 색상과 향,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안전하고 균일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0: 직원들의 철저한 위생관리는 필수랍니다. 벌써 비누 작업이 한창인데요. 포장을 앞둔 다양한 비누들, 모양도 색도 다양합니다.
1: 대략 한 100종류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00종류였는데 그것도 많이 줄였어요.
0: 망고부터 두리안, 코코넛, 망고스틴까지 태국의 다채로운 열대 과일이 알록달록한 과일 비누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김한 씨는 왜 태국까지 와서 비누를 만들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2: 제가 대학교 2년 중퇴를 하고 태국에 이제 가이드로 처음에 와게 됐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좀 하려고 짜뚜짝 시장을 또 걷고 있었는데 어느 한 매장에서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곳에서 팔고 있었던 게 사각 모양의 비누였습니다. 그래서 콘도 안에서 방 두 개짜리였는데 그 부탄가스 넣는 그 가스레인지 사다가 거기서 비누 녹이고 색소 넣고 향 넣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둘이서 같이 이제 비누를 만들기 시작하게 된 거죠.
0: 비누 사업을 위해 무작정 비누를 만들기 시작했던 김한 씨. 밤낮으로 비누 베이스를 만들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견뎌내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 앞에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2: 아직도 마음에 남는 거는 어떤 원재료 같은 거 살 때 그때 당시에 제가 300만 원을 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일단 친구들은 연락을 다 끊고 결론적으로는 300만 원을 빌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여기서 살아남아야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0: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태국의 직영 매장 두 곳에 유통 매장만 천여 곳, 전 세계 14개국에 수출되며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유명 과일 비누로 성장했습니다. 비누가 유명해질수록 김한 대표의 책임감은 더 무거워진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모든 공정 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습니다.
3: 지금 이거는 가정소다예요. 비누를 만드는데 가정소다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0: 가장 먼저 비누 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인데요. 그런데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기계.
4: 긴급사고.
3: 아까까지도 됐는데 갑자기 오늘
4: 지금 저도 황당합니다. 실제로.
5: 에? 뭐기 껐던 문이 오면 차요.
0: 비누 베이스 제조 기계가 갑자기 멈춰버린 건데요.
5: 비누가 단단해서 잘 안 돌아가가지고 고치는 건 나중에 고치더라도 지금은 돌아가야 되니까.
0: 원료의 배합과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빠르게 해결해야 하는 상황. 공정이 중단되면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긴장감이 감돕니다. 오랜 실랑이 끝에 다행히 다시 재가동되는 기계. 이제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식물성 오일과 계면활성 성분, 보습 성분 등을 배합해 만드는 비누 베이스. 혹여 기계가 작동되지 않았을 때 배합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직접 삽으로 꼼꼼히 휘저어주는데요.
3: 크림화가 된 거는 비누가 된 거예요. 젤형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글리세린을 넣어버리면은 가정소다가 비누 안에 남게 돼요. 물론 투명해서 안 보이지만은 이제 그렇게 되면 비누를 사용할 때 얼굴이 따갑다거나 몸이 건조해진다거나.
0: 이제 비누의 보습력과 부드러운 사용감을 높여주는 성분인 글리세린을 섞어주는데요. 같은 원료라고 하더라도 원료 배합 비율에 따라 비누의 품질과 완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때문에 기계 곁을 지키며 배합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3: 투명도도 잘 나왔고 그다음에 색깔도 그렇게 뭐 진한 갈색도 아니고 적당히 잘 나왔습니다.
0: 이렇게 비누 베이스를 만들 때까지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3: 인터넷에서도 안 나오는 정보고 공장 비밀이라서 누군가가 말해줄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비누 베이스를 만드는데 이제 점이 생기거나 물렁해지거나 단단해지거나 했던 게 저희가 방이 총 3개가 있는 주택단지를 빌렸었는데 한 방에 꽉 찼었어요. 그 쓰레기가.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했는데도 이렇게 실패를 했잖아요. 하지만 저한테는 너무 뭐랄까 절박했어요. 그 상황이. 이거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성공을 시켜야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0: 이제 완성된 비누 베이스를 틀 안에 부어 굳혀줘야 하는데요. 이때 작은 수세미를 함께 넣어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3: 수세미로 넣으면은 일단은 자연스러움도 있지만은 태국에서는 한국에서 쓰는 어떤 그런 타올 같은 거를 뭐라 하지? 때타올 같은 거 안 쓰거든요. 그래서 천연 수세미로 이렇게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0: 틀 안에 비누 베이스를 쓰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또 남았는데요. 바로 과일 모양에 맞는 향과 색소를 넣어주는 것.
3: 태국은 향이라든가 색소가 강한 거를 좋아합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 색도 일반적인 색보다 더 강하게 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0: 각각의 모양에 비누 베이스를 부어준 후 종류에 따라 짧게는 2시간, 많게는 12시간 이상 굳힌 후 비누가 완성되는데요. 굳히는 과정에 따라서도 비누의 단단함과 투명도, 완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랍니다.
3: 아보카도 비누를 만들 거예요. 근데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껍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몇 번 젓다 보면은 굳어가지고 껍질이 표현이 돼요.
0: 더 실감나는 과일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 세심한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거친 껍질을 표현한 뒤 매끈한 속을 표현해주면 진짜 아보카도라고 해도 믿을 만큼 아보카도를 쏙 닮은 비누가 완성됐습니다. 아이야, 정말 똑같네요. 인기가 좋다 보니 매일 쏟아지는 주문량. 작업자들은 하루 종일 비누를 만드는 작업으로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3: 지금 불량품 발견했습니다. 불량품. 치명적인 불량품이에요. 여기다 노란색을 일단 약간 조금 흘렸어요. 그래서 리사와디가 여기만 노려야 되는데 여기가 흘렸으니까 이거는 외부로 못 나갑니다.
0: 작은 실수도 불량품으로 이어지는 예민한 수작업. 결국 직원들 모두를 호출합니다.
3: 아니 떡바이나 똥로왕 야혹벤 똥빼양이.
0: 반복되는 작업 속 예상치 못한 작은 실수.
3: 사람이 하는 거고 점검을 안 해주면은 자꾸 잊어버리거나 그냥 쉽게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걸 좀 많이 조심하고 있어요.
0: 그날 저녁 퇴근 후 김한 씨가 돌아온 것은 집인데요. 예쁜 딸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태국인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린 김한 씨. 김한 씨에게 딸은 자연 피로 회복제입니다.
6: 집에 오면 아빠잖아요. 하루의 피곤함이 싹 없어진달까요?
0: 오늘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집에 초대한 날이기도 한데요. 아는 사람 하나 없던 타국 생활.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온 직원들은 어느새 김한 씨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6: 가족처럼 지내요. 왜냐면은 12년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크게 나갈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굉장히 도움을 준 그런 소중한 직원들이죠. 그래서 같이 저녁에 이렇게 음식도 같이 해먹고 그렇게 지내요.
0: 함께 나누는 식사 한 끼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날 특별한 곳을 찾아온 김한 씨. 비누에 들어가는 새로운 향을 구하러 온 건데요.
7: 사디캅.
6: 저희가 쓰는 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냐면 트렌드도 계속 변하고요. 또 그다음에 손님들이 또 원하는 향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상의도 하고 그러려고 가끔 이렇게 옵니다.
0: 비누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향. 미묘한 향 차이로 제품의 완성도가 좌지우지 되다 보니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는데요. 자연 재료에서 얻는 은은한 향은 비누의 품질을 결정짓는 노하우랍니다.
6: 파카파오 음식 같은데 볶음밥 있죠? 거기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커리 만들 때 그런 커리에 이제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가면 되게 향이 좋아요.
8: 폭남만디다 에센셜 오일이다 가짜빠이펜 와투딥 러마테리얼 프레이워가 플라그란스라 그와라우 탐 플라그란스 티롱 끈썸앙 그메카 양콩 사부 라꼬미 펜 프레이워 티벨롱 아한 도에카.
0: 원재료 18톤에서 나오는 농축액

0: 의 양은 약 10kg 정도. 그만큼 귀해서 향을 고르고 선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신제품 개발을 위해 새로운 향을 시향해 봅니다.
1: 스테이지 찍어보세요. 굉장히 달콤해서 이렇게 먹고 싶어요. 아이디어로 사용하는 여기 있는 거 한 세 개만 이렇게 섞어도 신제품이 하나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이디어가 또 샘솟네요. 많이 덕분이라.
0: 시내에 나온 김에 인근 과일 시장도 들른 김한 씨. 과일은 김한 씨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데요.
2: 신제품 좀 만들려고 과일 좀 고르러 왔습니다.
0: 다양한 과일들을 꼼꼼히 살피고 모양을 관찰해서 어떻게 제품으로 만들 것인지 늘 연구하는 김한 씨. 오늘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까요?
2: 아무래도 좀 작은 걸 같이 만들어서 망고 비누랑 릴라바디랑 그다음에 망고스틴 미니로 하나 좀 더 상품 개발을 해볼까.
0: 색과 질감, 향의 특징까지 세심하게 분석,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2: 손님들이 저희 상품을 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양이라든가 디자인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0: 한 발 앞선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연구.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변화하며 때마다 새로운 제품을 선보여온 과일 비누. 이제 태국을 대표하는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또다시 분주한 공장. 전국에 있는 매장에 제품을 배달해 주는 날인데요. 그 양만 수천여 개입니다.
2: 배달 나가야 돼가지고요.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차 타고 이제 이동합니다.
0: 배송해주는 일까지도 직원들을 쓰는 대신 직접 해야 성이 풀린다는 김환 씨. 오늘 식사는 차 안에서 대충 해결합니다. 배송이 있는 날에는 자주 있는 일이라는데요.
3: 아, 배고파가지고 빵 먹고 있어요. 빵. 쇼핑몰이다 보니까는 일단 밥값도 비싸고요. 그다음에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는 빨리 움직이려면 그냥 편의점에서 이런 거 사다가 그냥 먹습니다.
0: 힘들고 불편한 것보다 비누 전달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김한 씨. 처음으로 들른 곳은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한 쇼핑몰. 처음엔 낯선 이방인이 판매 권한을 얻는 것도 힘들었답니다.
4: 태국 전통 토산물 뭐 이렇게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매니저를 불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곳에 판매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매니저가 그러면 본사에다가 연락해서 한번 제안을 해보라. 그렇게 해서 뭣도 모르고 본사에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미팅을 해서 저희 거를 제안을 한 다음에 입점하게 됐습니다.
0: 김한 씨의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으로 완성된 다양한 비누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향기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2: 이게 제가 하는 사업이 좀 더 성장을 해서 태국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도 수출을 하면서 더 유명한 그런 브랜드로 만들고 싶은 그런 포부가 있습니다. 아, 한국 사람이 여기서 과일 비누를 잘 만들어서 팔고 있구나. 네, 그런 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0: 해가 지면 또 다른 매력을 드러내는 태국의 야시장.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현지인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그중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과일은 바로 과일의 왕 두리안. 냄새는 지옥이지만 맛은 천국이라는 말이 있기도 하죠. 한입 먹는 순간 퍼지는 강렬한 향과 진한 풍미.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무더위가 절정을 이루는 태국의 여름, 두리안도 제철을 맞았습니다. 두리안 수확을 위해 오늘도 농장에 나온 작업자들. 태국의 두리안 농장은 가족 단위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토양과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작물인 두리안. 수확 시기와 품질 관리가 중요한 만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꼼꼼하고 세심하게 관리해줘야 하는데요. 두리안 수확을 위해 꼭 필요한 물품은 몸을 지탱해줄 밧줄인데요. 수십 미터 높이의 나무에서 이어지는 두리안 수확 작업. 숙련된 작업자가 맨발로 나무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험한 작업 과정. 아래서 지켜보는 동료들도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순식간에 20m가 넘는 나무 정상에 오른 작업자. 재빨리 밧줄을 나무에 고정한 후 잘 익은 두리안을 골라내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잘 익은 두리안만 선별해서 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두 배로 걸리는데요. 두리안을 찾아 아슬아슬한 고공 행진이 이어집니다. 이제부터는 밑에서 기다리던 작업자가 긴장해야 하는 순간인데요. 약 20m 높이에서 떨어지는 두리안을 천 하나로 받아내야 하는 작업자. 하늘에서 떨어지는 두리안은 가시도 친 시한 폭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나뭇잎으로 시야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나무 위의 작업자와 밑에서 받는 작업자 간의 호흡이 매우 중요한 작업인데요. 빠르게 잘 익은 두리안을 찾아내는 작업자. 조금만 타이밍이 어긋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두 사람 간 정확한 신호가 중요합니다. 두리안의 무게는 평균 2에서 4kg. 가속력이 붙으면서 작업자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는데요. 두리안 수확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작업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데요. 결국 비가 내리고 맙니다. 오랫동안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 비. 결국 오늘 수확 작업은 철수하고 마는데요. 아쉽지만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 오늘은 평소보다 한참 부족한 수확량.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어느 날 갑자기 피부를 뚫고 번진 수포. 수포는 등, 목, 허리, 팔, 이마 등 온몸을 공격해왔다. 대상포진이었다.
1: 팔쪽부터 막 칼로 그러니까 오려낸 것 같아요. 머리도 칼로 이렇게 살을 떼는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2: 왼쪽 요 한쪽 은바지로 요리 찌릿찌릿찌릿찌릿 하고 막 저기가 통하고 막 아픈 게 와.
3: 참 전생에 무슨 잘못을 해갖고 내가 이런 병까지 걸리가 이래 고통을 받아야 되나.
0: 신경에 잠복해 있던 수두바이러스가 다시 활동하면서 생겨나는 대상포진. 대상포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다. 한번 발생한 대상포진은 쉽게 낫기도 하지만 때로 평생의 고통이 되기도 하는데.
4: 대상포진이 이렇게 힘든 걸 깨달았어요. 몰랐죠. 저는 대상포진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5: 이 대사포진이라는 약이 상당히 사람을 괴롭히는 병이기도만 저는 처음에는 가수로 기억했어요.
0: 특히 고령층이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겐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남기기도 한다.
6: 통증이 처음보다 좋아지긴 하지만 통증이 장기간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7: 신경 손상의 범위가 큰 경우에는 완전히 회복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사실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0: 누구나 한 번쯤 앓고 지나가는 대상포진. 하지만 대상포진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0: 전직이라는 거 이제 봤는데. 네.
1: 60대 후반의 장용남 씨. 얼마 전 대상포진 진단을 받았다.
2: 이게 아, 옆구리도 아, 좀 많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 생기긴 했네요.
1: 옆구리와 등 쪽으로 번진 물집.
3: 아, 많이 통증이 좀 많이 심하셨어요?
0: 아, 엄청 아프더라고 이게. 나는 이 아프고. 예, 예, 예. 밤에 잠을 못 잤어요.
3: 아, 잠자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프셨어요?
0: 막 이게 잠자고 막 따갑고 예, 있잖아요.
3: 맞아요, 따갑고
0: 그 생기고 이러니까는 막 예, 예, 가볍고.
3: 아, 아 가려운 것도 같이 좀 생기고 그러니까 따갑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0: 예,
3: 좀
0: 잠을 못 자고 막.
3: 혹시 자국 조금 어떤지 볼 수 있을까요?
0: 보여드릴까요? 예,
3: 한번
1: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수포가 생겼다는 환자.
4: 뒤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세요.
3: 예. 지금 이렇게 만지면 느낌이 좀 떨어지세요?
0: 예, 예.
3: 느낌이 떨어지 아프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만졌을 때. 좀 아픈 느낌도 예, 있긴 예, 있으시고 예. 0점은 통증이 하나도 없는 게 0이고
0: 예.
3: 10점은 사람이 제일 많이 아픈 게 10점이다 그러면 예. 제일 처음엔 한 몇 점쯤 아팠던 것 같아요?
0: 한 10점 아팠어요.
3: 아, 제일 처음 10점? 아, 10점 이상 아프셨어요?
0: 예,
3: 제일 처음에 예. 애기 낳는 것보다 예, 더 심하게 예, 아프셨나 보네요.
0: 아, 나 막 이 아프고 처음 봤어요.
3: 해볼게요. 하고 예, 약간
1: 흔히 아기를 낳는 고통으로 비유되기도 하는 대상포진. 대상포진의 특징은 통증과 물집이다.
5: 아파요. 아팠어요. 아프고 막 쓰라리고 아프고 따갑고 막 죽는 줄 알았어요. 막 미칠 줄 알았어요. 펄쩍펄쩍 뛰겠더라니까 막 아프고 찌르는 것들 바로 막 찔러내는 것더라고요. 사진 찍힐 때 이거는 조금 덜 할 때고 처음에 그 할 때고 자꾸 올라오겠네. 진물이 불렀고 올라온 데다 더 올라와 또 꽃처럼 올라와 붙었더라고요. 보니까 막 곤지랍더라 나는 보니까. 아 무섭더라고 이게 물집에다 또 물집 바로

0: 머리에 너무 막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쫙 펴게 되는 게 아니고. 어우, 뭐 이런 게 있나 싶은 게 막 희한하다 했다 내가 속으로.
1: 하루 이틀 새 등허리 쪽을 뒤덮다시피 한 수포. 다행히 잘 가라앉긴 했지만 아직도 그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에 의해 생긴다. 어린 시절에 수두를 일으킨 뒤 몸속에 잠복해 있다 다시 활성화되는 것이다. 보통 감각신경절이라는 신경덩어리에 숨어있다가 신체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신경을 따라 퍼지면서 대상포진을 일으킨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수두바이러스는 신경을 타고 피부의 표면 속으로 이동해 피부 단면을 침입한다. 그러면 피부에 있는 각질 형성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감염된 각질 형성세포는 서로 떨어지고 죽는데 이 과정에서 피부가 견디지 못해 물집이 생기게 된다. 물집은 다리, 가슴, 팔, 목, 얼굴 등에 생길 수 있다. 단, 몸 양쪽이 아닌 한쪽에만 생긴다. 또 통증이 먼저 생기고 그 후에 발진이 일어나는 것도 대상포진의 특징 중 하나다. 발진이 난 지 2일에서 5일이 지나면 수포가 형성되고 그것이 터지면서 서서히 회복돼간다. 이러한 대상포진은 우리 몸 어느 부위든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
2: 그 3차 신경을 통해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수포를 일으키게 되면 얼굴 부위에 수포가 발생하고 경추에 대상포진이 생긴 경우에는 수포도 목이나 팔에 생기고 통증도 목이나 팔에 생기게 됩니다. 흉추부에 생기면은 등 뒤부터 이 가슴을 따라서 쭉 뒤에서부터 앞으로 수포가 생기고 통증도 생기게 됩니다. 요추부에 대상포진이 생기면은 약간 허리나 둔부 또 다리 쪽까지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골반에 해당하는 뒤에 이렇게 천추부라고 골반에 해당하는 뼈가 있는데요. 천추부의 뼈에도 대상포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생기면은 요 다리 뒤쪽이나 항문 주변 이런 부분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 전체에 있는 신경 어디든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고 하면 그 신경을 따라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다 생길 수 있습니다.
1: 대상포진 환자 수는 최근 들어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해 전체 환자 수가 71만여 명에 이른다.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인 대상포진은 여성 환자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5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흔히 나타난다. 대상포진을 유발하는 수두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떠다닌다. 어릴 적 수두를 겪지 않았다 해도 감염에 의해 대상포진에 걸릴 수도 있다.
3: 대상포진은 면역 기능이 저하된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많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면역 기능이 떨어진 경우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고 연세가 드심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연세가 많이 이제 고령화 되면은 이제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4: 아이고 심하네.
1: 한 달이 되셨다. 한눈에도 너무 심하게 대상포진이 왔다. 80대의 안정심 씨.
5: 화상인 줄 알고 시골에서 화상으로 약을 준 거예요.
4: 화상으로?
5: 네. 그러다가 이제 몸이 영 안 좋으니까 그냥 서울 올라와 버린 거죠.
4: 네.
5: 너무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오는 증상이 있어서
1: 긴급 상태가 심해 응급실까지 다녀왔다.
6: 네. 대상포진 특징이 칼로 이렇게 찌르는 것 같아요.
4: 그렇지. 또 전기 오듯이 그런 거는 없으세요? 칼로 찌르는 듯이 아프고 또?
6: 그러고는 어제 오늘은 이제 머리가 있어 못하고서 이제 찌르는 것은 이제 조금 도수가 늦었는데 약을 타갖고 와서 먹었었는데
4: 네네네.
6: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면 찌르고 이렇게 찌르고 이제 막 어제 오늘은 잠을 못 자 이렇게 머리가 아파서 근데 오늘 저녁도 잠 못 자면 어쩌냐고 못 자고

0: 그 보이는 거는 어떠세요? 보이는 거.
1: 그것은 왼쪽이 시력이 원래 안 좋고요. 오른쪽이 좋은데,
0: 예.
1: 오른쪽이 이번에 대상포진으로 또 번지면
0: 예.
1: 실명도 할수 있다고 해서 더 안과 치료를 많이 한 거죠.
2: 개인적으로
1: 여기가 안과 치료.
3: 오른쪽 눈과 이마를 뒤덮은 포진. 붓기 때문에 눈을 뜨기도 힘들다.
2: 망막 수술을 했고 왼쪽은
0: 청각도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대상포진이. 그래서 뭐 시력도 영향을 주고 청력에도 영향을 줘서 지금 귀 들리는 거는 크게 변화는 없으신 거죠?
2: 변화는 없죠.
0: 마스크 한번 벗어보시겠어요?
3: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갑자기 대상포진이 생겼다.
0: 이쪽은 괜찮으시네. 그죠? 요 위로만 지금 그러신 거고.
3: 무리한 탓일까? 눈꺼풀에서 시작된 물집은 눈썹으로 이마로 점차 번져나갔다.
2: 눈을 어떻게 흡입하고 막 그러더니 눈이 막 팅팅 붓더라고. 일요일 저녁에 응급실로 왔는데 그저께지.
4: 통증이 많이 심하세요? 머리 쪽으로 심하신 거예요?
2: 애초에는 눈썹이 왔어, 오른쪽 눈썹이. 그러다가 눈뚜껑이 오다가 눈썹이 오고 이마로 오고 그다음에 하여튼 절반으로 갈라서, 어떻게 이렇게 절반으로 딱 갈랐는가 몰라. 무리 속으로 다 그러고, 오른쪽 귀도 울고, 입속도 절반이 천장이 헐었어, 또.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
3: 모든 대상포진이 다 그렇지만 얼굴 대상포진은 특히나 더 당황스럽다. 얼굴 대상포진은 안면에 3차 신경에 숨어있던 대상포진 바이러스에서 비롯된다. 3차 신경은 얼굴 감각을 지배하는 뇌신경이다. 1부위인 눈신경, 2부위인 위턱신경, 3부위인 아래턱신경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이러스가 눈신경 부위에서 생기면 이마, 머리, 눈 쪽에 대상포진이 올 수 있고, 위턱신경 부위를 공격하면 뺨과 코옆, 입천장 쪽에. 아래턱 신경 부위를 침범할 경우 아래턱과 혀, 아랫입술 등에서 대상포진이 생길 수 있다. 안정심 씨가 신경 차단술을 받기로 했다. 신경 차단술이란 급성 대상포진 환자에게 시행되는 신경치료법. 시술이 시작되면 먼저 시술 부위에 국소 마취제를 놓는다.
5: 지금 입안으로 뭐물 같은 거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자, 이제
3: 바늘이 입안에 들어가면 심각한 감염이 생길 수 있다. 꼼꼼하게 확인한 후 주사바늘의 일종인 블록침을 병변 주위에 꽂는다.
5: 자, 좀 찌릿하지 않았어요? 어디가?
2: 뒤쪽 있는데 뒤쪽으로.
5: 뒤쪽으로?
3: 환자의 경우 눈과 이마에 대상포진이 생겼다. 3차 신경 중 1부위 쪽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시술이 시작되면 블록침을 뇌 기저부로 접근시켜 3차 신경절 부위에 스테로이드와 국소 마취제를 주입한다. 순조롭게 약물이 들어간다. 스테로이드와 국소 마취제가 들어가면 통증도 줄고 염증도 완화될 수 있다.
5: 안 아프죠?
3: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는 분위기다. 목표 위치에 약물이 퍼지는 것을 확인하면 시술은 마무리된다. 환자도 한시름을 놓는다. 환자의 통증이 심할 땐 신경 차단술 등의 시술로 통증을 잡지만, 대상포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는 항바이러스제를 비롯한 약물 치료다.
0: 항바이러스제의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입니다. 이 질환 자체가 바이러스가 분열 증식해서 신경을 파괴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빠른 항바이러스제 사용으로 바이러스의 분열 증식을 막아주게 되면은 질환과 연관된 통증이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증상에 대한 치료.

0: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발생 부위에 따라 여러 가지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1: 신경통의 후유증은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냥 이름 그대로 통증이 가장 큰 후유증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게 감각신경뿐만 아니라 운동신경에도 침범한 경우에는 뭐 마비 증상, 그러니까 손이나 발에 생긴 경우에는 손을 잘 움직이지 못한다거나 손에 힘이 떨어진다거나 다리 쪽에 생긴 경우는 내가 걸을 때 힘이 떨어져서 뭐 이렇게 약간 주저앉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보행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안면신경에 대상포진이 생기면은 안면신경 마비가 생기기도 하고 귀와 관련된 우리가 청각과 관련된 청신경이 생긴 경우에는 청각 이상 내가 잘 듣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눈 주변에 생긴 경우에는 각막 이상이나 각막 궤양이라든지 뭐 시야가 좀 이상하다든지 아니면 안구 운동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눈을 깜빡이는데 눈꺼풀이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운동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등등의 증상들이 함께 동반될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렇다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치료가 안 되는 걸까? 추점용 씨도 6년 전 대상포진을 앓은 후 신경통이 생겼다.
1: 지금 그러니까 요 자국 있는 게 그때 대상포진 생긴 요 자국이신 거죠? 예, 예, 여기가 예. 여기, 이렇게 가지 예, 지금 이렇게 예. 쭉 아프신
2: 지금
1: 거고요.
2: 제일 아픈 부위가 지금 여기.
1: 예, 예. 이마 쪽에 지금 예, 그러신 거. 그러니까 지금도 예, 6년 됐는데 아직 자국이 좀 있네요, 그죠?
2: 예, 예, 예.
1: 그때 좀 심하게 오셔서 아마 더 그런
2: 아이고,
1: 것 같아요.
2: 어떤 분은 그래요. 잠못하면 죽는데요.
1: 예.
2: 근데 눈까지 왔는데 예. 다행히 이제 뭐 치료 다 받고 하니까 예, 예. 다 정상되고 이제
1: 예, 예. 다행이네요.
2: 포진만 남아있는 거예요.
1: 예.
0: 왼쪽 눈과 이마를 침범한 대상포진. 대상포진이 왔을 때 식중독에 의한 발진이 있어 대상포진을 늦게 발견했다. 그간 통증 때문에 고역을 치른 추정용 씨.
3: 초창기에는 제가 이제 이걸 앓고 아니 심하게 올 때는 한 3분에서 3초에서 5초 동안은 기절, 사람 기절해요.
4: 기절?
3: 예, 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서 있는 거죠, 그대로. 뭐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런 경우도 제가 겪어가지고 아이고, 집사람과 같이 무슨 일이 있어서 보러 가다가 그냥 갑자기 그런 발작이 나가지고 저 병원 119에 실려갔어요.
4: 지금도 기분 나쁘게 좀 통증이 오긴 하죠?
3: 네, 오죠. 예. 아니, 그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전엔 이번 더 아팠거든요. 좀 세게 아팠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이 시술을 한 후로는 많이 좋아졌어요.
0: 그가 받는 치료는 고주파 치료다.
5: 조용히 마치도록 합니다. 따끔하세요.
0: 고주파 치료는 일종의 전기 파장을 이용한 치료법인데 시술이 시작되면 우선 전기 자극을 통해 병변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다.
5: 주전님, 저희가 자극을 들을 텐데 자극 오면 말씀하세요.
6: 네. 네, 옵니다. 머리끝으로.
5: 머리끝으로 오세요. 0.7 정도.
0: 환자와 의사소통을 해가며 최종적으로 시술 위치를 결정한다. 시술이 시작되면 고주파 기기를 병변 가까이에 접근시킨다. 그리고 전기 자극을 주어 바늘을 통해 전기 파장을 통증 신경에 보낸다. 환자의 경우 낮은 온도를 이용하는 고주파를 통해 신경은 파괴하지 않으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 부위에 변형을 가져와 통증을 감소시킨다.
5: 고주파할 때 많이 아프진 않거든요. 약간 촉촉하면 느낌이 없거나 그러시면.
6: 촉촉.
5: 네, 약간 촉촉한 느낌은 있을 수 있어요. 많이 불편하진 않으시죠, 그래도.
6: 예.
0: 고주파란 높은 주파수를 가진 전자파로 환자의 상태에 맞게 세기를 조절해 적당한 전기 파장을 가해준다. 고주파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시행하기도 한다. 고주파 치료

0: 가 마무리되면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도 넣어준다. 약물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시술을 마무리하는 김재헌 교수.
1: 잘 끝났고요. 네, 거기 한 5분 정도 문지르지 말고 눌러서 빼세요.
2: 네.
1: 고생하셨어요.
2: 네, 고생하셨습니다.
3: 선생님 괜찮으세요?
2: 괜찮아요. 이거 뭐 한두 번 한 거 아니고 몇 년이기 때문에 이제 감각이 별로 없어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상태는.
3: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2: 예, 아유, 그게 이제 엄청 나빴는데, 예, 계속 좋아졌으니까. 이 상태로 간다면은 제가 뭐 한 몇 번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예.
0: 다행히 추점영 씨는 고주파 치료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서 가장 흔한 치료법은 신경차단술이다. 통증이 발생한 신경 부위에 약물을 넣는 방법으로 보통은 신경차단술로 효과를 보지 못할 때 고주파 시술을 진행하곤 한다. 둘 다 치료 시기가 중요하다.
4: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일단은 아무리 늦어도 3개월 이전에 사실은 신경차단술을 하는 것과 3개월 이후에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신경차단술인데 3개월 이전에 하게 되면 효과가 좋은 경우가 훨씬 많고요. 하지만 같은 신경차단술을 하더라도 3개월 이후에 하면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고주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주파 치료도 3개월 이전에 했느냐, 3개월 이후에 했느냐에 따라서 3개월 이전에 하면은 80, 90% 정도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반면 3개월 이상 장기간 좀 지속되는 환자분들한테 했더니 50, 60%밖에 효과가 없었다라는 연구 보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일단은 많이 통증이 심하고 많이 망가진 분이라고 하더라도 초기에 가능하면 빨리 집중적으로 치료를 시행하면 그 이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0: 열흘 전 대상포진이 시작된 최상일 씨. 통증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
5: 옆구리 턱인데요.
0: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생긴 대상포진. 수포는 가슴에서 등까지 광범위하게 올라왔다. 다행히 물집은 가라앉았지만 그동안 환자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다.
5: 항상 주의하고 다니는데, 근데 이게 우리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항암 치료하고 나니까 이제 면역력이 진에 떨어져 놓으니까 이제 나이도 그거 하고 하니까 그래서 걸린 것 같아요. 그 像 혈액암 치료, 像 이 대상포진 때문에 그 항암 치료하는 것도 이제는 한 열흘째 중단됐어요.
0: 최상일 씨는 대상포진의 통증을 치료하고 또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 경마귀 차단술이라 불리는 시술을 받기로 했다.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던 곳은 척수와 연결된 신경가지인 흉추 6분절이라 불리는 위치다. 지속적 경마귀 차단술은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의 바깥쪽 부분인 경막 외 공간 쪽에 접근해 흉추 6분절 쪽에 약을 투여하는 신경치료법. 시술이 시작되면 경막 외 공간에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카테터를 통과시켜 흉추 6분절 아래에 고정시켜둔다. 이 카테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해 통증을 가라앉힌다.
6: 일반적으로는 그 특정한 어떤 그 신경 분절에다가 도달해서 약물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주

0: 주변에 이제 경막의 공간에 접근을 해서 약물을 갖다가 그냥 전체적으로 뿌려주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시행하는 시술은 카테터를 정밀하게 그 병변인 부위에다가 거치시켜 놓고 그 부위에 집중적으로 약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를 더 높이고 또 약물의 그 전신적 부작용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1: 시술이 시작되면 카테터를 고정시킬 자리를 찾는다. 카테터는 약물이 들어가는 관을 말한다.
2: 지금 저 대상 포진 부위 있잖아요. 지금 아픈 부위로다가 전기 자극이 정확하게 오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돼. 아시겠죠? 체.
1: 전기 자극을 통해 정확한 병변을 찾는다.
2: 여기 체. 체.
1: 최상식 교수가 병변의 위치를
2: 체.
1: 여러 번 확인한다.
2: 체. 지금 아무튼 평소 아프셨던 부위를 자극이 잘 왔죠?
3: 네, 보통 표정으로.
2: 자극이 세고 지금.
4: 네.
2: 원래 아프셨던 부위죠? 오케이. 그럼 따가칩니다.
1: 카테터를 넣을 위치가 결정되면 피부에 국소 맞추제를 놓고 카테터를 심을 준비를 한다. 피부에 바늘을 찔러 넣어 카테터를 병변이 있는 부위까지 밀어넣고 외부에서 약물을 주입할 수 있도록 밖으로 빼낸 후 고정시킨다. 흔히 신경 차단술로 불리는 신경치료에서는 약물을 일회성으로 주고 끝낸다. 하지만 지속적 경막외 차단술에선 카테터를 통해 1, 2주 정도 꾸준히 약을 투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신경치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0: 급성 대상포진 통증 같은 경우 이제 신경치료를 하면은 거의 통증 조절은 거의 뭐 만족스러울 정도가 돼요. 대상포진후 신경통 같은 경우에도 저희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지속적으로 경막에 치료를 해주면은 적어도 반수에서 반 이상의 통증이 감소한 거를 갖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후 신경통으로 뭐 이완돼서 굉장히 통증이 난치성으로 만성화됐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경막의 신경치료를 하시면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0: 60대 후반의 박삼순 씨. 8년 전 대상 포진을 앓은 후 신경통이 생겼다.
1: 그래서 요즘도 오른쪽이 그렇게 좀 많이 불편한 편이세요? 어떠세요?
2: 가슴.
1: 가슴. 그러니까 요 젖가슴이랑 등, 네. 등부터 이렇게 쭉 아프신 거죠?
2: 네. 어깨 네.
1: 가렵거나 뭐 그러시진 않고요.
2: 그러지는 않는데 이제 네. 몸이 피곤하거나 그러면 좀 통증이 있고.
1: 네. 피곤하실 때가 네. 조금 더 많이 아프고.
0: 예전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대상 포진 후 신경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2: 아플 때는 한 5 정도. 아, 그때 그냥 죽다 살았잖아요.
1: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 많이 아프셨었는데
2: 엄청 네.
1: 지금은 그래도 그때 주사도 좀 맞고 하면서 지금은 좀 괜찮고
2: 네네네.
1: 평상시는 그냥 약 안 드셔도 조금 네. 약간 불편하다 싶은 아, 정도신가 보네요.
2: 산자 그런 정도.
1: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회복이 좀 안 되는 분도 있긴 있으셔. 특히 처음에 좀 심하셨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망가져서.
2: 그러니까요.
1: 있긴 있으실 거예요.
2: 그러려니 해야지. 뭐. 네, 네.
0: 대상 포진 후 신경통 환자 중에는 오랫동안 네. 통증을 달고 사는 이들도 있다. 의사의 입장에선 네, 그 이런 경우가 가장 안타깝다.
3: 대상 포진 후 신경통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환자분의 신경이 망가진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일부 환자분들, 통증이 심하고 신경이 많이 망가진 일부 분들은 아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수년 동안, 뭐 때로는 사실 아주 심한 분들은 10년이 됐는데도 아직 통증이 좀 남아있는 일부 환자분들도 있는데요.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래도 너무 통증에 매여 있지 않고 본인의 생활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하고 다른

0: 대상 포진 후 신경통이 낫지 않아 병원을 찾았던 박삼순 씨. 요즘 박삼순 씨는 춤과 악기 등을 배우는 재미에 빠져 있다. 그 누구보다 활기차고 건강해 보이는 박삼순 씨. 이거
1: 하는
0: 사람만
1: 나머지 하면 좀 어때요?
2: 이런 거 하면 저기 뭐지? 대상포진은 뭐가 있냐면 통증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마이크 이거 지금 아픈 걸 하나도 안 느끼잖아. 잊어버리잖아.
1: 그냥 즐겁게 하세요.
2: 그렇지. 즐거워야지. 즐겁지 않으면 아프니까. 네.
0: 당뇨병도 있고 면역력 관리도 해야 해서 식사에도 특별히 신경을 쓴다. 식물성 단백질과 채소 등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한다. 식사 후엔 꼬박꼬박 진통제를 챙겨 먹는다. 예전만큼 통증이 심각하진 않지만 약 없인 생활이 어렵다. 밖에 있을 땐 괜찮다가 집에 홀로 있을 때면 조금씩 통증을 느끼곤 한다.
3: 네, 지금 저 등에서 이 등 위로 이쪽으로 막 이렇게 뭔가 긁어는 것 같은 그런 저 증상이 좀 더 심하니까 지금 먹는 거예요.
1: 그 먹으면 좀 많이 나아지세요? 아니면
3: 좀 많이 나아져요.
1: 먹으면 바로 효과가?
3: 아니. 한참 지나면서 잦아들지 조금. 그게 이제 아주 없어지진 않는데 아픈 증상이 좀 덜해진다고 그래야 될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따가 이제 잠 저녁에 잘 때쯤 되면 좀 훨씬 덜하죠.
0: 8년 전 처음 대상포진이 생겼을 때만 해도 대상포진이 이렇게 심각한 병일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치료가 늦어져 신경통이 생긴 걸 알게 되면서 오랜 시간 소가리를 했다. 하지만 최근엔 긍정적인 마음으로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감히 그걸 안 알아본 사람은 상상을 못해요. 그 통증은. 그래서 그때는 거의 막 진짜 내가 이대로 죽나. 이거 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죠. 어쨌든 좀 예민해져가지고 짜증도 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나 자신을 내가 이제 가장 내가 스스로 원망스러울 때는 빨리 가지 못한 거 그것이 원망스러운데 이미 그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생 갈 거면 같이 가야지. 친구처럼 같이 살아야지.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이 통증을 수술해가지고 딱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얘는 이미 치료받은 후유증이니까. 달래가면서 살아야지. 아이고 너 왔니? 그냥 같이 살자. 이러고.
0: 현대의학으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대상포진 후 신경통 치료. 박삼순 씨는 스스로 길을 찾고 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인해 신경이 손상되어 생기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신경은 우리 몸에서 재생이 잘 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물집이 사라지고 피부가 회복돼도 오랫동안 낫지 않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미리 막는 일이다. 과연 어떻게 하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할 수 있을까?
4: 수포가 발생하였을 때는 내가 수포를 발견하면은 가능하면 바로 즉시 병원에 가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이 대상포진에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아무리 늦어도 3일 이내에 투여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0: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진

0: 힘을 다 찾아온다. 때문에 평소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백신 접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백신을 맞을 땐 접종 후 10여 년이 지나면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대상포 진후 통증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하셔야 하는데 그게 50세 이후 연령대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상포진이 걸려서 대상포진에 대한 면역이 활성화된 분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면역 기능이 점점 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이 더 떨어지거나 하는 상황이 오면은 언제든지 다시 그 대상포진이 이완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걸렸더라도 추후에 다시 대상포진 접종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1: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2: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1: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 전국 논술경시대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1: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재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고

0: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0: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일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0: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 주석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선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치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

0: 폭염과 무더위가 여름 건강을 위협합니다. 덥고 습한 여름에 더욱 유의해야 할 질환들이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진다. 겨울만큼 위험하다. 여름 뇌졸중. 푹푹 찌는 여름에 더 조절하기 어려운 혈당. 여름에 관절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하라. 끄떡없이 여름을 날 수 있는 방법. 3주간 여러분의 여름 건강을 점검해 보시죠. 추운 겨울에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뇌졸중. 겨울에만 조심하면 된다? 아닙니다. 겨울 못지않게 여름에도 발병률이 높습니다.
1: 우리 아저씨가 그 입이 삐뚤어지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뺐더니 그 거울을 보니까 삐뚤어지더라고요.
2: 물을 먹으려고 물컵을 뜨니까 물컵이 떨어져요.
3: 쓰리빨을 신는데 자꾸 쓰리빨로 도망가요. 자기가 신으려고 하면 제대로 못 신고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꼭 거짓말같이 그냥 쉬어오는 것 같이 그렇게 신더라고 신발을 자꾸.
4: 난 분명히 머리에는 가위로 딱 생각이 드는데 말 나오는 거는 엉뚱하게 뭐 전화기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5: 내가 자꾸 넘어지려고 그러고 눈이 두 개로 막 보이고 그러더라고.
0: 5분에 한 명씩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20분에 한 명씩 사망하는 뇌졸중.
6: 여름이 되면은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혈액의 점도가 높다는 것은 혈액이 끈끈하다는 의미로 혈전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7: 혈전이 이제 왜 위험하냐 하면 이거는 어딘가 정착을 하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현상이 무서운 겁니다.
0: 뇌졸중은 급사의 위험을 피해 어렵게 생존한다 해도 신체 마비, 언어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더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이 뇌졸중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과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0: 뇌졸중 집중치료실. 이곳은 뇌졸중 환자의 생존과 회복이 달려있는 곳입니다.
1: 예, 예. 한번 일자로 딱 서보겠습니다, 일단은. 예, 잘하세요. 네, 잘하십니다.
0: 뇌에 문제가 생기면 행동에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하던 일상이 모두 무너지는 겁니다.
1: 마찬가지로 팔 들어보실까요? 일단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보실까요?
0: 어젯밤에 응급실로 실려와 급히 시술까지 받았던 또 다른 환자.
1: 네, 여기만 딱 보세요. 손 보지 마시고. 지금 어디 깜빡했습니까? 밑에. 지금은. 양쪽 다. 지금은. 저희가 어제 저녁에 이제 응급으로 예, 혈전 제거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혈전을, 막힌 혈전을 뽑아냈어요. 이게 이 머리에 있던 혈전이에요. 이게 이제 뇌동맥을 이제 막았던 거예요. 피떡이에요, 피떡. 이게 막히는 순간부터 뇌세포가 죽어나가기 때문에 일부 손상은 있습니다만은.
0: 뇌혈관에서 꺼낸 혈전. 이것이 뇌혈관을 막아 뇌졸중을 일으켰던 겁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현재 상태와 의식은 괜찮아도 2, 3일 안에 확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집중치료실에서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1: 반대로 해보시고, 아예 좋습니다. 내려놓으시고요. 손 이렇게 해보세요. 코에 댔다가 예, 제 손에 맞춰보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예, 잘하십니다.
2: 예, 예.
0: 뇌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걸까? 마비는 없는지, 뇌신경 반사 기능에 문제는 없는지 남 교수는 여러 동작들을 시켜보며 환자를 관찰합니다. 지난 새벽 심한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할머니.
3: 우측이 뒤에 머리가 좀 아프시다 그러더라고. 뭐가 이렇게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서 계속 토하고 토는 하는데 일반적인 음식 토가 아니라

0: 그 많이는 안 나오는데 무슨 이렇게 토를 하시더라고. 그러고 설사하시고. 근데 일단은 혈압이 219까지 올라갔고 너무 놀래갖고 이제 그렇게 이제 모시고 온 거죠.
1: MRI에서 이제 뇌경색이 오셨고요. 네. 뇌경색이 근데 한 군데 온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왔는데 자그만하게 왔어요. 자그만하게. 원인은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저희가 지난번 검사에서 보면 이제 대동맥에 네. 동맥경화가 좀 꽤 끼어 있으세요. 네. 기름때가 있어서 네. 그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가지고.
2: 2017년에도 뇌혈관 여러 곳이 막혔었는데 이번에 다시 뇌경색이 다발성으로 생겼습니다.
1: 재발이라고 봐야죠. 뇌경색 재발로 봅니다. 저거는 저 사진에서 우리가 하얗게 보이면 굉장히 급성 뇌경색.
2: 이처럼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 생명을 위협하는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입니다. 특히 뇌경색의 경우 혈관 안에 노폐물과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이 쌓이면서 동맥경화로 혈관이 좁아지고 이곳에 혈전이 쌓이면 뇌로 가는 혈류가 막혀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혈관이 좁아진 곳에서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로 올라가 뇌혈관을 막기도 합니다. 그렇게 산소와 영양분이 차단돼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3: 뇌졸중의 졸은 갑자기 생긴다는 뜻이고요. 중은 맞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보면은 뇌기능이 졸지에 중단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뇌세포 손상뿐만 아니라 혈관 손상을 같이 생기게 됩니다. 혈관이 손상이 되면 파이프에 물이 새는 것처럼 피가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2: 뇌졸중 발병의 가장 큰 원인은 동맥경화성 뇌경색입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잘 생기는 뇌경색으로 주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과 척추동맥, 중간 대뇌동맥 등 큰 동맥의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게 되는 동맥경화증이 생겨 발병합니다. 전신 혈액의 20%가 뇌로 갑니다. 하지만 혈관이 막혀 제대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뇌는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한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뇌혈관이 막힌 뇌경색 환자입니다.
1: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신경과 남효석 교수예요. 지금 뇌졸중이 오셨어요, 뇌졸중이. 머리 혈관이 막혔어. 그걸 뚫어야 돼, 우리가.
2: 뇌혈관을 막은 것은 혈전, 피떡입니다.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해 신속하게 시술이 준비됩니다. 환자는 고혈압 환자로 실어증과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동맥경화성 뇌경색이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증상이 나타난 지 4시간 30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혈전 용해제를 주사합니다. 혈전 용해제는 굳어있던 혈전을 녹여 혈관을 열어주는 데 효과적인 약물입니다. 하지만 혈전 용해제로 혈전이 제거되지 않으면 곧바로 혈전 제거술을 진행합니다. 시술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테터를 넣어 혈전이 발생한 부위에 접근한 뒤 펌프로 혈전을 흡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혈전이 더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풍선으로 아래쪽 혈류를 잠깐 차단시킨 후 혈전을 몸 밖으로 꺼내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스텐트 혈전 제거술이라 하는데 스텐트에 혈전이 엉겨붙게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스텐트를 펼쳐 혈전이 엉겨붙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후 혈전이 날아가지 않도록 풍선을 펼쳐준 후 스텐트에 달라붙은 혈전을 빼냅니다. 이렇게 하면 막힌 뇌혈관이 뚫리면서 혈액이 잘 흐르게 됩니다. 환자는 혈전 용해제의 효과가 없어 혈전 제거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카테터를 넣고 펌프를 이용해 혈전을 빨아들여 몸 밖으로 꺼내줍니다. 죽어버린 뇌조직은 어떤 방법으로도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재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중대뇌동맥이 여기서 막혀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차례에 거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혈전 제거술을 시도를 했고요. 붉게 보이는 부분이 혈류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보여드렸던 중대뇌동맥이 막혀서 혈류가 떨어진 부분이 있으나 아직까지 살릴 수 있는 뇌조직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재개통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2: 혈전이 혈액을 타고 이동하면 언제 어떻게 혈관을 막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혈전은 무더운 여름철에 더 잘 생깁니다. 뇌졸중은 기온이 낮고 일교차가 큰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인에게 가장 흔히 발생하는 동맥경화성 뇌경색은 여름에도 많이 발생합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체내 열 발산을 위해 말초 혈관이 확장되는데 그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여름철에는 땀 배출과 탈수로 인해 혈압이 감소하며 뇌혈류가 약해지는데 이렇게 뇌혈류에 손실이 생기면 경동맥 협착이나 뇌혈관 폐색이 있는 혈관에서 뇌경색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수분 부족과 탈수로 인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류의 이동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로 인해 동맥경화 혈관에서 혈전이 잘 생기게 되고 갑자기 생긴 혈전이 혈류를 타고 흘러 다른 혈관을 막아 뇌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름철에는 혈전이 잘 생길 뿐만 아니라 있던 혈전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뇌졸중에 취약한 것입니다.
4: 발병하기 3일 전인가 4일 전에 바이크를 타고 갔어요. 뜨거운 햇볕에. 근데 그날 되게 더웠거든요. 그날 아마 37도까지 올라간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한 7, 8시간 탔던 것 같아요.
5: 대낮에 일을 하다가 가면 한 6시간, 7시간씩 일을 하는데 그거 저 모자는 쓴다고 하지만 그게 모자 갖고 방음 저기가 됩니까?
2: 실제 뇌졸중 환자의 혈액을 분석해본 결과 이완기 혈압과 수축기 혈압 모두에서 여름철에 혈액 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액 점도가 높다는 것은 혈액이 끈적해서 혈전이 잘 생기고 뇌졸중의 위험도 높다는 의미입니다.
6: 눈 감아보세요.
2: 뇌경색으로 뇌세포가 죽어버린 부분도 있었지만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빨리 병원에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우리가 혈전용해제를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는 골든타임이 4시간 30분 이후에도 우리가 혈전 제거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막힌 혈관에 혈전을 갖다가 우리가 동맥 촬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끄집어내는 치료이기 때문에 혈전용해제보다는 골든타임이 더 넓습니다. 환자가 도착하게 되면은 저희가 특수한 영상을 보고 아직까지 살릴 수 있는 뇌조직이 많은 경우에 6시간, 길게는 24시간까지 혈전 제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2: 전 세계적으로 보면 뇌졸중은 사망 원인 2위에 해당하는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술의 발달로 사망률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라 매년 10만 5천 명의 새로운 환자가 생기며 발병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뇌졸중 환자는 여름에도 겨울철 못지않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뇌졸중. 거기에는 여러 위험인자들이 있습니다.
7: 자 좀 한번 쳐다볼까요? 네, 여기 쭉 집중해보고요. 몇 개가 지나갔는지 한번 얘기해볼 수 있을까요?
8: 두 개가 지났습니다.
7: 그래요. 여기 몇 개가 지나갔습니까?
8: 하나 지났습니다.
7: 하나.
2: 최근 뇌졸중으로 시야 장애를 겪고 응급실로 달려온 송화석 씨.
7: 이것도 하나.
8: 하나입니다. 네.
7: 뇌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아주 많은 양의 미세 출혈들이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굉장히 그 뇌 전반에 걸쳐서 퍼져 있습니다. 굉장히 누적돼 있는 그 미세 출혈들은 이제 고혈압 관련된 것들이 오랫동안 조절이 안 된 것들을 시사하는 위험 신호들입니다. 오른쪽

0: 호두엽이라는 데에 뇌출혈이 생겼었어요. 혈관이 약해져서 이제 터졌던 상황이고, 이쪽 영역은 왼쪽에 있는 시각 자극들을 처리하는 뇌다 보니까 왼쪽 시야가 어두워집니다.
1: 그날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운전을 하려는데 갑자기 왼쪽 시야가 가려져 말끔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뇌졸중은 생각지도 못하고 안과부터 달려갔습니다.
2: 왼쪽 눈이 보이긴 보였는데 전에처럼 이렇게 100%가 보이는 게 아니라 쉽게 해서 이쪽 시야가 좀 가린다 그럴까요? 핸드폰 보잖아요. 그럼 자판이 있잖아요. 자판이 있는데 1부터 10까지 있으면 1부터 10까지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1, 2가 좀 비어서 좀 띄엄띄엄 보이는
1: 뇌졸중은 손상 부위에 따라 후유증의 양상도 달라지게 됩니다. 좌충뇌가 손상되면 말을 잘하지 못하거나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또 반대편인 오른쪽 팔다리에 장애가 생깁니다. 반대로 오른쪽 뇌가 손상되면 왼쪽 팔다리에 장애가 생깁니다. 만약 신체의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손뇌가 손상되면 손발의 움직임에 이상이 생기고, 숨골이라 불리는 뇌관에 손상을 입으면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0: 증상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장 확실한 증상은 이제 편마비입니다. 얼굴이나 팔, 다리에 마비감, 위압감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제일 많고요. 이런 언어 기능의 장애, 표현을 못한다든지 이해를 못한다든지 발음이 안 좋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균형감각, 보행장애, 한쪽으로 쏠리는 듯한 느낌이죠. 심한 어지러움증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시각 증상 같은 거를 또 흔히 호소합니다. 한쪽 편이 잘 안 보인다든지 물체가 겹쳐서 두 개로 갈라 보인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뇌졸중에 가장 의심할 수 있는 주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송하석 씨가 일하는 공사 현장. 폭염이 쏟아지는 날도 현장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공사 현장을 관리하며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몸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뇌졸중 위험을 높였던 것은 바로 고혈압이었습니다.
3: 조심해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4: 예. 응급실 내원 당시는 199, 200 이렇게 높았어요. 그래서 퇴원 시에 혈압 자체를 한 140 정도로 낮추는데 약물이 무려 한 5가지 약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 혈압 조절이 안 되고 그러면은 이 출혈량 자체가 급속도로 늡니다. 그러면 이 병소 자체가 확대되는 거죠.
1: 송하석 씨를 뇌출혈로 무너뜨린 고혈압. 수시로 혈압을 재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집에 있을 때하고 많이 좀 덥다 보니까 제가 좀 높게 나온 것 같아요.
1: 특히 여름철의 경우 혈압 변동이 커지면서 뇌졸중의 위험도 올라갑니다. 우리 몸은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면 인체의 체온 조절 기능이 작동하여 적응합니다. 체온 상승을 막기 위해 혈관이 확장되며 땀이 나고 체액량이 줄어들면 혈류 속도가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혈류 속도가 느려지면서 체내 주요 장기로 가는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뇌세포에도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 뇌경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탈수가 심한 경우 혈액 점도가 올라가고 혈류 속도가 저하되어서 혈관의 내막 손상이 증가하고, 혈소판 응집, 혈액 응고 인자를 활성화시켜 혈전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 동맥경화증이 있거나 혈관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들은 여름철 혈압 감소와 탈수로 인해 저혈류 뇌졸중에 매우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0: 여름 고혈압이라는 거는 고혈압 자체 문제가 아니라 혈압 변동에 대한 문제로 인식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탈수와 또 회복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런 그 체액량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할 수가 있고요. 실외, 실내 온도차들이 꽤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런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서 어떤 압력에 대한 저항력들이 지금 약해질 수가 있고,

0: 그게 이런 뇌출혈의 위험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도 그러한 혈압 변동이라든지 어떤 출혈성 뇌졸중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뇌졸중의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1: 한 실험에서도 실내 온도를 20도에서 30도로 올렸을 때 노인들의 수축기 혈압이 10 정도 감소하며 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이것은 기온 변화가 혈압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름에 너무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은 혈압이 떨어질 수 있고, 따라서 뇌혈류량이 저하되어서 뇌경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뇌경색과 뇌출혈 모두에 취약한 계절이 바로 여름인데요. 여름에 신경 써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쌈장과 고추장을 피해 채소를 많이 담는 송화석 씨. 소금 섭취를 줄이라는 처방 때문입니다. 소금은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라 평소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여름철 소금 섭취는 적을수록 좋을까요? 아닙니다. 소금은 적당량이 꼭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면서 염분 배출이 촉진되는데, 이는 탈수를 악화시켜서 뇌혈류 저하로 인한 뇌졸중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염분이 많은 식사는 혈액량을 늘려서 혈압을 상승시키고 동맥경화를 악화시킵니다. 체내 염분 농도 변화에 따른 급격한 혈압 변동은 뇌경색뿐만 아니라 뇌출혈의 위험까지 모두 높일 수 있습니다.
0: 탈수가 되게 되면은 전에 그 혈관 내의 적혈구 용적이 굉장히 증가돼요. 그리고 다양한 이런 용질, 전해질 양들이 엄청 늘어나거든요. 혈액 내에 있는 소금량도 굉장히 증가되는 거죠. 이런 혈류량이 부족해지면서 이런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절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상황들에 놓일 수 있다.
1: 조절되지 않는 혈압이 있는 송화석 씨의 경우 여름철 탈수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며 일정한 혈류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 부족은 혈액을 농축시키고 혈관 스트레스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찜통더위 속에서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간혹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이 있는데 일사병과 구분해야 합니다. 우명진 씨도 더위를 먹은 줄 알았지만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2: 처음 발병할 때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3: 6시분 일어나가지고.
2: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요.
3: 9시까지 했어요.
2: 9시까지? 밤 9시까지요?
3: 예.
2: 아이고, 세상에. 뙤약볕에서 막 일하시고 땀 많이 흘리고 그러셨어요.
3: 그게 좀 시골이니까.
2: 햇볕에서 막 일하시고 그러셨군요. 예. 이번에 이제 오른쪽에 왔어요, 오른쪽에.
1: 내 몸이
2: 그래서
1: 내
2: 크게
1: 마음대로
2: 아는데
1: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 이상하게 이제 여러 군데 왔어요.
3: 예.
4: 자꾸 신발이 쓰리빠가 도망간다니까요. 자기가 신으려고 하면 멀리 가니까 신발이 자꾸 옆으로 멀리 간다. 아니, 신발이 왜 자꾸 이렇게 엎어지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쪽은 잘 신는데 한쪽은 잘못 신더라고요.
2: 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위가 뇌경색 온 부위입니다. 크진 않지만은 보시다시피 여러 군데 뇌경색이 이렇게 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머리의 한 혈관은 어디 막힌 데 없이 잘 소통이 되고 있고요.
1: 머리 혈관은 막힌 곳이 없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뇌졸중이 왔을까요? 우명진 씨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목에 있는 경동맥을 초음파로 검사해 봅니다. 경동맥은 뇌졸중 발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혈관입니다.
2: 우측 경동맥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원래는 경동맥이 이렇게 곡선을 이루면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폭 들어가 있는 부위, 이 부분이 동맥경화가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빨간 거는 뭐냐면은 혈액이 지나가는 데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 까만 부분이 혈액이 못 지나가는 부분이고, 못 지나가는 이유는 동맥경화가 이렇게 산처럼 있어서 못 지나가고 있습니다.
1: 동맥경화가 생긴 혈관은 경동맥입니다. 목에 있는 동맥으로 목동맥이라고도 합니다. 경동맥은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보내는 중요한 혈관입니다. 경동맥에 노폐물과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이 쌓이면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혈관이 좁아지는데, 이곳에 혈전이 생기거나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혈관을 막아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2: 경동맥은 목의 한가운데 있는 동맥.

0: 그런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경동맥 동맥경화가 심한 분들도 잘 사세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 경동맥의 동맥경화반에 균열이 생기고 거기서 혈전이 순식간에 커지면서 그게 날아가면서 뇌혈관을 막게 되면 뇌경색이 생기게 되는 거죠.
1: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일주일을 지낸 사이 밭에는 할 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날씨가 덥거나 말거나 다급한 마음에 또 밭을 찾은 우명진 씨. 바로 이 밭에서 일을 하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요. 그 밭에 다시 돌아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2: 남들이 뇌경색 해서 참 그런 병도 있구나 했는데 내가 저기 저 그걸 해보니까 아유 진짜 뇌경색만큼 무서운 병이 없는 것 같아요.
1: 한창 뜨거운 한낮 머리의 의식은 또렷한데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풀리고 감각도 없어졌습니다. 편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3: 좌측에는 다리가 힘이 없고 그냥 벽에서 호미도 이렇게 들었었는데 호미가 떨어지고.
1: 과연 우명진 씨의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걸까요?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0: 지금까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고지혈증 전혀 위험인자를 모르고 계셨던 분이세요. 입원해서 저희가 보니까 당뇨병도 진단이 됐고 고지혈증도 진단이 되신 분에 해당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환자가 이제 술, 담배를 즐겨 하신 분이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관리를 안 하셨던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1: 뇌졸중에 영향을 주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당뇨병, 그리고 흡연,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등이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기 뇌졸중에서는 흡연과 비만이, 중년기에서는 고혈압과 당뇨병이, 75세 이상에서는 심방세동이 가장 위험한 요인이었습니다.
2: 안 좋은 것은 내가 습관이 다 가지고 있네요. 뭐 술, 담배, 과식. 저녁 식사 후에도 야식을 좀 먹는 편인데 술은 하루도 안 걸려고 먹었으니까요. 한 병씩 퇴근해서. 담배는 이제 하루에 한 각이니까.
4: 쉬엄쉬엄 해야지.
5: 우리 각시밖에 없다.
4: 아프지 말아야지. 나서갖고 빨리 건강하게 그냥 재밌게 살아야지. 뜨거운 데서 일하고 와서 좀 시원하게 다시 또 내출이 올까봐 시원하게 해주느라고 닦아줘요.
5: 감사합니다.
1: 병상에 있을 때도 고생하는 아내 걱정을 먼저 하던 우명진 씨. 오래오래 둘이서 함께 지내려면 지금부터라도 뇌졸중 위험 인자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시술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동맥경화로 좁아지고 막힌 경동맥을 뚫어주기 위한 겁니다.
0: 왼쪽 경동맥을 자세히 보시면은 오른쪽은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왼쪽은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끊겨 있는 것처럼 보여요. 돌려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굉장히 좁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동맥 협착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1: 경동맥 협착으로 인해 피가 머리로 잘 가지 못했던 겁니다. 시술은 먼저 사타구니의 대퇴동맥으로 카테터를 넣어 경동맥까지 올라갑니다. 카테터를 통해 우산처럼 생긴 색전 보호기구를 미리 펼쳐줍니다. 시술 중 혈전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후 풍선을 넣어 좁아진 경동맥을 넓혀준 다음 스텐트를 넣고 혈관에 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색전 보호기구와 그곳에 걸린 혈전까지 한 번에 빼냅니다. 막혔던 혈관이 넓어지면 뇌경색의 위험도 줄어들게 됩니다. 시술이 잘 끝났습니다.
6: 이 정도면은 굉장히 심한 거죠. 거의 95% 이상 좁아졌으니까요. 통과가 어렵죠. 너무 좁아져 있으니까 풍선 통과도 아까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스텐트 넣기 전에 지금 이렇게 좁아져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지금 동맥경화에 그래서 죽상경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죽상경화반 때문에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겁니다. 스텐트 넣고 나서 아까 그 좁아져 있던 게 이렇게 넓어졌죠.

0: 동맥경화로 막혀있던 경동맥이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경동맥은 혈관 건강을 좌우하는 대표 혈관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의 80%가 통과하는 경동맥은 혈관벽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건강에 나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0.9mm 이하인 반면 1.5mm를 넘어서면 동맥경화로 보는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1: 여러 가지 뇌졸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실만 합니다. 고혈압이 있다든지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가 도움이 되고요. 가족 중에 조기 심장 뇌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도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0: 동맥경화가 생긴 혈관은 혈액 흐름이 느려지면서 혈전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혈전으로 막힌 혈관은 피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장기에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합니다.
2: 혈전이 이제 왜 위험하냐 하면 몸에서 일단 생성되면은 잘 녹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 혈관을 뚫기 위해서 요즘은 혈전 제거술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걸 꺼내서 모양을 보게 되면은 우리 몸에 순환할 때 무시무시합니다. 그럼 순환이 언제 끝나느냐? 이거는 어딘가 정착을 하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현상이 무서운 겁니다. 이 뇌에 혈관에 정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뇌혈관 폐색, 뇌졸중이 생기는 거고요. 콩팥이라든지 장에 생기게 되면 장색전증, 콩팥색전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뇌라는 거는 한 번 손상받으면 비가역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무서운 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뇌졸중으로 쓰러져 몸이 마비된 이후 친구는 강춘자 씨의 손을 잡아 끌고 산으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강춘자 씨를 살렸습니다.
3: 예전에 뇌출혈 왔을 때 당신은 진짜 이 발을 끌었어요. 왼쪽 발을 끌고 걸음을 진짜 뭐 애기 걸음 것도 걸었었거든요.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래도 우리 남편이 운동을 워낙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니까 당신 친구 살리려면 무조건 산을 데리고 다녀라.
0: 그것이 17년 전. 하지만 뇌졸중 치료는 지금도 끝난 게 아닙니다. 뇌졸중은 위험인자가 나타나면 언제든 다시 무섭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춘자 씨의 식탁은 여름빛입니다. 건강한 밥과 채소로 가득합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철저하게 식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4: 혈액이 탁해서요. 야채를 그전에는 혈액이 좀 선생님이 탁하다 그래서 지금은 야채를 그 후로부터 야채를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좋아졌고요.
0: 뇌졸중이 찾아온 그날 이후 완전히 내 몸으로 돌아오진 않았지만 매일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5: 전화를 받았더니 조카가 엄마가 죽었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 순간에 이 전류가 전기 감전 먹듯이 그냥 이 전화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서 딱 끊겨갖고 이렇게 짜르륵 해서 발끝까지 왔어요. 그거로부터는 이게 저리고 그냥 막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길로 이제 병원을 갔죠.
2: 이 환자분 그 혈관 촬영 결과들을 보면 이런 자글자글한 혈관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는 그런 패턴으로 좀 보여져서 그거는 굉장히 약한 혈관이기 때문에 터질 수 있는 위험성이 좀 높습니다. 오른쪽으로 지금 혈류가 그 가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뇌혈관이 막혀서 오는 그런 혈류 부족으로 인한 뇌경색의 위험성도 같이 있는 환자분입니다.
0: 강춘자 씨의 뇌졸중. 특히 뇌출혈을 불러왔던 것은 고혈압과 LDL 콜레스테롤이었습니다.
2: 콜레스테롤 중에서 이제 점일도 콜레스테롤이라는 수치가 240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240은 매우 심각한 정도의 상승 소견이거든요.
0: 나쁜 콜레스테롤 LDL의 기준치는 100에서 130 미만입니다. 하지만 강춘자 씨는

0: 40까지 치솟았습니다. 높은 LDL 수치는 어떻게 뇌졸중을 일으키는 걸까요?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이나 호르몬을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콜레스테롤에는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세포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혈액 안에 LDL이 너무 많으면 혈관벽에 스며들어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전이 만들어져서 뇌혈관을 막게 되어 뇌경색이 생깁니다. 동맥경화 진행의 주범이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강춘자 씨는 뇌졸중 재발을 막기 위해 꾸준히 약을 먹고 있습니다.
1: 뇌에 대해서 먹는 약이고요. 이거는 혈전 약이에요. 피를 맑게 해주는 거고 이거는 고지혈증 약이에요.
0: 뇌혈관 상태와 혈류가 취약해 뇌경색과 뇌출혈 모두의 위험을 안고 있는 강춘자 씨. LDL 수치를 낮추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0: 언제 말끔하게 깨어날 수 있을까? 아내는 걱정되는 마음에 오늘도 병원을 찾았지만 아직 남편의 면회는 제한됩니다.
1: 유공자 카드가 어디 있어? 내가 그랬더니 뭐 저기서 저기서 내가 카드를 다 꺼내면서 어떤 게 유공자 카드야? 그랬더니 그냥 뭐 이것저것 컴퓨터 찍는 것 마냥 카드를 이렇게 막 찍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상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머리 찍어보려고 한 거지.
0: 외출을 하려는데 출입구를 찾지 못하고 한참을 벽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몸이 마비되고 행동이 이상해지는 전조 증상을 보였던 양은석 씨. 집중 치료실에 온 이후 의식이 차츰 돌아오고 있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침이에요. 예, 좀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3: 이 빨간 부분이 이제 뇌에 허혈이 이제 생긴 부위고요. 이 초록색 부분이 허혈 부위 플러스 이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한 이제 그런 사진입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혈전 용해제를 맞으셨고요. 혈전 용해제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 않아서 혈전 제거 치료를 들어갔습니다.
0: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왔기 때문에 혈관 상태에 맞는 혈전 제거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은석 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3: 환자분은 입원 당시에 심방세동이 확인되고 있고 맥박이 좀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이렇게 맥이 일정하지 않은 거죠. 이 산 꼭대기가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일정하지 않은 이 부정맥이고 이 맥박도 일정하지 않고 심방수축도 원활하지 않은 심방세동 환자가 되겠습니다.
0: 심장의 맥박이 리듬을 잃은 부정맥. 그것이 뇌졸중의 원인이었습니다. 부정맥 중에서도 심방세동은 심장이 제대로 수축되지 않아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심장이 힘차게 뛰지 못하면 혈액이 심방 안에 고여있다 응고되면서 혈전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대동맥을 타고 뇌로 올라가는데 이때 뇌혈관을 막으면서 뇌경색을 일으킵니다.
3: 색전이라는 것은 날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심장에서 날아가는 경우에는 심장색전증이라고 그러고 경동맥에서 날아가게 되면 동맥경화 색전증이라고 합니다. 둘 다 위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심장에 생긴 혈전증은 오랫동안 생긴 혈전이 많고 또 크기가 크기 때문에 심장혈전증이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뇌졸중. 원인을 알면 치료가 빠릅니다. 그런데 원인 불명 뇌졸중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최기영 씨는 뇌졸중으로 시야장애가 나타났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 왼쪽 부분의 시야가 가려져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4: 멀리 있으면 몰라요. 가까이 있으면 구분은 가죠. 여기까지는 여기서 딱 보면은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 뿌옇게 보이니까.
0: 제목의 왼쪽 부분이 뿌옇게 보여 읽을 수가 없습니다.
3: 저희 뇌를 보시면은 시각 중추가 이 뒤통수에 있습니다. 뒤통수에 있고 최기영님은 오른쪽 뒤통수에 뇌경색이 온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편에서 오는 정보들을 잘 인지를 못하는 시야장애를 주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뇌경색 위치로 봤을 때는 아마 이 부근에서 막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막혔다가 다시 뚫린 거지요. 재개통이라고 해요. 네. 하지만 뚫리더라도 이미 뇌세포로 손상을 입기 때문에 이 확산 강조 영상, 디퓨즈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이렇게 하얗게 뇌손상 부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경동맥은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장을 앞뒤로 관찰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던 분에 해당이 됩니다.
4: 원인을 모르면 그냥 시험폭탄 달고 다니는 거니까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0: 이상한 뇌졸중입니다. 가장 의심이 가는 건 혈전이 날아가서 생긴 뇌졸중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던 혈전이 날아갔을까? 명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시술을 준비합니다.
5: 아직까지는 원인 불명이다. 하지만 뇌경색은 색전으로 인해서 생긴 것 같다. 그렇다면 제일 걱정해야 되는 건 역시 일시적으로만 그리고 증상이 없이 소리소문 없이 잠깐 지나가는 부정맥인 심방세동을 의심해야 되고 심방세동을 찾기 위해서 하루 정도의 홀터로는 불충분한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식형 사건 기록기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0: 최기영 씨처럼 원인 불명의 뇌졸중은 전체 환자의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원인이 될 수 있는 부정맥을 찾기 위해 심장 주변 피부에 기록기를 삽입합니다. 심장과 관련한 사건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서 문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기는 한 번 넣으면 배터리 수명에 따라 3년 정도 부정맥이 나타나는 순간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심방세동이라는 원인을 찾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뇌졸중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5: 심방세동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40% 돼요. 그래서 발견이 늦어요. 심방세동 환자가 증상이 있었으면 심방세동을 먼저 진단받고 적절한 항응고 치료를 받게 될 텐데 심방세동이 40%는 진단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모르고 있었는지 처음 뇌경색으로 오고 나서야 알고 봤더니 심방세동인 경우가 있어요. 예방치료를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번 왔을 때 뇌경색 역시 크게 올 수밖에 없죠.
0: 환자는 병원에 오지 않더라도 이식기의 기록들이 병원으로 전달돼 정확한 원인을 찾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성인장애 발생 원인 1위의 질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해 안타깝고 억울하지만 자기 건강을 잘 챙기지 못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과연 나의 생활 습관은 뇌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6: 일반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수분량은 본인의 체중에다가 한 30cc 정도 곱한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0kg의 남성분이라고 한다면 한 2000cc에서 2500cc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뇨장애용이 있고요. 맥주라든지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것도 역시 이뇨장애용이 많아서 오히려 탈수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음료라든지 좀 당분이 많은 음식 그 음료수 같은 경우는 이런 수분 흡수를 굉장히 더디게 만듭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은 생수가 좋고요. 그다음에 이온음료 같은 것도 수분 섭취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7: 대한뇌졸중학회에서는 뇌졸중의 증상을 쉽게 알 수 있는 약을 만들었는데요. 이웃 손발 시선입니다. 먼저 이웃은 이하고 웃어보세요. 손은 손을 들어보세요. 발음을 명확한가요? 시는 시선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나요? 약자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하고 웃었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는 쪽이 마비가 있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손을 앞으로 들었을 때 손이 떨어지는 쪽이 마비가 있는 쪽이고, 발음을 했을 때 발음이 어눌하다든지 시선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런 증상 한 가지라도 있으면 뇌졸중 의심해야 되고 119를 즉시 부르거나 가까운 뇌졸중 센터로 빨리 가셔야 됩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0: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1: Happy New Year!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4: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0: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1: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2: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K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허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서해 바다의 늦은 봄이 한창입니다. 저 밧줄 끝엔 뭐가 들었을까요? 그물 안으로 고기들이 한가득인데요.
1: 야, 여러분 간잼이 한 마리 들었다.
2: 간잼이.
1: 이제 5월 달까 산란기란 말이에요. 그때가 이제 살이 제일 많이 올라오고 부드럽고 제일 맛있을 때.
0: 새콤 달콤한 요 맛 못 잊어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것.
3: 간잼이 부침하고요.
4: 간잼이 부침이세요.
5: 간잼이 부침?
4: 네.
5: 나는 최고 좋은 게 간잼이요. 왜냐면은 오늘 손님들이 다 맛있다고 하니까 이게 좋아요.
0: 30년 넘도록 간잼이 무침 만드는 일이 즐거운 건 손님들 칭찬 덕분.
6: 5시 먹다 한 명 죽어도 모른대.
7: 우리 가게가 연매출은 얼마 나와요?
5: 이거 그 정도밖에 안 나와. 저, 왜냐면 여름에 장사 별로 안 하지. 겨울에 두 달 장사 안 치. 그런 게 몇 개월만 하는 거야.
0: 억대 매출의 비결 오늘도 한번 캐보자고요. 위로는 충남 대천, 아래로는 전북 군산. 서해바다와 금강이 만나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산물은 넘쳐나고 덕분에 북적북적 사람도 끌어들이는 홍원항. 그러니까 일종의 격전지라고나 할까요? 생존 경쟁이 치열한 곳이죠.
8: 문 열 생각하니까 기분 좋으세요?
5: 바람보다 나 돈 버는디. 문 열어면 돈 벌자녀. 나는 맨날 그러고 해요. 누나 하고 가라고 하래. 벌레가. 맨날 노래 불러. 앞뒤 높잖아. 맨날 불러. 아무리 힘들어도 화를 안 내고 누구 탓도 안 해. 내 탓이라니 하고 나는 항심이려. 그런 게 좋더라고.
0: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콧노래만 들어도 알 것 같은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5: 밥이나 먹자.
9: 네.
5: 아이고, 또 오늘 밥 먹고 시작해야지.
9: 그렇게 해요.
0: 아들과 함께하는 식사 어떻게 드시나 봤더니 부드러우면서도 찰진 간잼이 찜에 새콤달콤 무침까지 한상 제대로네요.
9: 진짜 부드러워요.
5: 간잼 먹으면 언제 먹어도 맛있어.
9: 먹어도 안 질려.
5: 아무리 먹어도 안 질려, 이거야.
9: 야, 다른 건 몰라도 무침하고 물에 어머니 거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틀려요, 일단. 양념 자체가.
0: 의지 나갔던 아들, 어머니 곁을 지키게 된 이유가 있으시대요.
5: 근데 내가 한번 쓰러지니까는 또 겁나니까요, 온다고더라고. 근데 그냥 내려와서 살더라고.
9: 협심증처럼 그 혈관 발령할 때마다 쓰러지셔갖고 그러고 나서 내려왔죠. 그래서 그거 아니었으면 엄마 건강 좀 안 내려오고 지금 도시에 살고 있나 보네요.
0: 이맘때 홍원항 찾는 이들이 한 번쯤 입에 올리는 메뉴는
5: 아, 3번에 차강강 5인.
10: 이게 항상 지금 보면 메뉴가 나오는 게 이 간잼이는 항상 앞에는 쭈꾸미하고 간잼이고 회 나오고 뒤에는 간잼이하고 매운탕 우렁매운탕 나오고
5: 필수가
10: 그래서 간잼이는 항상 손님들이 거의
5: 여기 나가자.
10: 항상 간잼이네.
5: 5인짜리.
0: 그래요. 횟집에서 무침 요리 게다가 간잼이 무침은 조연급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 집에선 주연 못지않게 맹활약 중이라네요. 그 얘기 듣고 보니 대체 어떤 매력이

0: 있는지 더 궁금해집니다.
1: 김재미 흰무침이나 이게.
0: 아들 며느리 데리고 이거 드시러 오셨대요.
1: 먹어봐, 흰무침 맛있어.
2: 이게 진짜 너무 맛있는 거.
3: 원래 제가 회 진짜 좋아하는데 회보다 이 초무침이 더 손이 많이 가고.
0: 나도 모르게 자꾸 끌리는 맛이란 거죠.
4: 맛있지?
2: 너무 맛있어요. 신선하고 뼈 씹히는 맛도 없고 야채도 신선하고 이 계절에 너무 딱 잘 어울리는.
5: 한 옷씩 먹다 한 명 죽어도 모른대.
0: 들어가는 재료라고 해보았자 특별한 건 없는데 요점은 이 구성이 절대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6: 이 오이 속을 빼야요. 그래야지 아삭하고 맛있고 이게 들어가 맛이 없어요.
0: 오래 익혀온 손대중으로 간재미와 채소의 황금 비율을 맞추신다죠. 무칠 때도 원칙이 있습니다.
6: 이 손끝으로 살살 채줘요, 살살.
0: 양념 배합의 비율을 완성하기까지 무려 5년.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던 이 비율은 아들에게도 비밀. 주문 들어오면 칼질부터 깨 뿌리는 것까지 전 과정 손수 하는 게 비법이랍니다.
7: 아니 어차피 네. 간장에 묻힌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네. 좀 미리 묻혀놔도 돼요.
6: 이렇게 미쳤네. 어쩐 일이야. 그럼 어째 그런 말씀을 하신디야. 예약 때도 난 두 그릇도 안 묻혀. 10상, 20상이나 딱 하나씩밖에 안 묻혀. 절대 안 돼. 이거 주물럭주물럭 해도 안 돼. 너무 주물럭 해도 국물이 생겨버려. 그리고 음식이 죽어버려. 그러면 내 얼굴이 깎이잖아. 그럼 창피하잖아. 그게 그렇게 안 해. 그게 철칙이야. 나는. 오로지 팔을 묻혀서 그냥 살아있는 음식. 이게 이제 보면은, 어우, 진짜 참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한 젓갈을 딱 집었을 때, 어머, 진짜 맛있어. 하는 그 맛. 그것 때문에 내가 뿅 가잖아. 그 소리 들으려고.
0: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배를 두 척 소유한 선주. 그중 한 척에 올라 바다에서 열리는 하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배들과 마찬가지로 칠흑 같은 새벽을 뚫고 나아갑니다.
8: 지금은 이제 뭐가 제철이에요?
9: 지금은 이제 자연산 광어하고 그다음 창돔하고 그다음에 간재미하고 그런 거.
8: 식당일 낮에 하고 밤에 이렇게 업하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9: 힘들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좀 하다가 도저히 식당이라고 못해서 이제 선장님 구해서 같이 이제 선장님이 하고 저는 이제 뭐 일주일이면 보통 한 4일씩 이렇게 따로 나오고 제가 직접 하면 손님들한테도 뭐 이제 더 잘해줄 수 있고 더 많이 드릴 수 있고.
0: 역시 인심은 곳간에서 나오나 봅니다. 미리 설치해 두었던 그물을 확인해 보는데요. 선장님 지휘 아래 그물이 올라오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기계의 힘을 빌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조업량이 나빠 보이진 않죠? 기분 좋은 출발.
10: 왼쪽이고. 많이 들었네.
0: 이제 막 건져 올린 것들의 몸짓에서 바다의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10: 일반 도다리. 그다음에 간재미.
8: 아, 간재미 작한데요?
10: 네, 많이는 없어요. 많이는 없고 그냥 한두 마리씩, 두세 마리씩 그렇게.
0: 서천 앞바다에서 잡은 간재미의 정식 명칭은 홍어. 삭혀 먹는 참 홍어와는 다른 어종입니다.
10: 이제 이거 떠드려요?
8: 아, 이거 회 떠먹나요?
10: 아, 그러면요.
6: 네, 뒤에 갖다 놔.
8: 아니 간잼이

0: 회도 맛있어요?
1: 아 그럼요. 회 맛있죠. 야 집에서도 하고 회에서도 하고.
2: 간잼이 손질만큼은 이골이 났다는데 하필 카메라 앞에서 복병을 만났습니다.
0: 아 이거 회 뜨는 게 어렵네요.
1: 껍데기 벗기기 힘들죠. 벤치로 벗겨야 되는데 손으로 벗기려니까. 아니요.
2: 두껍고 질긴 데다가 돌기 때문에 비린내가 남기 십상이라죠. 그래서 껍질은 꼭 벗겨 먹어야 한답니다. 방금 전까지 펄떡거리던 간제미 회에 초고추장까지 듬뿍 묻혔으면 이건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죠.
3: 우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바다에서 드신
4: 우와 육회 먹는 거 어떡하네요.
0: 어때요?
3: 와 진짜 신선해요. 응. 와
2: 간제미 어획량이 기대에 못 미쳐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방법이 있으니까요.
5: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제 여기 중매인 하시고 우리 아버지 동생 삼촌 그냥 동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삼촌한테 부탁해서 이거 이제 오늘 양 산 거예요. 지금 이거 200kg짜리 하나. 이게 오늘 다죠?
6: 현재.
5: 현재? 그럼 더 나와요?
6: 아, 이게 다 나왔어요.
5: 이제 다 나온 거예요 오늘? 아니 내일도 한번 되면 내일까지는 한번 더 200kg 사주셔야 돼요. 한 1톤 정도는 더 사야 되니까.
2: 이맘때 아들은 간제미 경매장의 큰 손.
7: 잘 내려. 천천히. 허리 안 다치게 천천히.
2: 오늘 아침 구입한 간제미들을 데리고 온 참입니다. 여전히 펄떡펄떡 살아있는 상태로 말이죠. 팔어 상태 유지, 이 집의 철칙입니다.
1: 싱싱하죠?
6: 네.
1: 얘들은 지금 이제 얘들도 산란기 돌아와요. 그러면 살이 많이 찌잖아. 근데 산란기 때는 살이 부드러워. 그리고 얘들이 알을 품잖아요. 품고 나면 살이 말라. 그럼 그때부터 질겨. 지금 드셔야 최고 맛있고 제일 좋을 때.
0: 얘네도 암컷, 수컷이 달라요?
1: 네, 다릅니다. 꼬랑지 하나 있죠? 암컷 세 개, 수컷 지금 살아 있는 상태에서 얘들을 다 이제 해체 작업해서 다 냉동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맛있을 때 제일 많이 저장해 놓는 거예요. 간제미는
2: 지금부터는 시간 싸움. 신선함을 오래 붙잡아두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쉽게 벗겨진다고요? 요즘 횟집에서 널리 쓰이는 생선 탈픽이랍니다. 피 빼고 껍질 벗긴 간제미를 어머니에게 넘기면 마무리 손질에 들어가는데요.
7: 이거 한 마리가 요거요. 일로 떼고 절로 떼고 다 떼고 나면 요거 남은.
0: 아 너무 아까운데요. 그...
7: 아니 그래도 먹을 것만 줘야지.
0: 먹을까요?
7: 네 그럼 먹을 것만.
2: 간제미 무침 깔끔한 맛의 비결이 여기 있었네요. 모든 공정을 마치면 한 접시에 들어가는 무게만큼 비닐에 담아 소분합니다. 다음 공정을 위해서죠.
0: 그 손질한 거 지금 어디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7: 아이고 냉동시켜야지요 또.
0: 근데? 아 얼려놓는 거예요?
7: 네 얼려놔야지 이제. 그래야 간이 안 나올 때 계속 화려하니까. 여기다가.
0: 우와 엄청 큰 냉동고가 있네요. 네
7: 여기다가 이제 해서 딱 이렇게 엎어놓는 거예요. 이거 다 이제 되게 딱딱해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이렇게. 요거를 이제 오르는 것도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이제 얼려 이렇게 또. 차곡차곡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놓는 거예요.
0: 지금 이게 얼마나 모여 있는 거예요?
7: 이거 지금 한 600개, 700kg? 한 600kg 잡았네.
0: 그럼 나중에는 이거 꽉 차요?
7: 여기 탁 차야지, 다 차야지.
0: 여기가 우리 보물창고네요.
7: 야, 보물창고야. 그냥 여기 다 있는 이걸 척척 넣는 거야. 이거는 안 맺게 누구를. 내가 잘라서 내가 다 세워서 딱딱 넣어놔야지 나중에 하자가 없어.
2: 완벽주의자 어머니 곁에 아들이 온 지도 벌써 19년째.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하죠.
7: 여기 참 엄마 생선 장사할 때 여기 참 진짜 타라이 들고 다닐 때가 참 엊그제 같아도 몇십 년이네 벌써.
0: 기쁜 추억이 많아요? 아픈 추억이 많아요?
7: 뭐 아픈 추억이 어디시오? 살아서 여기서 이렇게 해왔은 게 기쁜 추억이라고 해야지 참나. 아픈 추억 별로 없이오 그냥. 힘들으면 힘든 데는 즐겁고 뭐 그런 거지 뭐. 나는 몰라 힘들게 살아도 아프다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픈 추억 없어요.
2: 볼수록 참 판박이세요.
7: 그러면 어떻게? 아이고 또 이가 또 난생 지금 참 행복하네. 아들 손도 잡아보고. 허허이 나이 아들아 고맙다.
5: 엄마한테 처음 듣는 것 같네. 고맙다는 소리.
7: 그럴 때도 있네. 참 살다 본 게.
2: 어머니 앞으로 아들 손 자주 잡으세요.
7: 고사리 꺾자 대사리 꺾자 고사리 대사리 꺾자. 너무 행복하죠. 그 사리 보니까. 그 사리 일주일 나가는 양이 3,400캔. 250원 했고요. 나무 공장으로서는 제가 탑이 되려고 노력해왔는데 지금 탑이 된 것 같아요. 전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을 때까지 활성화하려고요.

0: 지금 카페티로 가고 있는데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들이 엄청 많거든요.
1: 백만성의 장미의 도시 식나기에선 누구나 로맨틱해집니다. 다른 별에 온 것처럼 미지의 자연과도 마주합니다.
2: 진짜 너무 행복하네요.
1: 8,000년 넘게 이어온 저지아의 와인. 수많은 전쟁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온 저지아의 역사입니다. 야생과 낭만이 공존하는 땅. 마지막 여정은 카케티로 떠납니다. 조지아는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양 문화가 교차되는 중심지였는데요. 다채로운 조지아 문화가 발달하게 된 배경이죠. 수도 트빌리시에서 조지아 문화의 정수를 찾아갑니다. 트빌리시를 지배하는 사람이 코카소스와 실크로드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트빌리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였는데요.
3: 혹시 조지아 전통 의상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오늘 조지아 전통 의상이 얼마나 이쁜지 보여드릴게요.
1: 조지아를 상징하는 전통 의상의 기본 형태는 목이 긴 코트에 가까운데요. 옆이 트여있어 움직이는 게 자유로운 편입니다. 오늘은 전통 의상을 만드는 트빌리시의 장인을 만나러 갑니다.
3: 아, 감사합니다. 조지아문화랄리.
1: 에카테리나 씨는 조지아 전통 의상을 활용해 공연팀 의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초대해 주신 겁니다.
3: 벌써부터 음악 들리는데요?
1: 도착했을 때 연습이 한창이었는데요. 여기는 저지아 국립무용단의 연습실입니다. 저지아 전통춤과 음악을 기반으로 만든 공연 작품인데요.

0: ხრისტიანები ვართ, რომ ჩვენ ვიღაცის დაქვე მდებარებაში არასდროს არ უნდა ვიყოთ, რომ ჩვენ თავისუფალიები ვართ, ძალიან მნიშვნელოვანი დიდი როლი და ხაზი აქვს ტრადიციულ სამოს ქორეოგრაფიაში.
1: 실제 무대 공연입니다. 저지아의 전통춤과 의상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연습 마무리에는 실제 공연 의상을 입는데요. 에카테리나 씨가 재해석한 전통 의상입니다. 저지아의 전통춤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데요. 최고의 안무가와 최고의 전통의상 디자이너가 모여 소중한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대 의상실로 향하는 에카테리나 씨.
2: 어머.
1: 중세시대 저지아 사람들의 옷장에 들어온 기분인데요. 무용수들의 역할에 따라 제작된 의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통 의상인 초하입니다.
3: She's Khalba, this is Rokala Kurisamosi. This is Uprom Tidruli, Kargi Kharis Khis. Unda qopiliqo autsirebat shalis ksovili, unda qopiliqo tvrtseli. ესენი მოკლედ ეს არ ეძახიან ტყუებს, სატყუიარებს, მაგრამ ტყუები არ არის, ადრე ჩოხა იყო მთლიანი.
1: 가슴 장식은 원래 화약을 넣던 자리인데요. 초하는 전체적으로 말을 타거나 무기를 들고 움직이기 쉬운 형태입니다.
3: 아이 에샤리스 아 코르찔리스 საქორწინო სამოსი.
4: 완전 결혼복이래요.
3: 나 악스미 알아서도 있고. 딸기 먹으러 한 먹거든 뭐디.
4: 저 결혼식을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결혼복을 안 입었겠네 하면서 결혼복을 꼭 입어야 된다고 하시네요. 신난다.
3: 뭐 루치원이 빠따르자리 미자타리. 셰그즈레로 나 호트로고리 빠따르자리야. 랄리 뭐디. How long will I love you?
1: 전통 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웨딩드레스인데요. 요즘 결혼식에 전통 의상을 입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마음에도 쏙 드네요.
4: 우리 남편 처음 결혼 잘했다. 나 아직 안 죽었지?
1: 전통 의상은 단순한 옷이 아니죠. 저지아가 걸어온 길이자 미래를 위한 소중한 유산입니다. 마지막 여정으로 저지아 동부의 보석이라 불리는 카케티로 갑니다. 코카소스 산맥 남부에 위치한 카케티. 러시아, 아제르바이잔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5: 지금 카케티로 가고 있는데요. 카케티가 사랑의 도시 식나기로도 유명하고 와인으로도 유명하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1: 카케티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해발 800m에 있는 중세 도시. 시그나기입니다. 사랑의 도시로 불리는데요. 시그나기는 피난처라는 뜻으로 전쟁이 나면 주민들이 숨던 장소였습니다. 지금은 카케티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인데요. 도시는 작지만 수많은 여행자가 시그나기를 찾아옵니다.
6: 카케티의 첫 여행지는 시그나기.

0: 인데요. 식락이라고 하면 모두 다 떠올리는 노래가 하나 있죠.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 노래가 식락이에 대한 노래인 거 아시죠? 한국에서도 유명한 노래 백만송이 장미의 모티브가 식나귀에 있습니다. 도시를 둘러봐도 용광성을 찾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특별히 장미를 많이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비밀의 열쇠는 도시의 북쪽에 있습니다. 아!
1: 여기 있네요. 백만송이 장미 주인공. 원래 백만송이 장미가 원래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인 거 아시죠? 이렇게 피로스만이라는 가난한 화가의 이야기인데 그 화가가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 배우한테 백만송이 장미를 바쳐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다 팔아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에 빠지고 헤어지고 아무튼 슬픈 이야기인데 그 가난한 화가가 바로 이분 피로스만이에요.
0: 피로스만이는 시그나기 인근에서 태어난 조지아 국민 화가인데요. 당시 가난했던 화가는 사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바치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걸 모티브로 러시아의 시인이 가사를 쓰고 러시아의 전설적인 가수 알라 푸가체바가 불러 대중적으로 유명해집니다.

0: 노래에는 피러스마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1: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그 여자분한테 장미를 사주기 위해서 자기 피까지 팔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휘쭉 마르셨네. 어우, 이렇게 마른 거 봐.
0: 시그나기 어디에서나 피러스마니 그림의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시그나기는 거의 피러스마니 도시라고 볼 수도 있죠. 이 도시에는 피러스마니가 그린 그림을 현장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분수대도 그중 하나죠.
0: 분수대 정상에는 사슴 동상이 있는데요. 피러스마니의 작품을 반영한 조각상입니다. 독학으로 그림을 배운 피러스마니는 생계형 화가였고요. 주로 도시와 시골 풍경, 동물 등 일상의 주제를 자신의 독특한 화법으로 그렸습니다.
1: 피러스마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루브르 박물관에서 피러스마니 전시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전시회를 보러 간 사람이 바로 피카소였어요. 근데 피카소가 피러스마니 그림을 보고 그동안 자기가 그렸던 그림이 그림이 아니라면서 피카소가 피러스마니 그림을 따라 그리기도 했었대요.
0: 시그나기에선 흔하게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방금 결혼을 한 커플입니다.
1: 사실 저지아의 결혼 문화는 조금 다르거든요. 저지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먼저 와서 혼인신고를 한 뒤에 결혼식장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서 거기서 밤새도록 놀아요.
0: 사랑의 도시라는 별명답게 외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러 일부러 찾아오기도 합니다.
2: 그루지아 прекрасная страна. И половина наших гостей здесь впервые. Мы очень хотели порадовать. Мы очень хотели, чтобы свадьба была не только вот мы свадьба, но еще прекрасная природа, вкусная еда, прекрасное грузинское вино. И мы очень хотели в кругу наших друзей и близких, наших родных порадоваться всему этому. Два в одном. Мы соединили два в одном.
1: Поздравляю.
0: 피러스마니는 사랑을 이루지 못했지만 도시 전체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거리에는 백만 송이 장미가 울려 퍼져 낭만적인 분위기가 더해지는데요. 거리 악사의 연주를 들으며 잠시 여유를 즐깁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3: 피러스마니 이거 봐봤지?
4: 아, 좋아. 이 피러스마니가 큰할아버지래요.
1: 오, 살짝
0: 첫 상황만 비교해보니 닮긴 했는데요.
1: 여기 광대랑 코랑 피러스마니는 살짝 마르신 편이었지만 코가 똑같아요. 이 눈, 코, 입이. 오.
3: 저는 피러스마니 세세비트 스코우루. 아라마도 저는 이온적인 텔리 저는 사메고구루.
5: 아이파라 라자세비트 저오샤기즈야 저거.
3: 시숲타웨 에시에레바 시알라레 헬로네 비시파루. 리다 아담이야도 비시파루.
0: 피러스마니는 살아있을 때 크게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사후에 유명해진 화가죠. 가난한 예술가의 사랑과 인생을 담고 있는 도시. 시그나기를 여행하면 내 인생에서 뜨겁게 사랑했던 때가 언제인지 되새겨보게 해주는데요.
6: Sharshan pro sashine.
0: 저에게도 시그나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오르게 하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7: 제가 예전에 남편이랑 여기 같이 와봤는데 저희 남편은 약간 사근사근하고 이런 편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말도 많아지고 사근사근하고 막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시그나기를. 그래서 저희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조지아 도시, 시그나기. 너무 좋죠.
0: 편히 서툰 사람도 로맨틱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낭만이 가득한 사랑의 도시. 시그나기의 매력입니다.
6: 비처럼 우연히 나타나.
0: 시그나기를 떠나 조지아 동부에 있는 국립공원 바실로바니로 갑니다. 카케티의 자연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바실로바니 국립공원의 관문 베도플리스카로에 도착합니다. 국립공원으로 아제르바이잔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7: 여기가 바실로바니라는 곳인데요. 조지아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 중 하나고 많은 동물들도 살고 있고 다양한 새들도 살고 있지만 보호받는 구역이라 쉽게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허가증도 받아야 되고 가이드도 만나야 돼요.
0: 조지아에서 가장 건조한 편이고 화산 지역부터 사바나 초원까지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할 가이드 노다르 씨입니다. 대부분의 국립공원은 허가증 없이도 갈 수 있지만요. 바실로바니

0: 필수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구역이자 국경지대라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이게 호가증이에요. 근데 이걸 받아야지만 마스터마니에 들어갈 수 있어요.
0: 하루 만에 둘러볼 크기가 아니라 상황에 맞춰 코스를 정하는데요. 공원은 그야말로 야생의 공간.
2: 와, 이제 진짜 출발이에요. 와, 설레면서 떨리면서 그래요.
0: 저도 처음이라 기대되는데요. 비포장 길이 나오면 여기서부터가 국립공원입니다. 며칠 전에 내린 비로 길은 진흙투성이. 사륜구동 차량으로도 이리저리 미끄러지는데요. 가는 길도 뭐 그 자체.

0: 코카소스 남부에 있는 바실로바니 국립공원입니다. 1935년에 지정된 국립공원으로 여름에는 드넓은 사바나 초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혼자만 다른 세상에 떨어진 기분인데요.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1: 새소리 들리나요? 여기가 바다였다는 거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 아름다운 풍경과 새들과 나무들과 진짜 너무 행복하네요.
0: 바다가 융기에서 생긴 지형으로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이 만나 오랜 세월 동안 빚어낸 자연의 작품입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갈수록 길은 더 험해지는데요. 비까지 내립니다.
1: 지금 비가 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조금 걱정되네요. 여기가 너무 진흙길이어가지고 지금 차가 좌우로 막 미끄러지고 있어요.
2: 됐어, 에스티 기자비야.
0: 자연이 만든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노다르 씨는 표정 변화가 없네요.
1: 차가 완전히 박혔네요, 안에.
0: 사고가 난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데요. 며칠 동안 비가 내려서 치울 수도 없는 상태. 문제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막아버린 거죠.
2: 아, 완전히 빠졌는데요? 차가 이렇게 빠져있으면 우리도 못 갔는데.

0: 길이 막혔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좀 돌아가더라도 괜찮은데요. 차근차근 앞으로 가다 보면 결국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으니까요.
1: 빠져나온 것 같아요. 확실히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2: 에셋 그잡자라다디 카르트 코니어 자키 아르네르 롭스콤에
3: 알아 저희가 오늘 살아나길래보다 니셋 그잡자
2: 오이 말투와 와우
0: 어렵게 도착한 곳에는 또 하나의 천국이 있습니다.
1: 와 진짜 크다.
4: 너무 멋있네.
0: 자유를 즐기고 있는 동물들.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처음과는 다른 자연 환경이 펼쳐지는데요. 인간의 상상력으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운 풍경. 조지아가 지키고 싶은 풍경입니다. 바실로바니는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지역인데요. 야생동물이나 식물도 많습니다.
1: 오! 어머! 고기 있어요! 저걸 두드리시네. 오! 아이고! 아이고!
3: 아, 귀나드로벤. 이미터로 그러면 다르지. 니나레, 샤그마우치. 샤리, 어건 샤리 스파타레 몸수좀 샤리기네요.
1: 디데비.
3: 디데비기. 스파타레고.
1: 아이고 귀여워.
3: 아이고 나무대님에.
0: 거북이는 다리를 다쳤지만 인간은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지켜온 자연의 질서입니다.
1: 와.
0: 코카소스에 이렇게 놀라운 풍경이 있다니 저에게도 감동적인 시간이네요.
1: 아, 이렇게 비가 온 날씨인데도 이렇게 멋있었는데 맑은 날이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가족들이랑 꼭 한번 와봐야겠어요.
0: 아쉬움이 남아야 다음도 있는 법이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맘때 카케티에선 특별한 축제가 열리는데요. 알라베르디 수도원에 들렀다가 축제가 열리는 마을로 향합니다. 카케티는 조지아 와인의 발상지로 불리는데요. 수도원이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라베르디 수도원도 포도밭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와인도 생산합니다. 알라베르디 수도원은 조지아 사람들이 사랑하는 교회 중 하나입니다. 조지아 내에서도 규모가 큰 교회 중 하나고요. 수도원 역사는 6세기부터지만 대성당은 11세기에 지어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구와 외벽이 굉장히 견고해 보이는데요. 카케티 지역에선 정교 시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와, 여기 수도원벽이 엄청 높죠. 근데 사실 조지아 사람들이 수도원과 교회를 중요시 여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쟁 나는 경우에는 여기가 최후의 대피수단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지아의 이쪽 지역의 가장 중요한 물건들을 여기 수도원에 보관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수도원 성벽이 이렇게 높고 이렇게 넓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0: 페르시아 제국부터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까지 침략에 시달렸던 저지아. 교회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교회를 지켜내는 것은 생존의 문제였는데요.
1: 와, 진짜 높다.
0: 알라베르디 수도원, 여기저기에는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데요. 조지아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높이 55m의 천장. 유난히 회백색의 벽면과 기둥이 많습니다. 조지아의 다른 교회에 비하면 무채색인데요. 아픈 역사의 흔적입니다.
1: 지금 보시면 교회가 그렇게 화려해 보이진 않아도 옛날에는 굉장히 화려한 교회였거든요. 근데 많은 전쟁을 하면서 많이 훼손되고 또 많은 모습들이 사라졌지만 여기 오면 뭔가 6세기의 신자들의 그런 순수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요.
0: 카케티는 저지아 농업의 중심지였고 풍요로운 만큼 외세의 침략도 많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교회 내부가 해반죽으로 칠해지며 훼손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쟁 후에도 재건이 쉽지 않았고 지금의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알라베르디 수도원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켜온 것이 또 있습니다.
2: 까마저바츠 까마저바츠 저는 소시아문화 거니 가츠노바 까마저바츠 아니 저희 모나스트레스 후이니스타 코요리스고 있는 비싼 아하와 토르트모솔랍니다
4: 단 어떻게 또 스토리야 먹어봐 단 도로 분이서 알아채 알아서 사이클레스 좀 사고를 본 그래서 모나스트레비스트스 호티스 라다츠로 메오르니오 바이고 가르다스코아 메오르니오 바이비사 호티스 위노 사드보다 모나스트레시 история нам чуйни марни сахландели марис
0: 조지아 와인의 역사는 8000년 이상으로 추정하는데요. 조지아의 기독교를 전파한 것으로 알려진 성 니너의 십자가도 포도나무 가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와인은 정교 행사의 필수품이고 수도원을 통해 와인이 발전하게 됩니다. 술을 금지하는 이슬람과 금주령을 선포한 서련이 지배할 때 조지아 와인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당시 수많은 와인 항아리가 망가졌는데요. 저지아는 특이하게 옥통이 아닌 항아리에서 숙성하는데 크베브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지 두 명은 들어가겠는데요? 알라베르디에선 11세기부터 크베브리 방식으로 와인을 만드는데요. 한때는 연간 60톤의 와인을 생산했습니다. 지금도 수더원에서는 80여 종의 포도를 키우는데요. 수더원에서 소비하는 양을 제외

0: 외하고 알라베르디 수도원의 이름으로 와인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조지아 내에서도 정통과 맛으로 인정받는 와인입니다. 알라베르디는 신이 주신 땅이라는 의미인데요. 신이 주신 땅에서 자란 포도로 와인을 만들면 어떤 맛일까요?
1: 엄청 풍미로운 향이 너무 좋아요. 저 뭔가 벌써부터 취하면 안 되는데.
0: I'm going to go to the house. 수도원에서 10분 거리에 크베모 알바니가 있습니다. 고산지대인 투셰티 지역의 주민들이 겨울이면 내려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이 분주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제즈바오바 축제가 열리기 때문이죠. 저도 이야기만 들어본 카케티 지역의 민속 축제입니다.
2: 여기가 제즈바오바 축제가 시작되는 곳인데요.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달라오바라고 전쟁에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에 대한 그 애도하는 그런 행사부터 시작해요.
0: 고산에 사는 투시족은 여름이면 다시 투셰티로 돌아가는데요. 그 전에 축제를 엽니다. 17세기 카케티 왕과 함께 페르시아군을 물리친 투시족의 전사 제즈바를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축제를 통해 산악 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거죠. 축제에는 빠지지 않는 음식과 노래. 한겨움이 더해져 축제의 분위기도 고조됩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마을 경주인데요. 사람들은 달라오바부터 시작합니다. 전사 제즈바의 영혼을 기리기 위한 장례의식인데요. 경주에 참가하는 기수들이 다 함께 애도의 노래를 부릅니다.
3: 하고 이렇게 돌아가셨던 분들 보내는 친구들의 노래 때 너무 슬퍼요. 보통은 여자들이 자주 부르시는데 여기는 남자분들이 부르시네요. 그게 더 와닿고 그게 더 슬픈 것 같아요. 뭔가 느낌. 같이 사왔던 친구를 보내는 느낌이라서.
0: 윗마을까지 행진하는 것으로 의식은 마무리되는데요. 제즈바가 말을 타고 목숨을 걸며 달렸던 길입니다.

0: 발라오바가 끝나면 축제의 하이라이트 시간. 건장한 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1: 에크라 도이 키네바 오건 트레이너 스피트로 이크 공작고 필요고 에크라 이키네바 코이잔 아야 말 부자서 이미 또로 이크 살지도 봐 먹자다 다이도 뭐람 체는 부자
2: 이렇게 그냥 구시라고
1: 가 부자 가라
2: 그래서
0: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의 관심사는 경주에 집중되는데요. 어느새 마을 밖에서 달려오는 경주마들. 약 4km를 달리는데요. 제주바가 그랬듯이 산악부적의 명예를 걸고 달립니다.
2: 오, 있나봐요.
0: 드디어 선두그룹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우승자가 탄생할 예정이죠.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차례차례 도착하는 제주바의 후예들.

0: 치열한 경주 끝에 올해의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전년도 우승자가 올해도 1등을 차지하네요. 선물도 있는데요. 거산 부족의 소중한 자산, 양 한 마리입니다. 지금도 험준한 코카소스 산맥에서 살아가는 투시족. 수많은 침략에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오고 있는데요. 타케티 사람들의 인생은 저지아 축소판이라 할 수 있죠.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자신들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땅. 매력 넘치는 카케티입니다.
1: 작은 마을의 축제였지만 즐거움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이들의 연매감까지 느낄 수 있었던 축제였어요. 그리고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들이 저한테도 굉장히 감명 깊게 다가오네요.
0: 제가 소개하는 저지아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만나는 날까지 라콤디스.
2: 확실히 신이 그린 그림인 것 같습니다.
3: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4: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5: 이 대자연 앞에 이 조그만 공간 하나 서 있습니다.
6: 더 좋은 곳에 가서 더 행복하라고 명복을 빌어드립니다.
7: 오, 공도 이렇게 뜬다.
8: 무려 200명이나 된 극장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체육교육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규일입니다. 몸과 마음은 어떤 관계일까요? 자동차와 운전자는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기서 자동차는 이동수단이고 핸들과 엑셀레이터, 브레이크를 조작해 자동차의 이동방향과 속도를 조작하는 것은 운전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몸을 자동차와 같이 살아있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고 마음을 자동차를 조작하는 운전자로 생각합니다. 몸속에 살고 있는 마음이 근육이나 관절 등을 조작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고 믿는 거죠. 몸과 마음의 이러한 입장을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이원론의 근본 원리를 보여주는 명제인데요. 이에 따르면 나의 존재 이유는 생각, 즉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몸은 기계적 법칙에 따르는 물리적 실체이자 마음의 명령에 따르는 도구로 한정됩니다. 마음은 심리적 실체로서 나의 주인이 되는 주체로 상정됐고요. 우리 모두 이원론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이원론에 물든 교육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두 가지 서로 다른 실체로 구분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원론에서 뇌는 물리적 실체인 몸과 심리적 실체인 마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마음의 명령에 따라 몸을 조작하는 기관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몸과 뇌, 마음의 관계는 마음이 주도하는 일방향적이고 전형적인 탑다운 방식으로 설명되곤 합니다. 하지만 뇌의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개발됐고요. 이 도구들이 연구에 활용되면서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들을 통해 관찰된 결과 몸과 뇌, 마음의 기존 입장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집중은 사실 도파민과 같은 뇌의 호르몬 작용에 영향을 받습니다. ADHD 스펙트럼을 가진 환자는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하기 어렵고 산만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깜깜한 밤 홀로 산길을 걸으면 온 마음이 집중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집중력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워있다거나 앉아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 집중이 더 잘 된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내가 눕거나 앉아있는 것을 안전한 상태로 인식하고 움직이는 것을 위험 상태로 인식해 우리의 뇌가 움직일 때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들에 따르면 운동 후 집중력은 크게 향상됩니다. 반대로 어떤 생각에 집중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민이나 불안 이런 것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만, 그 생각은 그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 생각이 고통스러운 생각이라면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심하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로잡힌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뇌과학자들은 고강도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강도 운동은 대체로 나의 운동 능력의 70에서 80% 이상의 운동 강도를 말합니다. 고강도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운동에 필요한 근육이나 관절들에 더 많은 혈류를 분배해줘야 되기 때문에 뇌의 생각하는 영역들은 혈류의 분배를 줄이게 됩니다. 생각을 만들어내는 뇌 영역의 스위치가 꺼지게 됩니다. 스위치가 꺼지면 나를 쫓아다니는 그 생각도 같이 없어지고 우리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마음이 뇌, 환경, 그리고 신체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우리는 단순히 마음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몸과 뇌 그리고 마음이 유기체적으로 통합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 더 과학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몸과 뇌 그리고 마음이 유기체적으로 통합되었다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감과 거울유론의 관계입니다. 공감은 타인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며 도덕성의 기초이기 때문에 사회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심적 작용입니다. 우리는 공감하지 못하면 더 이상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공감할 수 있을까요? 타인의 상황이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신경세포의 일종인 거울유론의 활성화를 통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신경세포는 타인을 보는 행위로 발화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는 행위로 발화한 거울유론에 의해 우리는 타인의 의도를 읽고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운동을 할 때 일어나는 뇌와 마음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뇌가 뭐 하는 기관이니? 라는 질문에 생각하는 기관이요?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자들은 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생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뇌과학자들은 뇌의 핵심 임무를 생존을 위해 에너지가 언제, 얼마나 필요한지 예측해서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몸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마음의 작용을 일으켜서 무언가를 생각해내는 게 아닙니다. 뇌는 생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뇌의 목적은 환경에 대응해 복잡한 신체를 운영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위한 과정일 뿐이지 생각 자체가 뇌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믿어왔던 마음, 뇌, 몸의 흐름과 반대의 흐름, 이를테면 몸을 움직이는 행동을 하면 뇌가 변하고 그 변화로 인해 마음이 변화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몸을 움직이는 행동이 뇌의 가소성, 더 나아가 마음의 가소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는 뇌유래 신경영양 성장인자라는 이름도 복잡한 물질이 있는데 약어로 BDNF라고 부릅니다. BDNF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만나는 시냅스 근처에 있다가 혈액순환이 빨라지면 방출돼서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해 시냅스의 연결 강도를 높입니다. 시냅스의 연결 강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억했고 학습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BDNF는 기억과 학습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기적의 물질이라 불릴 정도로 뇌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활동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BDNF 분비를 촉진하여 공부한 내용을 더 잘 기억하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운동은 생각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중요한 기능인 인지기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인지기능이 좋다는 말을 풀었으면 불필요한 자극을 억제하면서 지금 나한테 필요 없는 자극은 억제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한테 필요한 자극을 변별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또한 기존에 저장된 기억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고 행위에 오류 없이 과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운동이 자극 억제와 변별, 작업 기억, 행위 모니터링, 인지 유연성 등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과 같은 지적 학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적 학습과 상관없어 보이는 운동을 했는데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몸과 마음, 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창의적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공부하다가 생각이 막힌다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걷거나 뛰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더 나아가 운동은 지적 영향뿐만 아니라 뇌의 기쁨과 행복을 주관하는 영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뇌에는 여러 가지 감정과 관련된 물질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보상과 관련된 호르몬이자 행동의 동기와 집중력을 일으키는 도파민, 마약성 물질로 불릴 정도로 기쁨과 쾌락을 일으키는 물질인 엔도르핀, 행복한 마음을 일으키는 물질이자 일종의 몰핀 효과를 내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엔도카나비노이드 등과 같이 운동하면 뇌의 기쁨과 행복 물질이 분출되어 웰빙, 즉 마음의 행복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논문들에서는 경제적으로 싸고 약물과 같은 부작용까지 없는 운동이 우울증 약물만큼이나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이라 보고하며 운동이 감정의 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고 강조합니다. 걷거나 달리면 뇌에서는 인지나 감정에 관여하는 물질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변화는 우리가 마음의 기능이라 일컫는 집중력, 판단력, 창의력 등의 지적 영향과 기쁨과 행복의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달리는 것이 행복해지자
하고 마음먹는 것보다 더 쉽고 실제로 더 행복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과 내 마음의 관계에서 몸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운동은 신체적으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똑똑하고 행복한 내, 그리고 그러한 내가 만드는 마음의 발달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애정이란 뭘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간단한 정의는 따뜻함일 겁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누구나 애정을 따뜻함으로 설명하는데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누군가의 품 속에서 느낀 따뜻함이 사랑으로 학습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어깨에 짊어진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처럼 우리는 어려움을 짐이라는 이미지로 대비시키고 어려움의 정도를 짐의 무게로 비유하곤 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짐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앎은 감각, 운동, 경험을 기초로 하는 신체적 학습을 통해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암기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등 마음의 학습 기능에 초점을 둔 인지적 학습 외에 신체적 학습, 즉 감각 운동 경험이 가지는 학습적 의의를 간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앎을 일으키는 마음의 인지적 구조는 신체적 행동에 영향을 받고 실제로 우리의 앎은 신체적 학습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습을 더 이상 몸에 한정된 학습이라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신체적 학습은 전인적 발달에 공헌합니다. 팀 스포츠 활동을 예로 들어볼까요? 공을 차거나 던지고, 달리고 걷고, 라켓으로 공을 치는 등의 다양한 신체적 움직임이 결집된 팀 스포츠 활동은 뇌의 가소성을 일으켜 건강하고 똑똑하고 행복한 뇌로 성장하는 데 공헌합니다. 팀 스포츠 활동은 뇌의 전인적 속성을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또한 팀 스포츠 활동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며 몸으로 부딪히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회적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합니다. 더불어 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승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규칙이라는 정해진 규범 아래 동료 선수들과 협력하며 상대와 전략적으로 경쟁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팀 스포츠 활동은 우리가 흔히 인성이라고 부르는 좋은 사람으로서의 덕목을 함양하는 데 공헌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함께 춤추는 것은 어떨까요?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같은 박자에 맞춰 춤을 추는 행위는 나와 타인의 경계를 해체해 우리라는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단지 춤을 함께 추는 것으로 우리 또는 함께라는 사회적 공명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몸과 내, 마음의 유기체적 통합 관점에서 팀 스포츠나 춤의 가치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해왔듯 단지 몸의 건강이나 스트레스 배출국, 풍요로운 여가를 위한 수단 정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탐구하는 절차나 인지적 부하가 요구되는 활동이 아니라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참가했을 뿐인데 참가자는 신체적 건강을 넘어 정신적, 사회적, 더 나아가 전인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인적 성장을 자극하는 활동인데 그 활동이 재미있는 놀이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신체 활동의 교육적 효율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약 1만 년 전 일어난 농업혁명 이후 인간의 문명은 급격하게 발달하였고 200여 년 전의 산업혁명은 인간의 생활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1만 년은 우리에게는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600만 년에서 700만 년 어느 순간 두 발로 땅을 디딘 후 인류의 뇌로 진화해온 진화의 시간과 비교한다면 이 시간은 턱없이 짧은 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화학자들은 현대인들이 선사시대에서 진화한 원시적 뇌를 가지고 21세기에 문명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좌식행동 수준은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이고 운동 역시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운동의 전진기지는 사실은 학교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학교 밖 환경은 더 이상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여가 활동은 좌식화되어 있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도 우리나라에서는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고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학교입니다. 학교가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인성적 발달을 위해 운동을 시켜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상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산 넘고 물 건너면 닿는 깊은 산골. 청정 자연이 살아 숨쉬는 십승지 영월 김삿갓 면입니다.
1: 저기가 이제 양백지 간의 유지 엔소 형국이라 크가. 이 앞산이 이렇게 끝나죠, 저 앞산이. 네. 여기 우리나라 태백산 끝.
2: 태백산?
1: 끝. 아하. 여기서부터 소백산 시작. 아하. 그래서 양백의 기운이 모여있는 곳은 대한민국 이것밖에 없어요.
0: 부드럽게 뻗은 산줄기엔 허옇은 봄이 내려앉았습니다. 자연이 놀이터요, 배움터니 산골 유학생활이 너무 행복하답니다.
3: 영월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김삿갓 면이 산이 높고 뭔가 웅장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자연이 주는

0: 그런 힘이 느껴지는 곳인 것 같아요.
1: 억겁의 세월이 빚은 신비한 동굴도 여행의 재미를 더하는 곳.
2: 신선의 고장, 한자도 편안할 영의 넘을 월자거든요. 인간사를 초월한 편안한 고장이다.
1: 신선도 쉬어가는 영월. 수려한 풍경에 매료돼 한 번쯤 살고 싶어지는 곳. 자, 발길 머무는 마을로 떠나볼까요? 강원도 영월군 이야기는 김삿단면 와성리, 마대산 자락 아래에 있는 노루목에서 시작합니다. 노루가 엎드려 있는 듯한 산의 형상이라 노루목이라 불리는 이곳에 오랜 세월을 고고히 버텨온 김삿갓이 머문 곳입니다. 조선 후기 방랑 시인이었던 난고 김병현, 일명 김삿갓이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살던 곳인데요. 김삿갓처럼 살고 싶어 이곳에 터를 잡고 산다는 최상락 씨입니다.
3: 아,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4: 예. 요 김삿갓 주구지잖아요. 그 내가 이제 현대판 김삿갓이니까 내가 내 집에 사는 거죠.
3: 아, 여기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데요?
4: 아, 산 지가 저도 어제 찾아왔는데 20년 됐어요.
3: 아, 여기서 사신 지가요? 예.
1: 20년 전 운명처럼 이끌려 발길 머문 영월에서 청춘을 보냈다는 최상락 씨.
4: 여기는 이제 김삿갓 선생이 그 어머니 따라 이제 홍경래 난이 일어난 나무로 인해서 집이 이제 몰락하는 과정이 생겼잖아요. 생겼을 때 어머니 따라 온대 여기가 정감록 비서 십성지에 들어갑니다. 그 십성지가 보면은 이제 난리가 일어나서 피해를 보지 않고 흉년이 들지 않는 이상의 세계다.
1: 차령산맥과 소백산맥 준령.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김삿갓이 머문 곳. 땅의 기운이 좋고 청정하며 안전한 곳이라 그 시절 김삿갓에게 최적의 글공부 장소였답니다. 최상락 씨에겐 이곳은 인생을 배우는 최고의 수행처라는데요.
4: 제가 20년 전에 찾아왔을 때 보니까 집이 좀 이게 맨미태평으로 반파가 됐어요, 반이. 근데 딱 보니까 내 집이야. 내 눈에는. 그래서 이제 군에서 이제 협조를 해가지고 수리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1: 주거지 뒤 마대산을 찾는 등산객은 훌륭한 말벗이 됐답니다.
5: 아유, 반갑습니다.
4: 뭐 산행하러 오시는 모양이네.
5: 네, 마대산이 워낙 그 유명한 산이라서. 아, 예. 여기 어디이신가요?
4: 아, 여기는 이제 김삿갓 선생이 살았던 주거지.
5: 어떻게 선생님 후손이십니까?
4: 아, 저는 이제 늘 하는 이야기를 전생의 김삿갓이다. 아, 이렇게 그래요? 찾아와서 예. 아, 여기서 산 지가 20년 됐어요.
5: 예. 아, 직접 방에서 사신다고요?
4: 예, 예, 예.
5: 아, 진짜요?
4: 예.
5: 너무 생활 불편하지 않으세요?
4: 근데 이제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못 살아요. 산에는. 근데 그걸 자연의 이제 하나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지. 여기서 20년 나무 해가지고 불 때면서 살았어요, 제가.
1: 이곳에 살며 그 누구보다 김삿갓의 삶에 깊이 공감한다는 최상락 씨.
4: 이 김삿갓 시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시선은 김삿갓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김삿갓이 이렇게 산을 탁 올라가지 이 물이 흐르는 걸 보고 아향 청산거 녹수 이하래라 이런 말이 나와요.
5: 예.
4: 그래서 아향 청산거 그 선생처럼 나는 청산을 해야 마대산에 올라가는데. 녹수 이하래라, 물아, 너는 어디서 흘려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1: 조선 팔도를 방랑하며 백성들의 고된 삶을 시로 지어 풍자한 김삿갓 시인.
5: 아, 너무 좋습니다. 뭐, 저도 살고 싶은데, 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살 수가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4: 예, 예, 편히 가세요. 예.
1: 최상락 씨는

0: 어머는 삶에서 길 위에 인생을 찾아 다시 떠날 예정이라는데요.
1: 그리고 또 이제 그 20년 동안 살면서는 행복했죠, 나름대로. 김사과 묘역의 정자하고의 주거지를 오가면서 이제 전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옛날에는 많았었어요.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 그만하라 그런 것에 그만.
2: 아, 그럼 떠나신다고 그러던데.
1: 아, 이제.
2: 떠나시는 거예요?
1: 이제 떠나야 될 것 같아. 이제 비우고, 이제 나도 내 갈 길을 진짜로 가는구나. 아, 땀도 잘 나온다.
0: 김사과 시인처럼 인생의 멋을 알고 정신적 당당을 누리며 이곳에 머물렀던 최상락 씨.
1: 그 이제 이게 행복이라 행복. 어디 갈 적에는 늘 도포를 입고 다니는 거죠.
2: 그 상추도 원래 그렇게 드셨어요?
1: 털고 산 지가 좀 됐네, 그죠?
0: 죽장에 삿갓을 쓰고 방랑 삼천리 길을 떠났던 김사과 시인.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권력과 부를 남용하는 이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했던 김사과 시인을 기리는 곳 난고당.
1: 난고란 것은 이제 김사과 선생의 호가 난고인데, 그 김사과 선생의 집당자를 썼기 때문에 김사과 선생의 집이다, 사당이다, 이 뜻입니다. 이게가
0: 자, 김사과 시인의 발자취를 따라 길을 나서 봅니다. 김사과 시인이 종종 휴식을 취하며 시를 읊었다는 김사과 계곡, 이곳을 무릉계라 불렀답니다.
1: 김사과선 뭐 이렇게 술을 안 먹고 댕겼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김사과 선생은 10살 전후에 사서삼경을 달퇴한 분이에요. 세상 이치를 다 깨쳤다, 그 나이에. 그래서 방랑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도와주고 대접을 받았지. 그냥 구구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봐서는.
0: 이어 최상락 씨가 향한 곳은 김사과 묘역입니다. 김사과 시인은 37년이란 세월을 길 위에서 보냈는데요.
1: 주거지에서 20살에 방랑을 시작을 해서 이분이 이제 57세의 나이로 전라도 화순 동복에서 한마는 생활을 마감했는데, 거기에 묘를 먼저 썼었다. 썼는 것을 3년 후에 김사과 둘째 아들 익귀눈으로 인해서 이장한 묘가 얘기다.
0: 영월의 김사과 묘으로 묘를 이장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1: 이런 곳이 없어요. 대한민국을 제가 여러 곳을 이렇게 다녀봐도 양백지강 기운이 또 있어. 옆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면서도 여기는 또 십성지가 있어. 이런 곳이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어요?
0: 과거와 현재 김사과 씨 머무는 무릉도원 김사과 면에는 남한강이 빚은 신비한 천상의 세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4억 5천만 년 전 형성된 석회암이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길이 3,380m의 깊은 동굴이 탄생한 건데요. 남한강 상류에 있는 이 굴의 이름에는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3: 이곳이 그 임진왜란 당시에 이 굴 앞 마을에 살던 분들이 모두 이곳으로 피난을 와서 숨어 살던 곳이 됩니다. 그래서 곳이 그 삼형제가 의병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곳이라는 특정 명칭이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호시 일가가 머물던 곳이다.
0: 호시 동굴은 석회암 지층에 발달한 전리를 따라 지하수가 흐르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석회암층을 녹여 만들어진 곳입니다.
3: 옛날에는 강물의 수위가 우리 이 고시굴 입구에 있었어요. 그래서 강물이 이 굴 속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자꾸 점점 규모를 크게 만드는 거죠.
0: 동굴 안에는 고드름처럼 생긴 종유석과 땅에서 돌출되어 올라온 석순이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요.
3: 요거,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리달리니까 이제 종유석 이렇게 이름이 붙는데요. 해필 통로의 가운데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고 돌아가야 돼요. 이름이 님의 기둥이에요.
0: 동굴 전체 중 개발된 약 620m 구간만 공개된 고시 동굴은 종유석의 생성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3: 이런 현상이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위에서 밑으로 작은 물방울들이 공기와 만나서 굳어져가지고 위로 올라가다가 이제는 아예 천장에 닿아버렸죠.
0: 이곳은 종유석과 석순뿐만 아니라 동굴 속에서만 살아가는 희귀한 생물들도 많이 서식 중인데요. 그래서 꾸준히 사랑받는 여행지입니다.
4: 이거 다 붙어가지고.
5: 네, 사랑한다 해.
4: 아유, 오래도록 있어라야. 이게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동안 이제 자연이 만들어낸 거다 보니까. 야, 이거 볼 수 있는 게 진짜 좀 신기하고 멋지네요, 이게.
3: 네. 여기는 이제 다양한 형상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많이 자라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름을 천왕전 이랬거든요. 풀이를 한다면은 하늘신이 살고 있는 곳 이렇게 되는 거죠.
0: 아름답고 신비한 고시 동굴은 영월의 가치를 높이는 데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3: 그래서 영월은 신선의 고장, 한자도 편안할 영에 넘을 월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사를 초월한 편안한 고장이다. 예, 그래서 영월에 오시면 좋습니다.
0: 신선도 힘삿갓도 발길 머물던 이곳에 최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답니다. 매년 졸업생이 있지만 신입생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학년당 한 개 학급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15명의 유학생 덕분에 6개 학급을 유지 중인 옥동 초등학교입니다.
6: 서울하고 영월하고 구분 없이 제가 보기에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5: 네. 그리고 여기 친구들은 또 친구들이 생겨서 좋은가 봐요.
6: 네, 그 점은 제가 볼 때는 이 농촌 유학 사업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전교생 43명 중 3분의 1 이상이 외지인이지만 또래 친구가 늘어나면서 모둠 활동 등이 많아졌다네요.
6: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친구들이 생겨서 좋은 거고요.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두 명이 있을 때에는 서로 친하게만 했었거든요, 둘이서. 근데 여기에 아이들이 새로 오면서 서로 조금씩 다퉈보기도 하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간의 경계를 좀 찾는 그 경험이 제가 교사로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옥동 초등학교는 자연 친화적이고 지역 특색을 가득 담은 활동들로 알찬 특성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합의.

0: 때 같이 손을 넣으면은 합니다.
1: 엄마가 오자 그래서 왔어요. 여기 자연도 좋고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어요.
2: 지역 체험 학습인 감자 심기에 나선 아이들.
3: 속을 좀 덮어줘야.
2: 일일 당사는 마을 이장님입니다.
3: 덮어야 되겠죠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출생한 아이들이 뭐 그래도 유학생들이 오고 학부모님들도 오시고 그러니까는 시골에 활력이 좀 넘치는 것 같습니다.
2: 도시에선 접하기 힘든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 화전 만들기가 이어집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함께하는 시간. 아이들은 코사리 손으로 반죽을 해보는데요.
4: 저희 원래 기존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친구가 없는 거.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저희도. 유학생들이 오히려 제 학생보다 많아진 학년도 있고 그 동성 친구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어울려 노는 모습들이 정말 더 밝아진 것 같고 할 수 있는 활동들도 훨씬 많아졌고요.
2: 학교와 학원만 반복하던 아이들에게 감자를 심고 화전을 만들어 먹는 것 또한 특별한 추억으로 남겠죠.
5: 이건 뒤집게 다 할 것 같아.
6: 엄마가 처음에 여기 오자고 그랬어요?
7: 아니요, 제가 선택했어요.
6: 진짜? 왜요?
7: 제가 그냥 자연이 좋아서요.
6: 근데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7: 더 좋은데, 서울보다? 서울보다 더 좋은데요?
6: 어떤 점이?
7: 친구를 잘 어울릴 수 있는 점이 제일 좋아요.
6: 여기 와서 성격이 좋아졌나 봐요.
8: 네, 여기서 밝아졌어요. 좀 더 밝아지고 애들이랑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사회성도 많이 좋아졌어요. 원래는 이제 학원 가고 막 계속 이제 그런 챗바퀴였다가 여기 와서 이제 친구들도 많이 사귀니까 이제 노는 법도 좀 깨닫고 사회성도 많이 좋아졌어요.
2: 자, 드디어 아이들이 만든 화전이 완성됐습니다.
9: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지.
2: 모두 영월에서 채취한 것들로 만들었죠. 그래서 더 꿀맛이랍니다.
10: 맛있어요.
6: 맛있어.
10: 16.
11: 맛이 어때, 얘들아?
12: 맛있어.
11: 맛있어.
2: 위기 속 작은 희망이 머무는 영월의 김삿갓면. 유학원 10가구 중 6가구가 예밀 포도 마을에서 거주 중입니다. 학교와 지자체, 마을 공동체가 힘을 모아 유학생 가정에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 초에 영월로 유학 온 혜민이와 혜원이. 방과 후엔 학원이 아닌 계곡으로 향하는데요. 집 앞이 바로 자연학습장이자 놀이터. 이보다 더 재미있는 곳이 없다는데요. 책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울챙이를 직접 만져보고 관찰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6: 울챙이 느낌이 어때요?
13: 말랑말랑. 미끄럽고 말랑. 그래서 손을 잡혀서 미끄러워서 도망갈 때가 있긴 있어요.
2: 최고의 사교육은 자연이랍니다.
14: 처음엔 아이들이 내려와서 벌레 같은 거 이렇게 보는 것도 싫어하고 만지는 것도 싫어했는데 지금은 이제 혜민이가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 벌레랑 좀 친해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뭔가 자연이랑 막 친해지는 마음이 드나 봐요.

0: 자연의 너른 품처럼 탁 트인 시야를 배울 수 있는 농촌 유학 생활. 덩달아 부모도 행복해지는 마법 같은 영월이랍니다.
1: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엄마랑 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뭔가 이 농촌유학이라는 알림이 뜨고 아이들하고 여기에서 좀 같이 시간을 보내면 저한테도 좋고 아이들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생각보다 더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0: 이곳에 온 후에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있다고요?
1: 여기에다가 쩝쩝 세게 놔줘. 이모도 가서 올게.
2: 네.
0: 말하지 않아도 먼저 일손을 거둔다는 아이들.
1: 혜민이, 선유야, 밥 먹자.
0: 학교도 일상도 함께 공유하며 의지하는 산촌 유학 가족들입니다.
1: 사랑이 싹 트네.
3: 어머,
1: 어머, 현아 사랑해. 우리 자라가면서 친하게 지내자. 우와. 자라가면서 친하게 지내자. 주원이야, 혜원이랑 여기서 만난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도 너무 친한 친구가 돼가지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사랑해.
3: 오늘 배웠구나, 너희.
2: 사랑해.
1: 우와, 다 기억하네. 고맙습니다.
0: 영월형 농촌 유학에 100% 만족한다는 은영씨.
4: 피자 어떻게 만들었어?
1: 강원도 영월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딱 들어오는 영월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김삿갓면이 산이 정말 뭐 태백산맥, 소백산맥 이렇게 만나가지고 산이 높고 뭔가 웅장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자연이 주는 그런 힘이 느껴지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0: 김삿갓 시인이 머물고 떠난 자리엔 또 다른 발길이 머물고 있죠. 아이들의 웃음으로 북적이던 학교도 새로운 발길이 머물며 따뜻한 온기로 가득한 영월입니다.
5: 월정사 선진길로 오셔서 자연의 바람도 느끼시고 자연의 햇빛도 느끼시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6: 이집 맛은 뭐 기가 막히지.
7: 몇 년근인데?
6: 이거 한 8년 됐어요.
7: 8년? 네. 이야, 잘 자랐다. 이야. 오.

0: 다른 석회암 동굴에 비해 가파르고 좀 험난한 그런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1: 학교 갔다 오면 막 뛰어놀고 곤충들 막 잡으러 다니고 대가에서 막 다슬기나 물고기 잡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오늘은 하루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에 하고 싶은 것을 그려봐요.
1: 와!

0: 저는 축구를 하고 싶어요.
1: 불량놀이 하고 싶어요.
0: 밥 먹고 싶어요.
2: 책을 읽고 싶어요.
3: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0: 10시예요. 축구할 시간.

블록놀이 하자.

0: 우리 넙쨍 나쨍 나쨍
1: 배고파. 이제 점심시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직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주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빅한다.
1: 오늘도 신나게 움직여볼까?
2: 함께 친구들은 손바닥을 쭉!
3: 골자! 좋았어! 딩동댕 친구들! 힘차게 우리 몸을 깨워보자! 신나게 몸을 풀어볼까요? 먼저 하늘 위로 주먹 찌르기.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 옆으로.
4: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 네, 하. 자, 이번에는 북 찌듯이 몸을 두드려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 어깨!
4: 둘.

0: 하! 우리 딩동댕 친구들 다 잘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몸 비태기!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0: 손 펴고!
1: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 우린 준비 끝!
0: 자,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 오늘은 누구처럼 움직일래? 바로 나뭇잎!
3: 어? 색깔이 변했네?
4: 가을이잖아.
0: 맞아. 이젠 나무랑 안녕 할 시간이래.
3: 아, 꽉 잡아, 꽉 잡아. 아이쿠, 떨어졌다. 우와!
0: 헐헐 날아서 땅으로. 정말 신나겠지? 이렇게 나뭇잎이 되어볼 사람!
3: 저! 저요! 저요!
0: 오늘 우리는 모두
5: 나뭇잎!
0: 그래요, 우린 모두 나뭇가지에 매달린 나뭇잎! 하! 우와, 나뭇잎 엄청 많다! 어? 노엘이는 어떤 나뭇잎이에요?
4: 저는 은행잎이요.
0: 은행잎! 은행잎이어서 하트 모양이구나! 그렇다면 우리 선율이는 어떤 잎이지?
6: 나는 단풍잎!
0: 어? 단풍잎이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별 모양을 만들었구나! 어?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승범이는 어떤 잎이지?
7: 나는 야자수잎!
0: 야자수잎? 아, 야자수처럼 쭉쭉 뻗어있네. 오, 오늘따라 겨울바람이 슝.
3: 딩구 나뭇잎이 흔들린다, 흔들려.
0: 오, 진짜 흔들린다.
4: 팔랑, 팔랑, 팔랑.
0: 우와, 댕구 샤샤임 정말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아. 알록달록 곱게 물든 나무 위로 찬바람 거세게 쌩쌩.
4: 오, 팔랑 팔랑.
3: 아,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나뭇가지에 꼭 붙어있네.
0: 친구들도 해볼래요? 오, 얘들아, 거센 바람이 몰려온다.
3: 절대, 절대 안 떨어질 거야.
4: 아, 꼭 잡아.
0: 오, 꼭 잡아, 꼭 잡아.
4: 꼭 잡아. 바람이 너무 세.
0: 마리는 괜찮아. 바람에 헐헐. 친구들도 보여줘요. 우와, 나뭇잎이 떨어진다. 어, 승범이 나뭇잎이 떨어진다. 어.
7: 팔랑 팔랑 팔랑 팔랑.
0: 우와, 떨어졌네. 우리 하리 나뭇잎도 떨어진다.
8: 하리 나뭇잎은 더 멀리 간다. 휘링 휘링 휘링 휘링.
0: 안녕. 이어서 우리 댕구 나뭇잎도 떨어집니다.
3: 더 멀리 가야지. 휘링 휘링 휘링 휘링. 와.
0: 이어서 선율이 나뭇잎도 자 떨어집니다. 아, 좋아. 떨어졌다. 불착샘 나무니 또 떨어집니다.
2: 그럼 샤샤도
5: 야도.
0: 우와, 우리 모두 다 떨어졌다.
3: 신난다.
9: 신난다.
10: 떨어진 나뭇잎이 징글징글 징그르르 대그르르.
3: 우와, 이건 같이 해야 돼.
0: 아하, 그렇다면 이번에는 노엘이 나뭇잎으로 바람이 슝 붑니다.
11: 빙글 빙글.
0: 오, 글로간다. 반대로 붑니다.
11: 빙글 빙글.
0: 아하, 잘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승범이 잎으로 바람이 슝!
11: 딩글 딩글.
0: 오, 반대로 붑니다.
11: 딩글 딩글.
0: 오, 오, 오, 이번에 불짝된 잎이 날아갑니다. 오, 딩글 딩글. 오, 어디까지 가는 거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
10: 나뭇잎이 되어보니 어때?
3: 너무 재밌어요.
10: 그럴 줄 알았어. 이제는 다 함께 모두 폴짝 준비.

0: 역시 우리 딩동댕 친구들 모두 잘했어!
1: 잘했어!
2: 딩동댕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3: 옛날 아주 먼 옛날 개구리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 속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청개구리는 언제나 반대로만 하는 말썽꾸러기였죠.
4: 날 거꾸로 하는 게 재밌죠. 노래도 거꾸로. 굴게 굴게 굴게 굴게.
3: 청개구리야, 바닷가엔 절대로 가지 마라. 아기 개구리를 잡아가는 백로가 온단다. 하지만 청개구리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바닷가로 갔어요. 그때 백로가 다가왔어요.

0: 개구리가 청개구리를 잡으려는 순간 어디선가 엄마 개구리가 나타나서 백로에게 달려들었어요. 청개구리를 구한 엄마 개구리는 겨우 집으로 돌아왔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엄마 개구리는 병들고 말았지요. 엄마 개구리는 청개구리를 불러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청개구리야, 내가 죽거든 내 가에 묻어다오. 그래야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산에 묻어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1: 엄마, 엄마.
0: 청개구리는 그동안 반대로 했던 행동을 뉘우쳤어요.
1: 엄마의 마지막 말씀만은 꼭 들어드려야지.
0: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씀대로 냇가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날 밤 천둥이 치고 큰 비가 내렸어요. 개구리는 목 놓아 울었어요. 왜냐하면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개구리가 개골개골 운다는 재밌는 옛날, 아주 먼 옛날 이야기였어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꺾이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10만원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X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7: 순한 킬킬.
6: 눈물엔
7: 답답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회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방수와 흑계안이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전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어? 어? 이게 뭐예요?
1: 이건 말이죠. 몸으로 소리 내서 연주하는 놀이예요.
2: 우와, 저도 하고 싶어요.
0: 저도요.
2: 재밌겠다.
1: 그림을 보고 다 같이 따라해봐요. 짝짝짝
3: 짝짝짝
1: 쿵쿵쿵
3: 쿵쿵쿵
0: 응? 별은 뭐예요?
1: 마음대로 춤을 춰요.
3: 마음대로 춤을 춰봐.
1: 짝짝쿵
3: 짝짝쿵
1: 자, 다 같이 해봐요.
3: 짝짝짝 쿵쿵쿵 마음대로 춤을 춰봐. 짝짝쿵
2: 이번엔 저부터요.
1: 드럼솔 시작.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자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배구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가 아니라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0: 나쁜 고양이.
1: 그래 이 나쁜 고양이.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잡았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3: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하게,
4: 줄무랑
5: 덤덤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이제 친구들을 초대하자.
1: 응? 응? 얘도 부를까?
0: 예? 좋아, 좋아. 아, 얘도 부르자.
1: 예.
0: 그래.
1: 그리고 얘랑.
0: 응.
1: 어서 와.
0: 얘랑.
1: 어서 와.

0: 다른 친구들도 부르자.
1: 그래.
0: 예린아,
1: 윤서야,
0: 지민아,
1: 태영아,
0: 지우야,
2: 소정아, 주아나,
0: 예람아, 현유라,
3: 재균아.
4: 우리 친구들 진짜 많은데 언제 다 불러?
0: 한 번에 부르자.
4: 그럴 땐 뭐라고 해야 돼?
5: 얘들아, 파티 준비 끝났니?
0: 아직이야. 아직 친구들이 다 안 왔어요.
4: 얘들아. 그래, 한 번에 부를 땐
0: 얘들아 라고 하면 되지.
4: 우리도 얘들아 하고 부르자.
0: 응.
4: 하나, 둘, 셋.
0: 얘들아.
4: 얘들아.
0: 친구들이 왜 안 오지?
4: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 소리가 안 들리나 봐.
0: 한글 카드에 얘들아라고 써보자. 그럼 친구들이 우리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울지 않을까?
4: 맞아. 한번 해보자.
0: 응.
4: 내가 써볼게.
0: 자.
4: 예. 둘.
0: 아들아?
4: 어? 응? 얘는 어떻게 쓰지?
0: 아이야를 불러보자.
4: 응.
0: 한글 용사 아이야.
6: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어! 이!
7: 야!
6: 훈민정음 안녕?
0: 안녕!
6: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예! 얘가 궁금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한글의 문! 예를 쓰려면 이응이 필요해. 이응의 문을 찾자.
8: 여기야!
6: 누가 출동하지?
7: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이응을 찾자. 응? 울챙이 얼굴에서 이응을 봤어. 어?
7: 일단 울챙이를 먼저 멈출게.
9: 멈춰라. 시작.
8: 울챙이의 이응.
6: 이제 얘를 쓰자.
7: 얘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6: 준비됐어.

예. 하나. 이응이 예를 만나 예.

0: 예. 예. 예. 예.
1: 저장 완료. 예.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와, 예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응.

0: 안녕.
1: 얘들아, 어서 와!
2: 얘들아, 파티하자! 빨리, 빨리!
3: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예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얘들아! 할아버지랑 같이 놀자!
4: 예, 맛있다!
3: 아차차! 할아버지 차례가 아직 안 끝났잖아! 오잉! 한글 얘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예! 예! 예! 예! 예! 예! 제, 제, 예, 친구들,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예, 친구들 따라해봐요. 예, 끝.
5: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4: 얘들아, 위험해, 얘기해,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얘들아, 위험해, 얘기해.
3: 예, 훈민정음이 파티를 열어요. 친구들을 초대하기로 했어요. 누구를 부를까? 친구들 다 부르자. 얘들아! 야가 이를 만나. 예! 올챙이의 이응이 예를 만나. 예. 한글 카드를 넣으니 아이들이 모두 모였어요. 얘들아, 같이 놀자. 얘들아, 같이 놀자. 얘들아, 같이 놀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개.

0: 우리 누가 더 빨리 달리는지 시합할까?
1: 그래.
0: 우리 더 재미있게 개걸음으로 하자.
1: 개?
2: 뽕! 뽕! 뽕! 뽕!
0: 아니, 바다에 사는 개 말이야.
3: 아하! 집게, 집게, 집게 손. 개.
1: 재밌겠다.
0: 여기서 저기 나뭇가지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1: 그래.
3: 준비. 시작.
0: 와! 아이, 저 누나, 그게 아니지. 개는 그렇게 안 걸어.
1: 아니야. 개는 와! 이렇게 걸어.
0: 아니야. 개는 이렇게 걷지.
1: 아이, 참. 그럼 개가 어떻게 걷는지 보자.
0: 어떻게?
1: 뭐든지 자판기에 개 한글 카드를 넣어보면 되지.
0: 그래. 개라고 쓰면 진짜 개가 나올 거야.
1: 응.
0: 개. 어떻게 쓰지?
1: IR에 불러보자.
0: 응. 한글 용사 IR!
4: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아 이
5: 야
4: 후민정은 안녕?
0: 안녕.
4: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개. 개가 궁금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한글의
5: 문. 개를 쓰려면 기억이 필요해. 기억의 문을 찾자.
4: 트. 트. 트. 트. 트. 그 여기야!
5: 누가 출동하지?
4: 기억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기억을 찾자.
1: 국기에서 기억을 봤어. 국기의 기억.
0: 이제 개를 쓰자. 개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2: 준비됐어.

0: 개. 개. 개. 저장 완료. 개. 훈민정음의 손으로.
1: 와, 개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2: 응.
1: 자, 개.
2: 걔는 이렇게 걷네?

0: 집게 집게 집게 집게 집게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개, 개, 에, 에, 에, 에, 에, 에, 에, 그, 그, 그, 에, 그, 에, 그, 에, 개, 개, 짜잔! 나는 할아버지 개! 개는 옆으로 걸어요!
2: 몸에 냠냠! 잘 먹었다!
1: 오잉! 몸 애가 어디로 갔지? 다시 가져와야겠네. 에에에에에 개! 개! 개! 개! 개! 개! 네! 네! 레! 도레! 도레! 레! 레! 개! 개! 자, 이제 할아버지 집을 잘 보세요. 개! 친구들, 따라해봐요. 개! 끝!
2: 끝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끝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가게, 무게, 방귀.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가게, 무게, 방귀.
1: 개. 훈민 정음이 개걸음 달리기를 해요. 그런데 개가 어떻게 걷는지 궁금해요. 어가 이를 만나 에

0: 국기의 기억이 애를 만나 개. 한글 카드를 넣으니 개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개 걸음을 걸어요. 훈민정음이 개 걸음을 걸어요. 훈민정음이 개 걸음을 걸어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1: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타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직동.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식물엔
11: 도톰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자, 도레미 탐험단, 이제 모험을 시작할까요?
1: 네!
0: 과제를 잘 마치면 이 카드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줄 거예요.
1: 우와! 도장 3개 다 받고 싶어요!
0: 좋아요. 첫 번째 과제로 캠핑장 주변에 쓰레기를 주워볼까요?
1: 네!

두 번째 과제 완료! 이제 마지막 과제예요. 장작을 모아서 캠프파이어 준비하기!

0: 무슨 일이니, 도도? 어?
1: 나비 사진을 못 찍어서 너무 아쉬워요, 볼트 선생님.
2: 어, 도도가 참 아쉽겠구나. 대신 우리 마시멜로를 먹고 힘내볼까요?
3: 아, 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키.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중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우와, 뽀로로 나왔다. 우리 집에 놀러온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9: 안녕.
8: 노래도 하고 크루은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중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생각하고 있어. 데니 덕분에 집이 와.
1: 거의 다 완성했는데.
2: 금순아,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0: 벌써요?
2: 아빠가 간식 준비해 놓을게. 빨리 와.
0: 아기 꼬부기 집도 지어야 하고 간식도 먹어야 하고.
3: 그러게, 콩순이가 두 명도 안 있고.
0: 아, 바로 그거야, 태미. 포미, 나랑 똑같이 변신해서 똑같이 따라하는 콩순이 놀이 어때?
1: 콩순이 놀이 재밌겠다. 어때? 콩순이랑 똑같지?
4: 거의 똑같아.

0: 같아.
1: 포미, 응? 이제부터 넌 콩순이가 돼서 우리 집에 가는 거야.
2: 응, 걱정 말라고. 신년대. 나는 귀엽고 착한 콩순이랍니다. 뭉치잖아. 콩순이 차렴. 뭉치. 이거 떨어뜨렸어.
3: 응? 안녕 콩순아.
2: 내가 잠깐 들어줄게.

0: 하트 선글라스를 썼구나. 예쁘다.
1: 엄마 맞아. 그럼 냉이 집 갈게. 다녀오십니다.
2: 그래, 쿵순이 왔니? 얼른 씻고 와서 간식 먹으렴.
1: 쉽지 않은데. 컨슬이니까 컨슬 침대에 와서.
2: 콩순아, 다 씻었니? 우리 콩순이 많이 피곤했구나.
1: 왜요, 아빠?
2: 콩순이 놀이라니, 정말 깜빡 속을 뻔했네.
1: 그쵸 그쵸, 똑같죠.
2: 그럼 우리 콩순이 놀이 조금만 더 해볼까?
3: 아기 거북이가 엄마 거북이를 무사히 만나서 정말 다행이지.
0: 근데 포미는 잘하고 있을까?
3: 그럼 이제 들어가서 얼른 바꿔야겠다. 내일 봐, 팀이.
0: 안녕, 콩순이.
2: 우리 콩순이 정말 잘 먹는구나. 넌 누구니? 우리 콩순이랑 똑 닮았구나.
3: 아빠, 저 콩순이는 포미가 변신한 거예요.
4: 무슨 소리야? 얘가 진짜 콩순이고 쟤는 가짜 콩순이에요.
3: 뭐? 포미, 이제 장난 그만 쳐.
4: 포미, 이제 장난 그만 쳐.
3: 내가 진짜 콩순이야.
2: 좋아, 우리 콩순이는 간지럼 참기 대장이니까 이걸로 진짜를 가려보자. 간지건지건지건지건지. 아하, 이쪽이 진짜 우리 콩순이였구나.
3: 아빠 너무해요. 진짜 콩순이도 몰라보고.
2: 그럴 리가. 더 놀고 싶어서 아빠랑 약속 안 지키는 우리 콩순이 아빠가 보자마자 알아봤지.
3: 이제 안 그럴게요.
2: 어? 어?
4: 하트타트!
3: 야! 멍미! 어? 이번엔 콩콩이로 변신했잖아?
0: 여기 들어가 보자. 어서 오세요. 갖고 싶다.
1: 그럼 사면 되지.
0: 돈이 부족해. 근데 이건 살 수 있어.
3: 그 바지가 직접 만든 바지라고?
0: 응. 어때?
3: 알록달록 진짜 예뻐.
1: 혜민이 못하는 게 없네.
5: 고마워.
3: 혜민, 내 것도 만들어주면 안 돼?
1: 나도.
5: 그래, 뭘로 만들어줄까?
3: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장갑.
1: 난 가방.
0: 덕바지.
6: 난 머플러.
5: 아, 콩순이는 장갑, 포미는 가방, 뭉치는 턱받이, 코디가 머플러, 큐리는 양말, 맞지?
3: 근데 혼자서 다 만들 수 있겠어?
5: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한번 만들어볼게.
1: 왜?

0: 요시지. 오늘 점심에 주기로 했는데 실도 다 쏟네. 어떡하지?
1: 이 가방 완전 마음에 들어.
2: 여기만 알록달록하니까 왠지 더 예쁜데?
3: 이 실 저번에 팀이 바지 색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맞지, 팀이?
0: 맞아.
2: 그럼 이건 우리들만의 우정 표시 같은 거야?
0: 좋다.
3: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자. 팀이, 응? 내 바지도 갖고 와.
0: 아니야. 난 괜찮으니까 너희들끼리 찍어.
1: 에이, 우리끼리 찍으면 뭐해. 다 같이 찍어야 의미가 있지.
0: 그게 사실 내 바지를 풀어서 너네 선물 만든 거야.
2: 정말?
1: 왜 그랬어? 열심히 만든 바지잖아.
0: 만들다 보니 시간도 없고 실도 부족해서.
2: 그 바지로 만든 거였구나.
3: 미안해, 팀이.
0: 아니야. 바지는 다시 만들면 되니까.
1: 팀이한테 미안해서 어쩌지?
2: 우리도 팀이한테 선물해주는 건 어때?
3: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2: 그치?
0: 뭐가 좋을까?
1: 며칠 전에 팀이가 재봉틀을 엄청 갖고 싶어 했었어.
4: 재봉틀?
1: 응. 그날 새로 나온 재봉틀을 갖고 싶어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뜨개질 세트를 샀거든.
2: 우리도 돈이 없는데 어쩌지?
3: 그럼 내가 만들지 뭐.
2: 맞다. 코디는 뭐든 뚝딱 만들어지니까. 잘됐다, 잘됐다.
0: 든든해. 내 선물이라고?
1: 응, 어서 열어봐.
0: 우와, 이건 재봉틀이잖아.
2: 우리가 함께 만들었어.
0: 고마워, 얘들아. 그럼 지금 바로 써볼까? 자. 우와,
3: 이게 왜 이러지?
0: 고장났나?
3: 내가 잡아볼게.
5: 오랜만에 풍선껌으로 풍선 불고 있었지. 이렇게.
2: 나도 해볼래요.
5: 아빠처럼 불긴 쉽지 않을걸. 거봐. 풍선껌은 아무나 잘 부는 게 아니라니까.
2: 아빠보다 꼭 큰 풍선을 불고 말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1: 왜?
2: 뭐야?
1: 더 불어봐.
2: 풍선껌 선생님! 풍선껌 어? 잘 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
1: 선생님? 어?
4: 모두 풍선껌 훈련할 준비 됐나요?
2: 네! 준비됐습니다!
4: 첫 번째 훈련은 바람 살살 불기!
6: 바람 살살 불기!
4: 아기 거미가 깨지 않게 살살.
7: 아기 거미가 깨지 않게.
4: 아기 거미가 깼어.
7: 미안, 아기 거미야.
4: 두 번째는 호흡 튼튼 훈련.
6: 호흡 튼튼 훈련.
4: 달리기를 많이 하면 배가 튼튼해지고 배가 튼튼해지면 바람을 잘 불 수 있지. 이번엔 집중력 기르기 훈련.
2: 잘했다.
4: 공순이 껌 먹는 데 집중하세요. 집중.
2: 정훈이다. 이제 다음은 뭔가요, 선생님? 뚜껑 주시고요, 뭉치.
4: 하루 지금.

0: 봄이
1: 쫄아간다 엄마.
2: 와, 성공이야.
1: 멋지대. 드디어 성공이야. 엄마 진짜 이뻐. 멋지대.
3: 무슨 말이지? 아빠가 딱 찍어뒀지.
1: 우와, 아빠보다

0: 그러게, 정말 크던데. 어떻게 이렇게 잘 보게 된 거니?
1: 홍성경 선생님 덕분이에요.
2: 잉어공주는 떠나가는 백조왕자를 붙잡을 수 없었답니다. 어떡해, 잉어공주 너무 불쌍하잖아. 안돼, 다음 책이 없잖아. 잉어공주 어떻게 되는 거지? 티미! 티미!
3: 어? 콩순이 안녕.
2: 잉어공주 5권 있어?
3: 어? 잠깐 기다려봐.
2: 티미, 빨리!
4: 둘이 뭐해?
3: 잉어공주랑 백조왕자 책 5권 찾고 있었어.
4: 어? 그거 내가 다 보고 뭉치 빌려줬는데.
2: 뭐라고? 뭉치!
5: 공순이잖아. 무슨 일이지?
2: 잉어공주 백조왕자 5권 가지고 있어? 선비가 빌려줬다고 하던데.
5: 이거 어쩌지? 나도 다 읽고 코디한테 빌려줬는데.
2: 코디한테 줬다고? 코디! 코디! 코디!
6: 다들 조심해!
2: 코디! 잉어공주랑 백조왕자 책 5권 가지고 있어!
6: 뭐라고?
2: 잠깐만 멈춰봐!
6: 아, 알겠어! 이게 왜 이러지?
2: 잉어공주랑
3: 저 책은 한 권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2: 몰라 몰라! 내가 이거 찾으려고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5: 얘들아, 너희들 책 다 읽은 거지? 다들 이리 모여볼래?
4: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인데?
3: 저기, 책은 못 읽게 됐지만 대신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주면 어떨까?
2: 이야기를 해준다고?
6: 우린 이미 다 읽어서 알고 있잖아.
4: 맞아.
2: 그래, 좋아.
5: 백조왕자가 날아가 버리자 잉어공주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뱃머리로 달려갔대.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번개가 확 내려친 거야. 놀란 잉어공주는 그만 배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
2: 잉어공주 불쌍해.
4: 바다에 빠진 잉어공주는 한참 동안 가라앉았어. 그러다가 신나게 수영을 했지요.
2: 그게 뭐야?
4: 이게 아닌가? 아하, 서핑을 했던가?
6: 에이, 그게 아니지. 깊이

0: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큰 고래가 와서 잉어공주를 한 입에 왕!
1: 뭐라고? 고래한테?
2: 그게 아닌데 잉어공주가
3: 맞아. 생각났어. 잉어공주가 서핑을 해서 세계대회에 나간 거야.
0: 아이, 그게 아니라니까.
1: 아니, 도대체 누구 얘기가 맞는 거야?
0: 아유, 아니라니까.
3: 왜 아니라고.
1: 역시 책이 필요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중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7: 옥스퍼드 상.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7: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8: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0: 아빠, 저게 뭐야?
11: 글쎄.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EBS IN 포키젤?
14: 네.
1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10: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바.
11: 스쿨버스 내일 떠나자.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3: 마데카 솔메이트
14: 출동.
12: 얼굴엔
15: 순한 킬킬.
12: 눈물엔
16: 덥덥한 말.
17: 순하게
18: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되겠죠. 내 말이 맞았어. 이럴 줄 알았지. 옛날 노래를 또 불렀으니 당연하지. 그래, 기타도 상태가 안 좋아. 다시 또 봐도 여전히 불쌍해. 어이구,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멀리서

가야지. 어서 맘마 먹고 무럭무럭 쑥쑥 가야지. 아, 그래. 귀여운 우리 아기. 그래, 우리 아기 배가 좀 부른 것 같아? 우리 귀염둥이 아기 키가 좀 큰 것 같아? 그럼 키를 한번 재볼까? 곰마! 어서 키 좀 재보자! 곰마! 곰마? 곰마! 대체 곰은 어디 간 거야? 곰마? 어서 우리 아기 키 좀 재보자.

앉아줄 거야? 설마 하나도 안 자랐단 거야?

감사합니다.

완전 커져버렸네. 내가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럼 우리 키를 한번 재볼까? 그래, 난 이 키가 딱 맞다니까. 그냥 노느라고. 놀다가 그만. 놀다 보면 뭐.

0: 생긴 이건 뭐지? 어?
1: 에잇!
0: 와, 내 모습이 정말 재미있게 나왔네. 좋아, 어디다 걸어둘까? 여기 보고 김치? 어? 이런 밖에 나가서 다른 걸 찍어보는 게 좋겠다.

닭이 있었구나. 닭 김치 해야지. 안녕 친구들.

우리 아기 수영에 서만이 피곤하지? 혹시 감기라도 걸린 건 아니지 우리 아기?

사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식물엔
1: 답답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주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팡.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4: 신나는 포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차차차, 음악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요.
5: 그래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7: 시원해.
8: 언제나 신나는
9: 포로로 유치원.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2: 순한 킬킬,
10: 순물엔
13: 덕분말,
14: 순하게
15: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7: 꼬꼬 여왕님을 구해라.
18: 좋아요 시장님, 그럼 이제 비치 발리볼 시작합니다. 저희 스타일로요.
19: 그래 스카이, 그렇게 올려줘. 공격하기 좋거든.
20: 오 마이 볼. 오, 우리 아기 꼬꼬 물에 안 빠지게 구하고 나서.

0: 정도야. 근데 좀 무리했나? 아, 확실히 피곤하긴 해. 아, 항상 조심하랬잖니. 너 없이 엄마가 어떻게 살아? 어. 오, 펭귄표 튤립 파이라니 무지 기대되는데. 이 옥수수 머핀은 치카라타 건가? 어, 고맙다. 오, 유람선 여행 진짜 좋다. 이렇게 마음 편히 쉬어보는 게 대체 얼마만이야. 오!
1: 저기요, 시장님.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시면 풍랑에 휩쓸리실 수도 있어요.
0: 와, 밖에서 나는 소리 정말 장난 아니다. 오, 근데 우리 아긴 어쩜 이렇게 용감할까? 오! 오! 세상에, 무슨 일이죠?
1: 폭풍은 멎었는데 어떤 섬에 확 밀려왔어요. 여기 좀 보세요. 이 상태로 항해하다가는 돌아가신 조상님들 뵈러 갈지도 모르겠는데요.
0: 수린 돼요?
1: 소나무판으로 막으면 될 것 같은데 찾아보죠.
0: 치카레타, 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엄마는 이 섬이 어쩐지 조금 섬뜩한 것 같네. 오, 닭 발자국! 또 커다란 등지에다! 여기 이건!
1: 설마 이게 꿈은 아니겠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전설의 섬이랑 똑같아요. 바로 꼬꼬섬이란.